0: 빨대가 없네. 난 빨대로 마시는 게 더 좋은데.
1: 맞아. 빨대 없이 주스를 마시면 흘려서 옷이 지저분해지는데.
0: 나는 빨대 두 개 주세요.
2: 이런. 너희들 플라스틱 빨대 때문에 아픈 바다 동물 이야기 몰라?
0: 플라스틱 빨대 때문에
3: 바다 동물이 아파요?
2: 그렇다니까. 지금 얘기해 줄 테니까 잘 들어봐.
4: 우와!

0: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줄여요.
1: 오늘따라 더 예쁘다.
2: 나도 맞죠.
1: 러시아?
0: 많은 사람이 음료수를 마시면서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했지. 결국 빨대와 플라스틱은 점점 쌓였고 그중 일부는 비와 함께 어디론가 흘러가 버렸는데 그곳은 바로 수많은 바다 동물이 헤엄치며 사는 깨끗한 바다였지.
3: 깨끗한 바다, 바다가 좋아.
4: 어? 저건 뭐지? 어? 우와, 이쁘다!
0: 바다 동물이 발견한 건 플라스틱 빨대였어.
4: 잡았다. 어? 사탕인가?
3: 사탕?
5: 우와! 맛있겠다! 우와.
0: 바다 동물들은 빨대를 맛있는 먹이로 여겼지.
6: 다음 환자분 들어오실게요.
4: 아, 아파요. 저 너무 아파요.
6: 저 여기 앉으실게요.
4: 아, 네.
7: 저, 어디가 아프죠?
4: 여기요. 먹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봐요. 아,
6: 선생님, 선생님. 이거 사람들이 쓰는 플라스틱 빨대 같은데요?
7: 우선 그 치료부터 하시죠. 자, 하나, 둘, 셋.
6: 아, 빠졌다, 빠졌다.
7: 당분간은 좀 아플 겁니다.
4: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우.
7: 몸조리 잘 하세요.
4: 예. 아우, 아파라. 아, 아파. 아, 안녕하세요.
7: 어서오세요.
4: 배가 살살 아파요.
6: 여기 누우실게요.
7: 최근에 뭘 먹었죠?
4: 바다에 떠있는 걸 먹긴 했는데.
7: 혹시? 치료들어 갑니다. 위치로.
6: 위치로!
7: 자, 조금 아플 겁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4: 자, 아파요.
7: 자, 아니, 역시, 끝났습니다.
6: 옮기겠습니다.
7: 배에서 이런 게 나왔습니다.
6: 아니, 이거 플라스틱 빨대 같은데요?
7: 좀 찌그러지긴 했지만 플라스틱 빨대가 맞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니 아이고, 어떡하면 좋을까.
0: 그런데 이건 바다 동물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어.
2: 이 집 생선구이가 엄청 맛있대.
1: 그래? 맛있겠다. 그럼 먹어볼까? 자, 이야, 어? 이게 뭐야?
2: 그건
1: 빨대?
0: 우리가 버린 플라스틱 빨대가 돌고 돌아 다시 우리의 식탁으로 돌아온 거야.

0: 그러니까 플라스틱을 너무 많이 쓰면 안 되는 거야.
1: 그런데 누나, 플라스틱 빨대도 다른 플라스틱이랑 함께 모아서 버리잖아. 그런데 어떻게 바다로 가? 왜 바다로 가? 왜 바다로 가는 거냐고? 왜?
0: 답답하다.
1: 왜 그래 누나? 어디 아파?
0: 아니, 답을 몰라서 답답한 거야.
1: 아, 뭐야. 누나, 그럼 우리 호기심 딱지한테 물어보자.
0: 좋아. 호기심 딱지 나와라. 우리들의 호기심을 풀어줄 수많은 딱지들. 그중에서 오늘 필요한 건 바로 플라스틱 빨대 딱지. 플라스틱 빨대 딱지야. 궁금한 걸 알려줘.
2: 누구세요?
3: 빨대!
4: 빨대!
5: 우리 빨대!
6: 난 환경을 사랑하는 빨간 빨대!
7: 넌 과학을 사랑하는 녹색 빨대!
2: 짜잔!
1: 궁금한 게 있어요.
8: 어, 저도요.
1: 어, 나도 할래, 나도.
8: 아, 나부터 할래.
6: 이거.
8: 아, 나부터.
0: 얘들아, 진정해. 순서대로 하나씩 하자.
2: 네.
1: 나부터 할게. 빨대도 플라스틱이랑 함께 모아서 버리는데 왜 바다로 가는 거예요?
6: 좋은 질문입니다.
7: 그 전에 우리 빨대의 원리부터 살펴볼까요?
2: 네.
7: 자, 집중. 자, 과연 빨대에는 어떤 원리가 숨어 있을까요? 지구에 있는 모든 것들은 공기의 무게에 의해 생기는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빨대가 꽂힌 음료수도 마찬가지예요. 빨대 바깥쪽과 안쪽 모두 공기가 누르고 있죠. 그런데 빨대를 입으로 빨면 빨대 안에서 음료수를 누르는 공기의 힘이 작아져요. 하지만 빨대 바깥에서 음료수를 누르는 공기의 힘은 그대로기 때문에
6: 음료수가 내려간다! 어디로 가는 거지?
7: 음료수가 빨대 안쪽으로 밀려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 생활을 편하게 만드는 빨대, 과연 얼마나 사용될까요? 플라스틱 빨대는 우리나라에서만 1년에 약 100억 개 정도 버려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사람이 1년에 약 200개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양이죠.
9: 우와, 엄청 많다.
6: 자, 아까 플라스틱 빨대가 왜 바다로 가냐고 물었죠?
2: 네.
6: 플라스틱 빨대 자체는 재활용이 가능한 재질입니다. 그런데 다른 플라스틱과 함께 재활용 선별장으로 가게 되면
10: 빨대 여기 있어요!
8: 우리도 골라주세요!
10: 빨대! 우리 빨대! 그냥 지나쳤어!
6: 플라스틱 빨대는 크기가 작아서 다른 재활용 쓰레기들 사이에서 따로 골라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0: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6: 물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플라스틱 빨대끼리 많이 모아서 버리면 골라내기가 쉬워 재활용이 잘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9: 그러게요.
11: 그럼 플라스틱 빨대를 땅에 묻거나 그냥 버리면 왜 안 돼요?
7: 버려지거나 땅에 묻힌 플라스틱 빨대는 분해돼서 없어지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11: 한 달?
8: 1년!
1: 100년?
9: 에이, 설마!
10: 아파라!
6: 플라스틱 빨대가 땅에 묻히고
10: 크기다! 이제 난 분해돼서 사라지겠지? 휴!
6: 1년, 2년. 10년, 20년. 시간이 계속 흐릅니다.
10: 설마 나 없어지는 거 아니야? 어떡해.
6: 플라스틱 빨대는 분해되는데 무려 10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1: 진짜 100년 이상이 걸린다.

0: 이렇게 플라스틱 빨대는 재활용도 어렵고 버려지거나 묻혀도 아주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비가 오면 일부 플라스틱 빨대가 흘러흘러 바다로 가는 것이죠.
1: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떡하면 좋지?
2: 방법은 하나!
0: 더 확실한 방법이 생길 때까지
2: 플라스틱 빨대의 사용을 줄이는 겁니다.
0: 꼭 필요하지 않으면서 빨대를 사용하는 습관을 고치고
2: 플라스틱 빨대 없이 음료를 마시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죠.
1: 그럼 버려지는 빨대가 줄어드니까
3: 자연과 우리 모두 깔끔해지겠어요.
0: 앞으로 플라스틱 빨대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기. 약속!
4: 약속!
2: 그럼 안녕!
4: 안녕히 가세요!
1: 누나, 나 이제 빨대 안 줘도 돼.
5: 저도 이제부터 빨대 없이 음료수 마시는 연습해볼게요.
3: 맞아, 조심하면 하나도 안 흘릴 수 있어요.
1: 우와, 우리 동생들 최고!
6: 누나, 이제 그럼 우리들한테 플라스틱 빨대 딱지 주면 안 될까요?
3: 안 될까요?
1: 좋아, 모두 노래 잘 부르면 줄게.
4: 우와, 신나 신나.
1: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할까?
4: Go.

0: 다들 잘하는데
1: 또 잘했어.
0: 좋아, 그럼 계속해볼까? 깨끗한 자연,
2: 우리의 건강
3: 지키기 위해
0: 플라스틱 빨대
2: 사용하는 횟수
3: 열심히 줄이자.
0: 우와, 저 여기. 우와.

300년 전 인도양 모리셔스 섬에서 멸치와 날지 못하는 새 도도새를 본 적이 있는가? 더 이상 나 같은 멸종동물들이 생기지 않게 그린 조끼 구조대.

0: 오도도, 왜요? 나 아무 짓도 안 했는데.
1: 아무 짓도 안 하긴. 멸종위기 동물을 구했잖아.

0: 도로, 무서운 동물이 있으면 나한테 말해. 이걸로 다 무찌러줄 테니까.
1: 나는 무서운 동물 같은 거 없더다.
0: 정말?
1: 그럼 나 멸종 동물 요정 협회 도도 회장이잖아. 내가 누굴 무서워할 리가 없지.
2: 그럼 우리 좀 도와줘.
0: 뭐지?
3: 여기 진짜 무섭고 징그러운 동물 있어.
2: 빨리 와서 도와줘.
1: 알았어. 가자, 그린아.
0: 잠깐, 무섭고 징그러운 동물이 누굴까?
1: 그게 뭐든 상관없어. 난 용감한 도도 회장이니까. 그린,

0: 쥐를 구해줘. 어? 저기다 저기. 우와.
1: 와 재밌다.
0: 어지러워.
2: 여기 왜 이렇게 어두워?
0: 그러게. 겁내지마 그린. 도도가 있잖아.
3: 왔어. 우리가 너희들을 불렀어.
4: 무섭고 징그러운 동물
0: 쪼기.
3: 무섭지. 자기 집도 아닌데 저렇게 매달려 있어.
5: 아 참, 뭐가 이렇게 시끄러워. 잠도 못 자게. 야!
3: 야! 도망가자.
0: 그린아, 도도새가 왜 멸종했게?
2: 왜?
0: 겁이 없어서. 그래서 난 깨달았지. 무서우면 바로 도망가야 살 수 있다는 걸. 가자!
1: 안돼 도도! 우린 그린 조끼 구조대잖아.
0: 그렇긴 하지만.
1: 꼼짝만! 네 정체를 밝혀라!
0: 그래! 밝혀라!
5: 내가 누군지 모르나? 좋다! 지금부터 내가 힌트를 줄 테니 누군지 맞힐 수 있도록! 난 이렇게 거꾸로 매달려 있어. 안 힘드냐고? 힘들면 이러고 있겠니? 난 똑바로 서는 것보다 이게 더 편해. 발끝이 갈고리처럼 생겨서 거꾸로 매달려도 절대 떨어지지 않거든. 난 낮에는 컴컴한 동굴 속에서 낮잠을 자고 밤이면 밖으로 나와 먹이를 찾지. 이렇게 훨훨 나는 걸 보니 내가 새 같지? 땡! 아니, 난 새가 아니야. 새는 알을 낳지만 난 새끼를 낳거든. 자, 이 정도 힌트면 내가 누군지 알 수 있겠지?
0: 알아, 알아. 너는 바로 파티!
5: 딩동댕!
0: 와!
5: 오, 대단히 대단하구만. 그렇다면 이번 문제도 과연 맞힐 수 있을지? 나는 보통 이렇게 거꾸로 매달려 있지. 그런데 이거 할 때만큼은 똑바로 매달린다고. 이렇게 있죠. 여기서 문제! 과연 내가 무엇을 할 때 이렇게 똑바로 매달릴까요?
2: 아, 밥 먹을 때.
5: 땡!
0: 아, 뒷다리 아플 때, 그럴 때 앞다리로 잠깐 매달렸다가 다시 뒷다리로.
5: 아니. 땡!
2: 그럼 뭐지?
5: 정답은 바로 너 좀 넣을 때. 거꾸로 매달려서 볼일을 보면 오줌똥이 내 몸에 다 묻을 거 아니야? 그래서 볼일을 볼 땐 이렇게 똑바로 매달린다고.
0: 그렇구나.
5: 자, 모두 정답을 알았으면 눈을 감으시오.

0: 나빠. 오줌 마려우면 너네 집에 가. 왜 여기서 이래?
1: 나도 우리 집에 가고 싶어. 가고 싶은데!
2: 집이 없어서 그래. 없어서.
3: 오두두, 집이 없다니.
4: 니네 집 어딘데?
2: 우리 박쥐들은 주로 어두컴컴한 동굴에서 살지. 특히 겨울잠을 잘 때는 몇 달 동안 이런 동굴이나 폐광 속에서 지내는데 사람들이 산을 개발하면서 동굴이나 폐광을 없애거나 입구를 막아버렸어. 그래서 우리가 지낼 곳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사람들이 동굴을 구경하겠다고 그 안에서 떠들고 불빛을 비추는 것도 우리한텐 스트레스야. 놀라서 동굴 밖으로 도망가고 나면 우린 다시 잠을 자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면 피곤해서 제대로 생활할 수가 없거든. 이렇게 점점 우리가 살 곳이 없어지면 우리 박쥐들은 결국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될 거야.
0: 맞아. 너처럼 무시무시한 박쥐는 사라져버리는 게 나아. 그린이도 너를 쫓아내려고 비누방울총을 가지고 왔잖아. 그치, 그린아?
3: 아니다.
2: 너희들, 내가 그렇게 밉냐?
3: 그건 아닌데. 아니다.
0: 미워? 싫어?
2: 그래, 그래, 잘 알겠다. 내가 사라져줄게.
0: 잘 가.
3: 다시 오세요.
0: 잘 됐다. 고마워, 그린조끼 구조대.
5: 박쥐가 사라졌으니 이제 우리 세상이다. 예예.
4: 어떡하지?
3: 박쥐 속상하겠다. 근데 그린아, 박쥐가 영원히 사라져도 정말 괜찮을까?
4: 잘 모르겠어. 근데 박쥐가 사라졌다고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진 않아.
3: 좋아! 그럼 박쥐가 사라지면 어떤 일이 생길지 한번 알아보도도. 박쥐가 멸종한 미래의 시간으로 시간여행 출발!
4: 내가 미래로 온 건가? 저 사람들 왜 저런 옷을 입고 있는 거지?
6: 너 여기서 왜 이러고 있니? 이런 보호복 없어?
4: 보호복이요? 그걸 왜 입는 건데요?
7: 이걸 왜 입는지 몰라? 이걸 입지 않으면...
8: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밤새 파리 모기대로부터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지구에서 박쥐가 사라진 지 100년째 되는 날입니다. 박쥐가 사라진 지구에는 100년째 파리와 모기가 들끓고 있습니다. 지구에 박쥐가 살던 시절, 박쥐는 파리, 모기 등 해충을 잡아먹어서 살아있는 살충제라고 불렸죠. 하지만 박쥐가 사라진 지구에는

0: 파리와 모기가 들끓고 있습니다.
1: 도망가자!
2: 오지 마. 오지 말라고 했다. 박지야! 제발 돌아와! 박지가!
3: 뭐야? 박지가 살아난 거야?
4: 바리무기들! 내가 너희를 후루루 찹찹, 후루루 찹찹 다 먹어주겠다!
2: 와, 박지 잘한다! 박지 이겨라! 박지 정말 멋지더더!
5: 박지가 멸종하면 절대 절대 안 돼! 박지는 꼭 있어야 해!
2: 응, 맞더더! 야!
6: 박쥐가 멸종하지 않게 박쥐가 사는 동굴과 폐광을 잘 지키고 보존해야겠다.

0: 맞아. 박지영, 우리랑 같이 오래오래 살자.
1: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2: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1: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3: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Mr. Red becomes a home shopping host.
1: Hello.
2: 어, 레드 썬데이. 오늘 크리스마스 특집 전체 완판이 목표예요. Let's go for it.
3: Let's go for it.
2: 좋았어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스탠바이.
4: Last Christmas I gave you my heart. 처음 홈쇼핑 스페셜 라인. 크리스마스 파티 용품 특별 기획전.
3: Hello everyone.
1: It's almost Christmas.
3: Yeah, and we've got some Christmas party supplies for you.
1: First up,

0: we're ready for Christmas. We're waiting for Christmas.
1: 아이부터 어른까지 원사이즈 양말 폴프렌즈에서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GM팜에서 우리 아이 필수면역력 더징크디와 실리콘 투약병 속을 드립니다.

0: 노래하는 누구나 탐정 사무소.
1: 누구나 요원 학교의 에이스 요원들. 훕기, 토토, 끼끼. 어려운 사건부터 사소한 고민까지 신나게 노래하면 모두 해결. 리듬을 타고 나타난 탐정 3인방이 처리. 누구나 탐정 사무소. 쇼.

0: 내가 받아볼게. 네, 누구나 탐정 사무소입니다. 네, 뭐라고요? 알겠습니다.
1: 뭐래?
2: 엄청난 첫 사건이군.

0: 드디어
1: 내 택배가 오늘 도착한대. 야호!
2: 사건인 줄 알았네.
0: 그러게.
2: 탐정들, 우리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고.
3: 이대로는 안 되겠어! 토토, 깨깨! 내가 사건을 찾아올게!
2: 좋은 생각이군!
0: 분명 어딘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야!
3: 기다려라, 사건! 내가 간다, 사건! 출동!
0: 잘 다녀와, 깨깨!
2: 몸조심해!
3: 나 공기 탐정 사건을 찾으러 직접 거리로 나섰다. 나와라 사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사건? 사건.
4: 예? 저요? 제가 김 사건인데요. 근데 지금 몇 시예요?
3: 아하, 첫 번째 사건이로구만. 김 사건, 지금 몇 시인지 궁금한 거? 그건 내가 알려주지.

0: 짧은 바늘은 9, 긴 바늘은 12. 지금 시각은 9시.
1: 에? 후, 시각이다. 고맙습니다. 먼저 가볼게요.
0: 잘 가라, 김석근. 이렇게 첫 번째 사건도 해결. 자, 이 기쁨을 토토끼끼에게.
2: 무서워. 응?
0: 이게 무슨 소리지? 여긴가? 아, 아니군. 까꿍!
2: 무서워.
0: 아, 여기도 아니구만. 아,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에이, 참.
2: 제가 놀라게 했나요?
0: 아, 너 놀라게! 우주 최고 요원에 절대 놀라지 않는다고! 그런데 동그란 친구, 무슨 일인가?
2: 저는 영인데요.
0: 어, 그래, 영희. 말해봐, 영희. 내가 다 들어줄게, 영희.
2: 영희가 아니라 영인데. 사실은 제가 오늘 친구들 앞에서 자기소개를 해야 하는데요. 너무너무 떨려서 여기 숨어 있었어요.
0: 아, 그래, 그래. 누구나 그럴 수 있지. 자, 그럴 땐 날 봐.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고 배에 힘을 딱 주고 자신 있게 외치는 거야. 어때, 영? 한번 해볼래, 영?
2: 친구들,

0: 안녕? 내 이름은...
1: 잘했어요! 자, 이번엔 조금 더 신나게 외쳐볼까?
0: 친구들 안녕? 내 이름은...
2: 나는 너 일보다 이만큼 더 작은 수

0: 그래, 바로 그거야, 영.
1: 곰기 덕분에 용기가 생겼어. 고마워. 안녕.
0: 안녕, 제가. 후, 이렇게 두 가지 사건 해결. 하하. 어. 토토끼께 무슨 일이야?
1: 갭기 갭기 사건이야 사건. 지금 당장 출동해 줘야겠어.
2: 만나 만나 떡볶이 집에 엄청난 일이 생겼대.
0: 캬, 벌써 셋째 사건까지. 알았어, 토토끼께 지금 바로 출동할게. 얍.
3: 다 먹어버렸잖아.
4: 아, 나 그냥 맛만 봤는데.
3: 몇 개 먹었는데?
4: 그니까 그게 제 기억이.
0: 흐차! 곰기 탐정 도착!
4: 곰기 도와줘. 내가 떡을 몇 개나 먹은 건지 잘 모르겠어. 원래 떡이 9개 있었는데 지금은...
0: 너희들 분은 5와 몇으로 가르게 할 수 있지? 하, 이럴 때 필요한 건 뭐? 곰 챌린지!

0: 9개 중 4개를 먹은 거였구나.
1: 그래, 나 몇 개 안 먹었다니까? 남은 건 너가 다 맛있게 먹어.
0: 응?
1: 엥?
2: 떡볶이가 사라지다니! 새로운 사건이군!
0: 잠깐! 꿈기원! 너 입에 그거 뭐야?
2: 들켰군. 떡볶이가 너무 맛있어 보여서 그만. 미안하다!
0: 아, 뭐야, 공기! 어디가!

0: 오늘도 모든 사건 해결!
1: 고생했다, 검기탐정!
2: 앞으로도 우주의 모든 사건은 우리가 책임지고 해결하겠다!
0: 그래, 그래! 사건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우리를 불러줘! 여기가 어디라고? No!

0: 영웅
1: 누구나 누구나 누구나
0: 우주 최고 요원 그래 바로 너
2: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집중독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행정준이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 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 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치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정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0: 하루를 시작하는 모닝 핫초코. 오늘도 따뜻한 핫초코를. 마시고 싶지 않군. 오늘따라 시원한 아이스 초코가 마시고 싶은걸.
1: 좋은 아침입니다.
0: 마실래?
1: 그거 좀 주시려고.
0: 자.
1: 감사합니다.

0: 응? 곰씨!
1: 초이야!
2: 변신, 변신!
0: 아무도 없네?
3: 얘들아, 나 여기 있어.
1: 안녕.
0: 곰씨, 안녕.
3: 안녕.
0: 핫초코 마시는 중?
3: 응. 근데 이거 아까워서 못 마시겠어.
0: 뭐가 아까워?
3: 이거 철수님이 나 주려고 정성스럽게 만든 핫초코거든. 아, 철수님한테 뭐래 드리지?
0: 아, 너도 뭘 만들어봐.
4: 간식 어때? 핫초코랑 같이 먹을 간식.
3: 오, 근데 나 간식 만들지 모르는데?
5: 웬 걱정. 이 바비가 있잖아. 바비 제일 좋은데? 간식은 더 좋아하는 바비.
4: 나도 도와줄게.
3: 이런 멋진 친구들 같으니라고.
6: 예!
0: 우리 집으로 가자.
4: 그래.
7: 이봐, 곰초이.
3: 곰손님, 안녕하십니까?
7: 그래, 안녕. 어디 가나요?
3: 실은요. 출수님한테 비밀입니다. 깜짝 선물로 드릴 거라서요.
7: 알겠습니다. 비밀.
3: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얘들아, 같이 가.
7: 기특하구만. 자.

0: 난 노래 좋구먼.
1: 어? 곰통형님, 예. 오셨습니까?
0: 오셨군요.
1: 아이스 초코용 얼음을 좀 사오느라.
0: 아, 곰초이는 찾지 마세요. 어딜 좀 갔거든요.
1: 음? 어딜요?
0: 아, 비밀로 해달랬으니까. 아, 누굴 좀 만나러요.
1: 누구요?
0: 누구? 아니, 뭐, 삼촌? 아니, 그, 아, 아니, 아니, 그, 이모. 아, 예, 이모요, 이모. 예, 예.
1: 그렇군요.
0: 예, 예.
1: 곰초이는 이모가 없습니다.
0: 예, 예, 예! 아, 이런.
1: 곰초이. 나쁜 사람한테 유배된 것 같군요.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겠어요.
0: 잠깐! 아닙니다. 유괴된 거 아니에요.
1: 뭐?
0: 곰초이는 철수님을 위한 깜짝 요리를 만들러. 아, 나 이거 참 비밀로 해달랬는데. 아유,
1: 요리?
0: 아.

0: 수가 핫초코랑 같이 먹을 간식 뭐가 좋을까?
1: 핫초코엔 역시 라면이야. 조수들 냄비에 물 준비.
2: 네, 셰프.
3: 어린이들끼리 요리를 하면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데
4: 안 돼! 예? 제발 날 봐서 모른 척 해줘요. 나 곰초이랑 약속했단 말입니다. 비밀 지키기로요. 걱정 마십시오. 별일 없을 겁니다. 설마 어린이들이 뭐 펄펄 끓이는 요리를 하기야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펄펄 끓이는 요리?
0: 끓는다. 라면 넣을까?
1: 어디 보자. 물이 좀 많네.

0: 존수 냄비 장갑.
1: 네, 헬프.
2: 안전 I love you. 안전 I love you. 안전 I love you. 안전 I love you.
3: 곰초이, 내가 싫어하는 음식이 뭔지 물었지?
4: 제가요?
3: 나는 펄펄 끓이는 요리를 정말 싫어하지. 예를 들면 라면 같은 거. 명심해.
4: 뭐야? 갑자기? 응?
5: 여기 있습니다, 셰프님.
4: 자, 얘들아, 우리 라면 말고 딴 거 만들자.
6: 왜? 왜?
4: 셰프님이 라면 싫어하는데 몰랐어.
6: 그럼 뭐 만들지?
5: 아, 샌드위치 어때? 핫초코랑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오! 예!
7: 아이스 초코를 마시니 마음이 편안해지는군요. 그렇지 않나요, 절수님?
3: 네, 그렇지 않습니다.
7: 아이들 걱정은 내려놓으십시오. 생각해봤는데 주방에 위험한 물건? 뭐 별로 없습니다. 기껏해야 칼 정도인데 설마 어린이들이 칼로 써는 요리를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안 돼.
4: 재료 준비됐나, 조수들?
1: 네, 셰프!
4: 뭐부터 썰어볼까?
5: 햄부터! 그래.
2: 안전 I love you.
4: 응?
2: 안전 I love you. 안전 I love you. 안전 I love you.
3: 내가 싫어하는 요리 또 말해주지.
4: 또요? 근데 철수님, 혹시 제가 깜짝 요리 만드는 거 알고 계시는 겁니까?
3: 모른다.
4: 다행이다.
3: 잘 들어. 내가 싫어하는 음식은 칼로 썰어서 만드는 음식이지. 만약 햄을 칼로 썰어서 샌드위치 빵에 넣는다? 내 말 명심해.
4: 얘들아, 얘들아. 샌드위치 안 되겠어.
6: 왜 또?
4: 최수님이 햄을 칼로 써는 거 우회기래.
6: 아, 곰철수 까다롭네? 그럼 뭐 만들라고.
5: 탕으로 어때? 딸기탕으로.
6: 근데 나 만들 줄 모르는데.
5: 내가 알아. 전에 엄마랑 해봤거든.
1: 오예.
5: 먼저 딸기는 잘 씻어서 물기를 없애는 후에 꼭지를 떼고 꽃에 딸기를 끼우는 거지. 그 다음엔 설탕이랑 물을 섞어서 소스를 만들어. 자, 이 소스를 전자레인지에 데우면 돼.
1: 오케이. 돌리면 되겠지?
6: 이 정도면 되겠지?
5: 가자! 그래! 그래.
7: 아이스 초코 잘 마셨습니다.
3: 별 말씀을.
7: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곰초이 깜짝 요리는 모른 척 해주십시오. 그 펄펄 끓이는 요리도 안 하지, 칼도 안 쓰지. 위험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 무슨 안전사고가.

0: 그러니 걱정하실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유, 무슨 안전사고가
1: 발생했군요.
0: 안전사고 또 뵙도록 하죠. 진짜로?

0: 아이고 어쩌나 이거를.
1: 빨간색.
2: 아 어떡해.
1: 노란색.
3: 노란색이다.
2: 하나 둘 셋 하면 뽑자. 근데 이게 무슨 냄새지? 어 맞다 싫어.
0: 물러서!

0: 전자레인지에 이런 금속 제품을 넣으면 안 돼. 불꽃이 튀어서 불이 날 수 있다고. 전자레인지에는 이런 표시가 있는 전자레인지 전용 용기만 넣도록. 알겠나, 어린이들?
1: 알겠어요, 실수님.
2: 알겠어.
0: 참고로 난 너희가 깜짝 요리 만들려고 했던 거 모른다. 알겠지? 아이스 초코 마시기 참 힘들군.
1: 철수님! 철수님을 위해 준비한 딸기탕으로. 아, 아니고 딸기꽃이에요. 사랑해요, 철수님. 홈조이 드림.
0: 사고나 치지 말지. 아이스 초코랑 제법 잘 어울리는걸?
3: 짠짠 됐어.

0: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어요? 뭔가 진짜 심각한 문제라는 걸 알고 있는데 숫자로 설명하면 아무도 실감을 못하는 거예요.
1: 그게 다 수학 시간처럼 딱딱한 숫자들만 늘어나서 그래요.
0: 진실이 숫자에 가려진 상황. 170년 전 영국 군병원이 딱 그랬습니다.
2: 그 고민 나이팅게일도 했어. 결국 그녀가 풀어냈지. 수학의 힘으로.
0: 맞아요.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그녀가 선택한 방법이 뭔지 1854년 크림 전쟁의 한복판으로 들어갑니다. 1854년 스쿠타리 야전병원. 총탄보다 무서운 전염병이 병사들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영국군은 시스템이 완벽하다고 자부했지만 실상은 달랐죠. 그 겨울, 한 영국 여성이 38명의 간호사를 이끌고 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그녀는 주사기 대신 노트를 들었습니다. 매일 밤 사망 원인을 치밀하게 기록했죠. 어느 날 아침, 나이팅게일은 대령의 집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3: 대령님, 감염 사망자가 부상 사망자의 7배입니다. 위생 개선이 시급합니다.
4: 전쟁터 병원에서 병사가 죽는 건 당연한 일이요. 숫자는 그냥 숫자일 뿐이요. 우린 최선을 다하고 있어.
0: 나이팅게일은 보고서를 더 정교하게 다듬었어요. 숫자는 명확했고 논리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두꺼운 서류 뭉치 속에서 진실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죠. 나이팅게일은 깨달았습니다. 숫자를 읽게 하는 게 아니라 보게 해야 한다는 것을요. 시간 가는 줄 모른 채 데이터에 빠져들었습니다. 먼저 원을 그렸습니다. 그 안에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의 칸을 나눴어요. 각 조각은 중심에서 뻗어나가는 쐐기 모양인데 사망자가 많을수록 그 면적을 더 넓게 펼쳤습니다. 파란색은 전염병, 빨간색은 전투 부상, 검은색은 기타 원인을 의미했죠.
1: 근데 왜 원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냥 막대 그래프 쓰면 안 돼요?
2: 막대 그래프는 길이로 비교하지만 장미 도표는 면적으로 보여져 같은 숫자도 훨씬 크게 느껴지거든.
0: 수천 개의 숫자를 끈질기게 도표 위로 옮겨 심었습니다. 마침내 완성된 도표 위로 진실이 드러났죠. 파란 쐐기가 빨간 쐐기를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침묵이 흐르는 회의실. 나이팅게일은 커다란 장미 도표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3: 파란 조각은 전염병, 빨간 조각은 부상입니다. 보시다시피 비교조차 되지 않습니다.
0: 오랜 침묵이 흐르고 위원장이 천천히 안경을 벗었습니다.
5: 위생 개선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지요.
0: 장미 도표 하나가 거대한 영국 군대를 움직였습니다. 수학 탐정단 보셨어요? 숫자는 똑같았어요. 달라진 건 딱 하나. 보여주는 방식이었어요. 인키, 설명해 줄래?
2: 좋아. 일반 막대 그래프는 길이로 비교하지만 장미 도표는 데이터의 크기를 면적으로 표현해 원의 중심에서 뻗어나가는 극좌표를 이용해 데이터의 비중을 한눈에 보여준 거지.
1: 와, 데이터를 정확히 배치했을 뿐인데 이렇게 강력한 무기가 된 거구나.
0: 숫자를 그림으로 바꿔서 세상을 설득한 수학자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의 이야기 어땠나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6: 안녕.

조선 최고의 유학자 이황이 풍기군수로 있던 때의 일입니다. 1549년 그는 백운동 서원에 경제적 지원을 해달라는 편지를 경상도 관찰사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이황을 총애하던 명종에게까지 전해집니다. 얼마 후 명종은 백운동 서원에 파격적인 지원을 약속합니다. 토지와 노비는 물론이고 소수 서원이란 현판까지 보내게 됩니다. 소수는 내적 수양을 통해 유학의 정신을 이어간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왕이 직접 이름을 지어주고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을 사액이라 합니다. 조선 성리학의 중심, 조선 최초의

생각과 삶, 그리고 국가의 모습을 만들어 온 살아 숨쉬는 거대한 정신의 강물과도 같습니다. 오늘은 중국에서 시작된 이 유학이라는 강물이 한국과 일본으로 어떻게 흘러들어갔고 각 나라의 토양 위에서 얼마나 다른 빛깔의 꽃을 피워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유학이 추구했던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볼까요? 유학하면 대표적인 인물, 바로 공자는 혼란한 시대를 바로잡기 위해 사람다움을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가장 강조한 것은 바로 인과 예입니다. 인은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즉 사람다움의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예는 그 사랑의 마음을 사회 속에서 질서 있게 표현하는 구체적인 행동 규범이죠. 결국 유학의 목표는 개개인의 끊임없는 공부와 수양을 통해 인과 예를 갖춘 군자가 되고 나아가 가정과 사회, 국가를 조화롭게 만드는 것. 이것을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하는데요. 이 기본 정신을 기억하며 이제 유학의 탄생지 중국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학이 태어난 춘추전국 시대는 주나라의 힘이 약해지고 수많은 제후국들이 전하의 주인이 되기 위해 끝없이 전쟁을 벌이던 극심한 혼란기였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이 혼란은 수많은 사상가들이 어떻게 하면 이 어지러운 세상을 끝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위대한 사상을 탄생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를 제자백가라고 부르죠. 제자는 모두제의 사람 자자를 써서 모든 사상가를 뜻하고 백가는 일백백의 집 가자를 써서 많은 학파들을 뜻합니다. 바로 이 시대에 공자와 그의 후계자들이 등장했습니다. 공자 이후 나타난 유학자 중 또 유명한 인물이 있으니 바로 맹자입니다.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본래 선하며 누구나 불쌍한 것을 보면 측은해야 하는 마음, 즉 측은지심과 같은 선한 마음의 싹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보았죠. 그는 이러한 선한 본성을 바탕으로 한 왕도 정치를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맹자가 말한 왕도 정치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맹자는 인간의 본성이 착하기 때문에 군주가 인과 덕으로 백성을 감화시키면 백성들은 진심으로 군주를 따르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왕의 길, 즉 왕도 정치입니다. 더 나아가 맹자는 하늘의 뜻인 천명이 백성의 마음인 민심을 통해 드러난다고 보았습니다. 만약 군주가 복정을 일삼아 백성의 마음을 이루면 이는 곧 하늘의 뜻을 잃은 것과 같다고 주장했죠. 따라서 백성들은 폭군을 몰아내고 새로운 왕조를 열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이고 급진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송나라 시대에 이르면 유학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합니다. 당시 널리 퍼져있던 불교와 도교의 철학에 맞서 유학 역시 우주와 인간의 본성에 대한 더욱 정교한 이론체계가 필요해진 것이죠. 이때 등장한 것이 바로 성리학입니다. 그리고 이 성리학을 완성한 인물이 바로 남송시대의 주희라는 인물입니다. 주희, 곧 주자는 북송시대 여러 학자들의 사상을 모아 이기론이라는 정교한 철학체계로 종합했습니다. 그는 우주 만물의 근원적인 원리를 리, 만물을 구성하는 물질적 요소를 기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완벽한 리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성즉리를 주장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 마음속에는 이미 완벽한 도덕 교과서나 착한 본성을 찾아가는 내비게이션이 내장되어 있다라는 뜻이죠. 결국 성리학은 후대 왕조의 공식 이념으로 채택되어 중국은 물론 한국과 일본에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한반도의 유학이 전래된 것은 삼국시대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구려가 372년 국립대학격인 태학을 세워 유학을 가르쳤습니다. 신라에서는 두 화랑이 유교경전을 열심히 공부할 것을 맹세한 내용이 새겨진 임신서기석이 발견되어 당시 엘리트 청년층이 유학을 중요하게 여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과거제도가 시행되고 성종의 통치 시기를 거치면서 유학이 국가통치의 핵심 이념으로 자리 잡았고 불교와 함께 고려사회를 이끄는 두 개의 축 역할을 했습니다. 성리학이 처음 소개된 13세기 후반 고려는 권력을 쥔 권문세족의 부정부패와 막대한 토지와 노비를 소유하며 정치에까지 개입하던 불교의 패단으로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때 원나라에서 성리학을 처음 들여온 안향은 이 새로운 사상이 나라를 구할 해답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직접 장학재단인 서막전을 만드는 등 성리학 보급에 힘썼고 그의 노력은 신진사대부라는 새로운 개혁 세력을 키워내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신진사대부에게 성리학은 불교를 대체하며 새로운 사회 질서를 세울 수 있는 강력한 이념적 무기였습니다. 정도전, 정몽주 같은 신진사대부들은 성리학적 이상에 따라 토지 제도를 개혁하고 불교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새로운 나라를 꿈꿨습니다. 그 결과 탄생한 나라가 바로 조선이라는 나라이며 성리학은 조선의 건국 이념이자 통치 철학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조선은 세계사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깊이 있는 철학적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그 정점에는 퇴계이황과 율곡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만나볼 인물은 퇴계이황 선생님입니다. 이황은 평생을 학문 연구에 바치며 조용히 자신의 생각을 다듬어 나간 학자로 유명합니다. 유학이 널리 퍼지도록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말년에는 학문에 더 집중하기 위해 관직을 사양하고 고향인 안동으로 돌아가 후학을 양성하는 데 힘썼습니다. 그렇다면 이황이 평생을 바쳐 탐구한 성리학의 핵심 내용은 무엇일까요? 바로 주리론이라는 사상입니다. 성리학에서는 우주 만물의 근원인 원리를 리, 만물을 구성하는 물질적 요소를 기, 라고 한다고 앞서 이야기했었죠. 이황은 이 둘 중에서 리를 훨씬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마치 건물을 지을 때 설계도인 리가 실제 건축자재인 기보다 먼저 있고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비슷한 거죠. 이러한 생각은 인간의 마음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지는데요. 이황은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순수하고 착한 본성인 리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감정 중에서도 다른 이를 불쌍히 여기는 착한 마음은 순수한 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기쁨이나 슬픔 같은 일반적인 감정은 몸을 구성하는 기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선할 수도 있고 악으로 흐를 수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이황은 사람들이 자신의 내면에 있는 순수한 도덕적 원리, 즉 리를 잘 보존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스로 도덕적인 군자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가르침의 핵심인 것이죠. 이번에는 이황과 함께 조선 성리학의 또 다른 큰 산맥을 이룬 율곡이 선생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는 학자이면서 동시에 여러 관직을 맡아 나라의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적극적인 정치인이기도 했습니다. 이의 사상은 이왕과 조금 다른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이는 리와 기는 결코 서로 떨어질 수 없는 하나라고 보았습니다. 리라는 원리는 오직 기라는 현실적인 물질을 통해서만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죠. 리는 보편적이지만 기 때문에 국한된다라는 그의 말처럼 세상 모든 사물에 동일한 원리인 리가 내재해 있지만 각기 다른 기운인 기 때문에 모습과 성질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도 이는 이황과 다른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착한 마음이든 일반적인 감정이든 모든 감정은 결국 기의 움직임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 기의 움직임에 리라는 순수한 원리가 어떻게 올라타느냐에 따라서 착한 마음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감정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생각의 차이는 두 학자의 삶의 태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황이 개인의 내면적 도덕성 수양을 깊이 파고들었다면 이는 현실 세계의 변화와 개혁에 더 큰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는 당시 조선이 마주한 여러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금 제도를 개혁하자고 주장하거나 앞으로 닥칠지도 모를 외적의 침입에 대비해 10만 명의 군사를 미리 길러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구체적인 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제는 일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유학이 전래된 것은 주로 백제를 통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유학은 일본 사회를 지배하던 불교의 그늘 아래서 제한적으로 연구되었습니다. 일본 유학이 본격적으로 꽃을 피우게 된 것은 임진왜란 이후 세워진 에도 막부가 새로운 사회 질서를 세울 통치 이념으로 성리학에 주목하면서부터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는 아주 극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일본 성리학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인물이 있는데 그가 바로 후지와라 세이카라는 분입니다. 그는 본래 불교의 승려였습니다. 그는 유학에 깊은 관심을 가졌지만 그 깊이를 제대로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그의 운명을 바꾼 것은 임진왜란 때 포로로 일본에 끌려온 조선의 뛰어난 성리학자 강항이었습니다. 후지와라 세이카는 포로 신분이었던 강항의 학문이 매우 깊다는 소문을 듣고 그를 찾아가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강항은 3년 동안의 포로 생활 동안 후지와라 세이카에게 성리학의 정수를 가르쳐 주었고 심지어 일본 학자들이 유교 경전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일본어로 해설한 책인 사서오경 외훈을 만들어주기까지 했습니다. 강항을 만난 후 세이카는 불교를 완전히 버리고 일본 최초의 본격적인 성리학자가 되었습니다. 에도 막부를 연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오랜 전쟁으로 흩어진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안정된 사회 질서를 만들 새로운 통치 이념이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성리학이었습니다. 성리학은 왕에 대한 충성과 신분에 따른 역할, 즉 위계 질서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문이었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사회의 조화와 계급적 질서를 강조하는 성리학이야말로 조군이 다스리는 봉건 사회를 단단하게 유지해줄 최고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이러한 막부의 적극적인 장려 속에서 후지와라 세이카와 그 제자 하야시 라잔 같은 학자들로 인해 에도 막부 시대 일본의 중요한 사상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조선에서는 성리학이 거의 유일무이한 진리이자 종교처럼 여겨졌던가는 달리
일본에서 성리학은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여러 지적 도구 상자 중 하나로 여겼다는 점입니다. 막부의 최우선 목표는 어디까지나 전쟁 후의 안정이었고 성리학의 복잡한 철학보다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유용한 윤리적 측면과 위계적인 틀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먼저 일본에서 성리학은 지배계급인 사무라이의 윤리규범 무사도와 결합했습니다. 예를 들어 유교의 중요한 덕목인 충은 본래 왕이 어질고 바른 정치를 할 때 바치는 조건적인 충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봉건적인 사회 속에서 충은 자신이 섬기는 주군에 대한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충성으로 그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이는 목숨을 바쳐 주군을 지키는 무사도의 핵심 가치와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죠. 다음으로 성리학은 일본 고유의 신앙인 신토와 적극적으로 손을 잡았습니다. 하야시 라잔과 같은 학자들은 중국 성인의 길과 일본 신의 길, 즉 유교와 신토가 본질적으로 같다라는 신유일치를 주장하며 외래 사상인 유교의 일본적인 정통성을 부여하고자 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야마자케 안사이 같은 사람은 성리학과 신토를 체계적으로 융합하여 수가신토라는 독자적인 사상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유학과 성리학이 중국, 한국, 일본이라는 각기 다른 토양에서 어떻게 다른 모습으로 자라났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중국의 성리학이 관료를 위한 통치 철학이었다면 한국에서는 선비들의 정치 이념으로 발전하며 뜨거운 철학 논쟁을 낳았고 일본에서는 무사들을 위한 질서의 윤리로 기능했습니다. 이처럼 유학과 성리학은 동아시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쌓이는 이에 터지는 실력. 안녕하세요. 포텐영문법의 저는 김재희입니다. 오늘은 투부정사와 동명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미션이에요. 나는 내 약을 먹을 것을 깜빡했다 라고 합니다. I forgot. 나는 깜빡했다. 무엇을 깜빡했는지 지금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를 쓸까 투부정사를 쓸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 자리에 동명사가 맞는지 투부정사가 맞는지 오늘 학습을 마친 후에 같이 해결해 볼게요. 자, 우리 먼저 복습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명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 투부정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 이미 배워서 알고 있죠? 동명사는 과거, 경험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enjoy, 즐기다, finish, 끝내다, avoid, 피하다, mind, 꺼리다, keep, 계속하다, suggest, 제안하다와 같은 동사들이 동명사랑 친하다고 했어요. I enjoy, 나는 즐긴다. 무엇을 즐겨요?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 reading을 써줬죠. Reading books at night, 밤에 책을 읽는 것을 즐긴다. enjoy 동사를 썼기 때문에 뒤에 동명사가 목적어에 쓰인 거예요. She suggested going to the museum. 그녀는 제안했습니다. 무엇을? 목적어 자리에 역시 동명사가 왔어요. 박물관에 갈 것을 제안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반면에 투부정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는 앞으로의 할 일, 미래와 밀접한 연관이 있었죠. want, 바라다, 원하다, hope, 바라다, 희망하다, plan, 계획하다, decide, 결심하다, 결정하다, expect, 기대하다, 예상하다, need, 뭐뭐 할 필요가 있다, wish, 바라다, promise, 약속하다와 같은 동사들은 앞으로의 일, 미래랑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투부정사랑 친해요. 예를 들어볼게요. I want to eat pizza. 나는 원한다. 앞으로 피자를 먹을 것을 원하는 거죠. 미래의 의미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니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거로 취해 줍니다. I want to eat pizza. They expect. 그들은 기대한다. 앞으로의 일을 기대하는 거죠? expect는 투부정사랑 친해요. to win the game. 경기에서 이길 것을 기대한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퀴즈로 한번 구분해 볼게요. 1번, I want. 원하다. 앞으로 뭐 하기를 원하는 거니까 투부정사 써야죠. I want to go to the park. 나는 공원에 가기를 원한다 라는 뜻입니다. 2번, she enjoys. 그녀는 즐긴다. 즐겨요? 내가 어떤 걸 경험을 해봐야 그걸 즐긴다는 걸알 수가 있죠. 경험과 관련이 있으니 enjoy는 동명사를 목적어로 써요. She enjoys swimming in the morning. 그녀는 아침에 수영하는 것을 즐긴다. 3번, we finished. 우리는 끝냈다. 하던 걸 끝내는 거네요. 과거에 하던 걸 끝내는 거니 동명사를 써야죠. We finished eating dinner. 우리는 저녁을 먹는 것을 끝냈다. 4번, we plan. 앞으로 할 일을 계획하는 거죠. to 부정사를 써줘야 됩니다. We plan to visit our grandparents. 우리는 조부모님을 방문하기를 계획한다입니다. 자, 이렇게 동명사와 to 부정사 각각을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를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둘다 목적어로 취할 수 있는 동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의미 차이 없이 쓸수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떤 동사들이 있는지 볼게요. like, love, 좋아하다, 아주 좋아하다. start, begin, 시작하다, hate, 싫어하다, continue, 계속하다. 자, 이 동사들은요, 별명이 있는데요. 바로 연애 동사라고 부릅니다. 왜 그렇게 부르는지 한번 볼까요? 자, like love, 좋아해요. 그래서 start, begin, 시작합니다. 만남을 시작해요. hate, 그러다가 싫어져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continue 반복됩니다. 이렇게 스토리로 기억하면 동사들 기억하기 쉽겠죠? 연애 동사라고 부르는 이 친구들은 뒤에 동명사가 와도 되고요. 투부정사가 와도 되고요. 아주 마음이 넓답니다. 예문 볼게요. I like reading books 또는 I like to read books 둘다 같은 의미예요. 나는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한다. He loves singing. He loves to sing. 그는 노래하는 것을 좋아한다이고요. She started crying. She started to cry. 그녀는 울기를 시작했다입니다. We continued studying. We continued to study. 우리는 공부하기를 계속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마지막 4번이에요. 동명사와 투부정사를 모두 목적어로 취할 수 있는데 의미의 차이가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은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많진 않고요. 딱 4가지. 4가지 동사만 기억하면 돼요. Remember, forget, regret, try. 이 4가지만 동명사를 쓸 때, 투부정사를 쓸때 어떻게 의미가 달라지는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remember부터 볼게요. 기억하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뒤에 동명사가 오면요. 과거, 경험이랑 밀접한 연관이 있으니까 과거에 뭐 했던 것을 기억하다라는 뜻이에요. 반면에 투부정사는 미래, 앞으로의 할 일이랑 연관이 있으니 앞으로 뭐할 것을 기억하다 이런 뜻입니다. 예문 볼까요? I remembered locking the door. 나는 기억했다. 무엇을? 과거에 문을 잠갔던 것을 기억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반면에 I remembered to lock the door. 지금 목적어 자리만 바뀌었어요. locking이 아니라 to lock으로 바뀌었는데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는 기억했다. 문을 잠가야 할 것을 기억했다. 라는 뜻입니다. 자, forget도 마찬가지예요. forget은 반대로 잊다죠. forget ing 하면 과거에 뭐 했던 것을 잊다. forget 투부정사는 앞으로 뭐할 것을 잊다입니다. I forgot meeting her. 나는 그녀를 만났던 것을 잊었다. 실제로 그녀를 만났었는데 그 사실을 잊었다는 의미입니다. I forgot to meet her. 나는 그녀를 만나야 할 것을 잊었다. 만나야 하는데 깜빡했다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remember, forget. 둘은 ing가 뒤로 올 때는 과거에 했던 것을 기억하다 잊다. 투부정사가 뒤에 올 때는 앞으로 뭐할 것을 기억하다 잊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두 개만 더 해볼게요. regret, regret.
regret 뒤에 ing를 쓰면 역시 과거랑 관련이 있어요. 과거에 뭐 했던 것을 후회하다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regret 2를 쓰면 앞으로 뭐 하게 되어 유감이다라는 뜻이에요. I regret saying that이라고 하면 나는 그 말을 한 것을 후회한다. 이미 어떤 말을 했어요. 과거에 말을 했는데 그걸 후회한다라는 뜻이죠. I regret to say this라고 하면 아직 이 말을 하지 않았는데 이 말을 하게 되어 유감이다라는 뜻입니다. I regret to say this. 다음 try는요. try ing를 쓰면 시험 삼아, 경험 삼아 해보다라는 뜻이고 try to를 쓰면 미래를 위해서 뭐 하려고 노력하다, 애쓰다란 뜻이에요. I tried opening the window. 나는 창문을 시험 삼아 열어보았다라는 뜻이고요. I tried to open the window 하면 창문을 열려고 애썼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나는 내 약을 먹을 것을 깜빡했다. 채워볼까요? 깜빡했다는 forgot. forgot은 뒤에 동명사와 to 부정사 모두 목적으로 취할 수 있지만 의미 차이가 있습니다. 약을 먹을 것을, 앞으로 뭐할 것을 깜빡했다니까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써줘야겠죠? I forgot to take my medicine. 이렇게 써주시고요. 만약에 taking을 써버리면 나는 내 약을 먹었던 것을 잊었다라는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니까 주의해주세요.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한쌤과 함께하는 하루 10분의 기적. 친구들 안녕하세요. 포텐 영문법의 홍하은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파트를 들어가요. 우리 조동사 첫 번째 시간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미션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포텐 미션입니다.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괄호 안에서 알맞은 말을 골라보세요. 이 문장들의 괄호 안에는 각각 다른 조동사 표현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오늘 강의를 잘 듣고 미션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키포인트입니다. 먼저 영어의 문장은요, 주어 플러스 동사 형태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여기서 조동사는요, 이 문장의 원래 동사의 앞에 이렇게 뿅 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조동사 뒤에 오는 이 동사는 늘 동사 원형으로 써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조동사란 무엇이냐, 이렇게 비동사나 일반 동사의 앞에 쓰여서 특정한 의미를 더해주는 동사입니다. 이 조동사는요, 우리가 마치 음식에 톡톡 하고 뿌리는 조미료와도 같은 역할을 해서요, 문장의 의미를 풍부하게 만들어준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러한 조동사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조동사들 can, will, may, should, must 이 다섯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조동사 can입니다. 이 can은요, 능력, 가능 또는 허락의 의미를 더해줍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he can speak four languages 하면 이 문장 어떻게 해석되죠? 그는 네 개의 언어를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능력 가능으로 해석이 되겠네요. 이렇게 능력 가능을 나타내는 can 같은 경우는요, be able to로도 바꾸어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같은 의미의 문장으로 he is able to speak four languages 이렇게 써주셔도 되고요. 한편 can은 허락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해서요. 예를 들어 can I open the window 하면 제가 창문을 열어도 될까요? 가 됩니다. 네, 됩니다 할 때는 yes you can, 아니요 안 됩니다 할 때는 no you can't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다음으로 조동사 will 살펴보겠습니다. 이 will 같은 경우에는 미래

의미 또는 의지를 나타내는데요. 각각 예문을 살펴보면 It will rain tomorrow. 어떻게 해석되죠? 내일 비가 올 것이다 로 해석됩니다. 우리 will 같은 경우는 미래 시제 나타내는 표현이었잖아요. 이런 미래에 대한 막연한 예측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일반적인 미래의 일을 나타내기도 한다. 한편 will은요, 주어의 강한 의지를 나타내기도 해서요. I will never give up.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런 의미로도 쓰입니다. 자, 다음으로 조동사 may가 있습니다. 이 may는 약한 추측 또는 허락의 의미를 나타내는데요. 예를 들어서 it may rain tomorrow 하면 이건 내일은 비가 올지도 모른다. 이렇게 약하게 추측하는 의미가 되고요. 그리고 이 may는 아까 can과 비슷하게 허락의 의미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may I come in 하면 제가 들어와도 될까요? 이고요. 네, 들어와도 됩니다. Yes, you may. 아니요, 안 됩니다. 할땐 no, you may not. 이렇게 대답해 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동사 should 살펴보겠습니다. 이 should는요, 의무 또는 충고의 의미를 나타내는데요. 자, 예문 보면 you should be quiet in the library. 너는 도서관에서 조용히 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should는 어떤 일반적인 의무, 도덕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나타낼 수 있고요. 한편 충고를 나타내기도 해서요. You should go to bed early 하면 너는 잠에 일찍 드는 것이 좋다. 잠자리에. 즉, 잠자리에 일찍 들어야 한다와 같이 어떤 충고나 조언을 나타낼 때도 should를 사용합니다. 자, 다음으로 must가 있습니다. 이 must는요, 두 가지 의미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강한 의무, 그리고 강한 추측을 나타냅니다. 자, 예를 들어, you must wear a seat belt. 이건 너는 안전벨트를 꼭 매야만 한다라는 건데요. 자, 이렇게 강한 의무를 나타내는 must는 have to로도 바꾸어 쓸수 있어서 이 문장 you have to wear a seat belt 이렇게 써주셔도 됩니다. 여기서 must랑 have to는 둘다 강한 의무를 나타내는 것이고 한편 should 같은 경우는 이 둘에 비해서는 조금 약한 의무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must는 또 특히 강한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해요. 뭐뭐임에 틀림없다라는 의미로요. He must be tired 했을 때이 문장은 그는 피곤해야만 한다가 아니잖아요. 그는 피곤함에 틀림없다. 이렇게 추측의 의미로 해석한다. 그래서 문맥을 잘 보고 알맞게 해석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조동사 다섯 가지 살펴보았는데, 이제 주의해야 할 조동사 부정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can의 부정형이에요. 자, can 같은 경우는 아까 두 가지 의미, 능력하는 그리고 허락의 의미가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not을 붙여준 cannot은 그 각각의 반대 의미를 가지겠죠. 자, 그래서 he cannot swim 같은 경우, 그는 수영을 할수 없다가 되겠고요. You cannot go outside 하면 이건 너는 밖에 나가서는 안 된다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cannot은 여기에 한 가지 의미를 더 추가해야 됩니다. 이 cannot은 강한 부정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해서요, 무엇무엇 일 리가 없다, 이렇게 해석되기도 해요. 우리 아까 전에 must의 두 가지 의미 중에 강한 추측 의미가 있었잖아요. 뭐뭐 일 리가 없다. 이렇게 강한 추측을 나타내는 must의 반대말은 cannot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문 보면 the news cannot be true. 이때 cannot은 어떻게 해석해 주면 되나요? 그 소식은 그 뉴스는 사실일 수가 없다라는 거, 사실일 리가 없다라는 강한 부정 추측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제 must랑 have to의 부정형까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must랑 have to는 바꾸어 쓸수 있다. 둘다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강한 의무를 나타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각각의 부정형은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요. 일단 must의 부정형은 must not이고요. have to의 부정형은 don't have to입니다. 그런데 각각 의미가 어떻게 되냐면 must not 같은 경우엔 강한 금지를 나타내서 뭐뭐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이건 아까 전에 강한 의무를 나타내는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의미로서의 must와 반대말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한편 don't have to 같은 경우는요. 이건 금지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불필요를 나타내서 뭐뭐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예문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You must not touch the fire. 이때는 너는 그 불을 만져서는 안 된다.

한다라고 강한 금지를 나타내는 표현인 거죠. 그런데 이두 번째 문장 보면 You don't have to get up early on Saturday 이렇게 왔는데 이 문장은 자, 너는 토요일에 일찍 일어나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이때는 don't have to 불필요로 해석해 주는 거예요. 너는 토요일에 일찍 일어날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로 아, must not은 강한 금지, don't have to는 불필요 이렇게 키워드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포트 미션 해결해 보겠습니다. 괄호 안에서 알맞은 말 골라볼게요. 1번에 그 이야기가 진짜일 리 없다라고 할 때, the story cannot 또는 may not be real. 정답은 바로 cannot이 되겠죠. 뭐뭐일 리가 없다. 강한 부정 추측을 나타내는 거니까요. 만약에 may not을 쓰게 되면 이건 그 이야기가 진짜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약한 부정 추측이 되고요. 다음 2번이요. 우리는 오늘 우산을 가져갈 필요가 없다라고 할 때, we must not, don't have to bring an umbrella today. 자, 이 경우에는 뭐뭐 할 필요가 없다. 불필요이니까 we don't have to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이요. 아이들은 도로 근처에서 놀아서는 안 된다. 자, 이렇게 강한 금지를 나타낼 때는 must not을 써야 되겠네요. Children must not play near the road.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출석 체크는요, must not과 don't have to의 의미 차이를 설명해 보는 겁니다. 이걸 설명할 수 있다면 오늘 수업을 정말 잘 들은 거예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나머지 조동사들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친구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포텐 사회의 1회. 저는 이진웅입니다. 오늘 13번째 시간이고요. 아프리카의 분쟁과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포인트는요. 첫 번째, 아프리카의 분쟁 지역을 알고 분쟁 원인을 이해한다. 두 번째, 이렇게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아프리카이지만 아주 큰 발전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어떠한 발전 가능성을 갖고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프리카는 굉장히 많은 분쟁이 나타나는 지역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익히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럼 대체 아프리카에서는 왜 이렇게 많은 분쟁이 발생하느냐? 첫 번째, 굉장히 다양한 자연 환경 때문입니다. 아프리카는 보시는 바와 같이 적도 주변에는 열대 우림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막도 굉장히 넓은 사막들이 있죠. 그리고 동부 지역에 그리고 중간중간에 높은 산지와 고원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주 많은 하천도 발달되어 있고요. 이러한 열대우림, 사막, 고원이나 산맥 같은 것들이 이 부족들 간의 교류를 방해하는 장애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부족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교류하지 못하고 자기들 동네에서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여러 부족들과 함께 교류하고 만날 시간이 많이 없어지는 거죠. 자연적인 장애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프리카는 이러한 다양한 지형, 그리고 다양한 기후 덕분에 자기만의 독특한 문화를 가진 다양한 부족들이 발달하게 되고요. 이 부족들이 커다란 한 개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소수의 작은 부족들이 여러 군데 흩어져 살아가는 지역이 바로 아프리카였어요. 그런데 이 아프리카가 유럽의 식민 지배를 받게 됩니다. 자, 아프리카의 국가 간의 국경선을 보면 뭔가 되게 좀 대충 그린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있죠. 되게 복잡하게 생긴 게 아니라 좀 단순한 형태의 국경선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아프리카의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유럽의 식민지배를 받았기 때문인데요. 저도 처음에 좀 당황했습니다만 영어로 된 자료가 없어서 이거 에스파냐어입니다.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여기 영국이거든요. 영국과 뭐 수많은 유럽 국가들의 식민지배를 받게 돼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었죠. 아프리카에는 커다란 나라를 이룬 부족들은 별로 없었지만 소수의 부족들이 여러 군데 흩어져서 살고 있었다. 그리고 수많은 부족들이 한 나라 안에 같이 어우러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족들 간의 신경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뒤엉키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다양한 분쟁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다음, 아프리카는 종교도 굉장히 다양한 곳이에요. 서남아시아로부터 전파된 이슬람교가 북부 아프리카에서 굉장히 신자 비중이 높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토속 종교는 아까 얘기했던 여러 부족들이 예전부터 믿어왔던 종교예요. 뭐 샤머니즘이라든가 애니미즘 같은 거, 자연물이나 동물 같은 거 숭상하는 거. 그리고 유럽의 식민지배 결과 크리스티교가 전파가 됩니다. 이렇게 지형과 기후도 다양해, 종교도 다양해. 그런데 유럽의 식민지배를 받는 과정에서 여러 부족들이 한 나라 안에서 끼게 되면서 굉장히 다양한 분쟁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예를 정리해보면 일단 굉장히 다양한 자연환경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유럽의 식민지배 과정에서 민족과 문화를 고려하지 않은 채 유럽 열강이 국경선을 설정해버리면서 한 나라 안에 여러 부족들이 뒤엉켜 살아가게 됩니다. 다음, 종교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북부 지역은 이슬람교 신자 비중이 높고 중남부 지역은 토속 종교와 크리스티교 신자 비율이 높게 나타나면서 종교 간의 갈등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아프리카의 분쟁 지역은 어떤 곳들이 있느냐? 대표적인 지역부터 좀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는 나이지리아입니다. 나이지리아는 여기 위치하고 있는 나라인데요. 아프리카에서 인구 가장 많고 석유 생산도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나이지리아를 보면은 북부는 이슬람교, 남부는 크리스티교 신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석유가 어디에 매장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경제적인 격차도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부의 크리스티교도와 남부 이슬람교들 간의 갈등이 나타나고 있는 지역이 나이지리아예요. 반면 여기는 수단이란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단 아래는 남수단이란 나라가 있는데 원래는 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수단은 북쪽에 있어서 이슬람교 신자 비중이 높은 반면에 남수단은 남쪽에 있어서 크리스티교 신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게 되거든요. 역시 다양한 갈등이 나타났겠죠. 거기에다가 민족 간의 갈등이 같이 맞물리면서 결국 수단과 남수단의 독립을 둘러싼 분쟁 끝에 2011년에 남수단이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단은 북부의 아랍계와 이슬람교가 있는 북부,
흑인이 크립스교만이 믿는 남북 간의 갈등 끝에 2011년에 남수단이 독립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아프리카 남쪽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란 나라가 있는데요. 여기는 사실 흑인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 나라에 백인들이 건너오게 됩니다. 온대기후가 나타나면서 백인들은 자기가 살던 지역과 비슷한 기후가 나타나는 온대기후 지역에 많이 정착하게 되었거든요.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들어온 백인들이 흑인과 백인을 차별하는 정책을 실시합니다. 그 인종차별 정책이 바로 아파르트헤이트입니다. 그 흔적들을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화이트 올리죠. 백인들만 앉을 수 있는 의자입니다. 그래서 백인들만 살수 있는 동네, 백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건물, 이렇게 흑인과 백인을 차별하는 정책들이 오랫동안 유지가 되면서 많은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현재는 폐지되었으나 아직까지도 흑인 거주 지역과 백인 거주 지역 간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적인 격차 때문에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뿐만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분쟁과 난민이 발생하고 있죠.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분쟁이 나타나고 있는 아프리카지만 아주 큰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면적이 굉장히 넓고 다양한 자연환경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도 굉장히 유리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집트, 에티오피아, 잠비아는요, 오른쪽이랑 같이 보시면 알겠지만 높은 산과 큰 하천들을 끼고 있는 나라예요. 수력 발전에 유리합니다. 다음, 이집트, 알제리, 모로코,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지중해성 기후나 건조 기후가 나타나서 일조량이 굉장히 풍부한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태양광이나 태양열 발전에 유리해요. 다음, 높은 고원에 위치하고 있는 에티오피아나 해안을 끼고 있는 모로코나 이집트는 강한 바람이 불어서 풍력 발전에 유리한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잠비아, 모잠비크, 에티오피아 이런 나라들 수력 발전에 비중이 높다. 다음,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집트, 모로코 같은 나라들은 태양광과 태양열의 잠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집트, 모로코 등은 풍력 발전의 잠재력이 높은 나라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상품 작물들이 재배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케냐 등은요, 커피가 널리 재배되는 나라들입니다. 자, 이거는 전 세계에서 커피가 재배되는

재배되고 있는 나라들인데 아프리카에 커피가 재배되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 에티오피아는 커피의 원산지예요. 그래서 에티오피아의 예가체프라던가 또는 케냐의 AA 이런 커피들은 굉장히 유명한 커피들입니다. 에티오피아와 케냐는 커피를 많이 생산하는 나라들. 그리고 코트디부아르와 가나는 전 세계에서 카카오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코트디부아르랑 가나는 카카오 생산량이 굉장히 많은 나라들. 이 카카오는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초콜릿의 원료가 됩니다. 다음, 이 아프리카 지역은요, 출산율이 굉장히 높아요. 전체 인구를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부터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1년으로 쭉 세워놨을 때 중간에 위치한 사람의 연령을 얘기하는 중위 연령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중위 연령이 가장 낮죠. 그만큼 젊은 대륙이란 얘기입니다. 청장년층의 인구가 굉장히 많은 대륙이기도 하고요. 그 얘기는 다양한 발전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특히나 선진국은 최근에 저출산으로 인해서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만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있는 이 상황에 아프리카의 젊은 노동력이 전 세계에 다양한 노동력을 공급할 거라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원이 굉장히 풍부한 지역입니다. 이 나이지리아 아까 석유 굉장히 풍부하다 그랬죠? 나이지리아랑 앙골라, 석유가 굉장히 풍부한 나라들. 콩고 민주공화국과 잠비아는 구리가 굉장히 많이 매장되어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 외에 보츠와나는 다이아몬드로 유명하고요. 이렇게 지하 자원이 풍부한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여러 국가들 간에 아프리카 연합과 아프리카 대륙 자유무역지대와 같은 다양한 협력들이 이루어지면서 더욱더 발전이 기대되는 곳이 바로 아프리카입니다. 자, 오늘 아프리카의 분쟁과 발전 가능성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14번째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저는 포텐의 이진웅이었습니다.

한국 사람이 쉽게, 한국 사람이 재밌게 알려드리는 사자티처스 윤이에요.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요,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무장독립운동입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내용들이 우리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내용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어떤 일을 했을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재를 보면 3.1운동을 겪으면서 독립운동가들은 독립운동을 이끌어갈 중심단체가 필요하다고 느껴 나라 안팎에 임시정부를 세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3.1운동이 끝나고 나서 우리 지난 강의 때 다뤘었잖아요. 3.1운동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독립운동가들은 중심이 필요했다. 독립운동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이 중심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구심점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재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1운동 겪으면서 독립운동가들, 독립운동을 이끌어갈 중심단체가 필요하다고 느껴 나라 안팎에 임시정부를 세웠다라는 거. 실제로 3.1운동 끝나고 나서 여러 개의 임시정부가 등장을 합니다. 등장을 해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곳에 세워진, 이렇게 나라 안팎에 세워진, 여러 곳에 세워진 임시정부의 힘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통합된 임시정부를 세우기로 한다라는 거. 이제 나라 안팎에 이렇게 여러 임시정부가 아니라 하나로 우리 힘을 모아보자. 힘을 하나로 모으기에 통합된 임시정부를 세우기로 합니다. 통합된 임시정부. 힘을 하나로 합쳐보자. 뭐 그런 느낌입니다. 이어서. 마침내 여러 곳의 임시정부가 하나로 통합되어 중국 상하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졌다라는 거. 나라 안팎에 세워졌던 여러 임시정부를 어떻게 하나로 모았다. 하나로 통합했다. 어디에? 중국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만들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나라 안팎에 여러 임시정부가 있었지만 이걸 어떻게 하나로 합쳐서 통합된 임시정부를 만들었으니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다. 요 말입니다. 그리고 중국 상하이에 만들어졌다라는 거. 아래쪽을 보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물 상하이 이런 식으로 사진이 나와 있죠? 요 내용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민주공화제를 중심 내용으로 하는 헌법을 만들었고 대통령으로 이승만을 뽑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다른 내용은 다, 뭐 그래, 이해가 잘 되네 하겠지만 민주공화제라는 말이 나와서 민주공화제는 뭐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만 예전에도 뭐 한번 잠깐 나왔었습니다. 잠깐 나왔었던 단어긴 한데 한번더 정리해 줄게요. 민주공화제라는 말 자체는 주권, 즉 주인된 권리, 주권이 누구에게? 국민에게 있고,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대표를 뽑아서 나라를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다시 한번 더. 주권, 주인된 권리가 국민에게 있고요. 국민들이 대표를 뽑아서 어떻게 나라를 운영하는 제도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민주공화제를 중심으로 하는 헌법을 만들었고, 대통령으로 이승만을 뽑았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임시헌법 아래쪽에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대한국민으로 조직한다. 제1조, 뭐 제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한국민 전체에게 있다. 주권, 주인된 권리. 제4조, 대한민국의 국민은 모두 평등하다. 제5조, 대한민국의 입법권은 의정원이, 행정권은 국무원이, 사법권은 법원이 갖는다. 뭐 입법권, 뭐 행정권, 사법권 이런 단어들이 여러분들이 약간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생소할 수 있는데, 뭐 입법권은 뭔가 법을 만드는 것과 관련된 거. 행정권은 뭐 나라 살림, 나라를 운영하는 것, 나라 살림과 관련된 거. 사법권은 법으로 뭐 재판을 한다거나 판단을 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그냥 쉬운 말로 이해하기 쉽게 잠깐 정리를 해 주었고요. 아무튼 뭐 중요한 건 결국 무엇이다? 그렇죠. 민주공화제를 중심으로 한다. 다시 한번 더 뭐? 민주공화제를 중심으로 한다라는 거. 요 내용들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다양한 독립운동을 펼쳤다라고 되어 있으면서, 일단 외교 활동을 통해 다른 나라에 우리의 독립의지를 알리고 도움을 받고자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있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다양한 독립운동, 다양한 방식으로 독립운동을 이어가게 됩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외교 활동을 통해 다른 나라에 우리 독립의지를 알리고 도움을 받고자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자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처음에 어디에 세워졌어요? 통합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방금 봤었잖아요? 중국 상하이. 다시 한번 더. 중국 상하이에 세워졌다. 이야기했었습니다. 외교활동, 중국 상하이 관련성이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 보면 어때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상하이에 둔 것도 외교활동을 하기 편리했기 때문이다. 되어 있잖아요. 근데 교재만 봤을 때는 외교활동? 상하이? 무슨 관련성이 있지? 이해하기가 살짝 힘들잖아요. 왜이 외교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상하이에 임시정부를 둔게 유리한가 편리했나? 이게 의문점이 생길 겁니다. 그걸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당시 이 상하이, 중국의 이제 상하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습니다. 당시 중국 상하이는 뭐냐면은 서양의 여러 외교관들이 모여서 살고 있었어요. 서양의 여러 나라들의 그 외교관들이 이 중국 상하이에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뭐 나중에 한국사 심화에서 배우면 알겠지만, 뭐 프랑스 조계지다 뭐 이런 말을 쓰는데, 뭐 이거는 아직까지 여러분들 입문자 단계에서는 뭐 크게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입문자 단계에서는 어떻게? 아, 중국 상하이에 서양의 여러 외교관들이 모여 있었구나. 여러 외교관들이 모여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렇다 보니 어떻습니까? 이 서양의 여러 외교관들이 모여 있으니까 우리나라의 독립을 의논하기에 좋겠죠. 다른 나라 외교관들과 우리나라의 이런 독립과 관련된 내용을 의논하기에 위치적으로도 엄청 좋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아, 외교 활동을 하기에 편리했구나라는 거.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아, 이제 약간 연결고리가 생기죠. 왜 하필 중국 상하이에 처음에 이렇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처음 세워졌을까? 외교 활동을 하기에 편리했구나. 왜냐? 뭐 서양의 여러 외교관들이 그쪽에 살고 있었으니까, 그쪽에 있었으니까 여러분들, 아, 외교 활동하기에 편리했구나. 그런 식으로 흐름 만들어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이어서 국내외의 상황을 알기 위해 비밀 행정 조직과 비밀 영랑망을 두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는 뭐 여러 기구들이 있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뭐 비밀 행정 조직도 있었다. 비밀 연락망이 있었다라는 거. 나중에 여러분들 한국사를 좀더 심화해서 배우면은 이 비밀 행정 조직을 뭐라고 하냐면은 비밀

행정 조직망을 뭐 연통제라고 이를 표현을 합니다. 연통제. 그리고 비밀 연락망 나와 있죠. 이 비밀 연락망을 교통국이라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교통국. 그래서 연통제와 교통국 이런 식으로 나중에 표현을 하게 되는데 뭐 이름을 여러분들 머리에 넣는 거는 아직 입문자 단계에서는 괜찮고요. 이렇게 비밀 행정 조직과 비밀 연락망을 둠으로 해서 어떻게 독립운동에 필요한 여러 정보들을 모읍니다. 정보들을 모아요. 독립운동을 하려면 여러분들 정보력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런 정보를 모으고요. 그리고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독립운동가들과 연락을 취할 수 있었다. 비밀 연락망이잖아요. 연락을 취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지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독립운동을 해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독립운동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에 뭐 독립공채를 발행하고 판매하였다. 그리고 나중에 독립하면 돈을 갚아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독립운동을 함에 있어서 아까 우리가 봤듯이 그런 정보력도 중요하지만 뭐도 중요하다. 그렇죠. 결국 돈도 중요하잖아요. 사실 현실적으로. 돈이 있어야지 뭔가를 계획하고 구상하고 운영할 수가 있잖아요. 임시정부를. 그런 돈,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독립공채라는 걸 발행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독립하면 돈을 갚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이 독립공채 실제로 국내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많은 사람이 독립공채를 사기도 했고요. 해외에 살고 있는 많은 동포들도 이 독립공채를 샀습니다. 그럼 그 사게 되면 그 돈은 누구에게? 대한민국 임시정부에게 가겠죠. 그래서 어떻게? 독립운동의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구나. 이 독립공채라는 걸 통해서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구나. 그런 식으로 연결지어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독립운동 소식을 알리기 위해 이런 독립신문도 발행했다라는 내용까지 함께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노력,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대한민국 임시정부 어디? 그렇죠, 중국 상하이에 처음 세워졌다라는 거, 외교활동 함께 떠올려 주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것들? 비밀 연락망,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추가로 이쪽 내용에서는 무엇을? 독립공채 발행을 통해서 독립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다라는 것들. 그런 내용들 함께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이제 다음 내용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외,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아니라 국내가 아니라 해외에 국외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 어려움이 있었다. 실제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상하이에 처음에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졌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후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실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뭐 우리 교재에는 나오진 않지만 여러 장소도 막 옮기면서 쉽게 말하면은 상하이에서 활동이 어려워지니까 중국 내에 또 다른 도시로 또 이동을 하고 그런 여러 어려움들 많이 겪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1945년에 광복할 때까지 우리 민족의 힘을 하나로 모은 역할을 하는 등 독립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라는 것들. 이 내용들. 대한민국 임시정부다.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재를 보면 국립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나와 있죠? 예전에 이거 혹시 기억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잠깐 말했어요, 제가. 언제? 여러분들 시간 나면 예전에 얘기했었잖아요. 그 독립협회 이야기했을 때 독립협회가 뭘 세웠어요? 독립문 세웠잖아요. 그때 제가 수업하면서 어떻게? 주말이나 방학이나 혹은 시간 되면은 가족들끼리 혹은 뭐 친척들끼리 해서 어디? 서울특별시 한번 가보라. 서울특별시에 독립문역이라고 있습니다. 그 지하철 3호선 독립문역이라고 있어요. 거기 내리면 실제로 독립문 볼 수 있다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뭐가 있다? 서대문형무소 역사관도 있고요. 그리고 뭐? 국립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역사 탐방한다고 생각하면서 구경하면 여러분들에게 엄청 유익할 거다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때 말했던 그 국립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이 그 독립문 근처에 있습니다. 또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나면은 꼭 한번 가서 관람하는 거 추천드리고요. 아무튼 우리는 지금까지 뭐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어떻게 세워졌고 그리고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번에 키워드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여러 곳의 임시정부가 하나로 통합됐다 이야기했었죠. 그러면서 중국 상하이 외교활동에 편리했다 이야기했었습니다. 민주공화제 이야기해 주었죠. 비밀행정조직, 비밀연락망 이런 이야기도 해주었습니다. 독립공채 발행을 통해서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괄호 1번 중국 하얼빈에서 만들어졌다. 하얼빈이 아니라 어디? 중국 상하이에서 만들어졌다. 가위. 괄호 2번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뽑았다. 그렇죠.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뽑았다.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괄호 3번 국내 상황을 알기 위해 비밀 연락망을 두었다. 그렇죠. 교통국 이야기 했었습니다. 국내 상황을 알기 위해 비밀 연락망을 두었다. 맞는 말이 됩니다. 가위, 동그라미, 동그라미로 정리할 수가 있고요. 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활동 중 서로 관련 있는 것을 알맞게 연결하세요.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내용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정리해 보았죠. 괄호 1번, 독립운동 소식을 알리기 위해 발행했다. 소식을 알리기 위해 발행했다 하면 뭐? 신문 같은 것들 떠올리면 되는데 뭐? 독립신문 떠올리면 되겠죠? 독립신문 발행했다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독립운동에 필요한 돈을 모으기 위해, 독립운동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나중에 갖겠다는 약속을 하고 발행했다. 이거 뭡니까? 독립공채, 독립공채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독립공채 실제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동포들이 어떻게 공채를 구입함으로 해서 독립운동 자금을 모을 수 있었다. 이렇게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이렇게 정답, 니은, 기억으로 연결할 수가 있고요. 3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모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세요라고 되어 있고요. 대한민국 임시헌법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우리가 함께 봤었던 뭐 제1조 대한민국은 대한국민으로 조직한다 등등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19년에 정한 헌법입니다. 여기에는 무엇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대표로 뽑아 운영한다는 민주공화제의 내용이 담겨 있다. 민주공화제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민주공화제, 아까 개념 설명했었죠? 민주공화제가 뭡니까? 주권이 주인된 권리가 국민에게 있고,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뭐, 국민이 대표를 뽑아서 나라를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19년에 정한 헌법이고, 여기에는 무엇이 국민에게 있고, 그렇죠. 주인된 권리, 주권이 누구에게? 국민에게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정답은 뭐? 주권이다. 이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주권이라는 단어 자체가 여러분들이 아직 생소하고 낯설 수 있어요. 쉽게 표현하자면, 아까 계속 강조했었죠? 주인된 권리다. 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여러분들 주권에 대한 내용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중요한 핵심 키워드 뭐다? 민주공화제의 내용이 담겨 있다라는 거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3.1 운동 이후 사람들은 저마다 독립운동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생각이 조금씩 나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그 중에서도 지금 우리가 다룰 내용은 뭐냐? 국외에서 무장 독립운동은 어떻게 펼쳐졌을까입니다. 폭력적인 방법이 아니라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독립운동을 했을 때 한계를 느낀 그런 이제 독립운동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무장 독립운동, 즉, 무장 독립운동, 무장 투쟁의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도 한번 맞서 싸워보자. 요런 느낌입니다. 우리도 한번 맞서 싸워보자. 비폭력적인 방법이 아니라 우리도 강하게 맞서 싸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신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무장 독립운동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교재를 보면 3.1 운동을 거치며 독립운동가들은 일제와 군사적으로 맞서 싸우는 무장 독립운동의 필요성을 느꼈다. 무장 독립운동. 우리도 한번 힘으로 맞서 싸워보자. 군사적으로 맞서 싸워보자. 그런 느낌이죠. 일제와 전쟁을 벌여서 나라를 되찾아오겠다고 다짐을 했고요. 일제강점기 중국 만주에는 우리 민족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이들은 독립군을 만들어 압록강과 두만강을 넘나들면서 뭐 일제 경찰서 등을 공격했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무장 독립운동. 무장. 뭔가 힘과 관련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힘. 군사적으로 맞서 싸워보자. 우리도 비폭력적인 그런 평화적인 방법 말고 우리도 힘으로 한번 맞서 싸워보자. 이런 느낌입니다. 계속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방금 말했던 내용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일제와 전쟁을 벌여서 나라를 되찾아오겠다. 한번 제대로 맞서 싸워보자. 이겁니다. 중국 만주, 아까 이야기했었죠? 교재 내용. 만주 땅에는 실제로 국내에서 살기 힘들었던 그런 독립운동가들, 활동을 하기 힘들었던 그런 독립운동가들이 어디로? 만주와 같은 곳으로 해외로 나갔다. 국외로 나갔다. 예전에 한번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압록강, 두만강. 을 넘나들면서 일제의 경찰서 등을 공격했다라는 거. 그런 식으로 무장 독립운동에 대한 내용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

중요한 내용 등장합니다. 바로 이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물론 이 무장 독립운동, 뭐 다양한 역사적 중요한 사건들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한국사 입문자 단계에서는 그래도 이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은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봉오동 전투가 무엇이냐? 봉오동 전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1920년입니다. 1920년, 홍범도가 이끄는 독립군은 다른 독립군과 힘을 합쳐 봉오동 지역에서 일본군에 맞서 승리하였다. 이게 봉오동 전투인데, 여러분들 어떻게 진행되었느냐? 일단 우리 지도를 보면 어떻습니까? 여기 봉오동의 위치가 나와 있습니다. 봉오동 전투가 일어났던 곳의 위치가 나와 있어요. 일단 작전을 이랬습니다. 이 홍범도 장군께서 이제 일본군을 상대할 때 공격했다가 뒤로 빠지고, 공격했다가 뒤로 빠지고,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일본군을 어디로 유인하냐? 바로 이 봉오동 쪽으로 계속 유인을 하십니다. 엄청 똑똑한 그런 지휘관이셨죠. 그렇게 조금 조금씩 계속 유인을 해요. 이유가 뭐냐? 이 봉오동 쪽에 누가? 이 독립군들이 매복하고 있었거든요. 쉽게 말해서 숨어 있었습니다. 숨어서 이제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조금 조금씩 계속 이제 일본군이 조금 조금씩 봉오동 쪽으로 다가오죠. 그리고 봉오동에 이르러서 어떻게 이 매복하고 있었던 독립군들이 일제히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일본군에게 큰 피해를 주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다? 봉오동 전투다라는 거. 매복하고 있다가 역습을 했다. 그리고 일본군에게 큰 피해를 주었다. 봉오동 전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전투에 졌던 일본군은 어떻게? 대규모 부대를 보내 복수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김좌진이 나옵니다. 김좌진이 이끄는 부대, 홍범도가 이끄는 부대 등 독립군 연합 부대가 어디서? 백두산 부근에 있는 청산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청산리 보이죠? 청산리 일대에서 일본군과 싸워 크게 이깁니다. 그걸 우리 무엇이라고 하냐? 청산리 대첩이라고 합니다. 뭐 대략 이제 한 6일 동안 대략 10여 차례의 크고 작은 그런 전투들이 있었는데요. 그때 크게 일본군을 격파했습니다. 그게 바로 청산리 대첩이다라는 거. 활약했던 분들 이름 여러분들을 꼭 알고 있어야 되겠죠? 봉오동 전투에서 홍범도 장군, 홍범도가 이끄는 독립군 크게 승리하였다라는 거. 그리고 청산리 대첩하면은 김좌진, 홍범도 이런 두 인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이 전투, 이 싸움에서 많은 분들이 희생을 하셨고 또 기억해야 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래도 입문자 단계에서는 요 인물들의 이름은 여러분들 꼭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말해 주면서 다음 내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일제의 주요 인물을 처단하거나 식민 통치 기관을 파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단체들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까 우리가 봤었던 것처럼 어떻게 뭐 홍범도 장군이라든지 김좌진 장군이라든지 이렇게 뭐 만주 지역이나 국외에서 일본군과 직접 전투를 벌였던 그런 분들도 계셨고요. 그리고 어떻게 일제의 주요 인물을 처단한다. 일제의 그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그런 주요 인물들을 처단, 뭐 죽인다거나 혹은 뭐 공격한다거나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식민 통치 기관을 파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단체들이 또 생겨납니다. 그런 내용들이 등장하는데 먼저 김원봉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김원봉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의열단. 의열단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었어요. 의열단에서는 무엇을 하냐? 이렇게 일제의 주요 인물들을 공격하거나 혹은 식민 통치 기관을 파괴하는 그런 활동들을 펼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김구 선생이 만든 한인 애국단 같은 것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김원봉의 의열단, 김구가 만든 한인 애국단 이런 내용들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열단에 대한 내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의열단은 어떤 활동을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의열단이라는 말 자체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의열단, 뭔가 여러분들 낯설고 익숙하지 않은 그런 개념일 텐데, 의열단이라는 말의 뜻은요, 천하의 의로운 일을, 의자가 이제 의롭다 할때 의자거든요. 그런 천하의, 세상 천하의 의로운 일을 맹렬히 실행하겠다. 우리가 정말 맹렬히 한번 용감하게 실행해보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럼 어떤 내용을 그렇게 맹렬히, 용감하게 실행했는지를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익상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독립운동가죠. 김익상은 조선총독부에, 김상옥은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던집니다. 식민 지배와 관련된 기관들을 공격했다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조선총독부, 대표적인 그 식민 지배 관련 기관이잖아요. 우리 예전에 배웠었잖아요. 조선총독부, 그리고 종로경찰서,
김익상은 조선총독부, 김상옥은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던진다라는 거.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한인애국단 있죠? 김구가 만들었던 한인애국단. 한인애국단의 이봉창은 일왕이 탄 마차행렬에 폭탄을 던졌다라는 거. 일왕이 탄 마차행렬에 폭탄을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윤봉길. 윤봉길은 상하이 훈커우공원에서 열린 행사에서 폭탄을 던져 일본군 사령관과 고위관리들을 죽거나 다치게 하였습니다. 폭탄을 던짐으로써 어떻게 일본의 고위관료들, 높은 그런 관료들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일본군 사령관 죽거나 다치게 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래쪽에 보면 훈커우공원에서 폭탄을 던지는 윤봉길의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표현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 우리 중국이 하지 못한 일을 조선의 한 청년이 해냈구나 뭐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여기 나중에 여러분들 한국사 심화에서 배우면은 중요한 내용으로 배울 겁니다. 당시 이제 중국에 뭐 국민당이라고 하는 그런 당이 있어요. 국민당 정부의 주석이었던 장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떻게 말을 하냐면은 우리 중국이 하지 못한 일을 조선의 한 청년이 해냈구나. 진짜 대단하구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어떻게 이런 윤봉길의 이런 훈커우공원에서의 공격, 그러니까 훈커우공원에서의 이런 용감한 행동을 칭찬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어서 중국 국민당 정부도 어떻게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인정하게 됩니다. 정말 대단하구나. 진짜 대단한 일을 했구나. 인정하게 되고요. 이후에 독립운동에 있어서도 도움을 줍니다. 자기 우리 중국이 하지 못한 일을 조선의 한 청년이 해냈거든요. 이런 용감한 모습에 감탄한 거죠, 여러분들. 아무튼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의열단의 활동이라든지 혹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리고 뭐 한인애국단 있죠? 대한민국 임시정부 소속의 한인애국단이 펼쳤던 뭐 이런 활동들을 우리 무엇이라고 하냐? 의열 활동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내용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우리가 앞서 살펴봤었던 목숨을 아끼지 않은 무장 독립운동 있었죠? 뭐 홍범도 장군이라든지 김좌진 장군이라든지 그런 무장 독립운동과 의열 활동은 우리의 독립의지를 보여주었다.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무장 독립운동, 홍범도, 김좌진 장군 오늘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의열 활동, 김원봉이 만든 의열단, 김구가 만든 한인애국단, 그리고 그 단체들의 소속되었던 사람들의 그런 활동들 함께 다루어 보았고요. 우리의 독립의지를 보여주었다. 뭐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키워드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무장 독립운동 하면은 우리 어떤 내용 배웠습니까?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 배웠습니다. 봉오동 전투, 홍범도, 청산리 대첩, 김좌진, 홍범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고요. 홍범도, 의열 활동 두 가지 단체 배웠었죠. 관련된 거 뭐? 김원봉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의열단. 그리고 김구가 만든 한인애국단 각각 살펴보았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일제강점기에 전개된 무장독립운동에 대한 설명을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가히 표시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괄호 1번. 홍범도가 이끄는 독립군은 단인 독립군과 힘을 합쳐 봉오동 전투에서 일본군에 승리하였다. 봉오동 전투, 홍범도. 이렇게 연관지어 핵심 키워드 떠올려주시면 되겠죠. 정답 동그라미, 동그라미. 괄호 2번. 김좌진이 이끄는 독립군이 다른 독립군과 연합하여 일본군에 크게 승리한 사건을 한산도 대첩이 아니라 뭐 청산리 대첩이라고 한다 이야기했었죠? 가히 표시입니다. 한산도 대첩은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께서 일본과 이제 싸웠던 그런 대첩이 되겠죠? 전투가 되겠죠? 2번입니다. 일제강점기 의열 활동 중 서로 관련 있는 것을 알맞게 연결하세요라고 되어 있고요. 일왕이 탄 마차행렬에 폭탄을 던진 이봉창 어디로 갈까요? 이봉창은 한인애국단 소속입니다. 조선총독부 폭탄 던진 김익상. 김익상은 의열단 소속입니다. 그래서 니은 기억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기억에 들어갈 인물입니다. 사진으로 보는 한인애국단 기억의 활동. 훈커우공원 의거 직후 모습. 훈커우공원 의거 현장 기념비. 훈커우공원. 누굴 떠올리자? 그렇죠. 윤봉길을 떠올리자. 이렇게 핵심 키워드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윤봉길의 활동이다. 이런 식으로 정답 써줄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다양한 개념 다뤄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뭐 항상 하는 말이지만 키워드 위주로 교재에다가 따로 정리를 해두면은 여러분들 기억 속에 훨씬 더 오래 남을 것이다라는 거. 복습 꼼꼼하게 해주시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Q&A 게시판 많이 활용해주세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도 웃는 얼굴로 또 만나요. 안녕!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원리는 바삭하게, 연산은 탄탄하게, 여러분들과 만점왕연산 9단계를 함께할 김영규입니다. 오늘은 네, 맞아요. 24강. 뭐예요? 우리 마지막 강의잖아요. 네, 사실 우리 만점왕연산, 연산 공부가 굉장히 쉽지 않은 공부입니다. 그런데도 선생님을 믿고 여기까지 함께해온 친구들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정말 정말 네, 대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오늘 준비한 마술이 있습니다. 그 마술은 바로 주인공의 마술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선생님과 함께 노력해온 만큼 학교에서 수학 시간만큼은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런 마술입니다. 그렇다면 다들 준비되었나요? 좋습니다. 마술 갈게요. 뾰로롱, 뿅. 네, 마술이 촉촉하게 스며들었을 겁니다. 네, 여러분, 수학은요, 특히 수학은요, 노력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연산 공부 열심히 한 만큼 분명 보답이 있을 테니까 선생님과 마지막 강까지 열심히 공부해 볼게요. 그렇다면요,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짠! 네, 분수의 뺄셈, 뭐예요? 바로 받아내림이 있는 대분수의 뺄셈 함께 공부해 볼게요. 그렇다면 원리 한번 볼까요? 네, 받아내림이 있는 대분수의 뺄셈입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3과 3분의 2 빼기 1과 6분의 5. 이번에도 또 대분수끼리 뺐네요. 그래서, 아, 선생님, 저 이거 하는 법 알아요. 이거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그리고 분수는 분수끼리 빼서 계산하는 거잖아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번엔 달라요. 뭐가 달라요? 받아내림이 있잖아요. 받아내림이 있는 계산은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계산과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어디가 다른지 한번, 네, 여러분들 찬찬히 지켜보세요. 네, 그럼 일단 보겠습니다. 우리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분수는 분수끼리. 일단 이상한 부분이 나올 때까지 한번 풀어볼게요. 보면요, 3과 3분의 2 빼기 1과 6분의 5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해줘야 될 건요, 통분이죠. 분모 6으로 통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3과 6분의 4 빼기 1과 6분의 5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왔던 대로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분수는 분수끼리 해서 3 빼기 1은 2, 6분의 4 빼기 6분의 5는 어떻게 돼요? 6분의 4에서 6분의 5 뺄 수가 없잖아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줘야 될까요? 네, 우리가 뺄셈을 할 때 뺄 수가 없으면 받아내림을 했던 것처럼 분수에서도 똑같이 받아내림을 해줘야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도 찾았죠? 네, 그렇다면요, 3과 6분의 4는요, 네, 받아내림을 해줘야 되니까 자연수 3을요, 이렇게 2로 바꾸고요, 6분의 4에다가 분모만큼, 분자에다가 6만큼을 더해서 3과 6분의 4

숫자를 2와 6분의 10으로 요렇게 받아내림을 해야 됩니다. 네, 선생님, 받아내림 갑자기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바뀐다고요? 전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단 식다 풀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그림으로 설명해 줄 테니까 일단은 잘 따라와 보세요. 그래서 3과 6분의 4를요, 2와 6분의 10으로 가분수로 만든 다음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줘야 돼요? 1과 6분의 5는 그대로 빼줍니다. 아, 이제는 뺄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빼면 돼요? 네,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분수는 분수끼리. 이제는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2 빼기 1은 요렇게, 그 다음 분수는요, 요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는요, 2 빼기 2는 1, 6분의 10 빼기 6분의 5는 6분의 5. 이제 둘을 합쳐주면 되겠습니다. 결과는 1과 6분의 5입니다. 네, 선생님도요, 지금 이 받아내림 부분을 여러분들이 당황한 모습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네, 그림도 하나 가져왔습니다. 볼게요. 보면요, 3과 3분의 2 빼기 1과 6분의 5 상황이에요. 그림으로 나타나니까 여기 이만큼 자연수 3이 있고요. 여기에 분수 뭐예요? 3분의 2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쪽에도 1과 6분의 5가 있네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들을 빼려고 하니까 어때요? 맨 처음에 당연히 통분을 먼저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6칸으로 나누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이게 뭐가 됐어요? 네, 3과 6분의 4라고 통분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네, 보니까 네, 6분의 4에서 6분의 5 이렇게 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통분을 넘어서 이제는 받아내림을 해줘야 될 건데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바로 이 자연수 1만큼. 이 자연수 1만큼을요, 분수로 바꿔줄 겁니다. 바로 이렇게요. 짜자잔, 보였나요? 네, 방금 1만큼이 어떻게 변했어요? 네, 바로 1이 6분의 6으로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6분의 6과 6분의 4, 이두 친구를 합치면 뭐가 되겠어요? 바로 6분의 10이 되겠죠. 그러니까 3과 6분의 4를요,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식으로 표현하면요, 3, 자연수에서 1만큼 깠죠? 그러니까 3이 2가 됐고요. 6분의 4에 6분의 6만큼 더 붙었으니까 여기다가 6만큼 더해준 겁니다. 네, 이제는 아까 선생님이 받아내림을 어떻게 그런 방법으로 했는지 조금 이해가 되나요? 네, 그렇다면요, 이 숫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받아내림을 하니까 2랑 6분의 10으로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2와 6분의 10에서 1과 6분의 5 그대로 빼줄 수 있겠습니다. 한번 빼볼게요. 여기서 1만큼, 1만큼 빼고요. 그다음에서 하나, 둘, 셋, 넷, 5만큼 빼고요.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여기서 5만큼 빼고요. 그럼 이제 뭐가 남아요? 1과 6분의 1, 2, 3, 4, 5. 1과 6분의 5만큼 요렇게 남는 겁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요. 우리가 아까 받아내린 부분, 이 부분이요. 자연수 1을 내려서 분수에다가 분모만큼, 6만큼 더해줬다. 이 부분만 우리가 확실히 짚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은 조금 어려울 수 있더라도요. 이따가 문제 풀면서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네, 그렇다면요. 우리 다음 문제도, 다음 방법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번엔요. 네, 방법 두 번째입니다. 이번 방법은 우리가 전에 배웠던 거랑 똑같아요. 대분수를 바로 가분수로 바꿔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볼게요. 3과 3분의 2 빼기 1과 6분의 5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곱하고요. 더해줍니다. 곱하고요. 더해줍니다. 그러면 3과 3분의 2는 3과 11, 1과 6분의 5는 6분의 11이 되고요. 통분하면요. 6분의 22 빼기 6분의 11이 됩니다. 그대로 계산하면 되겠죠? 바로 6분의 11이고요. 대분수로는 1과 6분의 5입니다. 우리가 네, 앞에서 했었던 받아올림이 없는 대분수의 뺄셈과 똑같기 때문에 네, 이 정도로 설명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우리는 여기서 네, 원리계측을 모두 해보았으니까요. 방금 배웠던 내용 문제 풀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봅시다. 네, 연산력 키우기 3일차입니다. 보니까요. 4와 3분의 1 빼기 1과 2분의 1이 있습니다. 우리 이번 3일차는요, 아까 배웠던 방식대로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분수는 분수끼리, 근데 거기에 받아내림을 더해서 그렇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볼게요. 네, 제일 먼저 해줘야 될 건요. 네, 역시나 통분을 제일 먼저 해줘야 되겠죠. 최소 공배수 6으로 통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4랑 3분의 1은요, 몇이 되나요? 네, 바로 4와 6분의 2로 바뀌고요. 그 다음 1과 2분의 1은요, 네, 1은 그대로 2분의 1이 6분의 3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6분의 2에서 6분의 3을 빼려고 보니까 자연수끼리는 빼지는데 분수끼리 뺄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 받아내림을 해줬어야 되죠. 받아내림 어떻게 해준다고요? 앞에 있는 자연수에서는 1만큼 덜어내주고,
그 다음에 분수 부분에다가 이 분모만큼 6분의 2니까

더하기 6만큼 이렇게 해준다고요. 그러니까 4랑 6분의 1을요, 4와 6분의 1을 네, 받아 내려주니까 3과 6분의 8 이렇게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빼기는 그대로 1과 6분의 3 그대로 빼줄게요. 네, 어때요? 이렇게 받아내림을 했더니 뺄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아는 방법 그대로 자연수끼리, 분수끼리 빼주면 되겠습니다. 3 빼기 1은 뭐예요? 3 빼기 1은 2. 6분의 8 빼기 6분의 3은 6분의 5. 이렇게 문제 정답 풀수 있었습니다. 네, 우리가 처음에 이 받아내림 부분, 이 부분이 좀 당황스럽지만요. 이 부분만 확실히 우리가 마스터하고 나면요. 정복하고 나면은 네, 문제 푸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그렇다면 3번 문제 볼까요? 4와 9분의 1 빼기 1과 6분의 1입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돼요? 네, 보면은 똑같이 통분해줘야 되죠. 9랑 6은 최종 공배수가 18입니다. 그렇다면 통분합시다. 4랑 9분의 1은요, 4랑 18분의 2입니다. 그렇다면 1과 6분의 1은 어떻게 돼요? 1은 그대로 두고요. 6분의 1이 18분의 3이 되는 거죠. 근데 딱 보니까 어때요? 이번에도 네, 받아내림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받아내림 한번 해볼까요? 4는요, 1만큼 덜어내서 3이 되고요. 여기 분자 2에다가 몇만큼 더한다고요? 분자 분모 18만큼 더한다고요. 이렇게. 그렇다면 한번 옆에다가 받아내림 한 분수 다시 정리해볼까요? 몇이 돼요? 3과 18분의 20. 여기서 몇을 뺀다고요? 네, 1과 18분의 3을 뺀다고요. 어떻게 돼요? 자연수끼리, 분수끼리 이제는 뺄수 있어요. 보면은 3 빼기 1은 2가 되고요. 분수 부분끼리 18분의 20 빼기 18분의 3은요? 바로 18분의 17이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약분 되나요? 안 되나요? 약분 안 됩니다. 이대로 정답입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다음 문제는요, 짜잔! 네, 7번입니다. 5와 5분의 2 빼기 2와 4분의 3, 요렇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제일 먼저, 네, 통분 먼저 해줘야 됩니다. 5랑 4의 최소 공배수는요, 20, 이렇게 쓰면 되죠. 20입니다. 그렇다면 통분 한번 해볼게요. 5랑 5분의 2는요, 5는 그대로 두고요. 5분의 2가 20분의 8로 바뀌죠. 그 다음에요, 2는 그대로 두고요. 4분의 3은요, 분모 분자에 5씩 곱하니까 20분의 15가 됩니다. 그래서 빼려고 보니까 역시나 받아내림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죠. 5는요, 하나 내려줍니다. 4가 됩니다. 그렇다면요, 1만큼이 이쪽 분수로 갔으니까요, 여기 분자 8에다가요, 분모 20만큼. 이렇게 더해줍니다. 이제는요, 네, 받아내림 한 분수 쓸수 있겠죠? 5와 20분의 8이요, 4와 20분의 네, 8 더하기 20, 28이 됩니다. 그 다음에요. 네, 2와 20분의 15는 그대로 빼줍니다. 이제는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자연수끼리, 분수끼리 그대로 계산해줍니다. 네, 4 빼기는요, 자연수는 2가 되고요. 분수 부분은요, 28 빼기 15. 분자 부분만 보면요, 13이 되죠. 그러니까 20분의 요렇게 13 풀어내면 되겠습니다. 약분 되나요? 약분 안 됩니다. 이대로 정답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문제도 한번 볼게요. 이번엔 짜잔! 22번입니다. 보면요. 3과 3분의 1 빼기 1과 7분의 6입니다. 보면요. 이 친구도 통분 제일 먼저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3과 7의 최소 공배수, 네. 3, 7에 21, 21이 최소 공배수입니다. 이렇게. 그럼 풀어볼게요. 3과 3분의 1은요. 분모 문제 7씩 곱하니까 3과 21분의 7. 그 다음에 1과 7분의 6은요. 네. 자연수는 그대로 7분의 6이 21분의 18로 변합니다. 네, 분수끼리 보니까 역시나 받아내림. 그러면요, 네, 여기 3을요, 덜어내서 2가 됩니다. 21분의 7은요, 분모만큼 더해주면 되니까, 이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주자면요, 네, 3과 21분의 7이 받아내려서 2와 21분의 28,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여기서 그대로 1과 21분의 18은 그대로 빼주면 되겠죠. 이제는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연수끼리, 분수끼리, 계산요. 그렇다면은, 네, 2 빼기 2일은 1. 분수 부분은요? 네, 선생님이 가렸네요. 28에서 18을 빼면요? 네, 바로 10이 되겠죠? 1과 21분의 10.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네, 혹시나 약분 되나요? 약분 안 되죠? 이대로 정답입니다. 네, 그렇다면요. 다음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짜잔! 29번입니다. 네, 보면은 3과 8분의 3 빼기 1과 24분의 11인데요. 마찬가지로 최소 공배수로 통분합니다. 8과 24. 24로 통분하면 되죠. 이렇게. 네, 그렇다면요. 24분의 11은 그대로 놓고요. 3과 8분의 3만 분모 분자

자,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8분의 3이 24분의 9로 변합니다. 그 다음 1과 24분의 11은 그대로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겁니다. 네, 이젠 자연스럽습니다. 받아내림. 네, 이젠 좀 아까보다 많이 편해졌죠? 3은요? 와, 그대로 2로 덜어내서 24분의 9는요? 이렇게 24만큼 더해줍니다. 보면요. 네, 3과 24분의 9가 2와 24분의 9 더하기 24는요? 33. 요렇게 쓸수 있겠네요. 그 다음 몇을 빼줘요? 1과 24분의 11을 빼준다고요. 그러면요, 이제는 계산됩니다. 자연수끼리, 분수끼리. 몇이에요? 2 빼기 1은 1. 자연수 부분 1이고요. 분수 부분은요, 33 빼기 11. 분자만 계산해주면 22니까 24분의 22로 써줄 수 있겠네요. 24분의 22. 네, 쓰고 보니까 어때요? 네, 쓰고 보니까요. 네, 둘다 짝수네요. 뭐가 된다고요? 약분이 된다고요. 둘다 2로 나눠줄게요. 24 나누기 2는 12. 22 나누기 2는 11. 그렇다면 정답은 약분까지 해서 1과 12분의 11. 이게 바로 정답이 될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5와 10분의 3 빼기 2와 25분의 17입니다. 똑같이, 마지막 문제도 똑같이 최소 공배수로 통분해주면 되겠죠. 50으로 우리 통분해주겠습니다. 보면요. 5와 10분의 3은요. 5는 그대로 숫자는 커도 곱하기 쉽습니다. 네. 그 분모 분자에 50 곱하면요. 분자는 3, 5, 15. 5와 50분의 15로 이렇게 바꿨고요. 2와 25분의 17은요. 분모 분자에 20 곱하면 되겠습니다. 분모는 그대로 50. 그 다음 17에다가 2를 곱하면요. 17 곱하기 2는 34가 됩니다. 보니까 어때요? 네. 분수끼리 뺄 수가 없네요. 받아내림 해야 되겠네요. 보니까 그러면 5에서 덜어내서 4가 되고요. 네, 분수의 분자에도 분모만큼, 50만큼 더해줍니다. 그렇다면 받아내린 분수는 무엇이 돼요? 5와 50분의 15가 4와 50분의 65가 됩니다. 어우, 네, 분자가 굉장히 크네요.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뒤에 있는 내용 그대로 빼주면 되겠습니다. 2와 50분의 34. 네, 그래서 자연수끼리, 분수끼리 그대로 빼줍니다. 보면요, 4 빼기 2는요?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50분의 65 빼기 50분의 34. 분자끼리만 빼면 되죠? 65 빼기 34는 31.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31. 어때요? 네. 혹시 약분 되나요? 약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정답 되었습니다. 네. 어때요? 받아내림. 우리가 문제를 푸니까 점점 손에 익는 그런 느낌이 드나요? 좋습니다. 우리가 받아내림만 익혀낸다면요. 사실 대분수에 뺄셈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 연산력 키우기 3일차는 여기서 마무리하면서요. 이어서 4일차 함께 풀어볼게요. 네. 이번엔 연산력 키우기 4일차입니다. 마찬가지로요. 받아내림이 있는 대분수에 뺄 셈은 똑같은데요. 이번엔요, 가분수로 바꾸어서 함께 뺄셈 해주겠습니다. 그렇다면 볼게요. 3과 4분의 1 빼기 1과 3분의 1입니다. 네, 가분수로 바꾸려면 뭐 해줬어야 돼요? 네, 분모랑은 곱하고, 분자랑은 더해주고, 분모랑은 곱하고, 분자랑은 더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3과 4분의 1은요, 4분의 3, 4, 12, 12 더하기 1은 13, 4분의 13. 빼기 3분의 몇이에요? 3분의 4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뭐 해야 된다고요? 네, 이거를 최소 공배수를 구해서 통분해줘야 된다고요. 4랑 3의 최소 공배수는 12입니다. 그렇다면요, 4분의 13은요? 네, 바로 12분의 39가 된다고요. 그 다음 3분의 4는요? 12분의, 네, 분모 분자에 4씩 곱하니까요, 12분의 16이 된다고요. 보니까 분자끼리 빼주면 딱 되겠네요. 아래로 내려갈게요. 분자끼리 빼면요, 바로 12분의 39. 39에서 16을 빼니까 39 빼기 16은 23. 12분의 23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거 대분수로 바로 바꿀 수 있을까요? 네, 한번 도전해 볼게요. 네, 12 곱하기 2는 24니까 2는 아니고 1과 12분의 11. 네,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습니다. 약분 되나요? 약분 안 되죠. 이대로 정답입니다. 네, 이어서 4와 12분의 1 빼기 1과 10분의 1입니다. 보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먼저 가분수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4와 12분의 1이요. 네, 분모 12분의 1. 분자는 4 곱하기 12. 48 더하기 1. 바로 49가 됩니다. 그다음 몇을 빼줘야 돼요? 1과 10분의 1. 가분수로 만들어서 10분의 11 빼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는 분모가 다르니까 통분해 주면 되겠습니다. 10이랑 10의 최소 공배수는 60이겠습니다. 그러니까 60을 최소 공배수로 통분해 줄게요. 네, 그렇다면요. 12분의 49는요. 와, 분모 문제 50 곱해야 되는데요. 12 곱하기 5는 60이고요. 49 곱하기 5는요. 네, 계산이 좀 큽니다. 245 이렇게. 245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10분의 11은요. 이건 다행히 계산이 쉽네요. 60분의 11 곱하기 6은 66입니다. 그 다음 계산해 주겠습니다. 245 빼기 66. 이거 계산해 줘야 되는데요. 네, 우리 세로셈으로 한번 풀어볼까요? 245 빼기 66입니다. 5 빼기 6은 안 되니까 받아내려서요. 15 빼기 6은 9, 3 빼기 6은 마찬가지로 받아내립니다. 13에서 6을 빼니까 7. 1은 그대로 179가 됩니다. 그러니까 60분의 179가 되는 거고요. 네, 60분의 179. 이거 대분수로 마지막에 만들어줘야 되죠. 어떻게 만들어요? 네, 우리 3은 3 조금 안 되니까 2와 60분의 59. 이렇게 대분수로 바꿔줄 수 있겠습니다. 네, 확실히 우리가 가분수 방법은 숫자가 커져서 조금 어렵긴 하네요. 그렇다면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번엔요, 16번입니다. 4와 3분의 1 빼기 1과 8분의 5입니다. 마찬가지로 가분수로 만들어서 계산하겠습니다. 4와 3분의 1은요, 3분의, 네, 3, 4, 12 더하기 1이니까 3분의 13.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1과 8분의 5는요, 8분의 13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최소 공배수로 통분해줘야 되겠죠? 통분은요, 3이랑 8 통분하면요, 네, 최소 공배수 24로 통분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요, 3분의 13은요, 분모 문제 80 곱합니다. 24분의 104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요, 8분의 13, 24분의, 네, 8 곱하기 3, 24니까 13 곱하기 3, 39.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죠? 분모는 똑같습니다. 분자끼리 빼줍니다. 어떻게 되나요? 바로 분모는 24 그대로 두고요. 네, 104 빼기 39는 65 그대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65. 네, 이건요, 한번 대분수로 바꿀 때 세로 셈 방법 쓸게요. 보면은 65가 있습니다. 분모 24로 나눕니다. 그러면요, 몫이 2가 되고요. 나머지는 17이 되네요. 어떻게 읽어요? 요렇게 2와 24분의 17 그대로 읽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2와 24분의 17 정답 적어주겠습니다. 네, 보니까 이거 약분되나요? 약분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우리 마지막 문제, 19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보니까 3과 9분의 1 빼기 2와 6분의 5가 나옵니다. 보면은요, 네, 제일 먼저 가분수로 고쳐주겠습니다. 볼게요. 3과 9분의 1은요, 네, 9분의 분모는 그대로 놓고요. 3, 9, 27. 27 더하기 1은 28. 9분의 28이 됩니다. 그 다음엔요, 네, 2와 6분의 5는요, 분모는 그대로 6 두고요. 2, 6에 12, 12 더하기 5는 17. 6분의 17. 이렇게 풀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보니까요, 네, 마지막으로 통분 한번더 해줘야 됩니다. 통분을 하면요, 9랑 6에 통분하면요, 네, 최소 공배수 18로 통분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요, 9분의 28은요, 분모 문제 2씩 곱하니까 18분의 56이 되고요. 6분의 17은요, 분모 문제 각각 30 곱해서 18분의 51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뺄수 있겠습니다. 분자에서 분자를 빼면 어떻게 되나요? 네, 18분의 분모는 그대로 가고요. 네, 바로 18분의 5 됩니다. 오, 이번에는요, 가분수에서 대분수로 바꿔줄 필요가 없었네요. 이대로 정답입니다. 네, 그렇다면요, 선생님과 이번에 가분수를 이용해서 대분수의 뺄셈 해보았는데요. 직접 해보니까 어때요? 네, 우리가 받아내림 해줄 필요는 없다는 점, 그건 편리하긴 하지만, 확실히, 네, 숫자가 커지니까, 좀 계산이 까다로워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네, 뭔가 시험 문제를 풀거나 아니면 우리가 조금 더 어려운 다른 문제를 풀 때는요. 대부분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분수는 분수끼리 그렇게 푸는 연습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우리 4일차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어서 5일차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네, 연산력 키우기 5일차입니다. 이번에는요. 네, 진분수에 뺄셈, 대분수에 뺄셈, 받아올림이 있는 거, 없는 거, 이런 게 골고루 섞여서 나올 건데요. 하나하나, 네, 우리가 복습하는 겸 꼼꼼하게 풀어봅시다. 그렇다면 2번 문제부터 풀어볼게요. 4분의 3 빼기 8분의 5네요. 보니까 어때요? 진분수에 뺄셈, 뭐 해야 된다고요? 통분해야 된다고요? 그렇다면요, 최소 공배수 8을 이용해서 통분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보면요, 어때요? 네, 4분의 3 빼기 8분의 5.
4분의 3에다가

분모 분자에다가 이씩 곱해서 통분할 수 있겠죠? 8분의 5는 그대로 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네, 4분의 3이 8분의 6이 되고요. 8분의 5는 그대로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요, 네, 분자끼리 계산을 해주니까 8분의 1 이렇게 정답 풀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이어서 다음 문제. 네, 이번에는요, 4와 9분의 4 빼기 1과 21분의 5네요. 이번엔 받아내림이 필요할까요? 필요 안 할까요? 한번 볼까요? 그렇다면요, 이번엔 어떻게 하면 되겠죠? 네, 우리는 최소 공배수, 21과 9의 최소 공배수면요, 몇이 있을까요? 네, 이번엔 63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볼게요. 4와 9분의 4는요, 4와 분모 분자에, 네, 이번에는 70 곱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9분의 4는요, 63분의 47에 28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뺍니다. 1과 21분의 5는요, 분모 분자에 30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63분의 15를 뺍니다. 아, 보니까 이번엔 받아내림이 없는 분수였습니다. 그렇다면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냥 자연수끼리, 분수끼리 바로 빼주면 되겠죠? 한번 해볼까요? 네, 4 빼기 21은 자연수 3. 63분의 28 빼기 63분의 15는 네, 63분의 13 그대로 써주면 되죠? 보니까 약분 되나요? 약분되지 않습니다. 이대로 정답입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문제. 네, 이번에는요, 5와 16분의 5 빼기 2와 12분의 11입니다. 아, 딱 봐도 받아내림 있을 것 같죠? 그렇다면요, 일단 통분 먼저 해줍시다. 16과 12의 최소 공배수 48 공통분모로 해줄게요. 그렇다면요, 5와 16분의 5는요, 5와 48분의 네, 분모 분자에 30 곱해야 되니까요. 5, 3에 15. 그 다음에요. 2와 12분의 11은요. 어떻게요? 2는 그대로, 12는 48로 분자 11은요. 곱하기 4를 해서 44가 됩니다. 어떻게요? 네, 역시나 분수끼리 뺄 수가 없습니다. 받아 내려줘야 되죠. 네, 어떻게 했었어요? 자연수 부분에서 1만큼 네, 까주고요. 그 다음에 48. 48 분모만큼을 분자에다가 그대로 더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받아내림을 하니까 5와 48분의 15가 바로 4와 48분의 15 더하기 48 바로 63으로 변했고요. 여기서 그대로 2와 48분의 44 빼주면 되는 겁니다. 네, 어때요? 이제는 자연수끼리 분수끼리 뺄수 있을까요? 네, 뺄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볼게요. 네, 4 빼기 2는 정답은 2. 그다음 분수 48분의 63 빼기 48분의 44는 네, 바로 48분의 19. 요렇게 풀었습니다. 혹시 약분되나요? 약분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문제입니다. 네, 이제 몇 문제 안 남았네요. 4와 3분의 2 빼기 1과 10분의 3입니다. 이번에도 통분해야겠죠? 몇으로 하나요? 30으로 통분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요, 통분한 거 볼게요. 4와 3분의 2는요, 4와 네, 분모 분자에 10씩 곱해서요, 30분의 20이 되고요. 그 다음에 1과 10분의 3은요, 네, 분모 분자에 30 곱하니까 30분의 9가 됩니다. 한번 빼볼게요. 아, 받아내림 없습니다. 그대로 자연수끼리, 분수끼리 뺍니다. 그렇다면요, 4 빼기 2는 3. 30분의 20 빼기 30분의 9는 30분의 11. 요렇게 풀어낼 수 있는 거죠. 약분되나요? 약분되지 않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네, 이번엔 26번 문제. 우리 교재 마지막 문제입니다. 선생님과 함께 푸는 마지막 문제입니다. 볼게요. 그러면요, 8분의 3과 12분의 11. 네, 8, 3, 아, 8과 12 최소 공배수 뭐예요? 바로 24입니다. 네, 그렇다면 한번 통분해 볼게요. 3과 8분의 3은요, 3과 24분의 네, 분모 분자에 30 곱하니까 3, 3은 9가 되겠죠. 그 다음에요, 1과 12분의 11 빼주겠습니다. 12분의 11은요, 분모 분자 2씩 곱하니까 분모는 24, 분자는 22가 됩니다. 아, 받아내림이 필요하구나. 받아내림이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3에서 1만큼 덜어주고요. 2가 되고요. 9에다가 분자만큼, 아, 분모만큼 24를 더해줍니다. 그렇다면요, 풀어볼게요. 어떻게 돼요? 네, 3과 24분의 9가 2와 24분의 33이 돼요. 그 다음에요, 1과 24분의 22가 됩니다. 마지막, 어떻게 해요? 네, 자연수끼리. 분수끼리 이렇게 빼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풀어보면요. 여기다 풀어볼게요. 짠. 네. 2 빼기 1은 1. 24분의 33 빼기 24분의 22는 분모. 24분의 바로 11.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약분 되나요? 약분되지 않습니다. 이대로 정답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연산력 키우기 5일차 분수의 뺄셈 모두 풀어보았는데요. 어땠나요? 네. 여러분들은 이제요. 연산력 키우기, 연산,

0: 9단계를 모두 다 정복한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들의 연산 실력이, 연산 근육이 쑥쑥 자란 게 느껴지시나요? 좋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마지막, 짠, 스피드 퀴즈 풀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요, 다음 문제 정답을 구하세요. 다음 계산은 받아내림이 필요한 계산인가요? 보면요, 3과 7분의 1 빼기 1과 14분의 5입니다. 받아내림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딱 보니까 알것 같기도 하죠. 네, 이렇게 우리 선생님과 함께하는 만점왕연산 9단계 강의는 마무리되지만요. 네, 사실 선생님은요,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연산 공부 꾸준히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과 여기까지 공부한 만큼 여러분들이 이제 연산의 힘이 얼마나 큰지 잘 느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까지 함께해준 여러분 너무너무 고맙고요. 우리는 다음에 나중에 다른 강에서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작별 인사하겠습니다. 다들 나중에 봐요. 안녕!
1: 상한 음식을 먹은 조니. 저런, 배탈이 나고 말았어요.
2: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배탈이 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유통기한을 확인한다. 2번,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먹는다. 정답은 1번. 음식을 먹기 전에는 유통기한을 꼭 확인해야 해요.
1: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죠? 음식을 먹기 전에는 꼭 손을 씻는 습관을 길러야 해요.
2: 로봇카 폴리랑 꼭꼭 약속!

헤이요! 친구들의 연산을 책임질 감동적인 강의, 만점왕 연산 10단계, 김재현 선생님입니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친구들에게 인사하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네요. 감회가 새롭습니다. 어느덧 마지막 강의로 왔어요, 친구들. 24강입니다, 24강. 선생님도 정말 벅찬데, 친구들도 여러 생각이 들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그 마음 잠시 접어두고, 오늘까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쵸? 자, 그렇다면 오늘도 마지막까지 힘차게 선생님이랑 한번 강의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 확인해 볼까요? 오늘 배울 내용입니다. 우리 소수에다가 10, 100, 1000 곱하는 거, 그리고 자연수에 0.1, 0.01, 0.001 곱하는 거 문제풀이 마저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소수끼리 곱하는 것도 한번 연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까지 하면은 이젠 진짜 끝이에요. 이제 정말 끝입니다. 선생님 얼굴을 안 봐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 마지막까지 정말 힘내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선생님이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준비됐나요? 좋습니다. 선생님도 준비가 됐기 때문에 한번 문제풀이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연산키 먼저 확인을 해봐야겠죠. 보세요. 지금 소수에다가 10, 100, 1000 곱하는 거, 그리고 자연수에다가 뭐 0.1, 0.01 같은 소수들 곱하는 거를 해서 소수점을 어떻게 이동시키냐에 대한 문제들 우리가 계속 풀고 있어요. 그쵸? 자, 0.4에다가 10을 곱했다. 10을 곱했다는 건 결국 소수점을 오른쪽 방향으로 한칸 이동시키겠다는 거예요. 한 칸. 왜냐? 요. 공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한칸 이동시킨다. 공의 개수로 보면은 외우기 쉽다고 했죠. 그래서 한칸 이동시킨다. 자, 그러면은 이4 곱하기 0.1은요. 4 곱하기 0.1은 자, 소수점 아래 자리 수만큼이라고 했는데 보세요. 소수점 아래 자리 수가 하나가 있죠. 하나. 그렇기 때문에 왼쪽으로 한 칸만 이동시킨다. 그래서 4 곱하기 0.1은 0.4가 되는구나까지 한번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본격적인 문제를 풀어봐야겠죠. 자, 문제풀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예요. 0.6 곱하기 100이네요. 자, 지금 소수에다가 뭘 곱했어요? 100을 곱했어요. 100을. 그쵸. 자, 100을 곱했습니다. 100은 0이 몇 개? 두 개예요. 두 개. 그쵸. 그러면은 결국엔 뭐예요? 이 0.6이라는 거에다가 몇칸 이동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오른쪽 방향으로 두 칸을 이동시킨다는 거죠. 한 칸, 두칸 이동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여기 빈 칸이 하나 있습니다. 보이나요? 이빈 칸에다가 무엇을 집어넣는다? 0을

집어넣는다 해서 정답이 그럼 결국 뭐가 됩니까? 정답은 62 되는 거를 알 수가 있겠네요. 이해됐나요? 좋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해야죠. 이번에는 0.092 곱하기 10입니다. 자, 10이면은 소수점을 몇칸 이동시킵니까? 자, 공이 하나기 때문에 한칸 이동시켰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계속 했던 거죠? 그쵸? 0.092라는 숫자가 있는데, 자,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칸 이동시키는 거예요. 즉, 여기에 소수점이 찍히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 답 뭐라고 읽습니까? 00.92 이렇게 읽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뭐라고 읽어요, 이거? 0.92라고 읽겠죠? 0.9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뭐, 어렵지 않죠? 그쵸? 그러면은 다음 문제도 한번 선생님이랑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이에요. 이번에는 숫자가 좀 크네요. 0.833입니다. 거기다가 뭘 곱했죠? 그쵸. 1000을 곱했어요. 자, 보세요. 0.833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1000을 곱해주는 겁니다. 1000이면은 동그라미, 즉, 공이 몇 개예요? 3개예요. 그러면은 오른쪽 방향으로 몇칸 이동시킨다? 똑같이 3칸을 이동시키면 된다. 자, 이동시켜 볼게요. 한 칸, 두 칸, 세칸 이동시키니까 3 뒤에 이렇게 점이 딱 찍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우린 이걸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그럼? 그쵸. 833이라고 읽을 수가 있겠네요. 자, 적어 볼까요? 833. 833이 정답이 되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10번 풀어보았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문제 한번 선생님이랑 기가 막히게 풀어봐야겠죠? 이번엔 6.1 곱하기 100입니다. 6.1 곱하기 100이에요. 그쵸? 자, 한번 선생님이랑 해보겠습니다. 일단 6.1이 있는데 곱하기 100을 한다는 건, 즉, 소수점을 오른쪽 방향으로 몇칸 이동시킨다는 거예요? 그쵸. 두 칸을 이동시킨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선생님이랑 두칸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점이 한칸 이렇게 이동을 했고요. 또한칸 이동합니다. 자, 또한칸 이동하면 여기에 빈 칸이 생겨요. 그쵸? 이빈 칸은 뭘로 채운다? 0으로 채운다. 0으로 채우면 된다. 자, 0을 이렇게 딱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숫자가 완성이 됐어요? 그쵸. 610이라는 숫자가 완성이 된걸 친구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겠네요. 즉, 정답은 뭐다? 612 정답이 된다. 한번 친구들이 점을 이렇게 한 칸, 두 칸, 혹은 한 칸, 혹은 세칸 이렇게 이동을 시키면서 친구들이 직접 해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문제도 풀어봐야겠죠? 18번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9.37 곱하기 얼마예요? 무려 1000이네요. 자, 9.37 한번 적어볼까요? 9.37 적어봤어요. 여기에다가 얼마를 곱한다? 1000을 곱한다. 즉, 1000을 곱한다는 건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몇칸 이동시킨다? 그쵸. 세칸 이동시킨다. 자, 세칸 이동 한번 해볼까요? 한 칸, 두 칸. 세 칸을 이동시키니까 또 공백에 빈 칸이 생겼습니다. 이빈 칸, 뭘로 채운다? 숫자 0으로 채운다. 이렇게 채워봤어요. 채우니까 뭐가 됐나요? 9370이 된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적어볼까요? 9370. 이게 정답인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넘어갈게요. 24번 할 차례네요. 24번입니다. 이번에는, 숫자가 그렇게 크지 않네요. 8 곱하기 얼마? 0.01입니다. 자, 8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여기다가 뭘 곱해준대요? 0.01을 곱해준다고 합니다.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이번에는 친구들, 그러면은 잘 봐야 돼요.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왼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0.01이니까, 왼쪽으로 옮겨줘야죠. 그쵸? 왼쪽으로 얼마나 옮겨주는 거죠? 자, 0.01이라는 건 소수 둘째 자리까지 있는 거니까 왼쪽으로
북한 이동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자, 왼쪽으로 두칸 가볼게요. 한 칸, 두 칸, 이렇게 가니까 또빈 칸이 하나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빈 칸은 뭘로 채운다? 0으로 채워준다. 그리고 점 앞에, 점 앞에도 당연히 숫자가 있어야죠. 뭘 넣어주죠? 당연히 0을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니까 답이 얼마가 나오는 걸알 수가 있죠? 그쵸. 0.08이 정답이 되는구나. 라는 거를 친구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답은 0.08이 되고요. 그 다음, 25 곱하기 0.001입니다. 보이나요? 자, 25 곱하기 0.001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25를 한번 적어봤고요. 0.001이라는 건또 소수네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걸 곱했을 때 소수점을 왼쪽으로 옮길까요? 오른쪽으로 옮길까요? 당연히 왼쪽으로 옮겨줘야 합니다. 즉, 몇칸 옮기면 될까요, 그럼? 그쵸. 소수 세 자리 수까지 있으니까 세칸 옮기면 되겠죠? 세칸 한번 옮겨볼게요. 자, 한 칸, 두 칸, 세칸 이렇게 옮겨보니까 빈 칸이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선생님은 0을 집어넣고요. 점 앞에다가도 당연히 0을 집어넣겠습니다. 하니까 친구들 정답이 얼마가 나왔죠? 0.025가 정답이 된걸알 수가 있었다. 여기까지 한번 풀어봤습니다. 친구들 어려웠나요? 전혀 어렵지 않았습니다. 남은 문제 한번 친구들이 풀어보면서 친구들만의 것으로 한번 만들어보면 좋을 것 같고, 자, 선생님이랑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차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4일 차입니다. 소수끼리 곱하는 걸 한번 배워볼 거예요. 한번 연산키를 먼저 볼까요? 지금 예시를 보니까 뭐가 있어요? 7 곱하기 5가 35라는 게이 식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린 이걸 바탕으로 소수끼리 곱했을 때 소수점이 몇칸 이동하는지 한번 그거를 파악을 해볼 거예요. 즉, 예를 들어봅시다. 자, 첫 번째. 0.7 곱하기 0.5예요. 7에서 0.7이 됐다. 즉, 소수점이 몇칸 이동이 됐다? 자, 한 칸이 이동됐습니다. 그쵸? 7에서 0.7이 됐다는 건한칸 이동한 거잖아요. 자, 5에서 0.5가 됐습니다. 몇칸 이동했다? 한칸 이동했다. 총몇칸 이동했습니까, 그러면? 두칸 이동했죠. 그래서 정답은 점을 두칸 이동시킨 0.35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좋아요. 계속 7 곱하기 5가 35라는 걸 기준으로 계속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번엔 0.7 곱하기 0.05입니다. 7에서 0.7이 됐어요. 즉, 소수점을 왼쪽으로 한칸 이동시킨 꼴이 됐죠. 근데 이번에는 0.05입니다. 그러면은 5에서 0.05가 되려면 소수점을 왼쪽으로 몇 칸? 한 칸? 두칸 이동시킨 거예요. 자, 한칸 이동시켰고 두칸 이동시켰어요. 총몇칸 이동시켰나요? 세칸 이동시켰죠? 그래서 세 칸을 이동시키면 되는 겁니다. 정답에다가는 한 칸, 두 칸, 세칸 이동시켜서 소수점을 찍어준 거죠. 하니까 빈 칸이 당연히 생기니까 여기다가 0을 적어주고 점 앞에다가도 0을 적어줍니다. 즉, 정답이 0.035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것도 한번 볼까요? 자, 그 다음은 0.07 곱하기 0.05예요. 7에서 0.07이 됐습니다. 그러면 소수점을 한 칸, 두칸 이동시킨 게 되죠. 5에서 0.05가 됐어요. 아까 얘기했듯 두칸 이동시킨 거고, 총몇칸 이동시켰습니까, 그러면? 그쵸. 네칸 이동시켰잖아요. 그대로 정답은 네 칸을 이동시켜주면 돼요. 이렇게 네칸 이동시켜주니까 정답이 뭐가 나와요? 0.0035가 나오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다음 문제들 한번 선생님이랑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면 되겠어요. 3 곱하기 7이 21입니다. 그쵸? 우리 이걸 기준으로 이제 첫 번째 문제 풀어볼 거예요. 보이나요? 0.3 곱하기 0.7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이 0.3이 됐어요. 보이죠? 3이 0.3이 됐다는 건 즉, 소수점이 왼쪽 방향으로 한칸 이동했다는 거예요.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한칸 이동했다는 거죠. 7이 0.7이 됐어요. 이것도 왼쪽 방향으로 한칸 이동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친구들 보세요.

자, 3이 0.03이 됐어요. 그 말은 즉, 소수점을 왼쪽 방향으로 몇칸 이동시켰다는 거죠? 한 칸, 두칸 이동시켰다는 거예요. 보이나요? 자, 7이 0.7이 됐어요. 아까 얘기했죠? 소수점을 왼쪽 방향으로 한칸 이동시킨 거다. 그러면은, 3 곱하기 7은 21인데, 0.03 곱하기 0.7은 소수점을 왼쪽 방향으로 몇칸 이동시켜서 완성을 해야 하냐 이거죠. 몇칸 이동시키면 되죠? 두 칸, 한 칸이니까 총 합쳐서 세 칸을 이동시키면 된다. 자, 세칸 이동시킬게요. 한 칸, 두 칸, 세 칸. 여기다가 점을 찍으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빈 칸이 하나 보입니다. 점과 21 사이에 빈 칸. 여기다가는 0을 채워놓고요. 점 앞에다가도 0을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0.021이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것도 한번 볼까요? 0.03 곱하기 0.07이에요. 자, 잘 보세요. 3이 0.03이 됐어요. 보이죠? 그 말은 뒤에서 두칸 이동했다는 거고, 0.07이 됐다는 것도 뒤에서 두칸 이동했다는 거예요. 총몇칸 이동한 거죠, 그러면? 네칸 이동한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은 이것도 한번 네 칸을 이동시키겠습니다. 한 칸, 두 칸, 세 칸, 네칸 이동시켜서 점을 여기다가 넣으니까, 자, 21과 점 사이에 두 칸의 공백이 생기잖아요. 여기다가는 0을 집어넣고, 자, 점 앞에다가도 0을 적으니 0.0021이 되는구나, 라는 거를 친구들이 알 수가 있겠네요. 어렵지 않았죠? 자,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7번입니다. 13 곱하기 7이 91이래요. 여기까지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1.3 곱하기 0.7은 얼마가 되냐 이거죠. 자, 13이 1.3이 됐습니다. 몇칸 움직였어요? 한칸 움직였어요. 7이 0.7이 됐어요. 한칸 움직였어요. 그러면 우리 91은 왼쪽 방향으로 소수점이 몇 칸? 두칸 움직이면 됩니다. 한 칸, 두칸 움직여서 점을 여기다 찍으니 자, 여기 0을 적으면 되고요. 그러면 0.9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0.13 곱하기 0.7이네요. 보이죠? 자, 13이 0.13이 됐다. 두칸 움직였고, 7이 0.7이 됐다. 한칸 움직였습니다. 즉, 세 칸을 우리가 정답에서 왼쪽 방향으로 점을 이동시켜주면 돼요. 한 칸, 두 칸, 세 칸. 점을 적어주니 빈 칸에다가 0을 적어주고 점 앞에다가도 0을 적어준다. 하니 0.091이 정답이 되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도 볼까요? 0.13 곱하기 0.07이에요. 아까랑 똑같이 0.13이니 뒤에서 두칸 움직였는데 0.07이네요. 그러면 이것도 뒤에서 두칸 움직인 거죠? 그럼 총몇칸 움직인 거예요? 네칸 움직인 거잖아요. 그쵸? 자, 네칸 한번 이동시켜 볼게요. 한 칸, 두 칸, 세 칸, 네칸 이동시켜서 점을 여기다 찍고요. 91과 점 사이에 빈 칸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 둘, 그리고 점 앞에다가도 공을 집어넣습니다. 해서 0.0091이 정답이 된다. 10번도 한번 선생님이랑 해봐야겠죠? 10번 한번 봅시다. 와, 이번에는 25 곱하기 25를 가져왔네요. 25 곱하기 25는 625예요. 자, 그래서 한번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25가 2.5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소수점을 왼쪽 방향으로 몇칸 이동시킨 건가요? 그쵸. 한칸 이동시킨 거예요. 똑같이 한칸 이동시켰습니다. 그쵸. 그럼 총 소수점을 몇칸 이동시켰어요? 두칸 이동시켰잖아요. 자, 그럼 똑같이 우리 두 칸을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한 칸, 두칸 이동시키니까 얼마가 돼요? 정답이 6.25가 되네요. 6.25 이렇게 한번 일단 적어 볼게요. 자, 그다음 2.5 곱하기 0.25도 한번 해볼까요? 2.5 곱하기 0.25 해보겠습니다. 자, 25에서 왼쪽 방향으로 한칸 소수점 이동시켰고요. 이거는요, 두칸 이동시켰네요. 보이죠? 그렇다면은 총 이동해야 할 소수점은 세 칸이 되는 거고요. 자, 세칸 한번 이동시켜 볼게요. 한 칸, 두 칸, 세칸 이동시키니까 점이 여기 있고요. 자, 점 앞에 그러면 0을 붙여줘야겠죠? 0.62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0.25 곱하기 0.25예요. 이거는 25에서 소수점을 왼쪽으로 2칸. 이것도 왼쪽으로 2칸 가게 된 겁니다. 총몇칸간 거예요? 4칸 간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여기서 4칸을 이동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한 칸, 두 칸, 세 칸, 네칸 이동시켜주고 그 사이에 0을 적어주고 옆에도 0을 적어주니까 0.0625가 정답이 되더라. 이렇게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13번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56 곱하기 38이네요. 이거는 2128이 나온다고 하네요. 자, 2128이라는 것만 알면 친구들 이거는 막 우리가 소수 곱하기 소수를 안 하더라도 그냥 소수점만 이동시켜서 알수 있다는 거예요. 자, 5.6 곱하기 3.8입니다. 기존에서 다 소수점이 한 칸씩 이동했어요. 즉, 총두 칸만 이동시키면 된다는 거죠. 하니까 얼마가 나와요, 우리 이거? 이제는 이 정도 할수 있죠? 얼마가 나옵니까? 21.28이 나오겠죠. 그쵸? 자, 그 다음 문제도 볼게요. 0.56 곱하기 3.8이에요. 총 여기는 두 칸을 이동했고, 한 칸을 이동했으니, 세 칸을 이동시키면 되는 거예요. 맞죠? 자, 2128에서 소수점을 왼쪽 방향으로 세칸 이동시키니까 얼마? 128이 되는 걸알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 문제. 그 다음 문제는 여기 두 칸, 여기 두 칸이니까 총네칸 움직이면 되겠습니다. 자, 네 칸을 움직인다. 2128에서 소수점을 왼쪽 방향으로 네 칸. 그러면은 답이 얼마? 0.2128이 되겠죠? 이렇게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18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18번이에요. 326 곱하기 17. 이게 5542가 나온다고 하는데, 자, 그렇다면 한번 선생님이랑 문제 풀어봐야겠죠? 자, 32.6 곱하기 17. 이거는 기존에서 소수점을 한 칸, 한 칸, 즉, 두칸 이동시킨 겁니다. 그러면은 두칸 이동시켜서 답을 적으면 되겠네요. 답이 얼마가 나와요? 여기다가 소수점을 찍어야 하니까 55.42가 나오고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이거는 한 칸, 한 칸, 두 칸, 총세칸 움직이면 됩니다. 세칸 움직이면 돼요. 그러면은 답이 뭐가 나오나요? 맨 뒤에서 세 칸을 딱 세서 찍으니까 5.542가 나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도 한번 볼게요. 자, 뒤에서 두 칸, 뒤에서 두 칸, 총네 칸을 움직이면 되네요. 그렇다면은 이거는 정답이 얼마가 나오나요? 소수점을 맨 앞에 찍게 되니까 0.5542가 되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선생님이랑 풀어봤고요. 우리 다음 차시도 한번 또 넘어가 볼까요? 자, 소수끼리 곱하기 두 번째입니다. 2 곱하기 7은 14니까 0.2 곱하기 0.7은 당연히 총두칸 움직여서 0.14. 0.2 곱하기 8은 1.6이니까 0.2 곱하기 0.8은 차 8이랑 0.8만 바뀐 거죠? 소수점 한칸 이동한 거죠? 그쵸? 그래서 0.16이 된다. 이것만 파악해서 선생님이랑 한번 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4 곱하기 6이 24입니다. 0.04 곱하기 0.6할 차례네요. 보세요. 그러면은 4에서 0.04가 됐다. 한 칸, 두칸 이동했죠? 그리고 6에서 0.6이 됐다. 한칸 이동했죠? 총몇칸 이동했어요? 세칸 이동했어요. 그래서 24에서 세 칸을 이동시키는 거예요. 한 칸, 두 칸, 세칸 이동시키니 여기에다가 0을 넣게 되고 점 앞에도 0을 넣게 돼서 얼마가 나온다? 0.024가 나온다. 이렇게 풀수 있는 겁니다. 너무 간단하죠? 두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4 곱하기 14가 56이라는 걸 바탕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4가 지금 뭐가 됐어요? 0.04가 됐어요. 즉, 4에서 소수점을 왼쪽 방향으로 두칸 이동시킨 거죠. 그리고 14가 1.4가 됐습니다. 자, 소수점을 왼쪽 방향으로 한칸 이동시켰어요. 총 그러면 세 칸을 우리는 이동시켜줘야 한다. 자, 56에서 세칸 이동시킬게요. 왼쪽으로. 하나, 둘, 셋. 하니 여기에 0을 적게 되고요. 점 앞에도 0을 적게 되겠죠? 정답이 뭐가 나오는 걸알 수가 있나요, 지금? 정답은 0.056이 나오는구나, 라는 거를 친구들이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7번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도 한번 해봐야죠.

10번 문제입니다. 10번 문제. 18 곱하기 5가 90이라고 하네요. 자, 이것도 한번 우리가 그러면 알아볼까요? 18이 0.18이 됐어요. 지금, 그쵸? 그러면 소수점 왼쪽 방향으로 두칸 이동한 걸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5가 0.5가 됐어요. 소수점 왼쪽 방향으로 한칸 이동했죠? 그럼 총몇칸 이동해야 하죠, 우리? 세 칸 이동해야 합니다. 자, 90을 적고 세 칸을 이동시킬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 둘, 셋. 그러면은 빈칸에다가 0을 적고 앞에다가도 0을 적으니, 자, 이거 정답 뭐라고 해요? 0.090인가요? 아니죠. 이거 정답 뭐죠? 0.09. 이게 정답이 되는 거죠. 뒤에 있는 0은 사라진다. 이거 꼭 친구들 외워두고 기억해야 합니다. 알겠죠? 해서 정답은 뭐다? 0.09가 정답이다. 해봤고요.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13번입니다. 13번 한번 해봐야죠. 자, 31 곱하기 17이 얼마가 됐대요? 527이 됐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3.1 곱하기 1.7이에요. 자, 31이 3.1이 됐어요. 즉, 소수점이 왼쪽으로 한칸 이동했다는 거고, 17이 1.7이 됐어요. 이것도 소수점이 왼쪽으로 한칸 이동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정답에서는 몇칸 이동시켜야 한다? 두칸 이동시켜야 한다. 자, 두칸 이동시킬게요. 527에서 소수점을 두칸 이동시키면 어디에다가 찍히나요? 5와 2 사이에 찍히는 걸알 수가 있잖아요. 해서 정답이 뭐다? 5.27이 정답이구나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13번 풀어봤고요. 18번도 한번 해봐야겠죠. 자, 18번 할 차례입니다. 이번엔 뭐예요? 225 곱하기 2네요. 225 곱하기 2가 얼마래요? 450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22.5 곱하기 0.2 한번 보겠습니다. 225가 22.5가 됐을 때는 소수점을 왼쪽으로 한 칸. 그쵸? 2가 0.2가 됐다. 소수점을 왼쪽으로 한 칸. 이렇게 해서 총몇 칸? 두칸 이동시켰다. 자, 한번 이동시켜 봅시다. 자, 450에서 두칸 이동시킵니다. 한 칸, 두칸 이동시키니 4와 5 사이에 찍히네요. 아, 그럼 정답은 4.50이구나. 아니죠. 자, 정답은 뭐죠, 그러면? 4.5가 정답이 되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맞나요? 자, 맨 뒤에 0은 없애줘야 한다.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정답은 4.5다. 그 다음, 24번도 한번 해봐야겠죠. 24번입니다. 2.4 곱하기 16이 38.4가 되네요. 한번 볼게요. 2.4. 2.4면은 점이 원래 여기 있었던 거잖아요. 여기서 0.24가 됐어요. 그러면 소수점이 왼쪽으로 한칸 이동한 거고요. 이거 잘 봐야죠. 이런 거. 그리고 16이 1.6이 됐습니다. 이것도 소수점이 왼쪽으로 한칸 이동한 거예요. 그럼 총몇칸 이동한 거예요? 두칸 이동했다. 그래서 38.4에서 소수점을 두칸 이동시킨다. 자, 이동시킬게요. 한 칸, 두칸 하니까 점이 여기에 찍히고요. 앞에 0을 넣어주면 되겠네요. 정답이 얼마가 됐어요? 0.384가 됐다.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대망의 만점왕 연산 10단계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준비됐나요? 좋아요. 해볼게요. 26 곱하기 2.6이 67.6입니다. 그쵸? 보이죠? 26이 0.26이 됐어요. 즉, 소수점을 왼쪽으로 한 칸, 두칸 이동시킨 거죠. 맞죠? 2.6은 그대로 2.6이네요. 이동시킬 필요가 없다. 그러면은 총 지금 소수점 이동한 게몇 칸이에요? 이거 두 칸밖에 없네요. 자, 보세요. 그럼 선생님이 두 칸만 딱 이동을 시킬게요. 한 칸, 두칸 이동시키니까 여기에다가 점이 생기고요. 0을 이렇게 집어넣으니 정답 뭐라고 읽는다? 0.676이라고 읽는다까지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마지막 학습 목표 도달 체크입니다. 만점왕 연산 10단계를 완강한 여러분들에게 칭찬의 한마디 한번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쉽지 않은 강의예요. 사실 이거 계속 문제를 풀고 한다는 게 친구들 입장에서 어려운 강의입니다. 근데 친구들 해냈습니다. 정말 기특하고

정말 대견합니다. 정말 축하하고요. 친구들이 이 강의를 바탕으로 친구들의 수학 능력에 그리고 연산 능력에 굉장한 자신감이 생기길 선생님은 바라겠습니다. 자, 선생님 이제 진짜 마지막 인사하고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은 그래도 남은 문제는 복습 꼭 해야 합니다. 그거는 잊지 않길 바래요. 자, 그럼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안녕!

친구들, 안녕. 꼼꼼하게 계산해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아이고, 이제 꼼꼼하게 계산해요라고 인사하는 것도 이번 시간이 마지막이네요. 바로 이번 시간이 우리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만점왕 연산 11단계 언제 다 하나 했더니 금방이죠. 자, 오늘은요, 우리 함께하는 24번째 시간이고, 비와 비율 그두 번째 시간 마저 공부해 볼 겁니다. 오늘이 우리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이니까요, 조금 더 열심히 집중해서 함께 보자고요. 오늘의 공부 목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연산 10차 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저 3일차, 4일차, 5일차 문제 만나볼 거고요. 공부 목표는 바로 이겁니다. 백분율을 비율로 나타내는 방법 익혀볼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요,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내는 방법 익혀봤는데요. 이번엔 그 반대로 백분율에서 비율로 다시 나타내는 방법도 익혀볼 거니까요. 오늘의 원리도 잘 깨우치며 3일차, 4일차, 5일차 문제에 마저 만나보자고요. 자, 그럼 오늘의 원리를 바로 깨쳐보기 전에 오늘의 퀴즈를 확인해 보고 가야 되겠지요? 자, 오늘의 퀴즈는요, 이 94%라는 백분율을 소수와 분수의 비율로 각각 나타내 보자라는 겁니다.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지 이번 시간이 끝날 때쯤에 우리 함께 마지막 오늘의 퀴즈 열심히 풀어보자고요. 자, 그럼 이제 3일차 문제 풀어보기 전에 오늘의 원리부터 깨쳐보겠습니다. 자, 백분율을 비율로 나타내기인데요. 하나씩 살펴보죠. 백분율에서 기호를 없앤 다음에 100으로 나눕니다. 자, 기억을 떠올려 볼까요? 우리가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낼 때 어떻게 했나요? 이 백분율은 기준량이 100일 때 비교하는 양의 크기이기 때문에 비율에다가 곱하기 100을 하고요. 그 나온 값에다가 퍼센트라는 기호를 붙였죠. 이번에는요, 그 반대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먼저 기호를 없애고 이제 곱해졌던 100을 다시 나누면 된다라는 겁니다. 간단하지요? 그 아래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28%라는 백분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율로 나타내기 위해서는요, 퍼센트를 빼고요. 이렇게 분수로 28 나누기 100, 100으로 나누어 준 다음에 분모에다가 100을, 분자에다가 28을, 100분의 28 또는 25분의 7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아래는요, 소수입니다. 28에다가 역시 100으로 나눕니다. 그럼 그 계산 결과가 0.28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수와 소수로 각각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정리하면 백분율을 비율로 나타낼 때는 우리가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낼 때그 반대 방향으로 먼저 기호를 없애고 그 값에 100으로 나누어주면 된다라는 것.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그리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원리를 잘 기억하면서 3일차 문제부터 하나씩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3일차 문제는요, 백분율을 분수로 나타내어 보세요라고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이니까요. 선생님이 지금까지 강조했던 것을 총동원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연산 문제를 풀 때요, 마음이 급하다고 후다닥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 문장을 잘 보세요. 무엇을 말하는지를 확인하고 차근차근 풉니다. 백분율을 비율 중에서 분수로 나타내어

보세요라고 했습니다. 확인했지요? 그 아래를 볼게요. 연산키 문제입니다. 자, 연산키에서는요, 이 백분율을 이렇게 비율로 분수로 나타내 볼수 있어라고 했고요. 우리 배운 대로 이 퍼센트 기호를 떼고요. 12에다가 100으로 나누어 주세요. 그러면 분모가 100이고 분자가 12, 100분의 12인데요. 약분해서 25분의 3 이렇게 쓸수 있죠. 따라서 비율로는 25분의 3이에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연산키 문제 확인해 봤으니까요. 이걸 이용해서 우리 3일차 문제, 1번 문제부터 한번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합니다. 자, 2%라는 백분율입니다. 비율로 나타내는 방법은요. 먼저 기호를 떼요. 그리고 2에다가 나누기 100을 해주세요라는 것이죠. 그럼 분모가 100이 되고요. 분자가 2가 돼서 약분 하면은 50분의 1. 따라서 50분의 1이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50분의 1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2번 문제는 4%입니다. 마찬가지로 자, 비율을 백분율로 바꾸어 줬던 반대 방향으로 퍼센트를 먼저 떼주고요. 4를 100으로 나누어 줄게요. 그러면 분모가 100이 되고요. 분자가 4가 돼서 100분의 4인데요. 약분이 가능하면 해주자고요. 4로 약분하면 25분의 1이네요. 따라서 25분의 1, 정답은 25분의 1이에요. 이렇게 또 분수로 나타내주면 되겠습니다. 자, 3일차 문제 어렵지 않게 3번 문제도 만나보겠습니다. 5%라는 백분율입니다. 기호를 떼주고 5에다가 100으로 나눠줄게요. 그러면 분모는 100이고 분자는 5입니다. 약분이 가능하네요. 5로 20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20분의 1이에요. 라고 적어볼 수가 있겠네요. 자, 쭉쭉 3일차 문제, 4번 문제도 만나보겠습니다. 자, 4번은요, 6%입니다. 그러니까 기호를 떼주고 6을 100으로 나누어 주겠습니다. 처음에 100을 곱했으니까 이번엔 반대로 100으로 나누어 주는 거죠. 그럼 이렇게 분모는 100이 되고 분자는 6이 되겠지요. 2로 약분해 볼까요? 분자는 3이 되고요. 분모는 5가 됩니다. 따라서 50분의 3이라는 기하분수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4번에다가 50분의 3이에요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5번 문제도 한번 풀어볼까요? 8%입니다. 이번에 우리 친구들이 한번 자신 있게 이야기해 보세요. 자, 먼저 뭘 뗀다고요? 이 기호를 떼줍니다. 자, 8. 이게 정답이 아니죠. 여기에다가 뭘로 나눠줘요? 8 나누기 100을 해주면 되죠. 그럼 몇 분의 몇? 몇 분의 몇? 100분의 8. 100분의 8이죠. 물론 100분의 8을 정답으로 적어도 됩니다. 하지만 이왕이면 우리 약분이 가능하면 해주자고요. 해볼까요? 자, 4로 약분하면 4, 2, 8. 여기는 25가 되네요. 몇 분의 몇? 그래요. 25분의 2가 되네요. 그래서 5번 문제의 정답은 몇 분의 몇? 25분의 2. 25분의 2라고 자신 있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 어렵지 않죠? 자, 두 문제 더 만나볼까요? 3일차 문제 6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10%입니다. 10%. 자, 먼저 기호를 떼준다. 그리고 이 값에다가 100으로 나누어 준다. 그럼 몇 분의 몇? 100분의 10이고요. 10으로 약분. 그러면 10분의 1입니다. 그래서 분수로 쓰면 비율 10분의 1, 10분의 1이라고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만약에 거꾸로 이 10분의 1이라는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내어 보세요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했잖아요. 어떻게 한다고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죠. 첫 번째 방법은 백분율은 분모가 100일 때 비교하는 양의 크기니까요. 분모를 100으로 바꾸어 줘야 되겠죠? 크기가 같은 분수로 바꾸어 주면 분모 분자의 10씩 곱해
100분의 10이네요. 그래서 분자만 똑 떼서 10%예요. 첫 번째 방법. 또는 이렇게도 했죠. 이 비율에다가 곱하기 100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온 값에다가 10%를 붙여줄게요. 요 방법이 두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는 백분율을 비율로 나타내고 있잖아요. 이 방법의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먼저 여기에 있는 기호를 똑 떼주고요. 100을 곱했으니까 100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10분의 1 이렇게 비율로 분수로 나타내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자, 3일차 문제 하나 더 만나보겠습니다. 7번 문제인데요. 20%입니다. 자, 반대 방향으로 가보는 겁니다. 자, 퍼센트 떼주고요. 20에다가 나누기 100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100분의 20이고요. 20으로 약분하면 분자는 1, 분모는 5죠. 그래서 5분의 1이라는 거고요. 정답은 5분의 1이라는 겁니다. 자,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더 해볼까요? 만약에 5분의 1이라는 비율을 100분율로 나타내봐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수 있다고요? 두 가지 방법 모두 우리 친구들이 할수 있어야 됩니다. 시험에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이죠. 5분의 1을 크기가 같은 분수, 분모 분자에 각각 20을 곱해 100분의 20으로 만들어주고요. 이때 분자만 똑 떼서 퍼센트를 붙이는 것이 첫 번째 방법. 또는 이 비율에다가 얼마를 곱한다고요?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되죠. 그러면 20이 되니까 역시 이 나온 값에다가 퍼센트를 붙이면 이것이 바로 백분율.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을 친구들이 꼭 모두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낼 수 있고요. 반대로 백분율을 비율로 나타내는 방법 말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3일차 문제, 7번 문제까지 차근차근 만나보았는데요. 오늘은 4일차 문제, 5일차 문제 모두 풀어봐야 되니까 4일차 문제 만나보기 전에 우리도 잠깐 쉬었다가 가야 되겠지요. 자, 오늘은요, 우리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 뜻은 이 연산 실력을 높이는 꿀팁도 마지막 꿀팁입니다. 아쉽다. 자, 오늘은요, 선생님이 마지막 꿀팁이니까 어떤 꿀팁을 가져올까 막 고민을 하다가 이런 꿀팁을 가져와 봤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만의 다음 목표를 정해보세요! 라는 것이 바로 오늘의 꿀팁입니다. 여기 보세요. 막 반짝반짝 깃발도 춤추고 있고요. 여기 열심히 나만의 목표를 향해 올라가는 우리 친구들의 모습도 숨어 있죠. 자, 오늘의 꿀팁은 나만의 다음 목표를 정해보세요인데요. 자, 지금 우리 만점왕 연산 몇 단계를 공부하고 있죠? 11단계 공부하고 있습니다. 만점왕 연산은요, 몇 단계까지 있게요? 이 교재는? 20단계? 아니요. 12단계까지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 위에 이제 한 단계 남았습니다. 자,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11단계는요, 6학년 1학기 과정이죠. 12단계는요, 6학년 2학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강의가 끝나면 11단계 끝이잖아요. 이제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조금 재정비를 하고 다음 목표 12단계 2학기도 열심히 해봐야지라는 목표도 좋고요. 아니면 나만의 목표이기 때문에 뭐 친구들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나는 이번에 연산 문제를 풀면서 조금 이걸 실수 많이 했어.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요 실수를 조금 줄여봐야지. 뭐 또는 나는 이번에 문제를 풀어보니까 뭐열 문제 중에 한두 문제를 계속 틀렸어. 다음에는 좀 한두 문제 정도 더 맞춰봐야지. 뭐 이런 목표도 좋고요. 또는 뭐 나는 오답 노트를 쓸때뭐 이랬는데 다음부터 쓸 때는 이렇게 해봐야지. 등등등등등. 나만의 다음 목표를 정해보는 겁니다. 그 이유는요. 친구들, 그냥 목표 없이 공부하면요. 가끔씩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목표가 있으면요, 내가 가야 할 곳이 있기 때문에 뭔가 어려움이 닥쳐도 조금 더덜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왕 공부하는 거, 이왕 11단계 끝난 거 이제
다음 목표까지 한번 이번 시간이 끝난 후에 생각해 보자고요. 나만의 다음 목표 말입니다. 자,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우리 친구들은요, 이번 시간이 끝난 뒤에 꼭

나만의 다음 목표를 잘 정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연산 12단계도 꼭 목표 정해 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의 마지막 꿀팁까지 선생님이 모두 우리 친구들한테 전해 주었는데요. 우리 1강부터 지금까지 이 꿀팁들 잘 기억해 두었다가 앞으로 우리 친구들이 연산 문제를 풀때 하나씩 하나씩 꺼내어 잘 활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깐 머리를 식혀봤나요? 자, 그럼 이제 힘내서 오늘의 4일차, 5일차 문제까지 모두 마무리해 봐야 되겠죠? 자, 4일차 문제, 연산키 문제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백분율을 소수로 나타내어 보세요라고 있는데요. 연산키를 보니까요. 백분율 12%가 나와 있네요. 그렇다면 비율 소수로 바꾸는 방법은 퍼센트 기호를 먼저 똑 떼주고요. 22에다가 100으로 나눠주면 되겠지요. 12 나누기 100의 계산 결과는 0.12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율 0.12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연산키 문제 확인해 봤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우리 4일차 문제 차근차근 1번 문제부터 풀어 보도록 할까요? 자, 1번 3%입니다. 바로 풀어보기 전에 항상 먼저 뭘 확인하라고요? 문장을 잘 보세요. 백분율을 분수 말고 소수로 나타내어 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확인 잘 해야 됩니다. 자, 1번 3%입니다. 기호를 똑 떼주고요. 3에다가 나누기 100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100분의 3이고요. 100분의 3은 곧 0.03이기 때문에, 아, 이렇게 0.03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요. 소수점을 잘 보이게 찍어줍니다. 1번 0.03. 다음은요, 2번입니다. 4%이네요. 자, 이렇게 먼저 기호를 똑 떼주고, 4에다가 나누기 100을 해주자. 그렇다면 100분의 4이고요. 분모가 100이니까 쉽게 소수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0.04이잖아요. 0.04. 그러니까 2번은 0.04라고 잘 소수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백분율을 비율로 바꾸는 방법. 분수든 소수든 이 원리를 잘 기억해야 돼요. 기호를 떼고 100으로 나눠준다. 우리가 비율을 백분율로 바꾸어 줬을 때는 100을 곱했잖아요. 이번엔 그 반대입니다. 100으로 나눠준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요. 다음은 4일차 문제, 3번 문제 만나보겠습니다. 7%입니다. 기호를 떼주고, 여기에다가 100으로 나누어 준다. 그렇다면 100분의 7이니까, 아하, 0.07이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죠. 정답으로 0.07 적어주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이니까요.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친구들 중에는요, 정답을 적을 때 이렇게 분수로 써서 틀리는 친구가 있으면 안 됩니다. 소수라고 했기 때문에 문제를 잘 보고 꼼꼼하게 적어줘야 돼요. 다음은 4번 문제 가보죠. 8%입니다. 기호를 떼주고요. 8에다가 나누기 100을 해주자. 그렇다면, 자, 분모가 100이고요. 분자가 8입니다. 분모가 100이기 때문에 쉽게 소수로 바꿀 수가 있죠. 0.08입니다. 따라서 여기에다가 0.08이라고 잘 보이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4일차 문제 계속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번엔 5번 문제인데요. 9%입니다. 자, 9%. 자, 우리 정답은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복습 한번 해볼까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백분율이 뭐라고요? 백분율? 갑자기? 백분율이 뭔지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백분율. 기준량이 100일 때 비교하는 양의 크기가 백분율입니다. 그럼 비율이 뭐예요? 비율. 기준량에 대한 비교하는 양의 크기가 비율이에요. 자, 지금요, 선생님이 이야기할 때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같이 이야기를 해봐야 됩니다. 내가 써보고 내가 이야기해야 그게 진짜 내 것이 되는 거거든요. 비율은 기준량에 대한 비교하는 양의 크기가 비율이고요. 이때 기준량이 100일 때 비율이 백분율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B는 뭐라고요? B. 두 수를 나눗셈으로 비교하기 위해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낸 것이 바로 비라고 했습니다. 비가 무엇인지, 비율이 무엇인지, 백분율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의 꿀팁이 뭐였어요? 나만의 다음 목표를 정해보세요 라고 했잖아요. 이런 목표도 좋아요. 만약에, 선생님, 저는요, 좀 기본 용어가 헷갈려요. 선분이 무엇인지, 뭐, 도형이 무엇인지, 비가 무엇인지, 비율이 무엇인지, 이런 용어가 좀 헷갈려 하는 친구들은요, 용어를 정리해 봐야지라는 목표도 좋습니다. 나만의 목표를 이런 식으로 꼭 정해 보세요. 자, 그럼 다시 5번으로 돌아와서 9%입니다. 그럼 배운 대로 기호를 먼저 떼주고요. 기호를 떼주자. 다음은 100으로 나눠주자. 다음은 100분의 9니까. 선생님 왜 자꾸 분수를 고치는데요? 분모가 100이면 소수로 고치기 편하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물론 직접 나누어도 좋고요. 0.09예요. 따라서 5번에다가 0.09라고 잘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4일차 문제 6번도 한번 해볼까요? 10%입니다. 기호를 떼주고요. 100으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100분의 10이니까 쉽게 소수로 고칠 수가 있죠. 0.1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0.1이라고 잘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4일차 문제 하나 더 신나게 풀어보죠. 이번에는요, 30%입니다. 자, 기호를 떼주고요. 30을 뭘로 나눈다고요? 30 나누기 100. 그래요. 100으로 나누어 줍니다. 오늘이요,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같이 이야기해 주면서 조금 더 집중하면서 신나게 해 주세요. 얼마라고요? 얼마? 분수로 먼저 해볼까요? 100분의 30이고요. 15로 약분 가능하죠. 10분의 3, 즉 0.3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얼마? 0.3이라고 또잘 소수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4일차 문제, 7번 문제까지 풀어봤는데요. 이제 5일차 문제 만나보겠습니다. 풀기 싫다.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풀어봐야 되겠죠. 자, 5일차 문제,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아래를 보니까 연산키 문제 나와 있고요. 자,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보니까요. 비율은 여기에 곱하기 100을 하고 값에 퍼센트를 붙이면 백분율이 되고요. 백분율은 반대로 기호를 빼고요. 100으로 나누어주면 비율이 된다라는 것 한번에 잘 정리해 봅니다. 자, 오늘은 5일차 문제이기 때문에 총정리 느낌이에요. 자,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내어 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가보죠. 0.07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곱하기 100을 해주고요. 이 나온 값에다가 뭘 붙인다고요? 퍼센트 기호를 붙인다고요. 이것이 바로 백분율이잖아요. 이렇게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내주면 되고요.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2번 문제인데요. 자, 0.15입니다. 여기에다가 얼마를 곱한다고요? 100을 곱한다고요. 그 나온 값에다가 기호를 붙여줍니다. 퍼센트 기호, 이것이 바로 뭐다? 백분율이다. 또는 0.15를 분수로 바꾸어 보세요. 100분의 15예요. 이미 분모 기준량이 15이기 때문에, 100이기 때문에, 이미 분모 기준량이 100이기 때문에 분자만 똑 떼서 15에다가 기호를 붙여도 됩니다. 이렇게 15%라고 2번 문제 해결할 수 있고요. 자, 다음은 좀 뒤로 넘어가서 10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4분의 1이라는 백분율,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4분의 1이라는 비율은 이렇게 역시 똑같이 100을 곱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100을 곱하면 약분, 약분. 그러면 25. 이 값에다가 퍼센트 기호를 샥 붙여주면 이게 바로 백분율이다. 그러니까 25. 쓸 때는 이렇게, 읽을 때는 25%, 25%라고 읽을 수가 있죠. 자, 11번 문제도 한번 해결해 볼까요? 이번엔 5분의 3이라는 비율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다가 곱하기 100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약분하면 20이니까, 5로 약분하면 3 곱하기 20은 60이에요. 이 나온 값에다가
비율을 잘 붙여주면 되고, 또는 5분의 3과 크기가 같은 분수를 이용해서 분모 분자의 각각 20을 곱해 100분의 60으로 만들어줍니다. 분모가 100이 됐죠. 기준량이 100이 됐죠. 그래서 비교하는 양만 똑 떼서 60에다가 백분율 기호를 붙여도 돼요. 결과는 똑같이 60%. 그래서 11번 문제 정답은 역시 60%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문제 더 풀어볼 건데요. 조금 뒤로 넘어가서 이번엔 오늘의 주인공 백분율을 비율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20번 문제입니다. 자, 13%예요. 방금 한 것과 반대 순서입니다. 기호 떼주고요. 자, 13에다가 나누기 100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분모는 100이 되고요. 분자는 13이 돼요. 분수에는 100분의 13을 적어주면 되고요. 소수에는 0.13이라고 잘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두 문제 남았습니다. 두근두근. 자, 21번 문제인데요. 16%입니다. 마찬가지로 기호를 먼저 떼주고요. 이 값에다가 나누기 100을 해주자라는 거죠. 그렇다면 100분의 16이잖아요. 100분의 16 소수로 쓰면 0.16이고요. 약분해 볼까요? 4, 4, 16, 25, 25분의 4. 분수로는 25분의 4, 물론 100분의 16도 좋아요. 25분의 4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시간, 마지막 문제입니다. 우리 22번 문제까지 해결해 보겠습니다. 24%인데요. 한 것처럼 기호를 먼저 똑 떼주고요. 이 값에다가 나누기 100 해줍니다. 그러면 100분의 24이고요. 소수로는 0. 얼마? 그래요. 0.24라고 쓸 수가 있죠. 자, 분수로는 100분의 24 또는 4로 약분해 볼까요? 4, 6, 24. 분모는 25. 즉, 25분의 6입니다. 25분의 6. 그러니까 여기에 25분의 6이라고 적어주면 되겠네요. 소수로는 0.24, 분수로는 25분의 6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5일차 문제, 22번 문제까지 모두 만나보았는데요. 아직 끝이 아니지롱 하나 남았죠? 오늘의 퀴즈까지 모두 풀어봐야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의 연상키 정리하고 오늘의 퀴즈 풀어보겠습니다. 백분율을 비율로 나타내는 방법 익히기. 백분율을 비율로 나타낼 때는요, 기호를 똑 떼주고요, 나누기 100을 해서 분수나 소수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 꼭꼭 기억해 주면서 오늘의 퀴즈 멋지게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는요, 바로 이거였죠. 94%라는 백분율을 어떻게 비율로 쓸 수가 있을까요? 기호를 똑 떼준다. 그리고 94를 100으로 나눠줘야지. 그러면 100분의 94이니까 소수로는 0.94라고 쓸 수가 있고, 자, 분수로는 100분의 94도 좋고요. 약분을 해줄게요. 그러면 여기는 50이 되고, 여기는 47이 되니까 50분의 47이라고 또할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분수는 50분의 47 이렇게 각각 비율로 나타낼 수가 있다. 오늘의 퀴즈 이렇게 멋지게 해결해 봤습니다. 자, 이제 하나가 또 남았죠. 바로 오늘의 퀴즈에 이어서 우리 친구들이 직접 풀어보는 바로 자, 오늘의 보너스 퀴즈인데요. 자, 바로 이 문제입니다. 자, 150%라는 백분율을 어떻게 각각 비율로 나타낼 수가 있을지 마지막 시간이니까 문제 풀어준 다음에 선생님, 저는 이 시간들이 정말 어땠어요? 나의 다짐과 생각도 함께 남겨주면 정말 선생님이 감동이겠어요. 자, 정답을 수강 후기 게시판에 많이 많이 올려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보너스 퀴즈였습니다. 자, 이렇게 만조망 연산 11단계 우리 함께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의 목표, 나만의 목표 꼭 한번 생각해 보고요. 만조망 연산 12단계까지 도전해 보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요, 이 자리에서 항상 여러분 응원하고 있을게요. 자, 그럼 우리 인사해 볼까요?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모두 안녕!

0: 계곡에서 물놀이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1: 안전한 물놀이를 위한 계곡과 하천 안전지대 확인법을 알아보겠습니다.
2: 물놀이 전 안내 표지판과 물놀이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사고 장소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혹시 모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근 응급구조함 위치도 미리 알아둬야 합니다. 계곡물은 바닥이 보일 정도로 깨끗하더라도 수심이 깊을 수 있으니 수심과 유속을 먼저 확인하세요. 폭포처럼 물거품이 보이는 곳은 유속이 빠른 곳이니 안전을 위해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계곡은 바닥에 날카로운 돌과 바위가 불규칙하게 산재해 있어 다이빙 시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물의 흐름이 바뀌는 장소나 폭포 아래 형성되는 물속 소용돌이는 반드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1: 계곡과 하천 안전지대 확인법 꼭 기억하세요.

0: 이름만 들어본 도시들.
1: 그 도시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도시로 보는 세계사 도시 가이드 이충모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역사 가이드 박세훈입니다.
0: 선생님, 잠시만 눈을 좀 감아주세요.
1: 눈이요? 왜죠?
0: 일단 감으세요.
1: 아, 알겠습니다. 네.
0: 자, 제 말을 주의 깊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시원한 바람이 붑니다. 눈앞에 거대한 동상이 보여요. 그 왼손엔 독립선언서, 그렇죠, 그렇죠. 오른손엔 횃불 들고 있는 희망찬 여신상이 보입니다. 누구죠?
1: 이 여신이 어딘가를 향해 좀 나아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여신, 자유의 여신상 같은데요?
0: 맞습니다.
1: 여기는 뉴욕이에요, 뉴욕.
0: 맞아요, 맞아요. 다시 이제 눈 떠주세요. 아, 좋습니다. 근데 선생님, 제가 하나 짧은 시간이지만 물어볼 게 있는데, 자유의 여신상 발 밑으로 혹시 봤을까요?
1: 발밑까지는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혹시 발밑에 뭔가 비밀이 숨겨져 있나요?
0: 맞습니다. 일단 그녀는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오른쪽 뒤꿈치가 살짝 올라간 걸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자유를 향해 가는 모습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상 아래에서는 볼 수 없지만, 위에서 보면 동상 바닥에는 끊어진 쇠사슬과 족쇄가 있는데요. 미국의 독립과 노예제도에서 벗어난 진정한 자유를 상징합니다.
1: 그야말로 모든 억압과 속박에서 해방된 자유를 의미하는 건데, 이 횃불과 독립선언서는 많이 봤는데, 중요한 의미가 발밑에 숨어 있을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0: 맞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뉴욕도 아는 만큼 더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뉴욕으로 떠나볼까요?
1: 네.

0: 잠들지 않는 도시라는 말이 정말 잘 어울립니다. 그런데 선생님, 또 다른 별명이 있잖아요. 빅 애플.
1: 빅 애플. 네.
0: 뉴욕은 왜빅 애플이라고 불리죠?
1: 아, 그렇습니다. 이게 왜큰 사과일까? 한번 찾아봤는데, 처음에는 인쇄매체에 등장했을 땐이한 기자가 이 경마, 말, 네, 이 경마 기사에서 뉴욕에서 열리는 경마 대회를 빅 애플이라고 표현을 했다라고 해요. 이제 그래서 그

0: 이후에도 종종 이 빅애플이란 표현이 쓰여졌고 이에 영향을 받은 기자들이 경마와 관계가 없는 기사들인데도 종종 뉴욕을 빅애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합니다.
1: 그런 유래가 있었네요.
0: 네. 선생님, 그러면 이 빅애플, 뉴욕은 어떻게 탄생을 하게 됐을까요?
1: 그건 제가 알고 있어요. 지금의 맨해튼은 처음에 단돈 24달러에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정말 놀랍죠? 지금부터 그러면 뉴욕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도시 중의 도시, 자본주의의 상징, 그 자체인 뉴욕. 그 뉴욕에서도 중심지가 바로 맨해튼입니다. 그런데 이 맨해튼 섬이 고작 24달러 상당의 물품들로 구입 가능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지금부터 세계에서 가장 비싼 땅이 된 맨해튼의 놀라운 시작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지금 엄청나게 넓은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큰 나라였던 건 아니었어요. 17, 18세기 유럽에서 정치적, 종교적 갈등을 피해 혹은 새로운 기회를 찾아 북아메리카로 건너온 식민지인들은 동부 지역에서부터 정착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8세기 후반 영국과의 독립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드디어 미국이라는 나라가 탄생하게 되었죠. 이후 미국은 땅을 사거나 서부를 개척하거나 때로는 전쟁을 통해 영토를 넓혀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을 대표하는 도시 뉴욕은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다시 17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626년 네덜란드 이주민들은 맨해튼을 원주민들로부터 사들여서 정착지를 세웠습니다. 그들은 원주민들에게 구슬, 칼, 도끼 등을 주고 맨해튼을 샀는데 그 물품들의 가치가 앞에서 말씀드린 약 24달러 정도였다는 겁니다. 당시 원주민들은 땅을 판다는 개념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땅이 모든 사람의 것이었거든요. 네덜란드인들은 고향의 수도 이름을 따서 이곳을 뉴 암스테르담이라고 불렀으며 무역을 통해 도시를 발전시켰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당시 네덜란드 사람들이 외부의 공격을 막기 위해 세운 목책 성벽이 훗날 월스트리트라는 이름으로 남았다는 점입니다. 월스트리트가 실제로 벽의 거리라는 뜻인데 네덜란드인들이 세운 나무 울타리가 지금은 세계 금융의 심장과도 같은 곳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 네덜란드는 당시 근대 금융의 중심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1602년 네덜란드는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인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를 세우고 암스테르담에 세계 최초의 주식거래소를 설립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주식 투자 이런 개념이 바로 이때 태어난 거예요. 암스테르담 주식거래소에서는 동인도 회사의 주식이 활발히 거래되었고요. 이를 통해 수많은 시민과 상인들이 투자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금융의 전통이 훗날 대서양 건너 뉴 암스테르담, 즉 오늘날의 뉴욕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런 네덜란드와의 연관성은 뉴욕시 깃발의 오른쪽을 보면 알수 있는데요. 네덜란드를 상징하는 오렌지색이 칠해져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러나 이 땅을 노린 건 네덜란드만이 아니었습니다. 영국 역시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세력을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1664년 영국 국왕 찰스 2세의 동생 요크 공작 훗날의 제임스 2세인데요. 그가 군함을 보내서 뉴 암스테르담을 점령했는데 그의 이름을 따서 그곳을 뉴욕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재밌는 점은 이 이름을 남긴 제임스 2세는요, 나중에 명예혁명으로 왕위에서 쫓겨나서 외국으로 망명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본인은 권력을 잃었지만 그 이름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 이름으로 남았어요. 이후 18세기 영국과 독립전쟁이 일어나자 뉴욕은 영국군의 주요 거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독립에 성공하면서 뉴욕은 점차 새로운 나라를 대표하는 도시로 성장합니다. 지금은 미국의 수도가 워싱턴 DC임을 모두가 알고 있지만 사실 헌법이 제정된 이후에 초대 연방 수도는 뉴욕시였답니다. 19세기에 들어서면서 뉴욕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1830년대가 되면 이미 미국에서 가장 큰 도시가 되었고요. 인구도 꾸준히 늘어나면서 활기가 넘쳤습니다. 또
2: 주변

0: 마을과 지역을 차례차례 합병하면서 도시의 크기도 계속 넓어졌습니다. 이렇게 커진 뉴욕은 이민자들의 도시라 불릴 정도로 전 세계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20세기 초 뉴욕에는 또 다른 변화가 찾았습니다. 바로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고층 빌딩들이 마천루 숲을 이룬 거예요. 그 중에서도 1931년에 완공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높이가 무려 381m, 안테나까지 합치면 443m래요. 그거에 달해서 당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습니다. 완공된 지 오래 지났지만 지금도 뉴욕의 상징으로 불리면서 영화 킹콩을 비롯한 수많은 영화와 사진 속 배경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뉴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건데요. 뉴욕은 맨해튼, 브루클린, 퀸스, 브롱스, 스태튼 아일랜드라는 5개의 자치구로 나뉘어요. 그리고 각 구역은 고유한 특징을 가집니다. 맨해튼은 뉴욕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자치구입니다. 도시에 많은 고층 빌딩이 늘어서 있고요. 센트럴파크도 맨해튼에 있습니다. 뉴욕의 경제 중심지이며 많은 대기업, 국제연합, 저명한 대학, 박물관, 브로드웨이 극장과 그리니치 빌리지, 메디슨 스퀘어 가든 등이 맨해튼에 있습니다. 맨해튼은 크게 로어 맨해튼, 미드타운 맨해튼, 어퍼 맨해튼으로 나뉩니다. 그중 어퍼 맨해튼은 센트럴파크를 경계로 하며 센트럴파크의 북쪽 지역은 할렘 지역입니다. 로어 맨해튼에는 경제 중심지 월스트리트가 있습니다. 브루클린은 다양한 문화와 예술이 공존하며 독특한 상점과 카페가 많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예술가들의 작업실과 유명한 빈티지 상점이 많아요. 브루클린은 뉴욕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이라고 하고요. 1898년까지는 독립된 도시였다고 합니다. 퀸스는 뉴욕에서 최대의 면적을 가진 지역이고요. 미국에서 가장 다양한 민족이 사는 지역이에요. 한인타운도 여기 있다고 합니다. 네덜란드에 의해 건설된 작은 도시였는데 오늘날은 대부분 주택이 밀집된 중산층 지역입니다. 뉴욕을 대표하는 존 F. 케네디 공항이 있는 곳이기도 해요. 다음, 브롱크스는 뉴욕 최북단의 자치구예요. 뉴욕 양키스라는 야구팀 아세요? 그 팀의 본거지인 양키 스타디움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스태튼 아일랜드라고 있는데요. 5개 자치구 중에 가장 외곽에 위치해요. 맨해튼이랑 스태튼 아일랜드 페리라고 하는 배로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스태튼 아일랜드 페리는 자유의 신상, 앨리스 섬, 그리고 로어 맨해튼의 전망을 즐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뉴욕 사진이라고 했을 때 보이는 되게 아름다운 사진이 이 페리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관광객들에게 정말 인기가 많습니다.
1: 이 네덜란드 상인들의 금융 DNA가 지금의 월스트리트를 이뤘다라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아요. 네,
0: 맞습니다. 선생님, 미국 경제는 1920년대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급성장했는데요. 이 시기에 뉴욕 할렘에서 특별한 문화가 생겼습니다.
1: 네, 이제 할렘이라고 하면은 맨해튼 북부의 흑인 거주 지역으로 유명한 곳, 바로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네.
0: 맞습니다. 그 1861년부터 1865년 사이 미국에서 남북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그 후에 흑인들은 갑자기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때 남부에 주로 살던 흑인들이 생존과 일자리를 위해서 미국 전역으로 이동한 것을 흑인 대이주라고 부르는데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남부에 살던 흑인들이 북부로 많이 많이 이동을 했어요. 이 때문에 뉴욕, 시카고 등으로 이동한 흑인들이 커뮤니티를 형성했는데요. 그 대표적인 곳이 할렘입니다. 이들이 모여 살면서 할렘 문화를 꽃피운 겁니다.
1: 할렘 문화. 할렘 문화라고 하면은 뭐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0: 네. 일단 재즈 음악이 대표적입니다. 듀크 엘링턴, 루이 암스트롱 그런 전설적인 재즈 음악가들이 할렘의 클럽에서 연주했다고 합니다.
1: 네.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게 문화 대폭발의 시대다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0: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기를 할렘 르네상스라고 부릅니다.
1: 르네상스.
0: 즉 문화 부흥이죠.
1: 그러니까 오늘날 전 세계인들의 이런 사랑을 받는 뭐 힙합, 예, 그리고 뭐 R&B 이런 흑인 음악도 그 뿌리가 바로 할렘이었다라는 거죠. 예, 그들이 받았던 차별과 억압 속에서 이렇게 문화로 목소리를 내려 했다라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렇게 번영하던 뉴욕에

0: 대공황 당시의 모습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과잉 생산으로 인한 공장과 은행의 파산이 이어지면서 1929년 미국 증시가 폭락하게 되고 순식간에 전 세계 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 미국만 해도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버티기 위해 길거리에 줄을 서야만 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당시 대통령이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과감한 개혁 정책을 내놓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뉴딜 정책이 되겠습니다. 뉴딜은 기존의 자유방임 정부에서 벗어나서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은행과 산업을 안정시키며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는 등 시장의 정부가 적절히 개입하고자 했습니다. 또 댐과 도로 같은 대규모 건설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도 했죠. 이후에 제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긴 했지만 전후에 미국은 명실상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또 강한 힘을 가진 나라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001년 9월 11일 아침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일이 일어났습니다. 선생님도 당시에 생중계 보도를 보면서 이게 영화가 아니라 진짜 뉴스인지 의심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조직이 민항기를 납치를 해서 빌딩에 들이받은 테러가 벌어진 겁니다. 자, 이게 바로 뉴욕의 세계무역센터, 일명 쌍둥이 빌딩을 들이받은 것인데요. 순식간에 건물은 화염에 휩싸였고 결국 이 두 건물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약 3천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수많은 이들이 다쳤습니다. 그야말로 세계 최강으로 불리던 미국의 심장부, 그것도 뉴욕 한복판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먼저 안전에 대한 믿음이 흔들렸고 미국 사회와 국제 질서에도 커다란 변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뒤 미국은 즉각적으로 대테러 전쟁을 선포를 했고 2001년 말에는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해서 테러 조직 알카에다와 그들을 숨겨준 탈레반 정권을 무너뜨리기도 했습니다. 또 미국은 자국 내에서도 공항 검색 강화, 테러 방지법 제정, 정보기관의 감시 확대 이와 같은 강력한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는 무너진 빌딩 대신 그라운드 제로라고 불리는 추모 공간이 세워져 있습니다. 검은 연못 같은 리플렉팅 풀은 끝없이 떨어지는 물줄기들을 통해 희생자들의 이름을 기억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라는 새로운 빌딩이 다시 세워져서 다시 일어선 뉴욕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뉴욕은 이렇게 세계 경제의 중심지, 미국의 상징, 그리고 평화를 기원하는 추모의 공간이라는 여러 얼굴을 가진 도시로서 오늘도 활기차게 살아 있습니다.
1: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와 그라운드 제로는 상처를 기억하면서도 다시 일어나는 미국 재건의 상징이군요.
0: 네, 맞습니다. 이 뉴욕의 힘은 이런 회복력에 있는 것 같아요. 자, 네덜란드, 영국의 지배를 거쳐서 전 세계 이민자들이 모여든 도시입니다.
1: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각자의 재능, 문화를 펼치면서 뉴욕을 세계 중심으로 만든 거네요.
0: 네, 이 자유의 여신상 발밑에 있던 이 끊어진 쇠사슬은 어떻게 보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도시가 바로 이곳 뉴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1: 진정한 아메리칸 드림을 보여주는 곳이네요.
0: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신가요? 자, 오늘 뉴욕 여행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2: 바야흐로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3: EBS2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0: 이름만 들어본 도시들.
1: 그 도시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도시로 보는 세계사 도시 가이드 이중호입니다.
1: 안녕하세요. 역사 가이드 박세훈입니다.
0: 선생님,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4개를 꼽는다면 어디가 생각나세요?
1: 오래된 도시. 우선 그리스 아테네, 이탈리아의 로마가 좀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데요. 그리고 뭐 이집트의 카이로도 있고 중국의 시안 정도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테네와 로마, 이 카이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미 다녀온 그런 곳이잖아요.
0: 그래서 오늘은 그 마지막 도시 중국의 시안으로 떠나보려고 합니다.
1: 중국의 시안, 이 진시황제의 병마용갱이 있는 곳인데요. 그거 말고는 또 잘 모르겠습니다. 네.
0: 그렇다면 선생님,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장안의 화제라는 표현 아세요?
1: 장안의 화제, 뭔가 크게 막 화제가 됐다. 바로 우리의 이 도시로 보는 세계사? 이게 바로 장안의 화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0: 선생님 센스 좋은데요. 장안이 바로 시안의 옛 이름입니다.
1: 중국은 예전부터 외국과 교류가 굉장히 활발했던 것 같아요. 어떤 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0: 맞습니다. 시안이 바로 그 실크로드의 시작점이거든요. 시안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까요?

0: 영상을 보고 나니까 이런 말이 떠오릅니다. 중국의 과거를 보려면 시안에 가고 현재를 보려면 베이징에 가고 또 미래를 보려면 상하이에 가라는 말이 있잖아요.
1: 시안에 오는 여행자들의 진짜 목적은 바로 진시황제의 무덤인 병마용갱을 보기 위해서라고 해요. 진시황제를 품은 시안의 역사 자세히 살펴볼까요? 오늘 소개할 도시는 제가 직접 다녀온 곳이어서 좀 더 설레는데요. 오늘은 먼저 진시황제의 중국 통일과 그의 지하세계 이야기, 그리고 한나라가 실크로드를 열어 동서양을 처음으로 연결한 이야기를 따라갑니다. 1974년 봄, 시안 근교에 한 농부가 우물을 파고 있었습니다. 삽질을 하다가 흙 속에서 사람 머리 모양의 조각이 나왔어요. 처음에 기겁했겠죠. 하지만 고고학자들이 달려오면서 이것이 20세기 최대의 고고학적 발견 중 하나가 됩니다. 지하에는 약 8,000구에 달하는 실물 크기의 병사 도용, 즉 흙으로 구운 병사 조각상들이 전투 대열을 갖추고 묻혀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병사들의 얼굴이 하나하나 다르다는 점이었는데요. 마치 실제 사람을 모델로 한 것처럼 각자 다른 표정, 다른 헤어스타일, 다른 갑옷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보병 뒤에는 전차 부대가, 그 뒤에는 기마병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완전한 하나의 군대 편제가 땅 속에 재현되어 있었던 겁니다.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곳 시안에 오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병마용갱을 보러 오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병마용갱 안에 들어가 봤는데요. 사진이나 영상으로 볼 때는 그저 많은 조각상들처럼 보여요. 그런데 실제로 그 안에 서면 전혀 다릅니다. 끝이 보이지 않아요.

0: 앉는 병사 대열이 지평선처럼 이어져 있어서 진짜 군대 앞에 서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2200년 전에 만든 것이 맞나 싶을 정도로 압도적이었습니다. 놀라운 건 아직도 발굴이 계속되고 있다는 건데요. 처음 발굴되었을 때 병마용들은 산산조각난 상태였습니다. 전문가들이 퍼즐 맞추듯 하나하나 복원하는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모습이 된 거예요. 가장 상태가 좋은 병마용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전시관도 있는데 채색 흔적은 물론이고요. 신발 밑창의 주름까지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어서 정말 놀랍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 8대 불가사의로 불리는 진시황 병마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어마어마한 지하군대를 만든 진시황제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병마용을 만든 사람은 진나라의 시황제, 흔히 진시황제라고 불리는 인물입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만리장성을 쌓은 사람, 분석행위로 책을 불태운 사람, 중국 역사에서 가장 유명하면서도 가장 논란이 많은 인물 중 하나죠. 기원전 221년, 그는 수백 년간 전쟁을 거듭하던 전국시대를 끝내고 중국 최초의 통일제국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황제라는 칭호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진시황은 도량형을 통일하고 문자를 통일하고 화폐를 통일했습니다. 중국이 그 넓은 땅에서 비로소 하나의 문자를 쓰고 하나의 도로폭으로 마차가 다닐 수 있게 된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유교 경전을 불사르고 학자들을 산채로 묻는 공포 정치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진시황은 자신의 무덤을 생전부터 짓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70만 명이 동원된 대규모 공사로 병마용은 그 무덤을 지키는 지하 군대였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아직 진시황제의 실제 무덤은 발굴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마천의 사기에 따르면요, 수은으로 채워진 강과 바다가 무덤 안에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 지역 토양에서 수은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측정되어 학자들을 놀라게 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현재의 기술로 발굴하면 유물이 훼손될 수 있다며 본 무덤 발굴을 미루고 있는데요. 2200년 된 문이 아직 열리지 않은 셈이죠. 진시황제의 제국은 강력했지만 짧았습니다. 진시황 사후 불과 4년 만에 제국은 무너졌어요. 이 짧은 왕조가 남긴 유산 위에 새로운 제국이 들어서는데 제국이 시안을 진정한 세계사의 무대로 끌어올리게 됩니다. 진나라를 이은 한나라는 수도를 장안, 즉 지금의 시안에 두었습니다. 장안이라는 이름은 오래도록 편안하다라는 뜻인데 실제로 한나라는 400년 이상 번성하여 그 이름값을 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교역의 중심지가 되려면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안전이겠죠.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안심하고 드나들 수 있어야 장사가 되니까요. 그런 면에서 오래도록 편안한 도시라는 이름은 실크로드의 출발점에 딱 맞는 간판이었던 셈입니다. 한나라 무제는요, 흉노라는 유목민족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장건이라는 인물을 서역으로 파견합니다. 목적은 흉노의 배후에 있는 나라들과 동맹을 맺는 것이었는데요. 장건은 무려 13년간의 험난한 여정 끝에 돌아왔습니다. 군사 동맹은 실패했지만 그가 가져온 것은 그보다 훨씬 큰 것이었어요. 서역에 무엇이 있는지, 어떤 나라들이 있고 어떤 물건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통하는 핵심 루트에 대한 정보를 중국이 제대로 파악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실크로드의 시작입니다. 중국의 비단이 이 길을 통해 서쪽으로 전해졌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죠. 장안에서 출발해서 중앙아시아의 사막과 험한 산맥을 넘고 페르시아를 지나 지중해 연안의 로마까지 그 거리가 무려 6,000km가 넘었습니다. 실크로드는 물건만 오간 게 아니라 종교와 사상과 기술이 함께 움직였어요. 인도에서 시작된 불교가 이 길을 따라 중국에 들어왔고요. 중국의 제지술이 서쪽으로 전해져 결국 유럽까지 닿았습니다. 그리고 이 실크로드의 동쪽 끝! 모든 길이 시작되는 이 도시가 바로 장안이었습니다. 수백 년 뒤 이 도시는 실크로드가 가져다준 부와 문화를 바탕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화려한 국제도시로 변모하게 됩니다.
1: 중국에서 시작된 실크로드가 유럽까지 퍼졌습니다.

0: 나가고 결국엔 우리나라에도 다양한 문화와 불교까지 가져다 줬다니 이길 하나가 세상을 바꾼 거네요.
1: 맞습니다. 그 실크로드를 통해 퍼진 것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중국의 제지술이라고 볼수 있어요.
0: 그게 다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죠?
1: 맞아요. 당나라 때 중국의 제지술이 실크로드를 따라 중앙아시아로 전파됐고요. 이슬람을 통해 유럽으로도 전해졌어요. 덕분에 비싼 양피지 대신 종이를 만들 수 있게 되면서 사실상 구텐베르크의 인쇄혁명의 기반이 되었다고 봐야 하는 거죠.
0: 당나라가 유라시아 대륙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1: 쌤, 또 뭔가 생각나신 것 같은데, 어서 말씀해 주세요.
0: 또 이제 당나라와 또 우리나라의 또 연결점인데요. 바로 최치원이 생각이 납니다. 최치원은 신라에서 당나라로 유학을 가서 그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이 과거 시험에 합격을 하고 관직까지 받았는데도 또다시 신라로 돌아간 인물이잖아요.
1: 맞습니다. 외국인도 실력만 있다면 과거 시험을 치고 공무원이 될수 있었다니 굉장히 개방적인 사회였네요. 새삼 당나라가 어떻게 세계의 중심이 될수 있었는지 이유를 알것 같아요.
0: 하지만 이한 황제의 선택이 모든 걸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자, 나라의 국운을 흔든 이야기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618년 당나라가 건국되면서 장안은 다시 제국의 수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엔 차원이 달랐어요. 도성 안에만 약 100만 명이 살았고 성곽 교외 지역까지 포함하면 200만을 훌쩍 넘겼을 거라는 추정도 있습니다. 같은 시기 유럽에서 가장 큰 도시였던 이 콘스탄티노폴리스의 인구가 30에서 40만이었습니다. 장안은 말 그대로 당시 지구상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그 구성이었는데요. 이 장안에는 중국인만 살지 않았어요. 실크로드를 따라서 중앙아시아, 페르시아, 아랍, 인도, 그리고 신라, 일본에서 온 사람들이 뒤섞여 살았습니다. 장안은 7세기 세계에서 가장 글로벌한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서유기라는 작품 알고 계시나요? 손오공이 삼장법사를 모시고 서쪽으로 불경을 구하러 떠나는 이야기인데요. 그 삼장법사의 실제 모델인 현장법사가 인도에서 가져온 경전을 보관하기 위해 세운 탑이 바로 장안의 대한탑입니다. 시안 시내에 우뚝 서 있어서 어디서든 잘 보이는 멋진 랜드마크인데요. 실크로드를 통해 종교와 철학이 오갔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당나라의 전성기를 상징하는 황제가 있습니다. 물론 당태종이 가장 대표적이겠지만 당현종이라는 황제도 존재감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의 치세 전반기를 역사에서는 개원의 치라 부릅니다.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번성하고 문화가 꽃피던 시절. 하지만 현종의 치세 후반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늘 그렇듯 전성기의 끝에는 방심이 있었고 그 가운데 양귀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현종이 양귀비를 만난 건 그의 나이 예순이 가까워지던 무렵이었습니다. 양귀비는 원래 현종의 아들인 수왕의 비였는데요. 즉, 현종이 며느리를 빼앗은 겁니다. 문제는 사랑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양귀비 집안이 권력을 장악하기 시작했어요. 양귀비의 사촌 양국충이 재상자리까지 차지하면서 국정이 사실상 외척일가의 좌우되기에 이르렀습니다. 현종은 조정을 돌보지 않았고 충신들의 간언은 무시되었습니다. 제국 변방에서는 이 혼란을 지켜보던 눈이 있었습니다. 알록산. 터키계 아버지와 이란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이 인물은 당나라가 얼마나 다민족 제국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산 증거이기도 합니다. 뚱뚱한 몸집에 익살스러운 성격으로 현종의 총애를 받았고 양귀비의 양아들을 자처하기까지 했는데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야망이 있었습니다. 755년 11월, 알록산이 마침내 거병합니다. 양국충을 제거한다는 명분이었지만 실제 목표는 장안이었습니다. 알록산군은 파죽지세로 남진해서 먼저 동도 러양을 함락시키고 이듬해 756년, 마침내 장안을 향해 진격했습니다. 현종은 새벽에 황궁을 빠져나와 서쪽 쓰촨으로 도주합니다. 100만 인구의 국제도시를 버리고 달아난 거죠. 이 도망치는 길은 비참했습니다. 황제와 양귀비, 양국충, 호위병사들이 장안을 빠져나와 서쪽으로 향했는데요. 장안에서 서쪽으로 약 60km 떨어진 마웨역이라는 작은 역참에 도착했을 때 사태가 폭발합니다. 굶주리고 지친 호위 병사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반란의 원흉으로 양국충을 지목해서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양기비도 처형하라고 요구했어요. 현종은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이 병사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양기비가 살아있는 한 더 이상 호위할 수 없다고 했어요. 황제는 군대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결국 현종은 눈물을 흘리며 양기비의 죽음을 허락했습니다. 양기비는 마회역의 불당 앞 배나무에서 비단끈으로 목숨을 끊었다라고 전해집니다. 천하의 황제가 사랑하는 여인을 지키지 못한 것이죠. 안사의 나는 결국 진압되었습니다. 하지만 당나라는 이때부터 걷잡을 수 없이 기울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875년 또 한 번의 대규모 반란이 터지는데요. 황소의 난이라고 합니다. 반란군 지도자였던 황소는 881년 장안을 점령했고 이 과정에서 실크로드를 통해 장안에 거주하던 외국인 상인들이 대규모로 학살당했습니다. 이 당나라는 반란을 겨우 진압했지만 더 이상 회복할 힘이 없었습니다. 실권을 쥔 군벌 주전충은 아예 이 황제와 주민들을 로양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 장안에 남아있는 궁궐, 관청, 심지어 일반 민가까지 해체해서 목재와 기와를 뗏목에 실어 로양으로 보내버렸어요. 이 도시를 통째로 뜯어간 거죠. 그리고 907년 이 주전충이 당 왕조를 패하고 새 나라를 세우면서 이 장안은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도시의 이야기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1368년 명나라가 들어선 뒤에 이 지역은 시안이라는 새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한자 그대로 풀면 서쪽이 편안하다라는 뜻인데 서쪽 변경을 안정시키겠다라는 의지가 담긴 이름이에요. 지금도 남아있는 시안의 성벽은 바로 이 명나라 때 증축한 것이고요. 중국에서 가장 잘 보존된 고대 성벽 중 하나입니다. 오늘날 시안은 인구 1200만의 중국 서북부 최대 도시이자 이 병마용갱으로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주나라, 한나라, 수나라, 당나라 이 10개가 넘는 왕조가 이곳을 수도로 삼았으니 중국 역사 탐방의 필수 코스라고 할 수 있죠. 명나라 때 증축한 성곽이 지금도 도심을 둘러싸고 있는데 시민들이 그 위를 산책하거나 자전거를 빌려 타고 한 바퀴를 돌 수가 있습니다. 성곽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안의 모습은 두말할 나위 없이 아주 멋졌습니다. 2200년 전 한 사람의 불멸의 욕망이 만들어낸 그 지하 군대 그리고 그 군대 위에서 동서양을 잇는 실크로드가 시작이 됐고 세계 최초의 국제도시가 꽃피었다가 또 한순간의 반란으로 폐허가 된 역사. 시안은 중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시작됐고 그리고 동서양이 어떻게 처음 만났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출발점이었습니다.
1: 이야, 정말 충격적인 것 같습니다. 전성기에 외국인을 두 팔 벌려 환영하던 도시에서 황소인한 때 그들을 모두 학살하다뇨. 가장 개방적이었던 도시가 가장 폭력적으로 변하면서 닫히고 장안이라는 도시도 쇠퇴의 길을 걸었네요.
0: 어쩌면 그 순간 장안은 완전히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명나라가 새롭게 성벽도 쌓고 이름도 서쪽을 편안하게 한다는 뜻의 시안, 우리가 우리식으로 읽으면 서안이 이제 되는 거죠. 이름도 그렇게 바꾸고 다시 서쪽의 중심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1200만 명의 대도시가 돼서 서부 지역의 중심지로 이 내수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답니다.
1: 그게 바로 도시의 힘인 것 같습니다. 도시는 무너져도 그 위에 사람은 또 살아가잖아요.
0: 아, 진시황의 야망을 간직한 도시. 세계 최초로 국제도시로 피어났다가 또 반란으로 폐허가 되었던 도시. 정말 중국의 과거를 함축하고 있는 그런 도시인 것 같습니다.
1: 오늘 도시로 보는 세계사 시안 여행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다음에 또 흥미로운 도시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안녕!
2: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강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친구들 반가워요. 여러분의 만점왕 연산왕으로 만들어줄 은하쌤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진분수 나누기 진분수에 대해서 처음 알아보았는데요. 원리도 알아보고 1일차 그리고 2일차의 문제도 만나보았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2강인데요. 어떤 내용을 만나게 될까요? 자, 우리 어떤 내용 만날지 확인하기 전에 지난 시간 도전 연산왕 문제 정답부터 공개할게요. 자, 도전 연산왕. 51분의 14 나누기 51분의 29. 자, 몫은 어떻게 구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분모가 같은 진분수의 나눗 셈이니까 분자끼리 나누어서 생각하면 됩니다. 14 나누기 29이고 이것을 분수로 몫을 나타낼 수 있으니 29분의 14가 정답이 되겠네요. 정답 맞췄나요? 네, 아주 잘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 살펴볼게요. 오늘은 3일차부터 5일차의 내용을 만나볼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 원리가 적용된 문제들이니까요. 3일차, 4일차, 5일차 문제 선생님과 함께 재미있게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첫 번째로 3일차 내용 먼저 만나볼게요. 3일차 내용입니다. 분모가 다르고 분자끼리 나누어 떨어지는 진분수 나누기 진분수예요. 자, 여러분 연산 키를 보면 5분의 2 나누기 15분의 1과 같은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어때? 분모가 서로 다르죠? 자, 분모가 다르면 우리 어떻게 바꾸어서 생각하라고 했죠? 그렇죠. 우리 분모를 똑같이 만들자, 즉 통분을 하자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분모가 5 그리고 15예요. 어떤 수로 똑같이 만들어주면 좋을까요? 그렇죠. 우리 5분의 2의 분자 분모에 각각 3을 곱해요. 3을 곱하면 분모가 15가 되니까 5, 15분의 6이라고 바꾸어 나타낼 수가 있고 이것을 15분의 1로 나누어 주자. 분모가 똑같으니까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생각할 수 있겠네? 6 나누기 1. 그래서 몫은 6이 되는구나 라고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죠. 제일 먼저 통분을 하라고요. 통분을 한 다음에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때에는 분자끼리 나누어 떨어지기 때문에 몫이 자연수가 되겠죠. 통분을 한후 분자끼리의 나눗셈의 몫을 구해보자. 자, 문제 한번 만나볼까요? 자, 1번 문제입니다. 2분의 1 나누기 8분의 1이에요. 자, 이런 경우는 분모를 똑같이 만들어줘야겠죠. 자, 분모가 2와 8이에요. 그러면 8로 만들어주면 되겠구나. 8로 통분을 하자. 2분의 1에다가 분자 분모에 각각 4를 곱해줍니다. 그러면 2분의 1은 8분의 4가 되고 8분의 4 나누기 8분의 1을 계산하면 되겠네요. 이제 분모가 똑같아졌죠? 그러면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생각하자. 4 나누기 1이니까 몫은 4가 되겠구나. 어때요? 어렵지 않죠? 자, 다음도 볼게요. 3분의 1 나누기 12분의 1입니다. 분모가 3과 10이에요. 그러면 통분 무엇으로 해주면 좋을까요? 그렇죠. 3, 4, 12이니까 우리 12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3분의 1에다가 분자 분모에 각각 4를 곱해줍니다. 곱하기 4, 곱하기 4. 그러면 3분의 1은 12분의 4가 되고 이것을 12분의 1로 나누어 주자.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생각해서 4 나누기 1. 그러면 몫은 4가 되겠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다음 3번. 4분의 1 나누기 16분의 1이에요. 그러면 어떤 것으로 우리가 통분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4, 4, 16이니까 4분의 1의 분자 분모에 똑같이 4를 곱해서 분모가 16인 분수로 바꾸어 주는 거죠. 그러면 16분의 4가 되고 이것을 16분의 1로 나누자. 분모가 똑같아졌으니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생각해서 4 나누기 1은 4가 되는구나. 자, 그 다음 4번 볼게요. 5분의 1 나누기 15분의 1입니다. 자, 그러면 5, 5, 3, 15잖아. 그럼 분자 분모에 똑같이 3을 곱해서 15로 통분을 할 수가 있겠네. 15분의 3 나누기

나누기 15분의 1 이렇게 쓸수 있고, 3 나누기 1이니까 몫은 3이 되겠죠? 다음, 5분의 2 나누기 15분의 2입니다. 그럼 역시 15로 통분을 할 수가 있겠죠? 분자, 분모에 똑같이 3을 곱해요. 그러면 5, 3, 15분의 2, 3은 6. 나누기 15분의 2이니까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생각해서 6 나누기 2가 되고요. 그럼 몫은 3이 되겠죠? 다음 6번, 7분의 4 나누기 21분의 4입니다. 그러면 우리 통분 무엇으로 할수 있어요? 그렇죠. 21로 할수 있죠. 그러면 분자 분모에 똑같이 3을 곱해줍니다. 7분의 4에. 그러면 7분의 4는 21분의 12가 되고, 이것을 21분의 4로 나눠볼까? 분자끼리의 나눗셈. 12 나누기 4이고, 몫은 얼마가 되나요? 네, 3이 되겠지요. 다음, 7번이요. 8분의 5 나누기 16분의 5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으로 통분할 수 있나요? 16으로 통분할 수 있죠? 8분의 5의 분자 분모에 똑같이 2를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8이 16이죠? 5이 10, 16분의 10 나누기 16분의 5가 되고요. 10 나누기 5이니까 몫은 얼마가 돼요? 2가 되죠. 8번, 8분의 7 나누기 24분의 7이에요. 그러면 분모를 24로 통분할 수 있겠네요. 분자 분모에 똑같이 3을 곱하면 8분의 7은 83, 24, 73, 21, 24분의 21이 되고 이것을 24분의 7로 나누면 되겠구나.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생각해서 21 나누기 7, 몫은 3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9번 볼게요. 9분의 5 나누기 27분의 5입니다. 그러면 공통의 분모 뭘로 만들어주면 좋을까요? 그렇죠. 27로 만들면 되죠. 9, 3, 27이니까 분자 분모에 3을 똑같이 곱해줍니다. 9, 3, 27. 다음 5, 3, 15. 나누기 27분의 5이니까 분자끼리 나누어 볼게요. 15 나누기 5. 결과는 3이 되겠죠. 다음 9분의 7 나누기 36분의 7입니다. 자, 이 경우는 분모 뭘로 통분해주면 좋을까요? 그렇죠. 36이죠. 9, 4, 36이니까 분자 분모에 똑같이 4를 곱해서 9분의 7은 36분의 28. 이것을 36분의 7로 나누고 28 나누기 7을 계산해서 7, 4, 28이죠. 그래서 몫은 4가 되는구나. 다음 10분의 3 나누기 40분의 3이에요. 그러면 뭘로 통분해주면 좋을까요? 그렇죠. 쉽게 생각하니까 오, 40을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10분의 3에 분자 분모에 똑같이 4를 곱해요. 4를 곱했더니 40분의 12가 되었고요. 이것을 40분의 3으로 나누어 주자. 12 나누기 3이니까 몫은 4가 되겠네. 다음 12번. 11분의 8 나누기 33분의 8이에요. 자, 11에다가 3을 곱하면 33이 되죠? 그래서 33으로 통분을 해봅니다. 분자 분모에 3을 똑같이 곱해요. 11분의 8은 33분의 24고, 이것을 33분의 8로 나누어 주면 24 나누기 8이니까 몫은 3이 되겠네요. 다음 13번. 12분의 5 나누기 36분의 5예요. 그러면 통분 무엇으로 할수 있을까요? 자, 12 곱하기 3이 36이다라는 걸 빠르게 떠올리면 통분 쉽게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12분의 5는 36분의 15가 되고, 36분의 5로 나누었을 때15 나누기 5이니까 몫은 3이 되겠구나. 다음 14분의 9 나누기 28분의 9라면요? 그렇죠. 우리 이 분모를 28로 통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14에 2를 곱하면 28이 되니까 분자 분모에 똑같이 2를 곱해주는 거죠. 14분의 9는 28분의 18이고 이것을 28분의 9로 나눈다라고 하면 18 나누기 9이고 그 몫은 2가 되는구나. 알겠죠? 자, 다음 15번이에요. 15분의 4 나누기 45분의 4는 45로 통분을 할 수가 있어요. 15분의 4의 분자 분모에 똑같이 3을 곱했을 때 45분의 12가 되고 45분의 4로 나누어 주면 12 나누기 4죠? 그러면 몫이 3. 16번, 16분의 11 나누기 80분의 11이에요. 자, 이건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16분의 11에 분자 분모에 똑같이 5를 곱해주면요. 분모가 80이 됩니다.

16 곱하기 5는 80이니 80분에 11 곱하기 5는 55이니까 80분의 55 나누기 80분의 11이고 결국 55 나누기 11을 계산하니까 그렇죠. 딱 봐도 알겠죠. 몫은 5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과 3일차 내용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선생님이 다 풀지 못한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고 채점을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보는 거예요. 이번에는 4일차 내용을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4일차 내용은 어떤 문제들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분모가 다르고 분자끼리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진분수 나누기 진분수의 계산입니다. 예를 들면 3분의 2 나누기 4분의 3과 같은 계산이에요. 자, 3분의 2 나누기 4분의 3은 분모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뭐 해주기로 했어요? 통분해주기로 했습니다. 11호 통분이 되는데요. 12분의 8, 12분의 9예요. 자, 그럼 나누기를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분모가 똑같아졌으니 분자끼리 나눠볼까? 8 나누기 9예요. 그랬더니 분자끼리 나누어 떨어지지 않아요. 이런 경우에는 몫을 분수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나누어지는 수는 분자, 나누는 수는 분모에 쓸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먼저 통분을 해야 하고요. 그 다음 분자끼리의 나눗셈의 몫을 분수로 나타내면 되겠구나. 자, 문제 한번 만나볼까요? 2분의 1 나누기 4분의 3입니다. 일단 분모가 다르니까 우리 어떻게 해줘야 돼요? 통분해야겠죠. 통분 뭘로 할까? 오, 이 2는 4잖아? 그럼 분자 분모에 똑같이 2를 곱해서 분모가 4인 분수로 바꾸어서 나타내자. 4분의 2 나누기 4분의 3이다 라고 나타낼 수 있네. 그럼 분자끼리의 나눗셈이니까 2 나누기 3인데 어때요? 2가 3으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나누어지는 수는 분자, 나누는 수는 분모에 써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분수 형태로 몫을 나타내어 보는 겁니다. 자, 아래도 똑같은 방법으로 풀 거예요. 4분의 3 나누기 2분의 1이에요. 자, 이 경우도 역시 통분 4로 해주어야겠죠. 2분의 1에 분자 분모 똑같이 2를 곱해줍니다. 그러면 4분의 3 나누기 4분의 2가 되고 3 나누기 2이니까 이렇게 2분의 3이다 라고 분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분수죠? 대분수로도 나타낼 수 있어요. 1과 2분의 1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계산을 할 때 그냥 분수를 쓰려고 하지 말고 위에 기약분수로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기억을 해두세요. 3번 3분의 1 나누기 7분의 3이에요. 자, 이런 경우는 우리 어떻게 통분하면 좋다고 했죠? 자, 3이랑 7을 서로 곱해주면 21이 되잖아요. 이것을 공통 분모로 하는 분수로 통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3분의 1에다가는 분자 분모에 똑같이 7을 곱해야 하고요. 7분의 3에는 분자 분모에 똑같이 3을 곱해줘야겠죠. 그러면 3, 7에 21, 1 곱하기 7은 7. 21분의 7 나누기 21분의 9를 계산합니다. 그러면 7 나누기 9죠. 9분의 7이구나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7분의 3 나누기 3분의 1이에요. 역시 우리 21로 통분을 할 수가 있죠? 분자 분모에 똑같이 3을 곱하고 분자 분모에 똑같이 7을 곱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7, 21, 3, 3은 9. 3, 7에 21, 1 곱하기 7은 7. 그래서 9 나누기 7이고요. 분수로 나타내면 7분의 9인데 어때요? 가분수죠. 대분수로 나타내면 1과 7분의 2가 된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음도 볼게요. 5번. 4분의 1 나누기 5분의 3이에요. 자, 그러면 딱 보면 통분 뭘로 해야 되는지 알겠죠? 4 그리고 5니까 4, 5, 20이죠. 20이니까 분자 분모에 똑같이 5를 곱하고 분자 분모에 똑같이 4를 곱해보자. 4, 5, 20분의 1 곱하기 5는 5. 나누기 5, 4, 20분의 3, 4, 12. 그러면 5 나누기 10이잖아. 나누어지는 수는 분자, 나누는 수는 분모에 써서 12분의 5네. 다음 4. 5분의 3 나누기 4분의 1도 역시 20으로 통분이 되겠죠? 그러면 20분의 분자에 똑같이 4를 곱해야 하니까 4, 3, 12. 나누기 4분의 1은 20분의 5가 되죠? 그러면 12 나누기 5가 되고 이것은 5분의 12. 대분수로 나타내면 5, 2, 10이죠. 그럼 2와 5분의 2가 되는구나. 이렇게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처럼 이렇게 어떤 수를 곱해야 하는지 이렇게 쓰면서 풀어도 좋고요. 조금 이것이 익숙해진 친구들은 그냥 머릿속으로 암산을 하면서

바로 통분을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결국 이렇게 머릿속으로 암산을 하면 속도가 더 빨라지니까 연습을 열심히 해두면 도움이 되겠죠? 자, 다음 5분의 4 나누기 7분의 5입니다. 이때도 역시 두 분모의 곱을 공통 분모로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5, 7에 35죠. 35분의 7, 4, 28 나누기 35분의 25. 그러면 28 나누기 25이고 이것은 25분의 28. 대분수로 나타내면 1과 25분의 3이 되겠죠. 다음 8번. 7분의 5 나누기 5분의 4예요. 이것도 역시 35로 통분을 했을 때 35분의 25 나누기 35분의 28. 그러면 25 나누기 28이고 분수로 몫을 나타내면 28분의 25가 되겠네요. 어때요? 훨씬 빨라졌죠? 자, 다음 9번 봅니다. 9분의 2 나누기 5분의 4예요. 공통분모 뭘로 만들까요? 그렇죠. 9, 45로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45분의 5이 10 나누기 45분의 9를 곱했으니까 9, 4, 36. 그러면 10 나누기 36이에요. 자, 그래서 36분의 10 이렇게 썼으면 네, 틀렸습니다. 왜일까요? 맞아요. 바로 기하분수로 나타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약분이 되면 약분을 하라는 얘기예요. 36이랑 10이 있으니까 2로 약분을 해보면 5가 되고 18이 되니까 18분의 5 이렇게 써주어야 정답이 됩니다. 알겠죠? 자, 다음 5분의 4 나누기 9분의 2예요. 그러면 45분의 36 나누기 45분의 10. 36 나누기 10이고 분수로 나타내면 10분의 36인데, 역시 우리 위에서 보았던 것처럼 약분이 돼요. 약분을 해보면 5분의 18. 대분수로 나타내면 3과 5분의 3이 되겠죠. 자, 어때요? 기하분수로 나타내는 거 진짜 중요해요. 자, 다음 11번 10분의 3 나누기 3분의 2입니다. 통분 30으로 해볼게요. 30분의 9 나누기 30분의 20. 그러면 9 나누기 20이고 20분의 9가 되겠네요. 12분 3분의 2 나누기 10분의 3이에요. 역시 30으로 통분 30분의 20 나누기 30분의 9. 그러면 20 나누기 9이니까 9분의 20이고 대분수로도 바꿀 수 있죠. 그러면 9이 18이니까 2와 9분의 2 이렇게 써주면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13번. 12분의 5 나누기 17분의 2예요. 그러면 무엇으로 통분을 해주면 좋을까요? 12하고 7, 아, 공통인 분모 뭐가 있을까? 네, 둘을 서로 곱해주면 84가 돼요. 그래서 84분의 7, 5, 35. 그 다음 나누기 84분의 12 곱하기 2는 24이니까 다음과 같이 쓰고 35 나누기 24. 분수로 나타내면 24분의 35가 되고요. 대분수로 나타내면 1과 24분의 11이 되겠네요. 7분의 2 나누기 12분의 5. 역시 통분은 84로 할수 있어요. 그래서 84분의, 어떻게? 24 나누기 84분의 35. 그러면 24 나누기 35이고 35분의 24. 이렇게 몫을 구해볼 수가 있겠네요. 알겠죠? 자, 다음. 15번이에요. 16분의 9 나누기 4분의 3이에요. 그러면 4로 16으로 통분을 해볼 수 있겠죠? 16분의 9는 그대로 쓰고 4분의 3은 16분의 뭐가 되나요? 12가 되죠. 그러면 9 나누기 12가 되는데 12분의 9라고 쓰면 틀린다고요. 왜? 약분해야죠. 3으로 약분하면 바로 4분의 3이 된다. 4분의 3 나누기 16분의 9는요? 역시 16으로 통분을 할수 있으니 16분의 12 나누기 16분의 9를 계산해서 12 나누기 9. 이것은 9분의 12인데 약분을 하면 3분의 4가 되고 대분수로 나타내면 1과 3분의 1이 되더라. 자,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4일 차의 문제 만나보았어요. 나머지 문제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네, 스스로 풀고 채점해 보도록 하세요. 자, 이제 마지막 5일차의 내용을 만나볼게요.

자, 진분수 나누기 진분수 1. 여기에 있는 이 원리 잘 기억하면서 5일차 내용도 한번 만나볼게요. 자, 연산 K 이렇게 두 개의 계산식 주어져 있죠? 9분의 4 나누기 9분의 2와 같이 분모가 같을 때에는 분자끼리의 나눗셈을 생각해서 몫을 구할 수 있고, 만약 분모가 서로 다르다면? 그렇죠. 통분을 해준 다음 역시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생각하자. 자, 이렇게 몫을 구한 다음 기하분수로 나타내어 주기만 하면 정답을 잘 구할 수가 있겠더라. 분모가 다른 분수는 통분을 해야 한다. 약분이 되면 약분까지 해주는 거죠. 자, 1번부터 볼게요. 11분의 10 나누기 11분의 2예요. 분모가 서로 같죠? 그럼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생각할 수 있겠구나. 10 나누기 2이고 이것은 5가 된다. 2번, 14분의 9 나누기 14분의 3이에요. 어때요? 분모가 똑같죠? 그럼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생각합니다. 9 나누기 3, 바로 3이 되겠구나. 다음 3번, 15분의 12 나누기 15분의 6이에요. 역시 분모 똑같으니까 분자끼리 나누어 줍니다. 12 나누기 6이고 몫은 2가 되겠죠? 다음 4번, 17분의 14 나누기 17분의 7도 분모가 같으니까 분자끼리 나누어 줄수 있어요. 14 나누기 7. 그러면 몫은 2가 되겠죠? 다음 5번, 18분의 15 나누기 18분의 3이에요. 분모가 서로 같으니 분자끼리 나누어 주면 되죠. 15 나누기 3. 그러면 5가 되겠고, 6번, 19분의 18 나누기 19분의 6이에요. 분모 똑같으니까 분자끼리 나누어 줍니다. 18 나누기 6. 계산했더니 3이 되겠죠? 자, 이 경우는 모두 다 분자끼리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지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몫이 전부 다 자연수가 되는 거죠. 7번, 21분의 20 나누기 21분의 5 역시 분모 같으니 분자끼리 나누어 줍니다. 20 나누기 5는 4가 되죠. 다음 8번, 22분의 15 나누기 22분의 5예요. 역시 분자끼리 나누어 주면 15 나누기 5로 바꾸어 쓸수 있고 몫은 3이 된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 일단 8번까지 풀어 보았는데요. 이 뒤에 있는 9번부터 있는 문제 잠깐 생략하고 뒤에 있는 다른 유형의 문제들 한번 풀어 볼 거예요. 21번부터 만나 볼게요. 8분의 6 나누기 3분의 1이에요. 어때요? 분모가 서로 달라졌죠? 분모가 서로 다르면 우리 뭐 하자고 했죠? 두 글자? 그렇죠. 바로 통분. 통분해야 됩니다. 공통인 분모 뭘로 만들어 줄까요? 8분의 6, 그 다음 3분의 1이니까 5, 우리 8, 3, 24로 만들면 되겠죠? 8분의 6의 분자 분모 똑같이 3을 곱하고 3분의 1의 분자 분모 똑같이 8을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8, 3, 24, 6, 3, 18, 24분의 18 나누기 3, 8의 24, 1 곱하기 8은 8. 이렇게 바꾸어 나타낼 수 있고 18 나누기 8이니까 이렇게 8분의 18이라고 나타낼 수 있는데 약분이 되죠? 2로 약분을 하면 4분의 9가 되고 4분의 9는 대분수로 나타냈을 때 2와 4분의 1이니까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분자 분모의 똑같은 수를 곱해서 크기가 같은 분수 중에서 분모가 서로 똑같아지는 그런 분수들을 찾는 거죠. 통분하는 겁니다. 9분의 8 나누기 21분의 4예요. 자, 그럼 9랑 21이 있다. 어떤 수로 통분을 하는 것이 좋을까? 자, 여러분. 9에다가 어떤 수를 곱해주면 좋을까요? 21이랑 배수가 다르면. 그래요. 바로 9, 7에 63, 8, 7에 56. 21에다가 3을 곱해요. 4에다가도 3을 곱해요. 그럼 분모가 똑같이 63이 되거든요. 9, 7에 63, 8, 7에 56. 이것을 21 곱하기 3은 63, 4, 3, 12 이렇게 바꾸어서 나타내는 거예요. 분모 똑같아졌으니까 분자끼리 나누어 줍니다. 56 나누기 12. 그러면 12분의 56이고 약분 되나요? 네, 4로 약분이 됩니다. 그러면 14. 4로 약분하면 3. 그래서 3분의 14가 되고 대분수로 나타내면요. 그렇죠. 바로 3, 4, 12, 4와 3분의 2가 된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 23번. 10분의 9 나누기 7분의 3이에요. 그러면 어떤 것으로 통분을 해주면 좋을까요? 그래요. 쉽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70으로 통분을 합니다. 그러면 70분의 79, 63 나누기 70분의 30이죠? 이제 63 나누기 30을 계산해서 30분의 63인데 약분이 되죠. 3으로 약분하면 21, 약분을 3으로

하면 10이 돼요. 10분의 21이고 대분수로 나타내면 2와 10분의 1이 됩니다. 다음 11분의 9 나누기 22분의 3이에요. 이 형은 좀 쉽네요. 11분의 9에다가 분자 분모에 똑같이 2를 곱해줍니다. 그러면 22분의 9이 18, 나누기 22분의 3이고, 18 나누기 3이니까 몫은 6이 되겠지요. 다음 25번입니다. 13분의 10 나누기 11분의 2예요. 자, 이 경우는 통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도저히 생각이 안 나죠. 그럴 때에는 여기 있는 두 분모를 서로 곱해주면 됩니다. 13 곱하기 11을 했을 때 바로 143이 되기 때문에 우리 서로 곱해주는 거예요. 13 곱하기 11을 했을 때 143이다. 143분의 110이고 나누기 143분의 26이 되는 거죠. 그러면 110 나누기 26이겠네요. 26분의 110인데 역시 2로 약분이 됩니다. 2로 약분하면 13, 2로 약분하면 55이니까 13분의 55가 되고 이것을 대분수로 나타낸다. 그러면 4와 13분의 3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다음 26번. 14분의 12 나누기 20분의 9예요. 자, 이런 경우는 우리 역시 통분을 해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통분을 하면 좋을까요? 14에다가 10을 곱하고, 그 다음 12에다가 10을 곱하면 140, 20에다가 7을 곱하고, 9에다가 7을 곱하면 역시 분모가 140이 돼요. 그래서 140분의 120 나누기 140분의 97에 63 이렇게 계산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120 나누기 63이고, 분수로 나타내면 63분의 120인데, 이때 뭘로 나누어지나요? 그렇죠. 3으로 약분이 되죠. 21, 그 다음 40. 21분의 40이고, 대분수로 나타내면요. 1과 21분의 19가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다음 27번. 18분의 16 나누기 5분의 4예요. 자, 이 경우는 무엇으로 통분을 해주면 좋을까요? 그렇죠. 18 곱하기 5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90이 되거든요. 그러면 18에다가 5를 곱했으니 16에도 똑같이 5를 곱해요. 80. 그 다음 90분의 4에다가 역시 똑같이 18을 곱했으니까 그렇죠. 바로 72가 됩니다. 그러면 80 나누기 72가 되겠네요. 그럼 분수로 나타낼 수 있죠. 72분의 80. 이대로 끝내면 안 되겠죠. 약분이 되면 약분을 하자. 뭘로 약분해요? 그렇죠. 바로 8로 약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10이 되고 8로 약분하면 9가 되니까 9분의 10이네. 대분수로 나타내면 1과 9분의 1이 되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다음 28번이에요. 19분의 14 나누기 38분의 7. 자, 분모가 서로 다르니까 통분을 하긴 해야겠는데 어떤 수로 통분을 해야 할까요? 자, 친구들, 여러 번 문제를 풀다 보면 감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19에 1을 곱하면 38이 된다는 거예요. 자, 분자 분모에 똑같이 2를 곱해줍니다. 19 곱하기 2는 38이고요. 14 곱하기 2는 28입니다. 38분의 7로 나누어 줄 거예요. 그러면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생각해서 28 나누기 7이고 이것의 몫이 4가 된다라는 것도 알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5일차 28번 문제까지 해결을 해보았어요. 선생님이 해결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문제를 풀고 채점까지 해보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럼 오늘의 마지막 순서죠? 바로 도전 연산항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에 정답을 아는 친구가 있다면 수강 후기 게시판에 정답을 올려주세요. 자,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재미있게 공부해보았어요.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요, 2차 시의 내용으로 만나볼게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0: 선생님, 저 주말에 부모님이랑 콜롬비아를 배경으로 한 영화를 봤는데요. 저위도에 위치한 지역은 열대기후가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인공이 계속 두꺼운 옷을 입고 나오더라고요.
1: 아, 그건 아마 콜롬비아의 수도 보고타가 배경이었을 거야. 위도가 낮아 덥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렇게 해발 고도가 높은 지역은 공기가 희박하고 기온이 낮아서 생활 환경이 완전히 달라지지.
0: 아, 낮은데도 서늘한 이유가 해발 고도 때문이었네요.
1: 맞아. 이렇게 고도가 높아 기후와 생활이 달라지는 도시를 바로 고산도시라고 불러. 오늘은 고산도시의 특징에 대해 함께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기초영어특강 사회원 이다은입니다. 여러분들 영화에 보면 굉장히 이국적인 장면들 그리고 이국적인 경관들이 나오기도 하죠. 근데 우리 나은이가 콜롬비아를 배경으로 한 영화를 봤대요. 그래서 저위도에 위치한 곳이니까 굉장히 덥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주인공이 두꺼운 옷을 입고 다녔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그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알아볼 주제는 바로 고산도시가 되겠습니다. 고산도시라고 하는 단어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느꼈을 텐데요. 해발고도가 높은 고지대에 위치하는 도시를 바로 고산도시라고 합니다. 자, 몇 군데 우리가 사례로 한번 만나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 나은이가 보았던 영화의 배경이 되었던 곳입니다. 바로 콜롬비아의 보고타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고요. 그리고 에콰도르의 키토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요. 또 페루의 쿠스코라고 하는 도시가 있네요. 그리고 볼리비아의 라파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야기한 이 네 군데 도시의 공통적인 특징, 여러분도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힌트를 드리기 위해서 또 남아메리카의 지형과 관련된 지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힌트 드릴게요. 자, 남아메리카의 서쪽을 따라서 어떤 지형이 분포하고 있는지를 살펴봤더니 안데스 산맥이 이렇게 딱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야기할 수 있겠죠. 방금 우리가 살펴본 네 도시의 공통점은 바로 이 안데스 산맥에 위치한 곳, 즉 해발고도가 높은 고지대에 위치한 고산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해발고도가 높은 곳에 도시가 형성됐다고 하면 또 이런 의문이 들 거예요. 해발고도가 높은 산지 지역은 공기도 희박하고 토양도 척박하고 사람들이 살기에 오히려 불리한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했겠죠? 그래서 위도가 낮은 지역의 고산 지역들은 어떤 기후적인 특징이 나타나는지, 왜 사람들이 일찍부터 이곳에 모여 살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먼저 적도 부근에 위치한 위도가 비슷하게 저위도 지역에 위치한 키토라고 하는 에콰도르의 도시, 그리고 브라질의 마나우스라고 하는 도시의 기온, 강수 그래프를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키토는요. 1월부터 12월까지 대체로 모든 달의 평균 기온이 약 12도에서 13도 안팎으로 상대적으로 서늘한 기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브라질의 마나우스의 경우에는요. 1년 내내 월 평균 기온이 무려 25도 이상의 아주 더운 기온이 1년 내내 나타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마나우스의 경우에는 키토에 비해서 강수량이 많다는 특징도 읽어낼 수가 있었네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라면 1년 내내 고온다습한 마나우스 그리고 1년 내내 마치 우리나라의 봄철의 기온처럼 온화한 기온이 나타나는 키토 어디에 정착하고 싶어요? 많은 친구들이 아마 키토에 정착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지역의 사람들의 일상생활의 모습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여기 고산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의 사람들은요. 1년 내내 대한민국의 봄과 같은 날씨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0: 울창한 숲, 밀림, 열대 우림이 형성되기도 하는 거고요. 이렇게 어떤 고도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스테카 문명, 그리고 잉카 문명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전혀 관련이 없는 것 같은 이두 문명에도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자, 바로 아스테카 문명의 중심지였던 테노치티틀란. 무려 해발고도 2250m에 조성되었었고요. 그리고 잉카 문명의 중심지인 쿠스코, 무려 해발고도 3399m에 조성이 됐습니다. 해발고도가 매우 매우 높은 곳이었지만, 저희도 지역은 대부분 열대 우림 기후나 사바나 기후와 같이 1년 내내 더운 기후가 나타나는데, 이런 지역들은 마치 우리나라 봄철과 같이 온화한 기후가 나타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찍부터 모여 살았던 거겠죠. 그리고 이 페루에 남아있는 잉카 문명의 유적지, 마추픽추는요, 굉장히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럽의 정복자들이 이곳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원형이 잘 보존이 될 수가 있었고, 오늘날 우리에게 공개될 수가 있었던 거죠. 이렇게 보면 자연 환경이라고 하는 곳은요, 좋은 점도 있고, 또그 이면에 안 좋은 점도 있고, 모든 것이 다안 좋기만 한 것도 아니고 좋기만 한 것도 아니고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고산 도시를 통해서 자연현상의 양면성, 그리고 그 이면에 이로운 점, 또 안타까운 점에 대해서도 또 살펴봤는데요. 우리 나은이가 이런 자연환경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요. 그러면 이제 나은이를 만나러 한번 가볼까요?
1: 비슷한 위도에 위치한 지역이라도 해발 고도에 따라 기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해요.
0: 그렇지. 해발고도가 높은 지역은 공기가 희박하고 살기 힘들 것 같지만, 서늘한 기후 덕분에 오히려 사람이 살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기도 해.
1: 그러게요. 불편한 점도 있지만 이로운 점도 있네요.
0: 맞아. 세상의 모든 현상은 한쪽 면만 바라보면 제대로 이해할 수 없지.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고, 불편함 속에서도 기회를 찾을 수 있지. 이런 시선으로 세상을 보면 훨씬 더 깊이 보일 거야.
2: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펭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최강온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 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 활동 중에는 근일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 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철. 포기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0: 선생님, 저 요즘 90년대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를 보고 있어요.
1: 90년대면 선생님이 너보다도 훨씬 더 어릴 때구나.
0: 어? 그런데 엄마랑 드라마 보는데 엄마가 그때는 GDP가 지금하고 달랐지라고 하시더라고요.
1: 그치. 그때랑 지금은 국내 총생산이 많이 다르지.
0: GDP랑 국내 총생산이랑 같은 건가요?

0: 같은 개념이야. 그럼 이번 시간을 통해 국내 총생산에 대해 알아볼까?
1: 네.
2: 우리가 방금 본 사례에서처럼 90년대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경제가 성장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경제 성장을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지표, 기준들이 필요한데요. 그 지표, 기준 중에 하나가 바로 국내 총생산 GDP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이랑 국내 총생산은 무엇이고 국내 총생산은 어떠한 영향을 갖고 있고 어떤 한계점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총생산은요, 이름 그대로 한 나라 안에서 만들어진 총 생산물의 가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총 생산된 시장 가치다라고 해서 영어로 줄여서 GDP라고도 표현하게 되는 거고요. 이러한 GDP는요,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 안에서 새롭게 생산한 모든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를 더한 걸 GDP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선생님이랑 국내 총생산 GDP의 의미를 지금 살펴본 다섯 가지의 의미로 나누어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일정 기간입니다. 일정 기간이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1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 나라 안에서라는 표현입니다. 생산자의 국적과 상관없이 그 나라의 영토 안에서 생산된 것만 포함하게 되는 거예요.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A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A국의 기업이 B국의 영토에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B국의 영토에서 만들어낸 제품을 판매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어느 나라의 GDP에 포함이 될까요? 바로 B국의 GDP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GDP라고 하는 건 생산자의 국적과 관계없이 그 나라의 영토 안에서 생산된 것만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세 번째 개념은요. 새롭게 생산한이라는 의미예요. 그 해에 새롭게 생산된 가치만 포함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중고품의 가치는 제외되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생산 과정에서 사용된 중간재는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의 가치만 측정하게 됩니다. 중간재가 뭐냐면은요,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재화나 서비스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다른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을 위해서 사용된 것들을 우리는 바로 중간재라고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빵의 생산을 위해서 밀이나 밀가루가 사용되는 게 대표적인 중간재의 사례에 해당이 될 수 있겠죠. 근데 GDP에서는 이러한 중간재는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의 가치만 측정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시장 가치입니다. 시장에서 대가를 지급하고 거래된 생산물의 가치만 포함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집 마당에 배추를 심었어요. 그리고 그 배추를 잘 기르고 잘 수확해서 내가 김치를 담궈 먹었어요. 이건 GDP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GDP는 시장에서 거래된 가치만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가사노동이라든지 내가 수확해서 내가 먹은 것들이라든지 등등의 사례들은 GDP의 사례에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종합해본다면은요, GDP, 국내 총생산이란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 안에서 새롭게 생산한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를 우리는 바로 국내 총생산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내 총생산을 그 나라의 인구수로 나누게 되면은 국민 1인당 국내 총생산을 계산할 수 있겠죠. 1인당 국내 총생산은 그 나라 국민 한 명의 평균적인 생산 수준을 파악하는 데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국내 총생산이 증가하게

0: 된다면 과연 어떤 영향이 있는 걸까요? 국내 총 생산이 증가한다라는 거는 시장에서 만들어내는 것들이 많아진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생산 활동이 증가해서 일자리가 늘어나게 됩니다. 일자리가 늘어나게 된다면은요, 국민 입장에서는 소득이 증가하게 되겠죠. 소득이 증가하면은 물질적으로 더 풍요로운 생활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여가 생활과 의료 서비스 등의 수준이 향상되는 겁니다. 더 나은 교육 서비스, 더 나은 여가 생활을 위한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들이 또 만들어지는 거고요. 또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삶의 질이라고 하는 건 정신적으로 만족하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GDP가 증가한다라는 거는 시장에서 만들어낸 가치가 많아지니까 그만큼 다양한 서비스가 만들어지고 삶의 질의 영향에도 크게 영향을 끼친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내 총생산이라는 지표에도 한계점들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요,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만 측정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봉사활동과 같은 의미 있는 활동이라 할지라도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으니까 국내 총생산의 계산에서는 제외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국내 총생산이라는 지표만으로는요, 소득이 분배된 정도와 빈부격차의 정도는 파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에서 만들어진 시장 가치만 파악하는 거지. 그래서 그 소득이 어떻게 분배되어 있는지, 빈부격차는 어느 정도인지는 국내 총생산을 통해서는 파악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삶의 질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라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GDP가 증가하는 과정을 통해서 생산이 많아지고 생산이 많아지는 과정에서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기청정기라든지 때로는 마스크의 생산이 또 증가할 수 있죠. 그럼 GDP는 그만큼 더 증가할 수 있지만 환경오염이 심해졌다라는 거는 삶의 질은 안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의미잖아요. 하지만 이것은 파악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한계점도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국내 총생산의 의미와 한계점까지 살펴봤는데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경제 뉴스를 들으면서 국내 총생산과 관련된 기사, 보도들이 나왔을 때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1: 그럼 국내 총생산으로 우리나라 경제 상태를 파악할 수 있겠네요?
2: 맞아, 정확해.
1: 하지만 제 주머니 사정은 모르는 거고요. 국내 총생산이 많아도 전 항상 용돈이 부족하거든요.
2: 알려준 내용을 이렇게 응용까지 하는구나. 가르친 보람이 있네.
3: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친구들. 어휘가 문해력이다. 초등 5학년 1학기 강의를 맡은 여러분의 문해력 길잡이 손은지입니다. 자, 우리가 왜 지금 교과서 속에 있는 어휘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죠? 교과서의 내용을 더잘 이해하기 위해서잖아요. 특히 국어 교과서는 더 그렇죠. 다른 과목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국어는 특히나 지문의 길이도 길고 뭐 문장, 낱말 이런 것들 새로운 것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휘의 뜻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힘내서 같이 공부해 보자고요. 준비됐으면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볼까요? 국어 5학년 1학기 2단원 체험한 일을 글로 써요에는 어떤 낱말들이 나올까요? 큰 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체험하다, 시간 표현, 기행문, 헷갈리다, 떠올리다, 다채롭다, 그리고 고쳐쓰기까지.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낱말들도 있지만 조금은 생소하게 느껴지는 것들도 있을 텐데요. 하나씩 차례대로 낱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첫 번째 어휘는 체험하다입니다. 우리 친구들 체험학습이란 말 들어본 적 있잖아요. 체험하다는 몸으로 경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몸으로 경험한다고요? 뭘요? 실제로 보고, 듣고, 겪는다는 뜻이에요. 그게 뭐 어떤 것이든 상관없어요. 내가 뭔가를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떤 소리나 말을 들을 수도 있는 거고요. 직접 해봄으로써 경험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다양하게 체험하여 생각의 폭을 넓혀보자. 다양하게 직접 해보고 생각의 폭을 넓혀보자. 이와 비슷한 말로는 경험하다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자주 쓰는 말이기도 하죠. 자신이 실제로 해보거나 겪어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게임은 지금까지 경험한 것 가운데 가장 재미있는 것이었다. 지금까지 내가 해본 것들 가운데 가장 재미있었다는 뜻이겠죠? 다음 낱말은 시간 표현입니다. 체험한 일을 글로 써서 표현할 때이 시간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요. 말 그대로 시간을 표현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나 행동이 시간이니까 언제 일어났는지를 표현하는, 나타내는 표현이 바로 시간 표현입니다. 겪은 일, 경험한 일, 체험한 일을 글로 쓸 때는 이 시간 표현을 알맞게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과거에 어울리는 시간 표현인지, 현재에 어울리는 시간 표현인지, 미래에 어울리는 시간 표현인지 잘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요. 뭐뭐 했었어 또는 보았어. 어제 뭘 했었어. 예전에는 뭘 했다고 하던데, 아까 뭐가 지나갔어. 자, 여기 나온 말들은요, 모두 과거와 관련된 말들입니다. 그리고 먹는다. 지금 뭐뭐 하고 있다. 요즘 무엇이 유행이다? 이 말들은 현재와 관련 있는 시간 표현인 거예요. 그리고 뭐뭐 할 것이다. 볼수 있겠지. 내일은 뭐할 거야. 곧그 남자가 올 거야. 이따 뭐할 거야. 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말들은 미래와 관련된 시간 표현인 거예요. 물론 꼭 이것은 과거만 쓰이고, 이것은 현재만 쓰이고, 이것은 미래만 쓰이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뭐 올해 이런 말들은 과거에도 쓰이고, 현재에도 쓰이고, 때로는 미래에도 쓰일 수 있으니까 우리가 문맥을 또잘 파악할 수 있어야겠죠? 다음은 기행문입니다. 기행문은 여행을 다녀와서 쓴 글인데요. 여행하며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한 것을 쓴 글을 우리가 기행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행문을 이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내용이 기행문에 포함된다는 뜻이에요. 여행의 과정이나 일정 매우 중요하겠죠.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우리는 여정이라고 하고요. 또 여행지에 가서 보고 들은 내용은 견문이라고 합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느낌이나 생각은 감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행문이 여행하며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한 것을 쓴 글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보고 들은 것은 견문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느끼고 생각한 것은 감상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여행의 과정인 여정까지가 더해져서 기행문을 쓸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 낱말은 헷갈리다입니다. 사흘과 나흘처럼 헷갈리는 표현을 잘 익혀두도록 하자. 사흘, 며칠이에요? 나흘, 며칠이에요? 사흘이 3일이었더라, 4일이었더라, 잘 모르겠죠? 자, 이렇게 헷갈리다는 여러 가지가 뒤섞여 갈피를 잡지 못하다. 잘 구분되어

틀리지 않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잘 모르겠는 거예요. 정확히 잘 모르겠는 거예요. 자, 사실은 사흘이 3일 그리고 나흘이 4일인 거죠. 헷갈리지 않아야겠죠? 이와 비슷한 말로는 혼동되다가 있습니다. 구별되지 못하고 뒤섞여마구 생각되는 거예요. 그 가수의 목소리는 특이해서 한 번만 들어도 다른 가수와 혼동되는 일이 거의 없다. 목소리가 특이하기 때문에 특이하지 않았다면 혼동될 수 있어요.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목소리가 특이하기 때문에 혼동되는 일이 거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헷갈리다, 혼동되다 잘 기억해 두세요. 다음 낱말은 떠올리다입니다. 그는 즐거웠던 가족여행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다. 가족여행을 생각해내려고 노력한 거예요. 머릿속으로. 즉 떠올리다는 기억을 되살려내거나 잘 구성되지 않던 생각을 노력을 해서 애써서 생각을 나게 하는 거예요. 떠올리다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비슷한 말 중에 떠오르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자, 생김새가 비슷하죠. 엄마 얼굴이 갑자기 떠오르다. 어때요? 이건 내가 떠올리려고 애써서 노력했다기보다는 그냥 어느 순간 엄마 얼굴이 나도 모르게 머릿속에 떠오른 거예요. 떠올리다는 노력을 해서 생각해내는 것이라면 떠오르다는 나도 모르게 머릿속에 뿅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비슷하지만 또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까 구분해서 생각해두세요. 다음 낱말은 다채롭다입니다. 이번 문화제에서는 다채로운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아주 다양한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라는 뜻인데요. 다채롭다, 색이 많다, 여러 가지 색채나 형태, 종류 등이 한데 어울려 매우 다양하고 화려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말로는 컬러풀하다가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 영어로 컬러라는 거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여기다 가득이라는 의미를 담은 풀이 합쳐져서 컬러풀하다는 다양하고 화려한 모습을 마찬가지로 나타내는 낱말인 겁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컬러풀한 옷을 샀다. 아주 화려하고 멋진 옷을 샀다는 것이죠. 다음 낱말은 고쳐쓰기입니다. 우리 친구들 고쳐쓰기 언제 하는 거예요? 한 편의 글을 쓰고 난 다음에 읽어보면서 고쳐 쓰는 거잖아요. 글을 쓸 때 글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서 다시 쓰는 일을 고쳐쓰기라고 합니다. 내가 내 글을 읽어보고 고쳐쓰기를 할 수도 있고요. 친구들이 내 글을 읽어보고 잘못된 부분을 알려주면 고쳐쓰기를 할 수도 있고요. 고쳐쓰기는 그래서 글을 쓸 때 꼭 필요한 과정인 거예요. 고쳐쓰기 할 때 또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같이 알면 좋은 말 중에 맞춤법은 무엇인가요? 글자를 사용할 때 바르게 적기 위한 하나의 약속, 규칙인 거예요. 맞춤법, 우리 친구들 좀 어려워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맞춤법을 잘 익히려면 여러 번 반복해서 보고 문제도 풀어보면 도움이 될 겁니다. 고쳐쓰기 할 때 이 맞춤법의 올바른 표현인지 잘 살펴봐야겠죠? 낱말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우리 재미있는 그림 속 상황을 보면서 속담 공부 해보겠습니다. 우리 친구가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있어요. 오늘 시험 잘 볼 수 있을지 걱정돼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셨어요? 공든 탑이 무너질 리 없지. 잘 볼 거니까 걱정하지 마. 공든 탑이 무너지랴 라는 속담입니다. 무너지랴 라는 건요. 공든 탑이 무너진다가 아니에요. 무너지랴, 무너지겠니, 무너질까, 즉 무너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공을 들여 쌓은 탑은 무너지지 않는다. 즉 정성을 다해 한 일은, 노력한 일은 헛되지 않고 좋은 결과를 얻게 돼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가 열심히 시험 공부를 했으니까, 그만큼 노력을 했으니까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속담인 것이죠. 우리 3단원 발표하고 질문해요에는 또 어떤 낱말들이 나오는지 살펴볼까요?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발표하다, 선별하다, 자료 유형, 효과적, 흥미, 주의 깊게, 질문하다
까지 여러 가지 낱말들이 있습니다. 자, 어떤 쓰임새로 쓸 수 있는 낱말들인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발표하다입니다. 수업 시간에 발표해 본 적 모두 한 번쯤은 있을 텐데요. 발표하다라는 것은 어떤 사실이나 결과나 작품이나 이런 것들을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세상에 널리 드러내어 알리는 거예요. 학교에서 발표하면 어때요? 나의 생각을 다른 친구들이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림을 그린 다음에 그걸 발표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어떤 사실이나 결과 작품을 세상에 바깥에 알리는 거예요. 우리 모둠은 우리나라의 계절별 기후 특징에 대해 발표했다, 알렸다 라는 뜻이겠죠. 다음 낱말은 선별하다 입니다. 나는 좋은 책을 선별해서 읽으려고 한다. 책을 아무런 책이나 다 가져다 읽는 게 아니에요. 여러 권의 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좋은 책을 선별해서 골라내서 읽겠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선별하다는 가려서 따로 나누거나 골라서 추려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요. 좋은 것을 추려낸다는 뜻이에요. 나쁜 걸 추려내는 게 아니라 선별하다는 좋은 것을 추려내는 겁니다. 같이 알면 좋은 말 중에서요, 구별하다라는 게 있는데요. 나는 글을 읽으면서 사실과 글쓴이의 생각이나 느낌을 구별해 보았다. 어떤 부분이 사실인지, 어떤 부분이 생각이나 느낌인지를 구별한 거예요. 서로 특징이 다를 거 아니에요? 구별한 거예요. 이때 구별하다는 성질이나 종류에 따라 갈라놓는 거예요. 구분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선별하다는 좋은 것을 추려낸다고 했잖아요. 좋은 것을 추려낸다기보다는 특징이 다른 것들을 갈라놓는다는 의미를 가지는 게 바로 구별하다라는 낱말입니다. 조금의 차이가 있죠? 다음 낱말은 자료 유형입니다. 발표를 할 때 여러 가지 유형의 자료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연구, 조사 또는 우리가 하는 발표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럴 때 바탕이 되는 재료의 종류를 자료 유형이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료들의 종류를 자료 유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글, 표나 그래프, 영상, 그림, 사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게 모두 자료 유형에 속한다는 것이겠죠. 그럼 자료 유형별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볼까요? 글은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표나 그래프는 수로 나타내져 있거나 자, 그래프는 또 그림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수치나 수치의 변화를 한눈에 보여주는 거예요. 영상은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움직임이나 변화의 과정을 보여주는 거고요. 조금 더 생생하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림, 사진 중에서 그림은 대상의 특징을 강조해서 보여줄 수 있고요. 사진은 또 실제로 찍은 거니까 실제 대상을 정확하게 보여준다는 장점,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료 유형에 따라서 특성이 다르니까 우리 친구들이 여러분의 발표에 어울리는 적합한 유형의 자료를 사용할 수 있어야겠죠. 다음은 효과적입니다. 자, 선생님이 어떻게 읽었는지 기억하세요. 효과적.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효과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나의 생각을 잘 전달한다는 거예요. 내가 의도한 대로 잘 얘기한다는 거예요. 풍부한 어휘력을 갖춰야 한다. 그래야 머릿속에, 마음속에 있는 내용을 잘 전달해낼 수 있겠죠? 그래서 효과적은 어떤 목적을 지닌 행위에 의하여 보람이나 좋은 결과가 드러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어떻게 읽는다고요? 효과적이 아니라 효과적이라고 읽는 겁니다. 가끔가다 기역, 기급, 비읍, 시옷, 지읒 같은 이 예사 소리를요. 마음대로 된소리로 발음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발음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실수하는 경우가.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낱말도 효과적 이렇게 읽는 친구들이 간혹하다. 이딴 뜻이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효과적.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공부했으니까 우리 친구들 앞으로는 실수하지 않고 잘 읽을 수 있겠죠? 다음 낱말은 흥미입니다. 쉬운 낱말이 나왔네요. 우리 반 친구들 대부분은 힙합에 흥미를 갖고 있다. 힙합을 재미있게 느끼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흥미라는 것은 흥을 느끼는 재미예요. 어떤 대상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같이 알면 좋은 말 중에 취미가 있는데요. 취미 생활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취미는 전문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직업으로 삼는 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즐겁기 위해서, 즐기기 위하여 하는 일이에요. 독서가 취미인 친구들도 있고요. 게임하는 것이 취미인 친구들도 있고요. 운동이 취미인 친구들도 있죠? 나는 취미로 방송 댄스를 배우고 있다. 여가 시간을 이용해서 취미 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흥미와 취미 같이 알아두면 좋겠네요. 다음 낱말은 주의 깊게입니다. 주의라는 거는 뭐예요? 생각을 모으는 거예요. 천천히 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깊게예요. 더 깊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어떤 일에 대하여 매우 조심하며 어떤 한 곳이나 일에 관심을 집중하여 기울인다는 거예요. 매우 관심을 가지고 집중할 때 우리가 주의 깊게라고 표현합니다. 경찰은 목격자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다.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잘 들었다는 뜻이겠죠. 주의 깊게에서 주의, 그리고 기본용어로는 깊다가 되겠죠. 주의와 깊다는 각각의 뜻을 가지고 있는 낱말이기 때문에 쓸때 이렇게 띄어쓰기를 하는 겁니다. 왠지 붙여 써야 할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띄고, 깊게 띄어쓰기 해주면 되는 거예요. 다음 낱말은 질문하다입니다. 수업 시간에 궁금한 점이 생기면 궁금한 거 있어요? 라고 질문할 수 있는 거죠? 질문하다는 알고자 하는 말을 얻기 위해 묻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질문하셨다. 선생님께서 궁금하셨나 봐요. 우리 친구들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그래서 이것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물으신 거죠. 질문하다. 같이 알면 좋은 말 중에 질문의 목적. 자, 우리가 질문은요, 무언가를 얻어내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이 목적이 매우 다양합니다. 어떤 의도를 가졌는지 파악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잘 이해가 안갈 때, 더잘 이해하기 위해서, 명료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더 확인차 물어보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나 새로운 정보를 찾아내기 위해서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질문의 목적이 매우 다양하다는 것까지 알아두면 좋겠네요. 관용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일까요? 수학 문제를 보면서 나와서 풀 사람이라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우리 학생이 손을 들면서 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 저런 문제를 식은 죽 먹듯이 풀다니. 푼 거예요, 못푼 거예요? 푼 거죠. 근데 뭐 하듯이 풀었대요? 식은 죽 먹듯이 풀었대요. 이 친구 지금 문제 굉장히 자신감 있게 잘 풀었죠? 쉽게 풀었다는 뜻입니다. 자, 왜냐? 죽이 뜨거우면 먹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뜨거운 죽이 아니라 식은 죽이니까 다 식은 죽이면 후루룩 후루룩 그냥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쉽게 먹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식은 죽 먹듯이는 식어서 뜨겁지 않은 죽을 먹는 것처럼 어떤 일을 쉽게 하는 모습을 나타낼 때 쓰는 관용어, 관용 표현인 겁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 가지 낱말들, 그리고 뭐 속담, 관용어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공부한 내용들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는 문제들 풀어볼까요? 확인 문제 1번입니다. 뜻에 알맞은 낱말을 완성하세요. 자음 힌트가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뜻이 쫙 하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씩 뜻을 읽어볼게요. 기억을 되살려내거나 잘 구상되지

않던 생각을 나게 하는 거예요. 이제 알아서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뭔가 잘 생각이 안 났었는데 내가 노력해서 이끌어내는 거예요. 생각이 나게 하는 거예요. 자, 어떤 낱말이죠? 떠오르다가 아니라 떠올리다가 되겠죠? 첫 번째 문제의 정답은 떠올리다입니다. 두 번째 뜻 읽어볼게요. 여러 가지 색채나 형태, 종류 등이 한데 어울려 다양하고 화려한 거예요. 다채롭다. 색감이 다양해요. 다채롭다라고 이야기하죠. 두 번째 빈칸에 들어갈 말은 다채롭다입니다. 이번 문제 풀어볼게요. 뜻이 비슷한 낱말끼리 짝지어진 것에 모두, 자, 다 찾는 거예요. 모두 동그라미 표하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고쳐쓰기와 맞춤법. 뜻이 비슷한 건가요? 고쳐쓰기 할때 맞춤법도 고려해야 하는 거라고 했지, 이건 뜻이 비슷한 낱말은 아닌 거죠. 체험하다, 경험하다. 뭔가 직접 다 해본다는 공통점이 있죠? 그래서 2번 맞습니다. 세 번째, 헷갈리다, 혼동되다.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어? 이거지? 저거지? 모호한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다와 혼동하다도 뜻이 비슷한 낱말 맞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동그라미 표시해주면 되는 거죠. 3번 문제입니다. 괄호 안에 알맞은 낱말을 보기에서 찾아 쓰세요. 같은 낱말이 여러 번 쓰일 수도 있다고 하네요. 어떤 낱말이 있나요? 있다, 아까, 지금, 시간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서 어떤 낱말이 어울리는지를 보자고요. 첫 번째, 우리는 이곳 도서관에서 그들이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 과거를 나타내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죠. 보았다. 그러니까 아까 보았다. 과거와 어울리는 시간 표현이 나와야 하는 거예요. 아까 보았다. 우리는 아까 도서관에서 그들이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면 되겠죠. 자, 두 번째, 이것 점심을 너무 조금 먹었더니 이것 배가 고프다. 아까 있었던 일인 거죠. 과거에 있었던 일인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아까 점심을 너무 조금 먹었더니 배가 고픈 거는 언제 배가 고픈 거예요? 지금. 현재 시점에 배가 고픈 거죠? 그래서 지금 배가 고프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세 번째, 나는, 숙제를 하고 있고, 친구들과 함께 놀이터에서 놀 것이다. 숙제를 하고 있는 거 언제? 지금 숙제를 하고 있는 거죠? 나는 지금 숙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아직 노는 건 아니지만, 미래에 숙제 다 끝내고, 친구들과 함께 놀이터에서 놀 것이다. 어떤 말이 어울리겠어요? 있다, 친구들과 함께 놀이터에서 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야겠죠? 네 번째. 선생님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를 나타내는 이것을 넣어 기행문을 써보라고 말씀하셨다. 과거, 현재, 미래를 나타내는 시간 표현을 넣어 기행문을 써보라고 말씀하신 거겠죠? 그래서 빈칸에 시간 표현이라고 써주면 되겠어요. 우리 친구들도 빈칸 잘 채워보았나요? 4번입니다. 관계 있는 것을 선으로 이으세요. 다음으로 우리는 전주 한옥 마을로 갔다. 어딘가로 이동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일정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니까 여정 견문 감상 중에서 여정이 되는 거죠. 다음, 계절이 바뀌면 다시 이곳에 오자는 다짐을 한 거예요. 나의 다짐, 생각인 거니까 감상이겠죠. 마지막, 통영중앙 전통시장에서는 싱싱한 해산물과 건어물이 넘쳐나고 있었다. 내가 그것을 눈으로 본 거니까 견문, 보거나 들은 것이 견문이라고 했습니다. 자, 선으로 잘 이어졌고요. 5번입니다. 낱말의 뜻이 알맞으면 동그라미 표, 알맞지 않으면 가위표 하라고 하였습니다. 효과적. 어떤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인가요? 그게 아니죠. 잘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거라고 했으니까 효과적 설명 잘못되었습니다. 주의 깊게 어떤 일에 대하여 매우 조심하며 어떤 한 곳이나 일에 관심을 집중하여 기울여 주의 깊게 맞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표시해주면 되는 거예요.

0: 6번입니다. 괄호 안에서 알맞은 낱말을 골라 동그라미 표하는 거예요. 첫 번째 문장부터 볼까요? 친구가 추천해준 드라마는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점점 이것을 더해갔다. 점점 어떻다는 거야? 점점 재미있어졌다는 뜻이니까 점점 흥미를 더해갔다라고 하면 되겠죠? 다음, 선생님께서는 어려운 개념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어휘를 골라내서 사용하여 설명해 주셨다는 거니까 그냥 단순히 구별한 게 아니라 선별하여 설명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자연스럽겠죠. 7번입니다. 친구들의 대화 내용에 알맞은 낱말을 네 글자로 쓰라고 했네요. 첫 번째 대화부터 볼까요? 널리 드러내어 알리는 것을 말해. 다른 사람들이 알수 있도록 널리 드러내어 알리는 거예요. 어떤 매체를 활용할지 듣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무엇일지 생각해 봐야 해. 뭐할때 이런 점들을 고려해야 하는 거예요? 어떤 매체를 사용하는 게 좋을까? 듣는 사람이 뭘 궁금해할까? 발표할 때 이런 생각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어울리는 네 글자는 발표하다입니다. 발표하다. 두 번째 상황 볼게요. 알고자 하는 바를 얻기 위해 묻는 것을 뜻하는가요? 뭔가 알고 싶을 때 그걸 얻기 위해, 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묻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답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더 깊이 있게 돌아볼 수 있지. 물론, 물어보는 사람도 그렇지만, 대답을 하면서도 내 생각을 내가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어울리는 말은 무엇인가요? 질문하다입니다. 마지막 문제 풀어볼게요. 8번입니다. 낱말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친구의 이름을 쓰세요. 사나, 자료 유형은 연구나 조사 또는 발표 등의 바탕이 되는 재료의 종류를 말한다. 맞겠죠? 자료 유형, 재료의 종류. 맞습니다. 영미, 맞아. 자료 유형에는 글, 표나 그래프, 영상, 그림이나 사진 등이 있어. 자료 유형에 속하는 것들이니까 맞겠죠? 범수, 글은 대상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어. 풀어서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설명한다는 말 맞는 거고요. 진주, 수치나 수치의 변화를 한눈에 보여주는 거 무엇이었어요? 영상이 아니라 표나 그래프라고 했었죠. 그러므로 잘못 알고 있는 친구의 이름은 진주인 거예요. 이렇게 모든 문제 풀어보았고요.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 위해 준비한 도전! 낱말 글짓기! 오늘의 낱말은 발표하다입니다. 어떤 사실이나 결과, 작품 등을 세상에 널리 드러내어 알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죠. 짧은 글을 써본 다음에 쓴 글은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자,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공부해 보았는데요. 복습 매우 중요한 거 알고 있죠? 다시 한번 잘 살펴보면서 어려웠던 낱말들 공부해 보는 거예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친구들, 안녕!
1: 집에서 요리를 하던 피터. 저런, 집에 불이 났어요.
2: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3: 집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집안에 숨는다. 2번, 건물 밖으로 대피한다. 정답은 2번. 실내에 숨으면 불 속에 갇힐 수 있으니까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해요.
1: 불이 나면 손잡이가 뜨거울 수 있어요. 그러면 창문을 열고 구조를 요청해요.
2: 로봇카 폴리랑 꼭꼭

안녕하세요, 친구들. 어서 오세요. 어휘가 문해력이다. 6학년 1학기를 우리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이서윤 선생님입니다. 벌써 2주차가 되었습니다. 오늘 국어 교과서에 있는 어휘를 선생님과 함께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배울 단어는 몇 단어냐?

바로 이단원에서 나온 어휘를 살펴볼 겁니다. 바르게 고쳤어요 해서 글을 쓰고 어떻게 고쳤어야 하는지 우리 친구들이 배우면서 그 안에 나온 어휘들입니다. 첫 번째 어휘는요, 수준이라는 어휘예요. 물수의 기준, 준이거든요. 물의 기준이다. 어떤 뜻일까요? 사물의 가치나 질 등의 기준이 되는 일정한 표준이나 정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물의 가치나 질, 얼마나 훌륭하냐, 얼마나 실력이 되느냐,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 기준이 되는 표준이나 정도라는 거예요. 아, 너 정말 실력이 수준급이다. 그 정도의 수준이 되겠어? 이렇게 우리가 사용을 하죠. 글을 바르게 고쳐 쓰는 방법에는 글 수준, 문단 수준, 문장 수준에서 고쳐 쓰는 방법이 있다라고 예문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글을 고쳐 쓸 때에는요, 글을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문단을 기준으로 해서, 문장을 기준으로 해서 고쳐 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글이라는 것은 일단 문장이 모여서 문단이 되고, 문단이 모여서 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글 수준으로 봤을 때는 제목이 잘 붙여졌는지, 처음, 가운데, 끝의 흐름이 잘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문단 수준에서는 한 문단에 이 중심 생각이 잘 들어가 있는지, 중심 문장, 뒷받침 문장 이런 것들이 잘 들어가 있는지, 또 문장 수준에서는요, 이 맞춤법이라든지 호응 같은 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호응은요, 우리 뒤에 가서 또 어휘가 나오니까 그때 가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글을 고쳤을 때는 한 문장 한 문장, 그리고 문단, 글, 각각의 기준에서, 수준에서 고쳤어야 되겠습니다. 또 여러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수준은요, 수면, 물의 겉면의 위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주로 육지의 높이를 재는 기준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갑자기 많이 내린 비로 한강의 수준이 높아졌다라고 되어 있죠. 이 한강의 수준, 뭐 한강이 갑자기 뭐 공부를 잘하게 되고 실력이 좋아지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한강의 이 물의 위치, 비가 많이 내리면은 이제 물이 올라가니까 그 물의 높이, 위치가 높아졌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어휘예요. 어색하다입니다. 말씀어에 막힐 색이에요. 말이 막혀 있다라는 건데요. 격식이나 규범, 관습 등에 맞지 아니하여 자연스럽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격식, 규범, 관습 모두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인데요. 그 지켜야 할 것들에 맞지 않고 자연스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글을 고쳤을 때에는요. 어색한 것들, 자연스럽지 않은 것들을 찾아내서 고쳐 써야 됩니다. 그래서 어색한 문장은 고쳐 쓰는 것이 좋다라고 쓸 수가 있고요. 이 어색하다의 반대말은 자연스럽다예요. 억지로 꾸미지 아니하여 이상함이 없다. 이상하지 않고 억지로 꾸미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친구들에게 반말을 쓰는 것은 자연스럽다. 반말을 쓰는 건 자연스럽고, 이 친구에게 존댓말을 쓰는 건좀 어색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어휘예요. 명료하다입니다. 나타날 명의 밝을 요예요. 밝게 나타난다라는 건데요. 뚜렷하고 분명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어색한 문장을 찾아서 고쳐 쓰게 되면은요, 그 글이 전달하고자 하는 생각을 더 명료하게 전달할 수가 있어요. 분명하게 전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중심 생각은 글 속에 명료하게 드러나야 한다. 중심 생각은 이 글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생각이에요. 그러면 이글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나야 하는데, 이 글을 읽고 나서, 아, 도대체 이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거지? 무엇을 쓰고자 하는 거지? 하고 이해가 잘안 된다면 그것은 명료하게 쓰지 못한 겁니다. 자, 우리 명료, 이거를 어떻게 읽냐면, 명료라고 소리 내어서 읽어야 해요. 명료! 막 이렇게 읽지 않고요. 명료하다, 명료하다. 그러니까 편하게 발음을 하다 보니까 이 니은처럼 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랑 크게 한번 말해봐요. 명료하다. 그렇죠. 명료하다예요. 명료하다. 이렇게 발음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비슷한 말은요. 분명하다예요.
태도나 목표 등이 흐릿하지 않고 확실하다. 이겁니다. 주장하는 글에는 글쓴이의 생각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나타난다. 분명하다, 명료하다. 비슷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적절하다예요. 맞을 적에 잘 맞을 철. 그러니까 잘 맞는다라는 것이죠. 꼭 알맞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알맞다는요, 일정한 기준, 조건, 정도 등에 넘치거나 모자라지 아니한 데가 있다는 뜻의 우리말이다. 그러니까 너무 넘치거나 너무 부족하지 않고 딱 적절한 거, 딱 알맞은 거. 그게 이제 적절하다, 알맞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우리가 신발을 샀는데 신발이 너무 커서 헐떡헐떡해요. 아니면 신발이 너무 작아져서요. 너무 꽉 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신발의 크기가 나의 발에 딱 알맞지 않죠. 적절하지 않은 크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틀린 낱말이 있으면 적절하게, 알맞게 고쳤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 분명한 글, 명료한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적절하다를요, 소리를 낼때 어떻게 소리내어서 읽는지 봤더니, 적절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적절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적절하다에서 적의 받침이 기역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절에서 지읒이 된소리, 쌍지읒으로 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된소리라는 건 강하게 소리가 나는 거죠. 기역은 쌍기역, 그리고 디귿은 쌍디귿, 지읒은 쌍지읒, 이런 식으로요. 근데 여기서 받침이 대표 소리 기역 받침으로 소리가 나는 거, 쌍기역, 키읔, 겹받침 기역, 시옷, 리을 기역. 이런 것들은 모두 다 기역 받침으로 소리가 나죠. 그리고 또 디귿 받침으로 소리가 나는 시옷, 쌍시옷, 지읒, 치읒, 티읕. 그리고 비읍 소리로 나는 피읍, 리을 비읍, 리을 피읍, 비읍 시옷. 이런 것과 뒤에 연결이 되는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은요. 된소리로 소리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선생님 잘 이해가 안 돼요. 하면은 예시 단어를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국밥이에요. 맛있는 국밥을 먹었다. 자, 국의 받침이 기역이죠. 그리고 그 뒤에 바로 비읍이 옵니다. 그러면 이 비읍이 된소리 쌍 비읍으로 소리가 난다라는 거예요. 국밥 이렇게 말안 하고 국밥. 왜냐면 이게 자연스러워요. 이게 편안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이거를 막 외워가지고, 아, 기역 뒤에 이게 오면은 된소리로 바뀌고,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깍 다음어 볼게요. 깍의 받침이 쌍기역이죠. 기역 받침으로 소리가 납니다. 깍 뒤에 오는 디귿은요, 깍다 하고 쌍디귿으로 된소리가 바뀌어가지고 남게 되겠죠. 그래서 깍다지, 깍다, 깍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같이 선생님 읽어볼게요. 닭장, 떼다, 옷고름, 있던, 꽂고, 낯설다, 덥게, 값지다. 그렇죠. 아주 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책을 읽거나 뭐 이렇게 말을 할 때, 된소리로 이제 말을 해야 되겠다. 한번 생각을 해두면은 조금 더 분명하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는 호응이라는 어휘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부를 호에 응입니다. 부름에 응한다라는 것인데요. 네, 우리 친구들이 길을 가다가 서윤이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서윤아, 안녕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 부름에 응해 주어야 하는데 서윤이가 답을 하지 않고요. 쌩 하고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호응을 해주지 않는 상황인 것이죠. 국어에도요, 이런 호응이 쓰일 때가 있는데요. 앞에 어떤 말이 오면은요. 거기에 응하는 말이 따라오는 것 또는 그런 일을 호응이다라고 합니다. 앞에 어떤 말이 왔습니다. 그럼 그것에 응하는 짝꿍이 되는 말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요,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있습니다. 내 꿈은 축구를 좋아한다.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주어는요, 내 꿈은이고요, 서술어는 좋아한다이니까요. 이 짝꿍이 맞지가 않아요. 호응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틀렸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간의 호응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나는 어제 짜장면을 먹을 것이다라는 문장이 있다고 해볼게요. 어제라는 과거 표현인데 것이다라는 미래 표현이 왔으니까 이 시간의 호응도 맞지가 않네요. 또 높임 표현의 호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밥을 먹는다라고 했다면 진지를 잡

앞서신다라는 높임 표현의 호응이 맞지 않다는 거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문장 안에서는 문장 성분의 호응이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글을 쓰고 나서 이 호응이 잘 맞게 써져 있는지 다시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호응 성분도 생각을 해보고요. 또 호응이는요, 이런 뜻이 있어요. 부름에 응답한다는 뜻으로 부름이나 호소 등에 대답하거나 응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민수는 친구들의 호응에 힘입어 전교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친구들이 이 민수가 전교회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나와서 이 전교회장으로 선출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도 호응이 쓰이는 거고요. 또 국어 시간에도요, 주어 서술어 호응 이런 것들을 맞출 때에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응은 부름에 응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호응을 맞추어서 쓴다는 것도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은요, 고쳐쓰기예요. 글을 쓸 때에 글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서 다시 쓰는 일을 고쳐쓰기라고 합니다. 고쳐쓰기를 할때 맞춤법이나 띄어쓰기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쳐쓰기 배우고 있죠. 자, 그럼 교정부언은 무엇일까요? 고쳐쓰기를 할때 사용을 하는 건데요. 바로잡을 교에 발을 정. 바로 잡는다. 바르게 바로 잡는다라는 거예요. 글이나 문장을 바르게 고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다. 교정 기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빠께서 내가 쓴 글을 읽고 교정 부호를 사용하여 다듬어 주셨다. 자, 이 교정 부호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글을 고쳐 쓸때 이런 교정 부호를 사용해서 다듬고 고치는 거예요. 띄었을 때는 이 표시로 기분 좋은 하고 띄고 하루다. 붙였을 때는요. 이 표시로 사랑하는 이거를 붙인다. 사랑하는 사람을. 한 글자를 고칠 때는요, 이한 글자를 이렇게 고치세요 하고 이렇게 이 표시를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 여러 글자를 고칠 때는 여러 글자를 이렇게 고칩니다. 이렇게요. 글자를 뺄 때는 돼지 꼬리처럼 가족과 함께 저녁 음식을 먹었다. 여기서 음식을 빼고 싶다라는 의미죠. 글의 내용을 추가할 때는 이제 Y자처럼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하고 추가. 우리 가족이다. 이런 교정 부호를 사용해서 우리 친구들이 글을 고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속담을 하나 알려주도록 할게요.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되, 말, 이런 것들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조상님들이 옛날에 이 곡식을 셀때 셌던 단위예요. 그래서 되라는 것은 이렇게 이 어른의 손두 주먹 정도, 이 정도의 그릇. 작은 그릇을 되라고 하고요. 이 정도의 그릇이 10개 모였다 해서 좀큰 항아리의 그릇을 말이라고 해요. 그래서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라는 건 조금 주고 많이 받는다라는 의미가 되겠는데요. 어떤 상황에서 쓰였는지 보겠습니다. 지우한테 장난쳐 볼까? 연필 숨겨야겠다. 지금 친구에게 장난을 치려고 하는 순간이죠. 혹시 내 연필 못 봤니? 아까 민주가 숨기는 거 봤어? 하고 말을 하죠. 장난이라도 친구를 속상하게 하면 안 되겠죠? 하고 선생님께서 이제 꾸중을 하십니다. 아, 선생님까지 아시다니.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나는 작은 장난을 치려고 했는데 선생님께 혼나고 친구도 안 좋게 보고 아, 정말 안 좋은 결과가 더큰 결과가 왔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는 조금 주고 그 대가로 몇 곱절이나 많이 받는다는 뜻의 속담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또 좋은 의미로도 쓸 수가 있어요. 친구에게 사탕을 줬는데 그 친구가 고맙다고 그 다음날 엄청나게 많은 과자를 준 거예요. 그러면 되로 주고 말로 받았네라고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나는 살짝 잘못했는데 더안 좋은 일이 생겼네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항상 행동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우리 3단원에 나온 어휘들을 살펴보려고 해요. 절차를 지키며 토론해요 라는 단원인데요. 이 단원에서는 토론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떻게 토론하는지도 우리가 배웠는데요. 자, 토론이 무엇이냐? 찾을 토에 말할 논입니다. 어떤 문제에 대하여 찬성 측과 반대 측이 각각 근거를 들어 자신의 주장의 정당함을 밝히는 말하기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있다. 그리고 근거를 들어서 주장을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착한 거짓말은 꼭 필요한가? 뭐 이런 주제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찬성과 반대로 나뉠 수가 있죠. 저는

하느냐 안 해야 하냐 그 찬성 반대가 아니라요. 환경 보호를 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 어떻게 하지? 다 같이 이 문제 해결의 방법을 생각해보고 협의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토의는 이제 뭐 찬성 반대가 특별히 나뉜 건 아니다. 우리 좋은 방법을 생각해내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론과 토의는 여러 사람이 함께 의견을 나눈다는 점에서 같다. 그런데 이 차이점이 좀 있다는 거죠. 토론은 찬성 반대다. 토의는 문제를 해결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쉽게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은요. 단계입니다. 층계단의 섬돌계인데요. 우리가 이 토론에도요, 단계가 있어요. 라면을 끓일 때도 단계가 있잖아요. 1층에서 5층으로 갑자기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하나하나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요. 일의 차례를 따라서 나아가는 과정을 단계다라고 합니다. 토론과 토론의 단계별 절차와 규칙을 알아보자. 그래서 이 하나하나 이 토론의 과정을 알아보자 라는 거예요. 비슷한 말로 계단이 있는데요. 어떤 일을 이루는 데에 밟아 거쳐야 할 차례나 순서를 말을 합니다. 한 계단 한 계단의 과정을 밟아 작품을 완성할 수 있었다. 이렇게요. 그래서 계단, 단계 모두 다 과정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계단은요. 사람이 오르내리기 위하여 건물이나 비탈에 만든 층층대라는 뜻도 우리가 있다는 거 알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 단계, 토론의 단계가 무엇이 있는지 이 다음 어휘들을 보면서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자, 펼치다라는 어휘가 있습니다. 생각 따위를 전개하거나 발전시키는 것을 말을 하는데요. 토론의 첫 번째 단계는요, 주장 펼치기예요. 그러니까 나의 생각, 주장을 전개하고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나는 주장을 펼치기 위해 생각을 정리하였다. 내가 이게 주장을 말하기 위해서 생각을 정리한 것이죠. 그래서 펼치다가 여러 뜻을 가지고 있어요. 펴서 드러내다. 모두의 책을 펼쳐서 읽어라. 모두 책을 접히거나 객힌 것 등을 널찍하게 펴다. 공작새가 날개를 활짝 펼쳤다. 보고 듣거나 감상할 수 있도록 사람들 앞에 주의를 끌만한 상태로 나타내다. 배우들이 펼치는 환상적인 무대. 꿈, 계획 등을 이루기 위해 행동하다. 꿈을 마음껏 펼치라고 격려해 주셨다. 그래서 이런 의미들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이유예요. 어떤 결론이나 결과에 이른 까닭이나 근거를 말을 합니다. 토론에서 주장할 때는요, 그 이유를 함께 떠올려 보아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유와 근거를 좀 구분을 해보자 하고 나와 있어요. 주장에 대한 이유와 근거를 구분하여 이해해야 해. 이유는 자신이 그렇게 주장하는 까닭, 근거는 이유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말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라는 주장을 펼쳤다고 해볼게요. 그것에 대한 이유로 수업 시간에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근거로 스마트폰을 사용한 결과 학생들의 집중력이 뭐 20%는 떨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객관적인 자료를 나타내는 것이 근거다. 그 다음 이제 그 까닭을 말하는 것은 이유다라고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원인은요, 어떤 사물이나 상태를 변화시키거나 일으키게 하는 근본이 되는 일이나 사건이다. 원인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의 수업 시간이 집중력이 떨어진 것에 대한 원인은 스마트폰이다. 이렇게요. 그 다음 근거는요, 어떤 일이나 판단, 주장 등이 나오게 된 바탕이나 까닭. 주장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다. 그래서 우리가 주장을 펼칠 때는 근거, 이유를 가지고 와서 함께 펼쳐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반론이에요. 반대로 말하는 것인데요. 상대의 주장에 맞서서 그것과 반대되는 자신의 주장을 밝히는 말하기예요. 주장을 펼쳤으면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제기를 해야 됩니다. 정의는 찬성 측에 반론을 제시하였다. 그건 아닙니다. 하고 반대 의견을 제시를 하는 게 반론입니다. 자, 다지기는요, 마음이나 뜻을 굳게 가다듬는 거를 말을 하는데요. 자, 우리 토론의 단계 첫 번째 주장 펼치기고요. 그 다음에는 반론을 제시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주장 다지기로서 다시 주장과 근거를 정리해서 우리 측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지다의 뜻으로는요, 누르거나 밟거나 쳐서 단단하게 하다. 내년 봄에 씨를 심을 곳에 흙을 다져놓았다. 기초나 터전 등을 굳고 튼튼하게 하다. 국어는 어휘의 기초를 잘 다져야 한다. 뒷말이 없도록 단단히 강조하거나 확인하다. 엄마는 민영이에게 약속 시간을 꼭 지켜야 한다고 몇

0: 번을 다졌다, 몇 번을 확인했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1: 자, 그럼 다음 낱말 볼게요. 타당하다입니다. 일의 이치로 보아서 옳다라는 건데요. 주장에 대한 근거가 타당한지 살펴보아야 한다. 주장에 대한 근거가 옳은지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비슷한 말로 정당하다가 있어요. 이치에 맞아 올바르고 마땅하다. 그 주장은 근거가 있어서는 논리적으로 정당하다, 마땅하다라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이 선생님이 또 관용어를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다리를 놓다라는 관용어예요. 다리를 놓다? 무엇일까요? 자, 이 상황을 봤더니 너랑 말안 해. 나도 너하고 안 놀아. 하고 이두 친구가 싸웠어요. 수진아, 민호는 내가 오해한 거래. 민호야, 수진이가 미안해하고 있어. 이 가운데서 이 친구가 아주 부지런히 이두 친구를 화해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네요. 민호야, 미안해. 수진아, 나도 미안해. 내가 다리를 놓기 잘했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다리를 놓다는요, 일이 잘 되게 하기 위하여 둘 또는 여럿을 연결한다는 뜻의 관용어입니다. 그래서 이두 친구를 연결해주고 있죠. 다리를 잘 놓아주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알아보았고요. 그럼 이제 확인 문제 풀면서 선생님과 또 정리해 보도록 해요. 1번 문제입니다. 뜻에 알맞은 낱말을 빈칸에 쓰세요. 가로 열쇠입니다. 뚜렷하고 분명하다. 뭐였죠? 그렇죠. 명료하다였죠. 명료하다. 그리고 세로 2번이에요. 격식이나 규범, 관습 등에 맞지 아니하여 자연스럽지 아니하다. 무엇이었죠? 그렇죠. 어색하다이죠. 자, 2번으로 갈게요. 글이나 문장을 바르게 고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 어떤 것이었어요? 그래요. 교정부호 우리 여러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교, 정, 부, 호. 세로 2번이에요. 앞에 어떤 말이 오면 거기에 응하는 말이 따라옴 또는 그런 말을 호, 그래요. 호응이라고 하죠. 호응. 호응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소리내어 읽는 낱말이 아닌 것은 어느 것인가요? 받침, 기역, 디귿, 비읍 뒤에 연결되는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은 된소리로 소리낸다. 된소리,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으로 소리가 나는 거. 자, 볼게요. 국, 밥, 있, 던, 명료로 소리가 나죠. 옷, 고름, 낯, 썰다. 다른 거는 다 이것처럼 소리를 내는데 얘만 다른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번이에요. 빈칸에 들어갈 낱말은 무엇인지 글자 카드에서 알맞은 글자를 찾아 쓰세요. 상황에 따라 무엇 한 말을 사용해야 한다. 자, 무슨 말이죠? 상황에 따라 알맞은 말, 적절한 말. 그렇죠. 상황에 딱 알맞은 적절한 말을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친구가 슬퍼하고 있는데 위로를 해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야, 우리 같이 놀러 갈래? 뭐 그렇게 울고 그래? 막 하면서, 신난다!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상황에 적절한 말이 아니죠. 자, 다음 2번이에요. 이 문제는 우리가 풀수 있는 뭐가 아니었다. 우리가 풀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수준. 자연스러운 글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글을 쓴 다음 고, 고쳐쓰기가 되겠네요. 고쳐쓰기를 하는 것이 좋죠. 고쳐쓰기. 자, 다음 4번이에요. 낱말의 뜻은 무엇인지 알맞은 말을 넣어 완성하세요. 단계의 뜻은요, 일의 차례를 따라 나아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과정. 이유, 어떤 결론이나 결과의 일은 까닭이나 그렇죠. 근거가 되겠죠. 반론. 상대의 주장에 맞서서 그것과 어떤 거요? 그렇죠. 반대되는 자신의 주장을 밝히는 말하기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어떤 근거를 들어서 말을 하면 그건 아닙니다. 이게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반대되는 의견이에요. 토론. 어떤 문제에 대하여 찬성 측과 반대 측이 각각 근거를 들어 자신의 무엇의 정당함을, 옳음을 밝히는 말하기예요. 자신의, 그렇죠. 주장. 내가 주장하는 게 맞다 하고 계속해서 주장하는 게 이제 토론이죠.

그럼 이제 5번 볼게요. 밑줄 그은 낱말의 뜻을 보기에서 찾아 기호를 쓰세요라고 했습니다. 누르거나 밟거나 쳐서 단단하게 하다. 기초나 터전 등을 굳고 튼튼하게 하다. 뒷말이 없도록 단단히 강조하거나 확인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울퉁불퉁한 땅을 평평하게 다져야 한다. 예, 울퉁불퉁한 땅을 평평하게 어떤 거예요? 저 누르거나 밟거나 쳐서 단단하게 하는 거죠? 기억의 뜻이겠네요. 경이는 줄넘기의 기본 자세를 잘 다져 놓았다. 자, 기초나 터전을 굳고 튼튼하게 하는 것은 니은이네요. 할머니께서는 비밀을 꼭 지켜야 한다고 몇 번을 다졌다. 몇 번을 강조하거나 확인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디귿의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6번 문제 풀어볼게요. 밑줄 그은 낱말의 쓰임이 알맞으면 동그라미 표, 알맞지 않으면 가위표 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한 단계 걸어 올라갔더니 산 정상이 나왔다. 자, 우리 한 계단 걸어 올라갔더니 산 정상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틀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번 문제를 풀면서 답이 맞는지 하나씩 다져보았다. 자, 이것은 아니죠. 하나씩 다져보았다. 아니고요. 3번 국어 시간에 주제에 대한 의견을 펼쳐 발표했다. 저 의견을 펼쳐서 발표한 것입니다. 친구의 의견은 상황에 알맞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그렇죠. 옳다고 생각한다.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과 함께요. 오늘 수준부터 타당하다까지 한번 배워보았는데요. 어떤 거 되었는지 볼게요. 수준, 어색하다, 명료하다, 적절하다, 호응. 네, 그래서 고쳐쓰기를 하는 거를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어색한 것이 있으면은 고쳐서 명료하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교정부호를 사용해서 고쳐보기도 하고요. 또 토론의 단계를 살펴보았죠? 주장을 펼쳐보고요. 또 주장을 말할 때 이유도 말하고, 반론도 하고요. 그리고 다시 주장을 다져보는 거, 그리고 타당하다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어때요?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고 나니까요. 또 국어 교과서에 있는 어휘들이 쏙쏙 정리가 되죠? 또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우리 친구들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도 가지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또 씩씩하게 만나도록 해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친구들. 우리 주변 곳곳에 숨어 있는 어휘들을 찾아 공부하고 우리 친구들의 독해 실력 쑥쑥 올려주는 어휘 명탐정 손은지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벌써 1강부터 7강까지 7강 공부를 다 마쳤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한번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잘했는지 확인해 볼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 1부터 7강까지 공부했던 모든 어휘들을 모아 전체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아주 다양한 문제들 선생님이 준비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친구들, 그냥 우리 수업부터 들으려고 하면 안 돼요. 수업 듣기 전에 먼저 뭐 해야 돼요? 반드시 문제 많기 때문에 문제를 미리 한번 풀어 와야 됩니다.

그리고 채점까지 한번 해본 다음에 내가 맞은 문제가 무엇인지, 틀린 건 무엇인지, 더 알아보고 싶은 건 무엇인지 생각을 하면서 같이 공부를 해나가야 더 효과가 있다는 거 우리 친구들 미리 잘 준비해 왔지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어휘고치기 1번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밑줄 친 낱말과 바꾸어 쓸수 있는 말을 알맞게 연결한 것은 무엇인가요? 바꾸어 쓸수 있다는 게 어떤 뜻이에요? 뜻이 비슷하기 때문에 대신해서 쓸수 있다는 거겠죠? 자, 어떤 낱말들이 있는지 보기 한번 쭉 볼게요. 1번, 업신 여기는 말은 조심해야 한다. 2번, 그 말의 뜻을 곱씹으며 생각했다. 3번, 조급하게 일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 4번, 무서운 이야기가 생각나서 등이 오싹거렸다. 5번, 친구와 나는 돈독한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다. 또 오랜만에 보려니 좀 뜻이 헷갈리는 낱말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 문제 풀기 전에 복습 한번 같이 해볼 거예요. 중요한 낱말들 위주로 쭉쭉쭉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업신여기다입니다. 어때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왼쪽에 있는 사람을 뭔가 자기보다 아래로 이렇게 깔보고 있죠. 무시하듯이 쳐다보고 있지요. 이처럼 남을 낮추어 보거나 하찮게 여기다라는 뜻을 가진 낱말이 업신여기다입니다. 존경하다, 존중하다와는 완전 반대의 느낌인 거예요. 이렇게 남을 업신여기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업신여기다와 다른 상황에서 반대말로 쓰이는 낱말에는요, 선생님 방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존경하다, 존중하다 이런 낱말들이 있고요. 그리고 위로 떠받들다. 또 마찬가지로 존경하다와 뜻이 비슷한 낱말인 거예요. 그러나 업신여기다와는 뜻이 반대인 낱말인 거죠. 다음 낱말은 곱씹다입니다. 곱씹다에서 곱, 우리 곱셈 떠올리면 돼요. 곱이라는 글자가 반복하는 거, 뭔가 더하는 거라는 의미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곱씹다라는 건요, 첫 번째, 음식을 여러 번 되풀이해서 씹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음식뿐만 아니라 말이나 생각, 사건 등을 여러 번 곰곰이 생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뜻이 비슷한 낱말이 있습니다. 되씹다, 되새기다가 바로 곱씹다와 뜻이 비슷한 낱말인 거예요. 길을 가다가 되돌아간다. 되가 다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씹다, 되새기다도 곱씹다와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라는 거잘 기억해 두면 좋겠네요. 다음은 조급하다입니다. 사진 속의 남자분이 시계를 보면서 매우 급하게 어디론가 뛰어가고 있습니다. 마음이 급한 거예요. 참을성 없이 몹시 급하다라는 뜻을 가진 낱말이 조급하다입니다. 자, 그래서 조급하다와 뜻이 비슷한 낱말에는 성급하다라는 낱말이 있고요. 반대로 느긋하다는 천천히 어디론가 가는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그래서 느긋하다는 서두르지 않고 마음에 여유가 있다 라는 뜻이니까 조급하다와 뜻이 반대인 말인 거예요. 다음 낱말은 오싹거리다입니다. 무서울 때, 추울 때 오싹거릴 수 있습니다. 몹시 무섭거나 추워서 자꾸 몸이 움츠러들거나 오돌오돌 소름이 돋을 때 우리 오싹거리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방금 전에 얘기한 소름이라는 거는 춥거나 무섭거나 그럴 때 몸에 살갗이 오돌도돌 올라오는 것을 우리 소름이라고 한답니다. 돈독하다입니다. 우리 사진 속의 친구들 사이가 굉장히 돈독해 보이는데요. 믿음, 의리, 인정 등이 깊을 때 돈독하다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관계가 깊은 거, 사이가 좋을 때 돈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와 뜻이 비슷한 말로는 도탑다가 있습니다. 도타운 사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깊은 사이, 의리가 있는 사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럼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업신여기는 말은 조심해야 한다. 업신여기는을
떠받드는으로 바꾸어 쓸수 있나요? 아니죠. 업신 여기는 건 남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뜻이 반대인 거니까 바꾸어 쓸수 없습니다. 2번입니다. 그 말의 뜻을 곱씹으며 생각했다. 여러 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되씹으며. 되가 다시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곱씹다, 되씹다. 뜻이 비슷한 말이라고 했으니까 2번 바꾸어 쓸수 있습니다. 3번. 조급하게, 급하게 일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 애달픈 거는 슬픈 거니까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아닌 거고요. 4번. 무서운 이야기가 생각나서 등이 오싹거렸다. 소름이 돋았다. 이런 뜻이에요. 어리벙벙하다는 것은 상황 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4번 아닌 거고요. 5번. 친구와 나는 돈독한 아주 깊은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다. 단출안이 아니라 여기서 돈독한과 뜻이 비슷해서 바꿔 쓸수 있는 말, 도탑다가 있었죠. 자, 그래서 도타운 관계를 이라고 하면은 바꿔 쓸수 있지만, 자, 여기 있는 단추라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의 정답은 2번이라고 쓰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예요. 낱말과 그 뜻이 알맞게 짝 지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아닌 것을 찾는 겁니다. 1번, 용모. 우리 뭐였죠? 용모. 사람의 얼굴 모양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에 품격. 품격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고 했어요. 그 사람의 타고난 성품. 우리 인품도 떠올릴 수 있겠죠. 그래서 타고난 성품을 품격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3번. 반려. 짝이 되는 사람이나 동물. 반려동물. 기억나죠? 반려견 있고요. 반려자, 사람은 반려자라고 하죠. 그래서 반려는 짝이 되는 사람이나 동물이 맞습니다. 4번, 아양. 아양을 떨다, 아양을 부리다. 몹시 신나고 흥겨운 기분이나 감정? 아니죠. 아양은 뭐예요? 잘 보이고 싶어서 뭔가 애교를 부리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몹시 신나고 흥겨운 기분이나 감정. 신명나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죠. 신명입니다. 그래서 4번 아닌 거예요. 5번, 소외. 어떤 무리에서 꺼리며 따돌리거나 멀리 하는 거예요. 친구가 소외되도록 그냥 보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친구를 소외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5번 맞는 겁니다. 알맞지 않은 것은 4번인 거예요. 3번 문제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을 찾아 선으로 이어보세요. 첫 번째. 약속에 늦을까봐 뭐를 낸 거예요? 약속에 늦을까봐, 어머, 어떻게 할줄 모르겠어. 조마조마한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를 냈다? 조바심을 냈다.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겠죠. 두 번째.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들었어요. 뭔가 몸이 간지러운 느낌이 들면서 두려움이 스르르륵 하고 몰려드는 거예요. 어떤 말이 어울려요? 스멀 스멀 밀려들었다. 자,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다음 세 번째. 나의 꿈은 전국 괄호 여행을 하는 것이다. 모든 곳 여기저기 여행을 하는 것이다 라는 뜻이니까 방방곡곡 여행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하나 남았죠? 집안에 이것을 위해서는 화목하고 평화로운 것을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 화평을 위해서는 기억과 연결해주면 되겠어요. 4번입니다. 다음 낱말의 뜻에 맞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골라 동그라미 표하라고 했는데요. 어떤 낱말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밀접하다, 변변하다, 조망하다. 이런 낱말들이 있습니다. 그럼 낱말의 뜻 같이 복습해보고 갑시다. 밀접하다. 사람의 사이가 밀접해 보입니다. 그만큼 가까워 보인다는 뜻이니까 아주 가깝게 맞닿아 있다. 자, 거리적으로 가까운 것도 있지만요. 또는 그런 관계 있다. 사람들의 관계가 가깝다. 이럴 때 쓰는 말이 밀접하다인 거예요. 다음 낱말은 변변하다입니다. 음식이 변변하게 차려져 있네요. 제대로 갖추어져서 충분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변변치 않다, 변변하지 않다는 것은 충분하지가 않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변변하지 않다라고 쓸 수도 있지만 그것을 조금 더 짧게 줄여서 변변찮다라고 쓸 수도 있는 거예요. 다음으로 조망하다입니다. 산 위에서
아래쪽을 내려

쳐다보고 있습니다. 먼 곳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먼 곳을 바라보다라는 뜻을 가진 말이 조망하다예요. 이렇게 내려다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곳이 조망대입니다. 문제 풀어볼게요. 밀접하다는 아주 가깝게 맞다 있다라는 뜻이고요. 변변하다는 제대로 갖추어져서 충분하다는 것이죠. 충분하지 않을 때는 변변찮다, 변변치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조망하다는 먼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산 정상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는 모습을 상상하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 5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낱말의 뜻을 보고 알맞은 낱말을 보기에서 찾아 번호를 써 보세요. 그리고 해당하는 번호칸에 색칠해서 이 색칠된 것을 보고 어떤 숫자가 나오는지 확인까지 해보는 거예요. 할 일이 굉장히 많군요. 자, 첫 번째. 발표를 앞둔 친구의 얼굴에는 불안한 기색이 어때요? 확실히 불안해 보인다라는 뜻이잖아요. 감정이나 모습, 기억 등이 환히 알수 있게 또렷하고 분명하다. 분명히 긴장한 것 같아. 어떤 말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불안한 기색이 역력하다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역력하다. 자, 두 번째 봅시다. 그녀의 이것은 아름다웠다. 사람의 얼굴 모양, 얼굴이 아름다웠다는 뜻이니까 용모라는 낱말이 어울리겠죠. 그녀의 용모는 아름다웠다. 지금 1번과 6번 찾았네요. 자, 다음 세 번째입니다. 그 식당은 주차장이 정말 잘 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빠짐없이 완전히 갖추다 하니까 완전히 잘 준비되어 있어요. 완비되어 있다. 자, 완비라고 쓰면 되겠죠. 그러면 1번, 3번, 6번인 거잖아요. 숫자판에서 1, 3, 6에 해당하는 것들을 다 찾아서 색칠하면 짜잔. 자,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어떤 숫자가 나왔어요? 4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자, 4 발견한 친구들 매우 잘 문제를 풀어준 거예요. 6번 문제입니다. 뜻이 비슷한 낱말끼리 짝지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아는 것을 찾는 거예요. 아양교태, 품격 깊음, 도탑다, 돈독하다, 훼손하다, 파손하다, 조급하다, 느긋하다. 우리가 살펴보지 않은 다른 남은 것들 중에 중요한 낱말들 위주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양, 강아지가 아양을 피우고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거나 귀여움을 받으려고 하는 애교 있는 말이나 행동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양과 뜻이 비슷한 낱말 중에는 교태라는 낱말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있어요. 몸이 불편한 사람을 도와주고 있어요. 이 사람의 품격 있는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품격은 타고난 사람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품격과 뜻이 비슷한 낱말 중에 기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품격, 기품. 낱말에서도 뭔가 그 자체로 품격이 느껴지지 않나요? 훼손하다입니다. 지금 보니까요, 우리 자연이 훼손되어 있어요. 헐거나 깨뜨려 못쓰게 만들다라는 뜻을 가진 낱말이 훼손하다입니다. 이와 뜻이 비슷한 낱말 중에 파손하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뭔가가 깨어져서 못쓰게 되는 거, 파손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비슷한 낱말끼리 짝지어지지 않은 것을 찾아보는 거예요. 1번, 아양과 교태의 뜻 비슷한 말 맞죠? 2번, 품격과 기품 맞죠? 3번, 앞에서 나왔었어요. 도타운 사이, 돈독한 사이 맞습니다. 그만큼 가깝다는 것이죠. 4번, 훼손하다, 파손하다 뜻이 비슷한 거 맞아요. 못 쓰게 되는 거예요. 5번에 조급하다는 급한 거예요. 느긋하다는 바쁜 게 아니에요. 천천히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뜻이 반대되는 말이죠. 그래서 알맞지 않은 것은 5번이 되는 거예요. 7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에서 알수 있는 윤서의 마음을 나타내는 가장 알맞은 낱말은 무엇인가요? 라고 했는데요. 윤서는 이번 주말에 드디어 가족과 함께 동물원에 가기로 했다. 동물원에 가서 맛있는 간식도 먹고 동물들도 보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생각에 들떠 있었다. 그런데 일기예보에서 이번 주말에 비가 올 확률이 70%나 된다고 했다. 어머! 비 오면 안 되는데! 부모님께 비가 와도 동물원에 갈수 있는지 여쭤보니 비가 오면

이번 주말에는 동물원에 가기 어렵다고 말씀하셨다. 아니, 이렇게나 기대했는데 못 가다니요. 손꼽아 기다리던 날인데, 정말 기다리던 날인데, 비가 와서 동물원에 가지 못할까봐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윤서의 마음을 나타내는 알맞은 낱말. 무엇일까요? 자, 낱말의 뜻으로 살펴봅니다. 매우 답답하거나 안타까워 속이 타다라는 뜻을 가진 낱말 무엇이라고요? 바로 애타다입니다. 윤서의 마음이 얼마나 애타겠어요? 그래서 윤서 마음을 가장 잘 나타낸 낱말은 1번 애타다인 거예요. 8번입니다. 다음 중 밑줄 친 낱말과 어울리는 생각이나 행동을 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어디에 밑줄이 있나요? 자신을 성찰하는 것은 중요해. 그러니까 이 성찰이란 말과 어울리는 생각이나 행동을 한 사람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럼 성찰하다라는 낱말의 뜻 알고 있어야겠죠? 스스로를 반성하고 살피다라는 뜻을 가진 낱말이 성찰하다입니다. 자아 성찰이라는 것은 나 스스로, 나의 생활과 나의 마음에 대해 되돌아보는 것을 자아성찰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는 것 중에 이 스스로를 반성하고 살피기 위해, 성찰하기 위해 하는 것이 일기쓰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찰하는 친구 한번 찾아볼까요? 우진, 나는 물건을 친구와 양쪽에서 마주 들었어? 양쪽에 서서 마주 드는 거 이거 뭐는 거예요? 물건을 맞들다라고 할때 쓰는 말이죠. 그러니까 아닌 거고요. 2번 지수. 나는 산에서 멀리 있는 호수를 바라보았어. 멀리 내려다보는 거 조망한다고 하죠. 아닙니다. 최희. 나는 친구에게 대답을 정확하게 하지 않았어. 명확하게 대답을 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3번도 성찰과는 상관이 없는 거죠. 4번 찬율. 나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뛰어난 손재주를 가지고 있어. 평범하지 않은 뛰어난 손재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찰과는 상관이 없는 거고요. 5번 로운. 나는 매일 일기를 쓰며 나의 마음을 살피고 행동을 반성해. 마음을 살피고요. 내 행동을 되돌아보면서 반성하는 거예요. 뭐 하면서? 일기를 쓰면서. 자, 성찰과 어울리는 행동을 한 사람 누구예요? 5번의 로운입니다. 그래서 8번의 정답 5번이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9번입니다. 다음 뜻을 지닌 낱말을 낱말 카드에서 찾아 쓰라고 했습니다. 낱말의 뜻을 살펴보아야겠죠? 정신을 차리고 주의하며 경계하는 마음.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정신을 차리고 주의하며 경계하는 거예요. 그냥 막 안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머, 나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나 앞으로 이렇게 하겠네? 정신을 차리고 주의하고 경계하는 거예요. 뉴스를 보았는데 학교 폭력에 관련된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럴 때 우리 친구들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에, 학교 폭력 나랑 상관도 없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나요? 아니죠. 학교 폭력이 요즘에 이렇게 심각하다고? 나는 절대 저런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내 주변에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친구가 있으면 도와줘야겠다. 방관자가 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뜻을 지닌 낱말 무엇이에요? 경각심을 가진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경각심 찾아보겠습니다. 경, 여기 있어요. 각, 심, 여기 있습니다. 자, 옆에다 써볼까요? 경각심. 즉, 여기 있는 낱말의 뜻이 경각심이라는 낱말의 뜻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경각심. 정신을 차리고 주의하며 경계하는 마음입니다. 10번 문제부터 12번 문제까지 풀어볼 건데요. 우리 앞에서 연습을 잘 해왔던 것처럼 독해,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같이 천천히 읽어봅시다. 선생님, 이번 시간에는 학교 전담 경찰관과 함께하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다니는 학교에도 우리 학교를 전담해서 맡아주시는 담당 경찰관님이 계실 거예요. 경찰관, 오늘은 우리가 평소에 폭력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행동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그냥 막 이렇게 때리는 건 당연히 폭력이죠. 그런데 폭력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거, 실제로는 폭력이 맞는데 폭력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본대요. 자, 먼저 욕설이나 비속어 없이, 뭐 욕은 하지 않아요. 비속어 쓰지 않아요. 그런데 친구를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은 괜찮을까요? 우리 친구도 괜찮다고 생각하나요? 그러면 안 되겠죠. 아니요. 친구에게 상처를 줄수 있는 말이라면 폭력이 될수 있어 자제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안될것 같아요. 라는 것이죠. 꼭 욕하는 것만이 폭력은 아닙니다. 이렇게 친구에게 상처를 줄수 있는 말이나 행동, 얼마든지 폭력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경찰관, 맞아요. 비록 욕설이나 비속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대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도 언어폭력, 말로 하는 폭력, 언어폭력이 될수 있으니 항상 경각심을 갖고, 우리 바로 앞에서 나왔죠. 뭔가 경계해야 돼요. 주의해야 돼요. 경각심을 갖고 말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한 친구에 대해 들은 소문을, 얘가 이렇대. 자, 소문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행동은 괜찮을까요? 자, 우리 친구들, 괜찮다고 생각하나요? 당연히 그러면 안 되겠죠. 아니요. 소문이 사실이 아닐 수 있으니, 거짓이 퍼지는데 일조하지 않도록, 내가 거짓을 퍼뜨리는데 도움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항상 조심하고 섣불리 서투르게 전달해버리면 안 돼요. 확실하지도 않은 일인데 당연한 거겠죠. 경찰관, 잘 알고 있네요. 소문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행동도 당하는 친구에게는 폭력적인 행동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 뭐예요? 꼭 때리는 것만 폭력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폭력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들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얼마든지 폭력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의도치 않게 나의 행동이 친구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곱씹어보는, 여러 번 생각해보는 태도를 가져야 해요. 이렇게 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와 관련된 문제, 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0번입니다. 윗글에서 알수 있는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요? 1번. 소문은 이유 없이 나지는 않는다. 아니죠. 이유 없이 나는 소문도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1번 아닌 거고요. 2번, 학교 폭력은 주로 초등학교에서 많이 생긴다. 초등학교인지 중학교인지 고등학교인지 이런 얘기 했나요? 아닙니다. 3번,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욕이나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언어폭력이 아니다. 괜찮다는 건가요? 아니죠. 친구에게 상처 줄수 있으면 이것도 언어폭력이 될수 있다고 했으니까 3번 아닙니다. 4번, 폭력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행동은 폭력이 아니다. 폭력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행동은 정말로 폭력이 아닌 거예요? 아니에요. 폭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도 얼마든지 폭력적인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번 아닌 거고요. 5번, 소문을 전달하는 것도 친구에게 상처를 줄수 있다. 맞아요. 어디 나와 있었어요? 한 친구에 대해 들은 소문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행동은 괜찮을까요? 아니요 라고 했잖아요. 소문이 사실이 아닐 수 있으니 거짓이 퍼지는데 일조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고 섣불리 전달하면 안 돼요. 소문을 전달하는 게 친구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5번 맞습니다. 10번의 정답 5번입니다. 11번 문제 풀어볼게요. 가와 바꾸어 쓸수 있는 가장 알맞은 낱말은 무엇인가요? 희박한, 모호한, 조급한, 신명나는, 업신여기는이 있는데요. 그럼 가를 한번 찾아볼게요. 먼저 욕설이나 비속어 없이 친구를 무시하는 듯한, 친구를 무시한다. 친구를 나보다 낮게 여긴다는 거예요. 1번. 희박한. 이제 희박하다는 것은 뭔가 부족하다는 뜻이죠. 산소가 희박하다. 희박한 아니고요. 2번에 애매모호해요. 확실하지 않아요. 모호한? 아닙니다. 바꿔 쓸수 없어요. 3번에 조급하는 마음이 급하다는 거예요. 뭔가 마음이 바빠요. 바꿔 쓸수 있는 말 아닙니다. 4번에 신명나는 아주 흥이 나는 거예요. 신나는 거예요. 당연히 아니겠죠. 5번에 업신여김. 상대방을 업신여기면 안 된다고 했어요.

업신 여기는과 무시하는 비슷하기 때문에 당연히 바꿨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와 바꿨을 수 있는 가장 알맞은 낱말은 5번인 거예요. 그럼 무시하고 업신 여기는 것과 반대되는 말은 무엇이었나요? 존경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가 되겠죠. 그래서 업신 여기거나 무시하지 않고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존경하는 태도를 가져야겠습니다. 12번 문제입니다. 기억부터 미음까지의 낱말과 그 뜻이 알맞게 짝지어지지 않은 것. 자, 헷갈리지 않게 문제 잘 읽어야겠죠? 아는 것은 무엇인가요? 기억부터 한번 잘 찾아봐야겠네요. 기억. 자, 여기 있습니다. 친구에게 상처를 줄수 있는 말이라면 폭력이 될수 있어 자제해야 할것 같아요. 자, 폭력이 될수 있으니까 하지 말라는 거죠. 자제하라는 거는 하지 말고 억누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욕구나 감정을 스스로 억누르고 다스려라는 설명이 맞는 겁니다. 자, 1번은 맞고요. 니은 찾아볼게요. 경각심 니은이라고 되어 있네요. 언어폭력이 될수 있으니 항상 경각심을 갖고 말해야 합니다. 항상 정신 차리고요. 주의하고 경계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니은, 정신을 차리고 주의하며 경계하는 마음 맞는 거예요. 다음, 디귿 찾아볼게요. 디귿, 일조하지 않도록. 소문이 사실 아닐 수도 있으니 거짓이 퍼지는데 일조하지 않도록. 거짓이 퍼지는데 내가 도움이 돼버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일조하지, 얼마간의 도움이 되지. 자, 맞습니다. 다음, 리을입니다. 섣불리 전달하면 안 돼요. 서투르게 그냥 막 생각하지 않고 신중하지 않게 서투르게 전달해버리면 안 돼요. 라는 뜻인데요. 바람에 가볍고 빠르게. 아니죠. 바람에 깃발이 팔락이나요?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리을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다음, 5번의 미음. 곱씹어보는 태도를 가져야 해요. 곱씹다, 되씹다. 여러 번 생각해보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말이나 생각, 사건 등을 여러 번 곰곰이 생각하여 맞습니다. 그래서 알맞게 짝지어지지 않은 것은 4번인 거예요. 12번의 정답 4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모든 문제를 잘 풀어보았고요. 자, 오늘은 특별하게 그냥 낱말 글짓기가 아니라 선생님이 짜잔! 속담 글짓기 준비해왔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속담의 뜻잘 알고 있죠?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그만큼 말을 조심해서 해야 한다라는 뜻이잖아요. 이 속담과 관련된 우리 친구들의 경험, 일기 쓰듯이 경험을 글로 써서 쓴 글은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선생님이 잘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우리 복습하면서 다양한 문제 잘 풀어봤습니다. 우리 친구들 정말 생각보다 잘해줬어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낱말들로 재밌게 공부해보자고요. 그럼 여기서 인사할게요. 친구들, 안녕!

땜빵 터트릴 준비 되셨나요? 백신만 콕콕 짚어주는 짬쌤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은 우리 35번째 만남으로 드디어 우리 포텐수학 2학년 상편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마지막 주제가 뭐냐면은 우리 지난 시간 내용을 그대로 연결해서 연립방정식의 해의 개수와 두 1차 방정식의 그래프의 위치 관계를 정리해보는 날이에요. 자, 우리 지난 시간 내용이 오늘도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이 되거든요. 내용 되짚으면서 출발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뭘 배웠냐면 연립방정식의 해가 바로 이 연립방정식을 구성하고 있는 각 1차 방정식의 그래프. 그런데 1차 방정식의 그래프는 1차 함수의 그래프로 고쳐서 나타낼 수 있으니 이 두 1차 함수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와 같더라라는 사실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이 내용 토대로 연립방정식의 해의 개수와 두 1차 방정식의 그래프의 위치관계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연립방정식의 해라는 것은 바로 이 연립방정식을 구성하고 있는 두 1차 방정식 그래프의 교점

좌표와 같다라는 건 일단 알고 있죠? 자, 그러면 연립방정식의 해의 개수라는 건 결국 저 연립방정식을 구성하는 두 1차 방정식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와 같겠구나라는 것까지 우리가 일단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두 1차 방정식의 그래프는 결국 두 직선이죠. 따라서 이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는 연립방정식의 해의 개수를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세 가지 사실이 성립하게 되는데요. 자,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표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연립방정식 같은 경우는 두 1차 방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두 1차 방정식의 그래프가 뭐다? 그렇죠. 직선입니다. 둘다 직선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두 직선의 기울기가 다르다면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겠죠. 즉, 두 직선의 교점이 한 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점의 좌표가 곧 연립방정식의 해였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기울기가 다를 때는 교점이 하나니까 연립방정식의 해는 이 교점의 좌표로 한 개가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게 첫 번째 내용으로 쓰여져 있죠?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면 연립방정식의 해는 바로 이 교점의 좌표로 하나다. 이해가 되죠? 자, 이번엔 두 직선이 기울기는 같고 y절표는 다르대요. 그러면 어떻게 위치할까요? 그렇죠. 나란히 평행할 겁니다. 평행하면 교점이 0개 없어요. 교점이 없다는 것은 바로 이 연립방정식의 해도 없다. 그러니까 해의 개수는 0개임을 의미합니다. 아, 두 직선이 나란히 평행하면 교점이 없으니까 연립방정식의 해는 없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자, 마지막 세 번째 경우는 두 직선이 기울기와 y절편이 각각 같은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두 직선은 일치하게 되면서 교점이 무수히 많아요. 이 교점의 좌표가 연립방정식의 해니까, 그럼 연립방정식의 해도 이 교점의 좌표들로 그렇죠. 무수히 많게 되겠죠? 아, 두 직선이 일치하면 연립방정식의 해는 무수히 많다 연결해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 토대로 문제 해결해 볼게요. 자, 연립방정식을 그래프를 이용하여 푸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연립방정식에는 이두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라는 것을 압니다. 그럼 일단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요첫 번째 시 함수의 형태로 한번 바꿔보면은 2y는 -3x, -4가 되니까 양변을 2로 나누면 마이너스 2분의 3x, 마이너스 2네요. 자, 2번 방정식도 마찬가지로 y 는의 꼴로 바꿔볼게요. 그럼 -4y는 6x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양변을 마이너스 4로 나누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3x 플러스 2분의 1이 됩니다. 두 1차 함수식을 비교해 보면 기울기가 같고 y절편이 달라요. 그럼 어떻게 그려질까요? 그렇죠. 평행하게 그려지겠죠. 자,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는 y절편이 마이너스 2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니 x값이 이만큼 증가할 때 y값은 3만큼 감소해요. 따라서 이두 직선을 연결한 곧은 직선이 될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얘는 y절편이 2분의 1이면서 기울기가 같으니 이렇게 평행하게 그려주면 되겠죠. 자, 교점이 연립방정식의 해인데 교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연립방정식의 해는 없다 해주면 끝인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 2번 연립방정식에서도 첫 번째 1차 방정식 함수 형태로 고치면 -3y는 -x 플러스 3에서 y는 3분의 1x 마이너스 1이 되겠고요. 두 번째 1차 방정식도 마찬가지로 6y는 2x 마이너스 6이니까 양변을 6으로 나누면 3분의 1x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번에는 기울기도 같고 y절편도 같아요. 그럼 두 그래프는 당연히 일치하겠죠? 자, y절편이 마이너스 1이고 기울기가 3분의 1이니 x가 3만큼 증가할 때 y는 1만큼 증가해서 요두 점을 이은 직선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자, 일치한다라는 건 교점이 무수히 많아요. 따라서 이 교점의 좌표가 다이 연립방정식의 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점의 좌표도 결국은 이 그래프 위의 점이기 때문에 결국 이 관계를 만족시키는 x,y겠죠. 사실 1번이나 2번식이나 정리하면 똑같은 식이기 때문에 이첫 번째 식을 가지고 해를 표현할 때는 x-3y는 3을 만족시키는 모든 순서상 x, y 이렇게 해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죠. 자, 이번에는 2번 문제 볼게요. 자, 지금 연립방정식이 있는데요. 해가 없대요. 그때 상수 a의 값과 b의 조건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연립방정식에 해가 없다라는 거는 두 1차 방정식의 그래프에 교점이 없다는 의미니까 두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진다는 의미일까요? 그렇죠. 나란히 평행하다라는 의미예요. 자, 평행하다라는 것은 기울기는 같고요. y절편은 다르다는 말이겠죠? 자, 그러면 각각의 1차 방정식을 y는으로 고쳐서 기울기랑 y절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정식은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ax 플러스 4에서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y는 ax 마이너스 4가 되겠고요. 2번 방정식은요, 마찬가지로 좌변에 y만 남기고 모든 항을 우변으로 이항한 다음에 양변을 5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5분의 2x 플러스 5분의 b가 되네요. 자, 두 직선이 나란히 평행해야 연립방정식에 해가 없습니다. 자, 그러려면 기울기가 같아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5분의 2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y절편은 달라야 합니다. 따라서 5분의 b가 마이너스 4와 다르다. 양변에 5를 곱하면 b는 마이너스 20과 다르다. 요렇게 두 가지 조건을 찾아낼 수가 있겠네요. 자, 우리 여기까지 하면요. 드디어 포텐셜 2학년 상편의 모든 개념을 마무리해봤습니다. 자, 1강부터 35강까지 달려온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자, 우리는 잠깐 쉬다가 하편에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아웃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템빵 터트릴 준비 되셨나요? 핵심만 콕콕 짚어주는 짱쌤이에요. 우리 친구들, 오늘은 드디어 우리 마지막 만남이죠? 35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 가지 확률의 계산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시험에 잘 등장하는 세 가지 유형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 두 사건 AB 중에서 적어도 하나가 일어날 확률이고요. 두 번째로는 확률의 덧셈과 곱셈이 섞여 나오는 유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연속하여 뽑는 경우의 확률에 대해서도 우리 친구들과 계산 연습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확률의 계산부터 되짚어보면서 출발해보도록 할게요.

A가 일어날 확률을 P,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Q라고 한다면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은 각각의 확률을 더하면 된다 했고요. 자,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그러니까 모두 일어날 확률은요, 각각의 확률을 곱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이 계산이 계속해서 쓰일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짚어두시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첫 번째 유형 만나보겠습니다. 자, 두 사건 AB 중에서 적어도 하나가 일어날 확률은 어떻게 구하면 되냐라는 건데요. 두 사건 AB가 일단 서로 영향을 주지 않아야 됩니다. 자, 그럴 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Q라고 하면 두 사건 AB 중에서 적어도 하나가 일어날 확률은, 자, 일단 적어도 하나가 일어난다의 의미가 뭔가요, 우리 친구들? A만 일어나거나 B만 일어나거나 아니면 둘다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가 일어난다? 이 경우를 직접 세는 것은 좀 경우가 많아요. 복잡하기 때문에, 자, 적어도라는 표현이 등장하면 그 반대의 상황을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반대의 상황이 뭐예요? 그렇죠. 두 사건 AB가 모두 일어나지 않는다의 상황이죠. 따라서 오히려 그 반대 확률, 두 사건 AB가 모두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구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는 반대 확률이기 때문에 전체 확률 1에서 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두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지금 각각 P, Q라고 했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1에서 P와 Q를 빼야 되겠죠. 그리고 모두 일어나지 않아야 하니 이 둘을 곱해서 전체 확률 1에서 빼면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문자가 나와서 좀 헷갈리는데 우리가 문제풀이에 바로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디션에 합격할 확률이 7분의 4, 3분의 2인 두 친구가 있대요. 자, 모두 오디션을 볼때 적어도 한 명은 합격할 확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생각하기 편하게 민지의 확률은 7분의 4, 그리고 은지의 확률은 3분의 2였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지금 오디션을 모두 볼 건데 두 사건이 서로 영향을 주나요? 자, 우리 민지가 오디션에 합격하든 불합격하든 이 은지가 합격할 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제 조건을 만족하는 상황이에요, 일단. 자, 적어도 한 명은 합격한다라는 것은 민지만 합격하든지, 은지만 합격하든지, 아니면 둘다 합격하는 것을 의미하죠. 너무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때는 어떻게 하자고요? 그렇죠. 1에서 그 반대 확률을 구해서 빼자고요. 그 반대 확률이 뭔가요? 둘 다? 불합격할 확률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민지가 불합격할 확률은 1에서 7분의 4 빼면 7분의 3이죠. 은지가 불합격할 확률은 1에서 3분의 1 빼면 3분의 1이죠. 자, 둘다 불합격해야 되니까 곱해주세요. 그러면 약분이 되면서 1-7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둘다 불합격할 확률이 7분의 1이니까 적어도 한 명은 합격할 확률은 7분의 6이다.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계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번엔 두 번째 유형 만나볼게요. 자, 확률의 덧셈과 곱셈이 섞여 나오는 경우인데요. 자, 이때는 경우를 나눠서 각 사건의 확률은 확률의 곱셈을 이용해서 구한 다음에, 자, 각 사건의 확률을 더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자, 문제풀이로 바로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어느 지역의 일기 예보에 따르면 토요일 강수 확률이 40%인데, 일요일의 강수 확률은 전날 토요일이죠. 토요일에 비가 오는 경우에 10%, 비가 오지 않는 경우에는 70%라고 합니다. 자, 일요일에 비가 올 확률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일요일에 비가 오는 상황은 지금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위쪽에 여백이 많으니까 여기에다 풀이를 써볼게요. 자, 먼저 토요일에 비가 오고 일요일에도 비가 오는 상황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토요일에 비가 오지 않고 일요일에 비가 오는 상황이 있겠죠. 자, 먼저 첫 번째 상황의 확률을 계산을 해보면 토요일에 비가 올 확률은 40%입니다. 자, 100분의 40 하면 0.4죠. 자, 이때 일요일에 비가 올 확률은 토요일에 비가 왔기 때문에 일요일에는 강수 확률이 10%가 됩니다. 그럼 100분의 10, 그렇죠. 0.1일 거예요. 자, 토요일에 비가 오고 일요일에도 비가

1번의 상황인 거잖아요. 따라서 그 확률은 2번에 또는으로 연결되니까 각각의 확률을 더해주면 돼요. 그러면 0.46이 될 건데, 자, 우리가 강수 확률은 보통 백분율 퍼센트로 나타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100을 곱해서 최종 확률 46%라고 나타내시면 되겠습니다. 아, 경우를 나눠서 각각은 곱셈으로 확률을 구하고 마지막에 덧셈으로 마무리하자의 문제였죠? 자, 이번에는 마지막 유형 볼게요. 자, 연속하여 뽑는 경우의 확률인데요. 이때는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자, 처음에 뽑은 사람이 내가 뽑은 것을 다시 넣는 경우가 있고, 넣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자, 다시 넣는다면 처음 상태로 원상 복구가 되기 때문에 두 번째 뽑는 사람한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뽑은 것을 다시 넣지 않는다면 두 번째 뽑는 사람에게 그렇죠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확률을 구해야 한다라는 건데요. 자, 문제풀이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하는 것인지 알아볼게요. 자, 10개의 제비 중에서 4개의 당첨 제비가 있다고 합니다. 자, 재훈이가 먼저 한 개의 제비를 뽑고, 그 다음에 다민이가 한 개의 제비를 임의로 뽑을 때, 다음에 각 경우에 대하여 재훈이와 다민이가 모두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경우는 재훈이가 뽑은 제비를 다시 넣는 경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재훈이부터 생각을 해보면, 자, 모두 당첨돼야 합니다. 자, 재훈이가 당첨될 확률은 10개의 제비 중에서 4개의 제비가 당첨 제비니까 5분의 2예요. 자, 그다음 다민이가 뽑을 때 재훈이가 뽑은 제비를 다시 넣어놨기 때문에 처음과 똑같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다민이가 당첨될 확률도 똑같이 5분의 2일 겁니다. 둘다 당첨돼야 되니까 곱해서 25분의 4 이렇게 완성해주면 끝이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상황은 재훈이가 뽑은 제비를 다시 넣지 않는데요. 자, 그럼 다민이 뽑는 것에 영향을 줍니다. 자, 먼저 재훈이가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은 처음 뽑는 거니까 5분의 2로 같은 상황이죠. 자, 그런데 이제 다민이의 확률이 달라집니다. 재훈이가 뽑은 것을 안 넣었어요. 그렇다면 다민이는 9개의 제비가 남았을 것이고, 재훈이가 당첨 제비를 하나 뽑아갔기 때문에 당첨 제비도 3개가 남았을 거예요. 자, 그러면 다민이가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이 3분의 1이 되니, 3분의 1을 곱해서 15분의 2로 완성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 하편의 강의가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자, 여기까지 달려온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강의도 정리하면서 마무리해 볼게요.

0: 운전자가 잠시 손을 놓아도 안전하게 자동차를 운행하는 기술. 저는 자율주행 AI입니다. 도로 위의 모든 것을 수학으로 인식하고 판단하죠. 자율주행의 기본,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방법부터 말씀드릴게요. 먼저 자동차에 장착된 두 카메라 사이의 거리를 잽니다. 그리고 두 카메라가 앞차를 바라보는 방향을 선으로 이어보면 두 카메라와 앞차가 하나의 삼각형을 이루게 되죠. 이제 삼각비를 활용하여 앞차까지의 거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직각 삼각형에서 한 예각의 크기와 한 변의 길이를 알면 나머지 두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는 삼각비의 개념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기술, 차선을 유지하는 기술에도 삼각비를 활용합니다. 차로의 중앙을 안전한 목표 지점이라고 할 때 현재 내 위치와 목표 지점까지의 거리를 잽니다. 그리고 목표 지점까지의 각도를 재죠. 빗변과 높이의 관계인 삼각비를 이용하여 이탈한 거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탈 거리가 커져 위험해질 경우 즉시 핸들을 돌려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죠. 저에게 운전은 감각이 아니라 끊임없는 삼각비 계산의 연속인 셈입니다.
1: 안녕하세요.

수학 김지숙입니다. 우리 앞선 영상에서 자동차의 AI 속에 중학교 수학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저도 오늘 EBS 오는 길에 그 자동차의 도움을 조금 받았습니다. 요즘 보면은 그 자동차의 자율주행에 관심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같이 중학교의 삼각비, 우리 중학교 수학에서 학습할 수 있는 삼각비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저랑 같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삼각비의 뜻을 복습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 삼각비라는 게 학생들이 많이 괴로워하지만 결국엔 그냥 비율이에요. 삼각형 속에 숨어있는 비율. 근데 그냥 일반적인 삼각형은 아니고 어떤 삼각형이죠? 네, 직각 삼각형입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처럼 이 직각 삼각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세 개의 변 A, B, C가 있는데 이 A, B, C 사이의 길이의 비를 확인하는 게 목표인 거죠. 자, 그리고 먼저 기준각이 있어요. 기준각. 여기 보시면 A라는 각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또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뭐냐면 이 A의 위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추천하는 바는 이 기준각을 왼쪽 아래에다가 두고 나머지 길이의 비를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건 사인, 그 다음 코사인, 그 다음에 탄젠트인데 이 사인은 무엇이냐? 이 기준각을 왼쪽 아래에다가 두고 빗변의 길이의 분의 높이가 사인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거를 우리가 BA라는 기호를 확인해서 BA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B분의 A라고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코사인은 무엇이냐? 코사인 똑같아요. 기준각을 왼쪽 아래에다가 두고 빗변의 길이 분의 밑변의 길이. 그래서 이렇게 C의 모양처럼 B분의 C가 코사인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뭐죠? 나머지 하나는 탄젠트죠. 탄젠트는 어떻게 돼요? 기준각이 왼쪽 아래에 있고 밑변분의 높이, 밑변의 길이분의 높이를 우리는 탄젠트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삼각비의 정의, 그걸 우리가 복습하는 단계였고 사실 오늘 본격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이냐? 큰 게 아니고요, 여러분. 여기 사인 A는 B분의 A가 있었잖아. 여기서 B를 넘겨요, 왼쪽으로. 그러면 A는 B sin A 이렇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여기는 B도 넘깁니다. C는 B cosine A가 되겠죠? B cosine A. 자, 그 다음에 A는 C tangent A 이렇게 작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앞에 영상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 이 AI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먼저 카메라 두 개가 있어요. 이 카메라 둘 사이의 간격을 구합니다. 이거를 간단하게 B라고 표현할게요. 자, 그리고 우리가 궁금한 거는 바로 요 길이에요. 앞차와의 거리. 이 D가 궁금한 건데 어떻게 하느냐. 일단 그 카메라 있죠. 이 두 개의 카메라에서 앞차를 바라보는 그 방향을 계산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진행 방향이 있을 거예요. 요게 진행 방향. 마찬가지로 여기도 진행 방향이 있겠죠? 자, 똑같이 진행 방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카메라는 앞차를 비스듬히 바라보고 있잖아요. 이 비스듬히 바라보는 각도가 먼저 정해져요. 그러면 하나의 삼각형이 결정됐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런 삼각형. 이 삼각형이 결정됐는데 그럼 우리가 어떤 각도로 확인하느냐? 요 각도, 요 각도로 확인합니다. 여기를 우리가 세타 1이라고 하고 여기를 세타 2라고 할게요. 자, 그때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를 쓰냐면 여기를 이어서 하나의 직사각형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B라는 길이가 이 위에서도 B라고 옮겨질 건데 이거를 두 개로 쪼개서 볼 수 있다는 거죠. 뭐랑 뭐? 이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그럼 이제 이 왼쪽과 오른쪽을 또 어떻게 구하느냐? 조금 전에 다뤘던 삼각비를 활용할 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 탄젠트 쓸게요. 자, 우리 아까 궁금했던 여기 D 거리 있죠? 이 D는 왼쪽, 오른쪽으로 또 옮길 수가 있어요. 자, 왼쪽에 옮겨서 D, 오른쪽에 옮겨서 또 D라고 써볼게요. 자, 그 다음에 자그마한 직각 삼각형을 하나 봅니다. 요거 이렇게 보면 힘드니까 조금 돌려서 보면은 어떤 모양이냐?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자, 여기가 90도, 그 다음에 D를 또 옮기면 이 아래가 D가 나오겠네요. 자, 그 다음에 세타1 표시하면 여기가 세타1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조금 전에 했던 삼각비 그대로 이용합니다. 자, 여기를 내가 뭐 물음표라고 뒀을 때 탄젠트 세타 1은 뭐분의 뭐? D분의

분의 물음표고, 그러면 물음표는 뭐라 쓸수 있어요? 맞아요. D 곱하기 탄젠트 세타 1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왼쪽 그림에 다시 한번 표현하면은, 네, 여기가 D 곱하기 탄젠트 1이 되겠습니다. 탄젠트 세타 1. 오른쪽도 마찬가지겠죠. 각도가 세타 2로 바뀐 것만 변한 거니까 D 곱하기 이번엔 뭐? 탄젠트 세타 2 이렇게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 어라? 이 B라는 길이를 우리가 두 개의 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네. B는 D 탄젠트 세타 1 더하기 D 탄젠트 세타 2. 자, 그래서 그걸 한번 작성해 봅니다. B는 D 곱하기 탄젠트 세타 1 더하기 D 곱하기 탄젠트 세타 2니까, 네, 괄호 치고 탄젠트 세타 2.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했던 D는 뭐라 쓸수 있어요? 네, 넘길 거 넘기면 탄젠트 세타 1 더하기 탄젠트 세타 2 분의 B 이렇게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그 자동차는 카메라 두 개, 그리고 그 카메라 두개 사이의 간격, 그리고 앞차를 바라보는 각도, 그걸 이용해서 앞차와의 거리를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자동차 속에 AI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수학 교과서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에도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학이 이렇게 여러분들의 일상에 친근한 만큼 여러분들도 수학을 친근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즐거운 수학 얘기로 찾아올게요.

군산 원도심의 골목 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흔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영어 패턴만 알면 말이 터진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어의 길을 비추는 빛 이정원입니다. 오늘도 패턴 하나씩 공부하면서 말이 터지는 영어 함께 경험해봐요. Today's pattern입니다. 오늘은요, 나 온라인으로 친구 사귀었어 라는 표현 영어로 한번 말해볼 건데요. 온라인으로 친구 사귀었다. 영어로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버디와의 대화 속에서 어떤 표현일지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Let's watch!
1: Buddy, I made an online friend.
2: Oh, you can also say, I connected with a new friend online.
1: Nice. I connected with a new friend online.
2: Good for you. That sounds fun.
1: Yeah, I'm happy about it.
0: 네, 버디와의 대화 잘 보고 오셨나요? 오늘의 패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uddy, I made an online friend.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버디야, 나 온라인 친구 사귀었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버디가 Oh, you can also say 아, 너 온라인 친구 사귀었다는 말 이렇게도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설명해 줍니다. I connected with 라는 표현이에요. I connected with a new friend online. 나 온라인으로 새로운 친구 사귀었어. 새로운 친구랑 온라인에서 마음이 좀 잘 통하고 있어.

0: 라는 말입니다. Nice 표현 좋죠? 그래서 I connected with a new friend online 한 번 더 반복해 줍니다. Good for you. 오, 잘 됐는데 이런 표현이죠. That sounds fun. 재밌어 보이는데. Yeah, I'm happy about it. 아, 나 기분이 좋아. 그래서 오늘의 패턴 I connected with 어떤 사람과 마음이 잘 맞고 소통을 잘 하고 있는 상황을 얘기해 줍니다. 말이 터지는 키 패턴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온라인으로 친구 사귀었어 라는 표현이었죠. I connected with a new friend online 이었습니다. I connected with 라는 표현은 친구를 사귀게 되다, 금방 친해지다, 마음이 잘 통하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 활용해서 다양한 상황에서도 얘기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상황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는 나 짝꿍이랑 마음이 잘 맞아, 금방 친해졌어. I connected with my partner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나 반 친구랑 얘기해봤더니 마음 잘 통하더라. I connected with a classmate. 얘기할 수 있겠죠. 세 번째 상황, 축제에 갔는데요. 한 친구를, 새로운 친구 만나서 마음이 너무 잘 통하는 거예요. 친구를 사귀었어요. I connected with a new friend at the school festival.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세 가지 예문 살펴봤고요. 다시 버디와의 대화로 돌아가서 버디와의 대화 보고 올게요. Let's watch.
1: Chong-un, you look excited. Something good happened?
2: Yeah, I connected with a new friend online yesterday.
1: Oh, really? How did you meet?
2: We joined the same study group, and we ended up talking for hours.
1: That's awesome. It's always fun to meet someone you vibe with.
2: Exactly. We even exchanged playlists.
1: Nice. Are you going to keep in touch?
2: Of course. We're chatting again later tonight.
1: 청은, you look excited. Something good happened?
2: Yeah, I connected with a new friend online yesterday. Yeah, I connected with a new friend online yesterday.
1: Oh, really? How did you meet?
2: We joined the same study group, and we ended up talking for hours. We joined the same study group, and we ended up talking for hours.
1: That's awesome! It's always fun to meet someone you vibe with.
2: Exactly. We even exchanged playlists. Exactly. We even exchanged playlists.
1: Nice. Are you going to keep in touch?
2: Of course. We're chatting again later tonight. Of course. We're chatting again later tonight.
0: 네, 버디와의 대화 잘 듣고 오셨나요? 네,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표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you look excited. 버디가 먼저 얘기했어요. 너 기분 좋아 보인다, 신나 보인다. Something good happened? 뭔가 좋은 일 있니? 라고 질문을 하네요. 그랬더니 제가 대답했어요. Yeah, 기분 좋은 일이 있어. 그 기분 좋은 일이 뭐냐면요. I connected with. 네, 우리 오늘 배운 표현이지요. I connected with. 뭔가 마음이 잘 맞는 친구가 생긴 거예요. I connected with a new friend online yesterday. 나 어제 온라인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어. 그 친구와 마음이 잘 맞아 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랬더니 버디가 Oh, really? 진짜? How did you meet? 너 어떻게 만났어? 라고 물어봅니다. 설명해줘요. We joined the same study group. 우리 똑같은 공부하는 study group에 들어가게 되었고 And we ended up talking for hours. End up ing라는 표현이 여기 나왔는데요. End up ing라는 표현은 어떠어떠하게 끝이 났다라는 말이에요. End니까. 그래서 결국 어떠어떠하게 되다.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뭐가 되었다? Talking 하는 것으로 끝이 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End up ing 표현 잘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we ended up talking for hours. For hours. for는 뭐뭐 동안이니까 몇 시간 동안이나 우리 대화하는 것으로 끝이 났어. 그러니까 스터디 그룹, 같은 스터디 그룹에 들어가게 됐는데 마음이 잘 맞는 친구를 만나서 몇 시간 동안 수다를 나눴어. 수다 떨었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계속 살펴볼게요. That's awesome. 아, 정말 좋은데? 멋진데? It's always fun to meet someone you vibe with. 여기 새로운 표현이 또 나왔습니다. 네, vibe with라는 표현은요, vibe는 분위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동사로서 vibe with라면 나랑 마음이 잘 통하고 뭔가 코드가 잘 맞는 것, 나와 잘 맞다, 느낌이 잘 통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재밌지. 어떤 게 재밌어요? 너가 항상 마음이 잘 통하는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은 참 재밌는 일이야, 좋은 일이야, 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마음이 잘 통하는 친구 만난다는 거 정말 좋은 거죠. Exactly. 정확해. 맞아. We even exchanged playlist. Playlist. 내가 듣는 음악 리스트를 공유하기도 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Then your buddy가 nice. 좋은 걸. 이러면서 Are you going to keep in touch? Keep in touch라는 표현은요, 계속 연락하고 지내다라는 표현입니다. 계속 연락할 거니? 그랬더니, Of course, 물론이지. We're chatting again later tonight. 우리 오늘 밤에 다시 또 채팅 나눌 거야. 라고 하면서 대화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의 패턴은 온라인으로 친구 사귀었어 였는데요. 영어로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말해보세요. 잘하셨습니다. I connected with a new friend online이었죠. 네, 그러면 오늘의 키 패턴, I connected with 잘 기억하면서 미션 드릴게요. I connected with 활용해서 마음이 잘 맞는 여러분의 친구들 소개해 주세요. 이렇게 오늘의 키 패턴 잘 기억하시면서 다음 시간에 또 재밌고 유익한 패턴으로 찾아올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0: 책 속에 멈춰있던 이야기가 아닌 살아 숨쉬는 생생한 역사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 뜨거웠던 순간으로 떠나볼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는 순간, 듣는 순간 나도 모르게 쑥 빠져드는 한국사. 여러분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줄 찌기찌기 역사지기 박용준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을 해본 적 있나요? 내가 지금 너무나 당연하다고 믿는 것들이 사실은 전부 틀린 거라면 어떨까 하는 상상 말이죠. 예를 들면 우리는 매일 아침 해가 동쪽에서 뜨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이 바뀌어서 해가 서쪽에서 뜨기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1: 지구가 거꾸로 도는 건 아닐까?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2: 기후 재난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3: 생각만 해도 정말 신기할 것 같아요.
0: 예, 상상만 해도 정말 놀라울 것 같죠? 과거 조선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의심할 여지가 없는 당연한 세상이 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 정해져 있는 게 당연했고 조상님께 제사 지내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죠. 이 생각은 아주 오랫동안 조선 사람들을 감싸고 있던 단단한 담장 같았습니다. 그런데 조선 후기 중국을 오가던 사신과 학자들은 이 견고한 담장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걸 느꼈어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담장 너머에서 처음 보는 신기한 물건들과 놀라운 생각들을 발견하게 됐거든요. 그렇다면 조선 사람들의 눈과 귀를 의심하게 만든 물건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새로운 생각들은 조선을 어떻게 뒤흔들어 놓았을까요? 기존의 낡은 생각을 깨고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 뜨거운 변화의 현장으로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맨 처음 인류가 우주의 존재를 처음 발견했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알던 세상 너머에 끝도 없이 넓은 공간이 있다는 걸 처음 깨달았을 때 말이에요. 조선 사람들에게 이러한 충격을 안겨준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의 수도였던 베이징이었죠. 조선 후기에는 중국과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사신이나 상인, 학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중국을 방문하였는데요. 이때 베이징은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과 문물들이 한데 모여드는 거대한 통로와 같았어요. 특히 서양에서 온 선교사들과 그들이 가져온 낯선 책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중국을 방문한 조선 사람들은 이 놀라운 풍경을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신기한 물건들을 정성껏 챙겨 조선으로 돌아왔지요.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사람들의 눈길을 끈 것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 고녀망국 전도였습니다. 이탈리아 출신의 선교사 마테오 리치가 만든 세계지도인데요. 대체 왜 사람들이 이 지도에 시선을 빼앗겼던 걸까요?
4: 지도가 엄청 커서 눈에 띄었을 것 같아요.
1: 세상에 이렇게 많은 나라가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된 거 아닐까요?
5: 우리나라보다 더 큰 나라가 많아서 깜짝 놀란 것 같아요.
0: 여러분의 생각도 모두 일리 있는 말인데요. 조선 사람들이 이 지도를 보고 깜짝 놀란 이유는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당시 조선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는지 함께 확인해 볼까요?
4: 아니, 이게 정말 사실이란 말인가? 세상의 중심이 중국인 줄로만 알았는데 여기 좀 보게. 중국이 세상의 한복판이 아니라 그저 수많은 나라 중 하나일 뿐이잖아. 이 지도 모양은 어떻고? 우리가 사는 땅이 평평한 게 아니라 공처럼 둥글다니.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 그러게. 그렇다면 이 아래쪽에 사는 사람들은 거꾸로 매달려 있는 것일까? 호호, 참으로 믿기 힘든 광경이로구먼.
1: 이전까지는 땅이 평평한 줄로만 알았나 보다. 중국이 지도 한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 놀라웠나 봐요.
0: 맞아요.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고 땅은 평평하다라고 믿었던 조선 사람들에게 이 지도는 그동안 알던 세상을 완전히 뒤집는 충격이었던 거예요. 게다가 서양에서 건너온 놀라운 변화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도가 조선 사람들의 생각을 넓혀주었다면 이번에는 생활을 편리하게 바꿔줄 특별한 책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서양의 과학기술이 담긴 기기도설이었어요. 당시 실학자였던 정약용은 이 책에 담긴 서양의 과학기술을 아주 흥미롭게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리를 활용해 우리 실정에 꼭 필요한 새로운 기계를 직접 설계하게 되죠. 그렇게 탄생한 발명품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거중기였어요.
2: 거중기라면 정조가 수원 화성을 지을 때 썼던 거 아닌가요?
1: 기억난다. 거중기 덕분에 무거운 돌을 쉽게 들 수 있었잖아.
0: 여러분이 기억하는 것처럼 거중기는 목재로 만든 틀에 여러 가지 도르래를 설치하고 여기에 튼튼한 밧줄을 연결해 물건을 들어 올리는 기계였어요. 이 기계 덕분에 백성들은 적은 힘으로도 엄청나게 무거운 돌을 쉽게 옮길 수 있었죠. 수원 화성을 쌓는 데 사용되어 백성들의 수고를 덜어준 거중기는 서양에서 건너온 지식이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만나 실제 생활에 큰 도움을 준 대표적인 물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놀라운 변화는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정해진 시간이 되면 소리를 내는 잔영종, 멀리 있는 것을 크고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천리경도 이 시기에 함께 소개되었답니다. 그럼 이런 정밀한 물건들을 직접 마주한 조선의 학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와, 서양의 과학기술은 정말 정밀하구나 하고 깊은 감탄에 빠질 수밖에 없었겠죠.
5: 시계라는 물건도 낯설었을 텐데 정해진 시간에 소리가 나니 얼마나 신기했을까?
2: 그럼 이렇게 신기한 물건이 또 있었어요?
0: 이처럼 눈에 보이는 신기한 물건들도 많았지만 조선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새로운 변화는 또 있었는데요. 바로 이전에 없던 새로운 종교, 천주교였습니다. 천주교는 처음부터 종교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서양의 학문이라는 뜻인 서학으로 먼저 알려졌는데요. 처음에는 학자들이 책을 통해 지식을 공부하듯 접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지식이 점차 하나의 종교로 퍼져나가기 시작하는데요. 유교 질서가 엄격했던 조선에서 천주교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조선 사람들의 생각을 함께 만나볼게요.

0: 그거 아시오? 천주교에서는 하느님 아래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구먼. 양반이나 상민이나 모두가 귀한 존재라는 거요.
1: 우리 같은 사람들도 똑같이 귀하게 여겨준다니 믿기지 않네요. 게다가 천주교를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잖아요.
2: 희망에 부푼 조선 사람들의 모습 상상이 되시나요? 이처럼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라는 천주교의 가르침은 신분제 사회에서 소외되었던 사람들에게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이들에게는 매우 새롭게 다가온 것이죠.
3: 신분차별이 당연했던 시대인데 모두가 귀하다고 하니 정말 의지가 됐겠어요.
0: 특히 여성들이나 서민들이 더 좋아했을 것 같아요.
2: 하지만 이러한 변화에 대해 나라의 지배계층인 양반들의 생각은 조금 달랐어요. 천주교의 가르침 때문에 유교를 바탕으로 운영되던 조선사회의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특히 제사를 지내지 않는 모습이 큰 문제가 되었는데요. 당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화면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0: 아니, 신주도 모시지 않고 장례를 치르다니 세상에 이럴 수가!
4: 신주를 모시는 것은 천주교에서 금지하는 것입니다.
5: 저 사람이 어머니 신주를 불태웠다는군.
6: 어떻게 그럴 수가? 천주교는 부모를 모실 줄 모르나 봐.
0: 전하, 조상에 대한 제사를 제대로 지내지 않으며 성리학을 위태롭게 한 윤지충을 벌하소서. 이는 나라의 법도를 어기는 일입니다.
7: 제사를 안 지내는 것이 이렇게 큰 문제가 되었다니 정말 놀랍네요. 부모님에 대한 효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조선시대여서 그랬나 봐요.
2: 지금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느껴지시나요? 실제로 이 당시 제사는 단순히 조상을 기리는 것을 넘어 유교국가인 조선을 지탱하는 중요한 예절이었어요. 신주는 제사 때 쓰던 물건으로 죽은 사람의 이름을 쓴 나무패를 뜻하는데요. 천주교 신자였던 윤지충이 어머니의 신주를 불태우고 제사를 지내지 않아 이 사건이 왕에게까지 보고가 되었던 거죠. 결국 윤지충은 처형되었고 수많은 사람이 함께 처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천주교와 같은 새로운 종교가 퍼질 만큼 당시 조선사회는 변화가 절실했습니다. 하지만 나라를 다스리는 방식은 예전 그대로였고 결국 백성들의 삶은 점점 더 힘들어졌죠. 이런 상황을 걱정하던 학자들은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더 잘 살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현실 문제를 해결하려고 연구한 학문을 실학, 실학이라고 해요. 글자 그대로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학문이라는 뜻이었습니다.
8: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공부라니 백성들에게 딱 필요했던 거네요.
3: 학자들도 백성들의 생활이 나아지기 위해 고민했었다니 다행이에요.
2: 당시 학자들은 어려운 책을 읽고 이론을 따지는 공부를 많이 했지만 실학자들은 백성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나아지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대표적인 실학자였던 정약용은 대부분의 농민들이 자기 땅이 없어 남의 땅을 빌려 농사짓기 때문에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4: 마을별로 모두 함께 땅을 경작하고 일한 만큼 수확량을 나누어 가지면 어떨까? 우리 농민들이 더 편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2: 그래서 정약용은 농사를 짓는 농민에게 땅을 나눠주는 문제를 연구하고 토지개혁을 주장했지요. 또 다른 실학자 박재관은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농업도 중요하지만 상업과 수공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4: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사야 더 많은 물건을 만들게 되고 상업이 발달할 수 있을 텐데 어디 좋은 방법이 없을까?
2: 그래서 박재관은 청나라의 발달한 문물과 생활 양식 등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자는 북학론을 주장하기도 했죠. 이처럼 실학자들이 현실 문제에 집중하던 시기 조선 밖의 상황도 크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오랑캐로 여겼던 청나라가 점점 힘이 세지고 명나라가 망하면서 세상의 중심이 중국이라는 생각에서 점차 벗어나게 된 거예요. 이러한 변화 속에서 실학자를 비롯한 일부 학자들은 시선을 점차 밖이 아닌 안으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과 역사를 제대로 아는 것이야말로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점이라고 믿은 것이죠. 이런 마음들이 모여 우리의 역사와 지리 그리고 우리말을 깊이 있게 파고드는 국학이 본격적으로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0: 더 힘이 센 나라를 찾은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더 집중했다니 정말 멋지다.
7: 그럼 국학에서는 어떤 걸 연구한 거예요?
2: 국학이 발달하면서 학자들은 중국 역사만 중요하게 생각하던 것에서 벗어나 우리나라 역사를 다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등 오래된 나라들의 역사도 다시 연구하기 시작했죠. 그 중에서도 안정복이라는 학자가 쓴 동사 강목은 우리 역사의 뼈대를 아주 튼튼하게 세운 책이에요. 수많은 옛 기록들을 하나하나 비교해 보면서 우리 역사가 아주 오래전 고조선 때부터 고려까지 끊기지 않고 당당하게 이어져 왔다는 사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거죠. 우리 역사의 무대를 넓힌 아주 특별한 연구도 있었어요. 바로 유득공이 쓴 발해고라는 책입니다. 이전까지 사람들은 고려시대, 신라시대와 같은 큰 역사만 기억하고 있었지만 유득공은 위쪽 지방에 있던 발해 역시 우리 조상들의 나라라는 걸 처음으로 분명하게 발탄했습니다. 덕분에 우리 조상들이 저 멀리 넓은 만주벌판까지 누볐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사는 땅에 대한 지리 연구도 활발했는데요. 이중화는 직접 전국을 돌아보고 지역 특징을 담은 택리지를 썼고 김정호는 산과 강, 도로를 자세하게 그린 대동여지도를 제작했습니다.
9: 여기는 땅은 비옥한데 물 구하기가 힘들고 저기는 경치는 좋은데 사람이 살기엔 너무 척박하단 말이지. 백성들이 마음 편히 뿌리내리고 살 곳이 대체 어디일까? 직접 가서 보고 들은 걸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적어둬야겠어.
10: 거센 물길의 가닥을 잡느라 오랜 시간이 걸렸군. 서로 엇갈리는 기록들 사이에서 참된 길을 가려내어 선 하나를 끊는 일은 험한 산줄기를 직접 넘는 것만큼이나 치열하고 고된 싸움이었지. 이 선들이 모여 우리 국토의 당당한 형세가 드러나니 백성들이 이 지도를 보고 제 땅을 밝히 알게 된다면 내가 쏟은 수십 년의 세월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 같군.
3: 이 시기에 직접 전국을 다녀서 글을 쓰고 지도를 만들다니 정말 대단하다.
8: 대동여 지도라면 들어본 적 있는데 이렇게 크고 멋진 지도인지 몰랐어요.
3: 조선시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느껴져요.
2: 이뿐만 아니라 우리 말과 글을 바르게 아는 것도 중요하게 여겼답니다. 사실 조선은 세종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이후에도 한자를 주로 썼지만 이 시기에는 한글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거든요. 그 가운데 신경주는 훈민정음 운해를 써서 글자의 원리를 그림으로 풀어 설명하고 우리 한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사는 땅은 어떤 곳인지를 깊이 연구하며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키워나간 조선 후기 학자들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오늘 우리는 더 넓은

세상을 보여준 새로운 문물부터 평등의 희망을 전한 천주교, 그리고 백성의 삶과 우리 것에 집중했던 실학과 국학까지 조선 후기의 역동적인 변화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빠르게 바뀌고 있었고 백성들과 일부 학자들은 더 나은 조선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었는데요. 과연 나라를 이끌어가던 정치권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안타깝게도 변화하는 세상과는 반대로 조선의 정치는 이 소수의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는 세도 정치의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백성들을 위한 정치는 뒷전이 되고 권력을 쥐고 흔드는 소수 가문의 세상이 되어버린 거죠. 결국 걷잡을 수 없는 혼란 속에 백성들의 삶은 더욱 비참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과연 이 위기의 시대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의 궁금증을 대신 파헤쳐주는 찌기찌기 역사찌기였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잊지 말고 좋아요 꾹꾹.

이대 친구들 차곡차곡 쌓아가는 사수랑 특강의 채인쌤입니다. 자, 우리 세 번째 만남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친구들이 초등과정에서 정말 정말 힘들어했던 바로 비와 비율, 비례식에 관련된 문제를 만나고 분석하고 서술을 멋지게 하는 것까지 해결해 볼 겁니다. 자, 우리 친구들 서술형은요, 어떻게 보면 기세입니다, 기세. 나 이거 알아서 풀었어요. 그냥 푼 거 아니에요. 자, 볼래요? 내가 진짜 알고 푼 거 맞지? 라면서 그냥 내가 생각했던 것을 잘 표현하면 이게 훌륭한 서술이 될 수 있어요. 다만 너무 장황하거나 불필요한 말들은 조금 줄여가면서 우리 친구들이 또 처음부터 그런 연습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선생님하고 한 문제 한 문제를 통해서 정말 필요한 문장들 그리고 또 꼭 써야 되는 식들은 자 강조하는 것들은 색깔 바꿔가지고 쌤이 지금 이렇게 풀어주고 있죠? 그런 것들 조심하면서 우리 친구들도 선생님 똑같이 따라해 보세요. 아셨죠? 좋아요. 그러면요 오늘 우리가 쌓아갈 사수령 씨앗은 비와 비율과 비례식과 비례식의 성질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나 이거 너무 힘들었어. 중학생 됐으니까 안 나올 거야. 아니요. 우리 비례식과 그리고 비와 비율은 여러 단원에서요. 꼭 필요한 개념이랍니다. 그래서 비와 비율 단원을 또 새롭게 배우지는 않지만 특히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1차 방정식이라는 걸 공부하는데 그때 비례식 모양으로 세워진 방정식을 우리 풀어나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방정식을 풀으려면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또 2학년 1학기 때 배우는 1차 함수에서도요, 또 비례식을 세울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런 비와 비율의 관계를 이용해서 식도 세우고 해결할 수도 있답니다. 자, 뭐,

방정식의 활용도 마찬가지고요. 너무 많이 나와갖고 선생님 지금 막 생각하다가 이거 언제 다 얘기해주지 할 정도인데요. 자, 우리 친구들 좋아요. 일단은 그때 가서 우리가 또 공부를 하고 그리고 선생님 어떻게 연결되는지 중간중간 이야기해줄 테니까 오늘도 쓰리 스텝 갑니다. 첫째, 구조파. 둘째, 계획하기. 셋째, 생각을 글로 표현하기. 자, 첫 번째 문제 만나볼게요. 형광펜 들고, 마름모의 둘레의 길이에 대한 정삼각형의 둘레의 길이의 비율을 소수로 나타내려고 합니다. 프리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라 그랬는데, 아니, 뭘 구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첫 번째 문장이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마름모의 둘레의 길이에 대한 정삼각형의 둘레의 길이의 비율을 소수로. 이게 구하고자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거 파악했고, 주어진 조건은 그림이 주어졌습니다. 여기 보니까 정삼각형이라고 그랬으니까 한 변이 8cm인 정삼각형과 그리고 한 변의 길이가 12cm인 마름모네요. 우리 친구들 마름모란 어떤 사각형이죠?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이에요. 그래서 그림에 대한 조건이 주어졌으니 자, 이제 구조 파악했죠? 계획 세워볼까요? 비율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것 같은데요. 무엇무엇에 대한 우리 문장을 조금 살펴보면, 무엇무엇의 비율이라는 문장이 보이나요, 우리 친구들? 마름모 둘레의 길이에 대한 정삼각형의 둘레의 길이의, 둘레의, 여기 길이까지 할게요. 여기. 의 비율. 자, 네모에 대한 세모의 비율은 어떻게 공부했어요? 개념, 쿡쿡! 비율이라는 것은 두 수를 비교하는 걸 말하죠. 그래서 비교하는 양 나누기 기준양, 즉 기준양분의 비교하는 양 분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분수뿐만 아니라 분수로 표현한다면 소수로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3과 5의 비 같은 경우에는 3대 5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이때 3이 비교하는 양이었고 5가 기준양이었습니다. 즉, 뒤에 오는 기준양을 분모로, 그리고 비교하는 양을 분자로 하여 분수꼴로 표현한 다음 이를 소수로 바꿔주면 되겠네요. 좋아. 그럼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어떻게 서술할지 계획해 볼게요. 일단, 마름모 둘레 구해야 되겠죠? 그래요. 둘레 구하고, 정삼각형의 둘레도 구해 주세요. 그런 다음 무엇이 기준양이고 무엇이 비교하는 양인지 파악해야 되는데 보통 우리 친구들 기준양에 대한 비교하는 양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약속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기준양에 대한 비교하는 양의 비율이기 때문에 마름모의 둘레의 길이가 기준양이고 정삼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비교하는 양이에요. 아, 좋아. 둘레 구한 다음 비율을 나타내서 소수로 표현해 보자. 어떤 순서인지 알았으니까 우리의 생각을 글로 잘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프리과정 갑니다. 먼저 마름모의 둘레의 길이를 구해 보면 한 변의 길이가 12cm이므로 4배를 하여 48cm가 되겠고요. 그리고 또 이번엔 정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는요, 한 변의 길이가 8cm니까 3변이잖아요. 곱하기 3을 통해서 24cm가 되는 걸알수 있어요. 그럼 기준양이 뭘까요? 마름모 둘레에 대한, 그러니 48cm가 기준양이 되겠고요. 정삼각형의 둘레의 길이에 24cm가 비교하는 양이 될 겁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마름모의 둘레의 길이에 대한 정삼각형의 둘레의 길이 의 비율은 기준양 48분의
비교하는 양24. 일단 소수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48분의 24는 약분하면 2분의 1이죠. 그럼 2분의 1을 소수로 나타내면 10분의 5가 되니까 0.5가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 정답 0.5가 정답이 되겠어요. 비율은 분수로 나타낼 수도 있고 소수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꼭 구하고자 하는 거잘 파악해 주세요. 좋아. 우리 친구들의 생각을 그대로 잘 이렇게 글로 표현했나요? 만약에 연습이 안 되더라도 이렇게 하세요. 아, 나 쌤하고 똑같이 따라해야지. 그래서 똑같이 흉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덧 쌤이 이렇게 써준 실력이 우리 친구들의 실력이 될 겁니다. 아셨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두 번째 문제로 갈까요? 문제 파! 형광펜 들고! 2만원짜리 모자를 A가게에서는 15% 할인해서 팔고 B가게에서는 2,400원을 할인해 준다고 합니다. 문제. 어느 가게의 할인율이 더 높은지 풀이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 보세요. 라고 그랬네요.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일단 두 가게의 할인율을 구한 다음 어느 가게가 더 높은지를 비교해서 알아봐야 되는데요. A가게에서는 15% 할인이다 라고 그대로 조건이 주어졌고, 모자는 2만원짜리 모자라는 것. 이것도 조건이죠. A가게와 B가게에 판매되는 내용도 지금 주어진 조건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A가게는 15% 할인이니까 따로 계산할 필요는 없고, B가게만 계산을 해야 되겠네요. 우리 친구들 할인율, 그리고 또더 나아가서, 중학교 과정에서는 이런 얘기, 할인율도 굉장히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소금물의 진하기, 농도 같은 경우가 모두 비율과 관련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는요, 기준량이 뭐가 되냐면, 전체 모자. 그러니까 전체가 기준량이지만 여기서는 원래 모자의 가격이 기준량이 되는 거고, 할인율이라는 건 할인 금액을 알아야 되는데, 할인 금액은 2,400원이잖아요? 그러니 비율로 따지면 2만 원분의 2,400원이 될 거고, 그리고 또이 할인율은 100%로 나타낼 수 있어요. 자, 바로 그게 백분율이죠. 백분율은 비율에다가 뭘 곱하면 된다. 그래요. 100을 곱해가지고 백분율로 나타낼 수 있고, 백분율은 퍼센트라는 단위를 사용을 해서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기준량을 100%로 보았을 때이 비교하는 양이 몇 퍼센트냐라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금액에 대한 문제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거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할인된 금액을 구하는 방법은 어떨까? 예를 들어서 2,000원짜리 과자를요. 30% 할인한대요. 그럼 우리 친구들은 얼마에 살수 있을까를 구할 때는 2,000원에서 2,000원에 30%를 뺀 금액으로 내가 과자를 구매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2,000원 빼기 2,000원의 30%, 즉2,000 곱하기 100분의 30. 이 금액이 할인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금액에서 할인 금액을 뺐을 때 할인된 금액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게 중등 과정에서도요, 정말 많이 많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살짝 미리 이제 소개를 해봤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물론 2만원짜리 모자를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리뷰했던 것처럼 A가게에서는 얼마에 살수 있고 B가게에서는 얼마에 살수 있을까를 비교해도 되겠지만 문제에서는요, 할인된 금액이 아니라 할인율을 물어봤거든요. 그러니 A가게에서는 이미 나왔으니까 B가게의 할인율만 우리가 따져서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풀이 과정 가보도록 할게요. A가게의 할인율은 15%이고, 그 다음, B가게의 할인율은, 할인율 구하는 방법이 어떻게 구하죠? 기준량이 처음 금액 2만원. 그러니까 2만원을 기준으로 할인해주는 2,400원은 몇 퍼센트냐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만 분의 2,400에다가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약분할 수 있겠네요.
100으로 약분할까요? 그 다음에 한번더 10으로 약분할까요? 그럼 20분의 2

240이니까 한번더 이렇게 약분할 수 있겠네요? 아, 그러면 또한 번, 2로 약분해서 12%가 되는 걸알수 있어요. 자, 이제 비교할 수 있겠네요. 15와 12, 15가 12보다 더 큽니다. 이므로, 아하, 결론. 어느 가게? 그래요. A 가게의 할인율이 더 높습니다. 이렇게 결론 내려줄 수 있겠죠. 따라서 정답은 A 가게가 답이 되겠습니다. 원가, 정가, 할인율, 할인된 금액, 판매가. 이렇게 금액에 대한 문제는 특히 우리 친구들이 어려워하거든요. 중학교의 과정에 나오면은 정말 다양한 문제를 만날 텐데, 그때 지금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할인율과 그리고 또 리뷰에서 말해줬듯이 할인된 금액을 어떻게 구하는지 꼭 기억을 했다가 그때 우리 친구들이 또 많이 많이 적용해가지고 문제 해결해 보세요. 아셨죠? 자, 그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형광펜 드시고요. 휘발유 3리터로 49.5km를 가는 자동차가 있는데요. 이 자동차로 198km를 가려면 휘발유는 몇 리터 필요한지 프리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라고 그랬어요. 구하고자 하는 거. 휘발유 몇 리터 필요하냐? 얼마 가는데? 198km 가는데. 그런데 주어진 조건은 3리터로 이만큼 간다라는 조건이 주어졌습니다. 그럼 같은 자동차이기 때문에 어때요? 휘발유 1리터 넣었을 때 가는 거리, 2리터 넣었을 때 가는 거리, 그대로 두 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비례식을 세워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어요. 자, 개념 리뷰. 비례식이라는 게 뭐였나요? 비유리 같은 두 비를 기호, 같다라는 걸 사용하여 10대 14는 15대 2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식을 비례식이라고 하죠. 우리 꽤 많은 거 배웠거든요. 비율, 비례식 다 헷갈려요. 그쵸? 근데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 두 수를 비교하는 방법 3대 5가 비가 되겠고 비율은 기준 양분에 비교하는 양을 분순한 소수로 나타낸 값입니다. 그러니까 5분의 3이 비율이 되는 거죠. 그럼 5분의 3과 같은 비율이 뭐두 배를 해갖고 10분의 6이라고 할까요? 그럼 3대 5의 비율, 5분의 3이죠. 그리고 6대 10의 비율도 10분의 6이니까 5분의 3이죠. 비율이 같죠. 같다라고 나타낸 게 비례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에 비해서 앞에 오는 항을 전항이라고 하고 뒤에 오는 항을 후항이라고 하는데 비례식에서는 이렇게 항이 4개만 되니까 각각에서 전항, 후항, 전항, 후항이 있고 또 추가로 바깥쪽에 있는 항을 바깥에 있는 뜻, 바깥 외를 사용해서 외항, 안내를 사용해서 내항이라고 하죠. 그래서 외항과 내항이라고 구분할 수도 있어야 돼요. 만약에 비율이 안 맞다, 그럼 이건 비례식이 아닌 거예요. 그럼 비례식을 세우면요,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해 갖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답니다. 자, 우리 문제 다시 이제 계획 세워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이만큼을 몇 리터 필요하냐라는 걸 네모리터라고 한다면은 휘발유의 양 전항에 사용했을 때 3리터 대 49.5km와 그다음 휘발유의 양이 전항에 와서 네모리터 대 198km가 어때요? 같겠죠? 비율이 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뭘 세울 수 있겠어요? 맞아요. 비례식을 세울 수 있을 거예요. 비례식을 세우면 비례식의 성질에 의하여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바로 다음과 같이 네모 안에 수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프리과정 가보도록 할게요. 휘발유 3리터로 49.5km를 가는 자동차가 만약 휘발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네모리터로 198km를 간다 하면

2대 4, 3배를 하면 3대 6, 4배를 하면 4대 8과 같이 아주 비율이 같은 여러 비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고요. 만약에 1대 2와 2대 4가 같다라는 비례식에서 비례식의 성질은 외항을 곱하면 1 곱하기 4죠? 내항을 곱하면 2 곱하기 2로 같다라는 겁니다. 다 알고 있나요? 근데 이게 은근히 또 시간이 지나면 비의 성질과 비례식의 성질을 구분해서 기억하는 친구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중학생이 되면, 자, 이번이 기회라고 삼아보자고요. 그럼 여기서는 우리 친구들 선택해주세요. 지금 후항이 나와 있기 때문에 49.5에 몇 배가 198인지를 고민해서 똑같이 3에다가 그 수를 곱해도 되겠고, 아니면 지금 얘가 소수니까 알아보기가 좀 불편하잖아요. 그러니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라는 걸로 알아봐도 괜찮아요. 우리 뭘로 할까요? 비례식의 성질로 할까요? 좋아요. 따라서 이어서 갈게요. 따라서 외항의 곱, 즉3 곱하기 198과 내항의 곱, 49.5 곱하기 네모가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198 곱하기 3을 계산해 볼게요. 8, 3, 24, 9, 3, 27, 3에다가 5, 594죠. 그럼 네모라는 것은 594에다가요, 49.5로 나누게 해주면 되겠네요. 왜? 얘네들이 곱해서 594가 됐으니까. 그럼 이제 다시 연습장. 594 나누기 49.5 계산해 볼게요. 우리 또 자연수 나누기 소수 할수 있잖아요. 자, 여기 10배를 해주고 끝에 0을 하나 붙여주면 되겠죠. 그럼 594 안에 한번 들어가니까 495가 되겠고요. 빼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8이 됐으니까 한번 더. 9가 되면서 두번 들어가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아, 그럼 12가 되는 걸알수 있어요. 아하, 이므로 이제 결론 내려줄게요. 이 자동차로. 198km를 가는 데 가려면 휘발유는 12리터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따라서 정답. 12리터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비례식을 세워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 서술형까지 완성해 봤어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할까요? 형광펜 들고, 문제 구조 분석. 그림으로 나타낸 직사각형 모양의 화단에 가로는 7cm, 세로는 9cm입니다. 이 화단에 실제 세로가 6.3m라면, 자, 문제. 세로는 가로보다 몇 미터 덕인지 풀이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 보세요. 라고 그랬네요. 우리 친구들 구하고자 하는 거 찾았어요? 실제 이 세로는 가로보다 몇 미터 더 긴지예요. 그럼 나와 있는 그림의 가로 세로가 7cm, 9cm가 주어진 조건에다가 실제 세로의 길이가 6.3m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 순서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먼저 실제 가로의 길이를 비례식을 세워서 구한 다음에 그다음 몇 미터 더 긴지 비교하는 두 가지 과정이 필요하겠어요. 자, 개념 리뷰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 전 문제에서 이미 비례식의 성질 선생님이 알려줬죠. 다시 한번 보면 3대 5와 6대 10이 같다 해서는 외항의 곱3 곱하기 10, 내항의 곱5 곱하기 6이 같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여기에서 이렇게 나타낼게요. 바꿀게요. 이것이 바로 비례식의 성질이 되는 거예요. 좋아요. 그럼 첫 번째 과정부터 가보죠. 자, 어떻게 비례식 세워야 되는지 일단은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그림의 가로 세로의 비가 7대 9, 실제 세로가 나왔으니까 실제 가로의 길이를 식세우려니까 기호가 필요하겠네? 그래, 네모라고 하자. 그럼 네모라고 하면 실제 가로 세로의 비는 바로 네모 대 6.3. 그럼 비율이 같으니까 비례식 세울 수 있겠네? 비례식에서 네모를 구해보자. 자, 생각했어요. 그대로 옮겨볼게요.
식사와 되기 때문에 실제

7째 가로의 길이를 네모 미터라 하면 가로와 세로의 비는 지금 그림에서 7대구입니다. 7대구가 되니까 비례식 어떻게 세울 수 있다? 7대구는 여기서 잠깐 앞에 지금 가로예요, 세로예요? 가로 대 세로죠. 그러니까 실제 길이도 가로, 세로가 순서로 와야 돼요. 6.3이 주어졌다고 해서 6.3 대 네모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 네모 대 6.3. 6.3. 이렇게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즉, 비례식의 성질. 9 곱하기 네모는 외양의 곱. 7 곱하기 6.3입니다. 그럼 9 곱하기 네모가 얼마가 되죠? 우리 6.3 곱하기 7 해볼까요? 3, 7, 21, 6, 7, 42이니까 44.1에다가 나누기 9 해볼게요. 44 나누기 9를 해주면 몇번 들어가요? 4번 들어가나요? 그러면 94, 36. 1에다가, 자, 14에서 6을 빼줍니다. 8이니까 9번 들어가면서 마무리. 그럼 소수점 올려 뿅! 찍어주면 4.9. 즉, 네모는 44.1 나누기 9니까 4.9. 자, 지워볼게요. 임으로. 자, 여기다가 좀 이어서 가볼까요? 실제 가로는 4.9m입니다. 이제 얼마나 더 긴지 비교해야 되잖아요? 따라서 세로는 가로보다 얼만큼? 자, 6.3 빼기 4.9를 계산하면 1.4m가 나오네요. 그래서 1.4m만큼 더 깁니다. 공간이 부족해서 이렇게 썼는데 우리 친구들은 한 줄로 예쁘게 작성해 주세요. 따라서 정답. 1.4m. 이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생각한 거 그대로 말로 잘 정리했나요? 좋아요. 그럼 오늘의 마지막 문제도 가볼게요. 도전! 자, 구조 파악합니다. 형광펜 들고요. 재민이네 가족과 민정이네 가족이 밤따기 체험을 하러 갔습니다. 두 가족이 딴 밤은 모두 300개였는데, 그중 48개는 먹고, 나머지는 가족 수에 비로 나누어 가지기로 했습니다. 자, 재민이네 가족이 5명이고, 민정이네 가족이 4명일 때, 문제는, 민정이네 가족이 가지는 밤은 몇 개인지, 풀이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문제가 이네 줄부터는, 이게 뭐지? 막 정신 없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한번더 읽으면 돼요. 편안하게. 아, 내가 한 번에 딱 구조 파악이 안 된다? 여러 번 반복하세요. 이건 선생님도 그래요. 그래서 나만 그런 거 아니니까 우리 친구들 문제가 한 번에 떠오르지 않는다면 두 번, 세 번, 네 번이라도 다시 읽자. 구하고자 하는 거는 민정이네 가족이 밤을 몇개 가졌냐? 그게 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주어진 조건을 봤는데 지금 두 가족이 밤따기 체험을 갔고, 아니, 두 가족이 합해가지고 300개를 땄대요. 이게 이제 중요한 조건이에요. 근데 300개를 그대로 나눠 가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그 중에 48개를 막 맛있어서 먹었나 봐요. 그 다음에 나머지를 가족 수에 비로 나눴대요. 재민이네는 5명, 민정이네는 4명이니까 재민이네가 좀더 많이 가져갔을 거예요. 이렇게 비로 나누는 걸 뭐라 그러냐? 비례 배분이라고 하죠. 전체를 주어진 비로 배분하는 걸 말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냥 300개였다면 주어진 비가 가족이 5대 4잖아요. 그러면 5대 4로 나눴을 때 5만큼은 자, 5, 4 전체를 9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5명인 가족이 가져가는 거는 300을 5와 4로 나눈 것중 5만큼 가져가는 거고 또 300을 5화사로 나눈 것중 4만큼 가져가는 거고, 이렇게 나누는 걸 비례배분한다고 합니다.

0: 여기서는 먹고 나머지를 나누었으니까요. 우리 뭘 구해야 되는지 한번 흐름을 파악해보죠. 계획할 거예요. 일단, 먹은 거 빼고 나머지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민정이네 가족으로 이렇게 비례배분을 해보자. 좋아. 그럼 생각을 한번 말로 표현해볼까? 처음엔 300개였는데, 48개 먹었으니까, 자, 밤의 개수 중에 먹고 남은 밤은 300에서 48개를 뺀 252개가 되는 거죠. 그런 다음 252를 5대 4로 비례배분하면 자, 민정이네 가족이 4명이니까 252 5와 4로 나눈 것중 4만큼. 그러니까 252 곱하기 9분의 4를 계산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9로 약분할 수 있겠네요. 바로 25 안에는 9가 두번 들어가고 72니까 8번 들어가면 28 곱하기 4 계산해서 112개가 되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12개. 그럼 우리 친구들 재미있는 가족도 계산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무리 꼭 해보고요. 포기하지 않는 순간 이미 이기고 있는 거니까 우리 친구들 서술형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해요. 다음 시간에 새로운 문제로 다시 만나요, 여러분. 안녕!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20일 동안 즐거운 수학을 함께할 유런 단기 특강의 윤민서입니다. 자, 우리가 이번 시간부터는 사각형의 성질에 대해서 다뤄볼 건데요. 자세한 내용, 오늘의 학습 목표 같이 보면서 확인해 볼게요. 자, 우리 사각형 중에 가장 기본인 평행사변형부터 배워볼 거예요. 자, 첫 번째, 평행사변형이 무엇이냐? 이미 알고 있죠. 자, 평행사변형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가장 먼저 기호를 통해서 사각형을 나타내는 법을 배울 거거든요. 사각형 ABCD를 앞으로는 이렇게 나타내 줄 겁니다. 네모 써서 사각형 ABCD 이렇게 나타내 줄 거고요. 평행사변형 이미 배웠어요. 자,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한 사각형을 우리는 평행사변형이라고 했었죠. 대변이 뭐였죠? 대변은 우리 서로 마주보는 이 변들을 대변이라고 했고요. 마주보는 각을 우리는 대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 나타내면 AB와 CD가 평행, AD와 BC가 평행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자, 평행사변형에서는 뭐가 가장 많이 쓰이냐?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평행선의 성질이 가장 많이 쓰입니다. 동의각, 엇각. 그 중에서도 엇각이 제일 많이 쓰여요. 자, 봅시다. 사각형 ABCD가 평행사변형일 때 각 X, 각 Y의 크기를 구해라 라고 한다면요. 우리 각 X의 크기는 정확하게 뭐랑 일치하냐면 이 둘이 평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Z자를 그려주면 엇각 찾는 뭐 Z자 배웠죠? 그럼 각 X 65도 크기가 같아야 돼요. 따라서 각 X의 크기는 65도입니다. 체크할 수 있고요. 그러면은 이 삼각형에서 합하면 180도가 나와야 되죠. 뭐가? 이 세 개의 크기를. 65도와 80도와 Y, 각 Y의 크기를 다 더하면 180도가 나와요. 둘이 더하면 145도니까 각 Y의 크기는 35도가 됩니다. 각 Y의 크기는 35도. 오, 꼭 6처럼 보이네요. 35도. 이렇게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럼 평행사변형은 어떤 성질을 가지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면요.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데요. 이걸 통해서 세 가지 총 배울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마주보는 두 변, 즉,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습니다. 평행한 친구들끼리 길이도 같아요. 이게 첫 번째 성질이고요. 두 번째 성질은 뭐냐면, 마주보는 각, 즉, 대각의 크기가 각각 같아요. 세 번째 성질, 별표 치시고요. 대각선 두 개를 그을 수 있죠? AC와 BD.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OA 두 대각선 교점을 O라고 하면요. OA와 OC가 같고 OB와 OD가 각각 같아요. 왜 그러냐? 그 증명을 간단하게 해볼게요. 자, 삼각형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이 삼각형 OAD랑 삼각형 OCB 요두 개가 합동이 됨을 보이고 싶은 거예요. 합동이 됐으면 좋겠다. 그게 합동임을 어떻게 보이냐 하고 보면요. 자, 요렇게 갑니다. 첫 번째, 평행사변형 성질에 의해서 AD의 길이와 BC의 길이가 같아요. 여기 길이 같은 건 아시죠? 왜?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으니까. 그다음 두 번째, 평행선이잖아요. 평행선이니까 여기 각이 요 각과 같습니다. 왜? 엇각이죠. 또, 요 각이 요 각과 같아요. 엇각이죠. 그러면은 변의 길이 하나가 같아요. 그 다음에 각각의 양끝각의 크기가 같아요. 그럼 뭐다? 이두 삼각형은 ASA 합동이 되죠. 합동이네요? 그럼 대응변의 길이가 같네요. OA와 대응되는 OC의 길이가 같고요. OB와 대응되는 OD의 길이가 같습니다. 즉,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라는 성질을 유추할 수가 있겠죠. 자, 이 내용들을 토대로 오늘 평행사변형의 성질, 문제들을 간단하게 풀어볼게요. 자, 그럼 가장 먼저 증명을 한번 더 해볼 거거든요. 우리 방금 전에 평행사변형일 때 마주보는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각각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도대체 왜지? 이것 또한 합동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랑 C. 이렇게 대각선 하나만 이어주면요. 우리는 요두 개의 삼각형이 서로 합동이 됨을 보이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얘네가 합동이다. 그러면은 대응각인 각 B와 각 D의 크기가 같겠죠? 그 다음에 두 엇각을 합한 각 A와 각 C의 크기도 같겠죠. 한번 가볼게요. 두 삼각형이 왜 합동이 되냐? 첫 번째, 각 CAD, CAD 여기죠. 여기랑 어디랑 같을 것 같아요? Z자를 그려주면 여기가 같습니다. 즉, 각 BCA 이렇게 같죠. 순서를 좀 맞춰줘야겠죠? BCA보다는 CAD니까 각 ACB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또두 번째 BAC, BAC 여기를 X라고 두면요. BAC 순서 맞춰주면 DCA랑 같겠죠. DCA 각 DCA 엇각 엇각 찾았어요. 그럼 뭐만 공통이면 돼요? 중간에 있는 요 AC 선분 AC가 공통이 됩니다. 따라서 이두 삼각형은 뭐가 된다? 삼각형 ASA 합동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각 B랑 각 D는요, 뭐가 되냐? 얘네는 대응각이니까 크기가 같아지고요. 마찬가지로 각 A는요, CAD와 BAC의 합이죠. 각 BAC의 합이고요. CAD는 ACB와 같고요. BAC는 DCA와 같고, 걔네는 두 개 더하면 각 C가 되죠. 요렇게 네모를 채워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A와 C 같아요? B와 D 같아요? 아,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각각 같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또 하나 가볼게요. 평행사변형. 각 X, 각 Y의 크기를 구하자. 자, 엇각 계속 활용해야 된다 했어요. 여기가 30도잖아요. 그러니까 각 X의 크기 또한 몇 도가 돼야 된다? 30도가 돼야 된다. 우리 잘 모르겠으면 그냥 무조건 Z자 그려서 이 Z자의 각 꼭지에 들어가는 친구들이 서로 엇각이 된다 확인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Y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냐 하고 봤더니 Y의 크기는 막꼭지각이죠. 여기도 Y죠. 그러면은 뭐야? 46도, 30도, Y. 각 Y 다 더하면 180도 나와야 되네. 각 Y의 크기와 46도와 30도 다 더하면은 180도가 나오도록 만들어라. 그럼 각 Y의 크기는요, 180도에서 76도를 빼주는 거니까 104도가 되는 거죠.

따라서 정리해주면 각 X는요, 30도고요. 각 Y는요, 104도가 된다. 요렇게 체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안 어렵죠? 할 만하시죠? 또 볼게요. 아까 못했던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하다를 증명을 해볼 거예요. 자, 우리의 최종 목표는 뭐냐면 여기랑 여기가 같아요. 여기랑 여기가 같아요. 이거를 보이고 싶은 거거든요. 그럼 또뭐 하셔야겠어요? 합동 보여야겠죠? 합동. 그래서 그 합동으로 증명을 하는 과정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두 삼각형이 합동이 되냐 안 되냐 요거부터 판단을 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평행선이잖아요. 일단 얘랑 얘랑 평행, 얘랑 얘랑 평행. 평행이니까 억각을 적절히 활용해서 한번 합동을 만들어 보자. BAC 요 각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랑 같잖아요. 이렇게 Z자. 그럼 DCA죠. DCA. DCA. 1번 맞나? 오케이, 맞네. 자, 2번 볼까요? 이번엔 BCA, 여기는요? DAC죠. 여기죠. 그러면은 여기는 DAC가 들어갑니다. 2번 맞나? 오케이, 맞네. 얘네 둘이 왜 같아요? 엇각이죠, 엇각. 그래서 엇각? 오케이, 3번도 맞아요. 엇각. 자, 각두개 찾았어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합동이 되려면 변이 하나 필요하죠. 어디가 공통? 보이는 AC가 공통. 오케이. 4번 AC 맞네. 그러면은 한 변의 길이와 양 끝각의 크기가 각각 같은 그런 합동이기 때문에 두 삼각형은 어떤 합동이 된다? ASA 합동이 되고요. 5번이 틀렸죠. SAS가 아니라 ASA 합동. 정답 5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다 증명한 거예요. 평행사변형이면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아요. 증명했죠.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각각 같아요. 증명했죠.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은 이등분해요. 증명했죠. 자, 이제 문제만 풀면 될것 같아요. 자, 평행사변형 ABCD에서 각 A와 각 D의 크기의 비가 2대 1일 때각 B의 크기를 구해라. 사실 각 B의 크기는 어디랑 같냐면요. 각 D의 크기랑 같잖아요. 근데 이 평행사변형은 아주 중요한 성질이 있어요. 뭐냐면 여기다가 별표. 꼭 알고 계셔야 돼요. 평행사변형에서 서로 이웃한 두 각의 크기, 즉 A와 B 크기의 합, 각 B와 각 C의 크기의 합, 각 C와 각 D의 크기의 합, 각 D와 각 A의 크기의 합, 각각 어떻게 쌍을 묶어도 항상 합이 몇 도가 나오냐면 180도가 나옵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 하고 봤더니 평행사변형의 간단한 성질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가 X라면요, 여기도 X죠. 여기가 Y라면요, 여기도 Y죠. 자, 사각형의 내각의 합몇 도? 360도. 즉 무슨 말이냐면요, X 두 개랑 Y 두 개랑 더하면 360도가 나와야 되니까 하나씩 각 X랑 각 Y를 하나씩 더한다면 항상 몇 도가 나오냐? 180도가 나옵니다. 그럼 뭐예요? 이렇게 묶어도 X 플러스 Y, 이렇게 묶어도 이렇게 묶어도 이렇게 묶어도 항상 X 플러스 Y가 되기 때문에 항상 180도다. 이거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이걸 감안하면요, 이 문제는 너무 쉽게 풀려요. 왜? 뭐만 하면 된다? A랑 D랑 2대1이네? 이거 뭐야? 얘네 둘이 묶으면 합해서 180도가 나와야 되니까 얘를 2대1로 비례 배분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각 B의 크기는 각 D의 크기와 같은데요. 각 D의 크기는 180도를 몇대 몇으로 2대1로 비례 배분한 건데 1을 가져가는 거죠. 즉, 2 더하기 1, 3분의 1을 가져가더라. 그럼 180도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약분해주면 60도가 되고요. 정답, 각 B의 크기는 60도 체크를 해줄 수가 있겠죠. 간단하죠, 굉장히. 뭐만 알고 있으면 돼요? 이웃한 두 각의 크기의 합은 항상 몇 도다? 180도다. 이거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대각선. 두 대각선의 교점 O라고 했을 때 옳지 않은 걸 찾아라. 자, 가볼까요? 첫 번째, A, B랑 C, D랑. 평행사변형이니까 마주보는 편 길이 같아야 돼요. 맞죠? 2번, A, O랑 B, O랑 같냐? 야, 이거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여기랑 여기랑 같냐라고 물어보는 건데요. 같지 않아요. 우리가 같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여기랑 여기, 즉 BO랑 CO, 아 DO, 그다음에 AO랑 CO가 같다만 판단할 수 있죠. 왜?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까지만 알고 있지. 요 대각선 두 개가 같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체크를 해 주시고요. 또 3번. ABO, 각 ABO 여기죠. 그 다음에 각 CDO 여기죠. 엇각이네? 같네. 오케이. ABC

C 여기죠. CGA 여기죠. 어? 뭐야? 얘네 대각이네? 맞네. 그 다음에 다 지워주고 삼각형 ABO와 삼각형 CDO 얘네 합동이냐? 우리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잖아요. 얘네 합동임을 보였죠? 같은 방식으로 여기도 합동임을 보일 수가 있어요. 합동 됩니다. 체크를 해주세요. 억각 활용하면 금방 나오고요. 5번 합동. 그래서 옳지 않은 거를 찾아라. 정답 2번. 요렇게 넘어갈 수 있겠더라라는 거죠. 자, 이번에 DCF의 크기를 구해라 라고 하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다 활용하시면 돼요. 124도잖아요. 그럼 여기가 124도일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뭐만 찾으면 되냐면, 아, 각 DCF를 구하기 위해선 요 부분을 찾아서 124도에서 빼면 되겠다라는 거죠. 여기는 어떻게 찾을까? 이 직각삼각형 BCF에서 동그라미를 90도에서 빼주면 이 각의 크기가 나오겠다라는 거죠. 그럼 최종적으로 동그라미 찾아야겠네. 오케이, 가자. 동그라미 어떻게 찾죠? 각 B와 각 A를 더하면 몇도 나와야 돼요? 180도 나와야 됩니다. 여기 합한 게 180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 각 B의 크기가 180 빼기 124 해서 56도가 되고요. 따라서 그 동그라미는 각 B를 반으로 나눈 거니까 동그라미 하나에 몇 도가 된다? 28도가 되는 거죠. 56도의 절반. 다 했죠? 여기가 28도니까 여기 90도. 직각삼각형에서 90도에서 28도를 제외하면요. 이 각의 크기는 몇 도가 된다? 62도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나머지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DCF의 크기는 124도에서 몇 도? 62도를 빼준 거니까 정답은 62도. 정답 62도. 요렇게 체크를 할수 있다라고 할수 있어요. 할만하시죠? 괜찮죠? 또 볼게요. 자, 이번엔 A, B, O의 둘레의 길이를 구해라. 그럼 우리가 여기 4인 건 알고 있으니까 요 B, O와 A, O의 길이만 구하면 되는데 다 구해놨어요. 왜? 문제에서 줬잖아요? 8cm, 6cm. 평행사변형의 두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하기 때문에 여기는 3cm, 여기는 3cm, 여기는 4cm가 될 수밖에 없음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 4, 4, 3다 더해주면 둘레의 길이는 정답은 11cm. 요렇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오, 간단하죠? 너무 쉬워요, 평행사변형. 자, FE의 길이를 찾아라. 자, 평행사변형. 평행사변형이니까 계속 뭘 하셔야 되냐면, 각이 나왔다. 그러면 생각하셔야 돼요. 아, 저 각을 옮겨봐야겠다. 어떻게? 엇각을 쓰든, 동의각을 쓰든, 평행선의 성질을 충분히 활용을 해줘야겠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FA 길이를 찾고 싶어요. 그러면은, 적절히 각을 옮겨봅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요, 요 BC가 12cm고요. CD가 8cm. 이거밖에 몰라요. 왜? 평행사변형의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으니까. 봅시다. 여기 각 동그라미 동그라미 있잖아요. 그 우리 Z자, 억각을 만들어 볼까? 하고 Z자를 만드니까 여기도 동그라미가 될것 같아요. 그럼 동그라미 빨간색으로 표현하니까 갑자기 보이죠? 뭐가 보여요? 뭐야? 여기랑 여기, 즉 AB랑 BE랑 길이가 같네? 이등변 삼각형이네? 그러면은 오케이. BE의 길이가 몇 센치다? 8cm다. 바로 체크를 할수 있겠죠. 여기가 8cm. 그럼 뭐야? 아, 옆에 X도 똑같이 해주면 되겠네. X죠? 그러면은 똑같이 Z자 만들어주면 여기도 X죠. 그럼 뭐예요? 이 삼각형도 이등변이네? 어디? CF랑, 그다음에 CD랑 길이가 같은. 즉, CF랑 CD랑 길이가 같고요. 얘가 몇이다? 둘다 8cm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8이라는 거죠. 이거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까 하고 보면요. 이거 지금 여기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B부터 F까지는 8cm예요. 또 E부터 F를 지나서 C까지가 또 8cm죠.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를 더하면요. 12가 나와야 돼요. 그럼 몇이 겹친 거예요? 어? 뭐야? 여기부터 여기까지 EF가 두번 겹쳐 있단 말이에요. EF 한 번, EF 두 번. 즉, BF에다가 CE를 더한 거는요? BF가 아니죠? 지금 알파벳을 잘못 썼어요? 여기가 F고요. 여기가 E죠. 그럼 어쨌든 BE랑 CF 두 개를 더한 거는 BC에다가 EF를 한번더 더한 게 됩니다. 그럼 잘 살펴보면 BE랑 CF를 더하면 16이 되고요. BC가 12가 되죠. 그럼 EF의 길이는 몇 cm가 돼야 된다? 4cm가 돼야 된다. 따라서 정답. FE, EF의 길이는 4cm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8 더하기 8. EF가 한번 겹쳤는데 겹친 게 4cm야? 8 더하기 8에서 총 16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보시고 서술형. 한번 서술형도 연습을 하셔야죠. 그래서 DE의 길이 한번 찾아봅시다. 자, 평행사 변형이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를 다 써보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DE를 구해야 된다라고 하면요. 여기가 CD가 12cm인 거 알고 있고요. 그러면은 C부터 E까지가 도대체 몇 cm냐? 여기까지만 구한다면 거기서 12를 빼면 DE의 길이가 나오겠죠. 그거를 유념한 상태에서 평행사 변형의 성질을 활용해 봅시다. 우리가 구하고 싶은 DE. 자, 일단은 CD 12cm인 거 적어 놓고요. 일단 풀어 볼게요. 그러면은 계속 얘기했죠. 각이 나왔다 하면요. 평행사 변형 뭐해 보자. 억각을 활용해 보자. 여기 Z자 만들어 주면 너무도 공교롭게도 여기가 동그라미가 됩니다. 그러면은 무슨 삼각형이 돼요? 야, 이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이등변 삼각형. 어디랑 어디가 같은? BC랑 CE랑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돼요. 즉, BC의 길이가 20cm라면 C부터 E까지의 길이도 몇 cm? 20cm가 된다는 거죠. 다 구했잖아요, 이제. 여기가 20인데, C부터 D까지가 12예요. 그럼 D부터 E까지, DE의 길이는 몇이다? 20 빼기 12니까 8cm다. 요렇게 체크를 할수 있는데요. 이거를 서술하셔야 돼요. 여러분들께서 직접. 어떻게 서술할 거냐? 그 연습을 해봅시다. 자, 같이 가볼게요. 자, DE의 길이를 구해보자 하면요. 가장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역으로 쓰는 겁니다. 각 A, B, E와 각 CEB가 같다. 적어줘야겠죠. 각 A, B, E와 각 CEB가 같아요. 왜? 억각이니까. 억각으로 같아요. 그러면 뭐가 되죠? 삼각형 CEB가 이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그거를 언급을 해주셔야 돼요. BC와 BE가 같은. 근데 왜 같냐? 각, 요 각도, 여기 각이 EBC죠? EBC와 뭐가 같아요? BEC, 즉 CEB. CEB가 같기 때문에 얘네는 뭐가 되냐? 이 삼각형은 BC와 EC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뭐가? 적어줘야죠. 삼각형 CBE는. 여기가 여기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 그러면은 무슨 얘기를 할수 있어요? CE는 따라서 CE의 길이가 총 20 센티미터입니다. 여기까지 1차적으로 체크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적어야 될게몇개안 남았죠? 뭐가 남았어요? CD가 12cm예요. 따라서 DE는 20에서 12를 뺀 8cm.

cm예요. 이것만 적어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천천히 적어 봅시다. 사각형 ABCD에서 이게 평행사변형이잖아요. 이게 평행사변형이에요. 즉, 대변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CD의 길이는 AB의 길이와 같고 둘다 12cm를 만족해요. 그럼 여기를 1번, 여기를 2번이라 하면요. 최종적으로 할 말은 뭐예요? 1, 2에 의해서. DE의 길이는 몇이 된다? 20 마이너스 12죠. 12 따라서 8cm가 된다라고 해주시면 정답이 되겠죠. 뭐가 되게 길죠? 근데 요렇게 쓰셔야 이 문제 그냥 풀땐 쉬웠어도 서술하는 거 요렇게 서술을 해야 거의 만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포인트도 몇개 집어주자면 일단 평행하니까 억각이에요. 설명하셔야 되고요. 억각이에요. 그 다음에 밑각이 두 내각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이등변 삼각형임을 설명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 삼각형이 이등변이니까 그래서 CE의 길이가 20cm예요. 설명하셔야 되고요. CD는 왜? 평행사변형이니까 CD가 12cm예요. 설명하셔야 돼요. 그래서 DE가 CE-CD 8cm다. 설명하시면 마무리가 되겠죠. 요게 서술형 문제였고요. 자, 요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1학기 때 1차 함수, 우리 직선의 기울기 배웠었죠. 기울기를 통해서 평행사변형을 만드는 건데, 평행하게 만들고 평행하게 만들어라 라는 거죠. 평행사변형이 되도록 하는 점 뒤에 좌표는 뭐냐? 그럼 일단 B부터 C가요. 마이너스 1,0에서 5,0까지 그냥 X축 따라 이동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 A에서 D도요? 여기 직선 Y는 4 따라 이동해야 됩니다. 즉, 0,4에서 몇 칸? 모르지만 Y의 좌표는 4여야 된다. 즉, AD와 BC가 평행하게 만들려면 D의 Y 좌표가 4여야 된다. 이렇게 체크를 해줄 수 있겠죠. 즉, AD와 BC가 평행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D의 Y 좌표가 몇 콤마 4 이런 형식으로 써줘야 돼요. 두 번째, AB와 CD가 평행하게 만들고 싶어요. 자, 그럼 이제 뭐 하셔야 돼요? 두 직선이 평행해요? 그러면은 뭐가 일치하더라? 기울기가 일치하더라라는 거죠. 기울기가 같아야 된다. 즉, AB와 CD가 평행하게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은 기울기가 일치하도록 뒤에 X좌표를 설정해라라는 거죠. 자, 기울기가 몇인데요? AB라는 직선, 요 직선의 기울기는요? X가 한칸 증가할 때 Y의 값은 4 증가합니다. 기울기를 따지자면 1분의 4, 즉 기울기 4가 되죠. 마찬가지로 5,0에서 D로 가려면요. X가 A만큼 증가할 때 Y가 지금 4만큼 증가하잖아요. 그럼 이 기울기가, 즉 A분의 4라는 이 기울기가 정확하게 몇이 나와야 돼요? 4가 나와야 되는 거죠. 따라서 A의 값은 몇이다? A의 값이 1이다. 즉 5,0에서 한칸 증가할 때네칸 올라가도록 만들어라. D의 X좌표는 한칸 증가한 6이 되도록 해라. 즉 D의 X좌표는 6이 되도록 해라. 즉 6,4 이렇게 찾아줘라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줘야 된다라는 거야. 복잡하죠? 복잡하죠? 일단 AD와 BC가 평행하게 만들고 싶어요. 이 BC 자체가 X축이잖아요? 즉, Y는 0 직선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도 AD라는 직선도 Y는 뭐? 이런 식으로 X축에 평행한 직선이 돼야겠다. Y의 좌표가 같아야겠다. 둘다 4다.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기울기를 같게 만들기 위해서 1분의 4, 1분의 4 만들어준 거죠. 요거 체크하시고요. 이거 기억 안 나시면 1학기 강의 다시 들으셔야 됩니다. 1차 함수와 그래프 한번 설명 들으셔야 되고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문제를 풀어봤고요. 오늘 배운 개념

깔끔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평행사변형이라 하면요. 두 쌍의 뭐가?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한 사각형이었고요. 이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하다는 성질만 활용해주면 우리는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고,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각각 같고, 그 다음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정확하게 이등분한다라는 성질까지 유추할 수 있었죠. 머릿속에 막 그려지시나요? 그 그림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이게 막 제가 개념을 정리할 때 설명이 깔끔하게 정리가 돼야 되고요. 저 오늘 여러분들께서 풀어야 될 미니 모의고사 간단하게 소개를 할게요. 자, 실전책 27페이지에 8번 이 서술형 문제를 포함해서 하단 자막에 제시되는 4문제까지 총 5문제를 풀어보고 자료실에 탑재되어 있는 풀이랑 비교를 해보세요. 그 다음 서술형 8번 문제는 알고 계시죠? 직접 풀어보고 그 풀이를 찍어서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요. 선생님이 직접 첨삭을 해드릴게요. 자, 이 기회에 꼭 잡아주시고요.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미니 모의고사까지 소개를 해봤고, 오늘 마지막 평행사변형 개념은 요 정도로 정리할게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 어떤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 되는지, 그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과학과 사랑에 빠지게 만들어줄 최사랑입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지난 강의에 이어서 지각의 변화와 관련된 중단원 실전 문제 7번부터 18번 문제까지 그리고 이어지는 실전 선온 수령 문제까지 모두 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가 되었다면 바로 문제풀이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7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멀리 떨어진 대륙에서 발견된 같은 종의 식물화석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하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멀리 지금 떨어져 있는 대륙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물리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종의 식물화석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화석을 해석을 할 때 어떤 한 지역에서 발견이 되면 아, 이 지역에서 이 종이 살았구나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얘네들은 지금 현재 같이 몰려서 살았다기에는 다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고 현재 기후도 기온도 너무나 다 다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보고 우리 베게너라는 과학자는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아, 과거에는 이 대륙들이 지금과는 다르게 하나로 모여 있었고 그랬을 때 이 식물 종이 분포를 했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기억! 식물의 씨앗이 바다를 건너서 날아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멀리 떨어진 대륙에 동시에 분포할 수 있었을까요? 자, 이렇게 당대 과학자들도 주장은 하기는 합니다. 이렇게 바람을 타고 갔을 것이다 혹은 어떤 대륙 사이에 육교라는 게 있어서 이렇게 건너갈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은 이제 아니다 라고 현대 사회에서 받아들여지게 되고요. 그게 아니라 과거에 실제로 이 대륙들이 붙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글로소프테리스가 지구 전체에 서식했기 때문이다도 틀린 해석이며 디귿만이 옳은

시선으로 볼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대륙들이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이렇게 분포를 했다가 이 대륙들이 나중에 갈라지고 이동해서 분리되었기 때문에 현재의 대륙 분포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봅니다. 이것이 지금 현대 우리 과학에서 보편적으로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럼 8번 볼게요. 그림은 베게너의 대륙 이동선을 순서대로 나타낸 것인데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베게너는요, 과거에는 이 대륙들이 모두 다 모여서 하나의 거대한 대륙을 이룬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거대한 대륙에 이름도 붙여줬습니다. 바로 판게아였거든요. 그래서 이 판게아로부터 출발을 해서 이들이 서로 갈라지고 점점 멀어지면서 지금 현재와 같은 분포의 대륙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 과거에 하나였던 그 거대한 대륙 판게아라고 이름 붙여준 거 베게너 맞고요. 해석을 할 때는요. 판게아가 과거 어느 시기부터 갈라지기 시작해서 현재와 같은 모습이 되었다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 순서대로 이동했다라고 본 거고요. 디귿, 베게너는요, 여러 가지를 증거를 근거로 해서 대륙 이동설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쵸? 자, 여기 여러 가지 증거라고 하는 거 우리 교재에서 네 가지 구체적으로 다루었는데요. 이네 가지 증거에 대한 내용은 우리 친구들이 아주아주 아주 빼곡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네, 뭐였죠? 계속 이제 툭 찌르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친구들 바로바로 꺼낼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첫 번째는요, 해안선의 일치. 두 번째는요, 이전 문제에서 다룬 것처럼 화석의 분포. 세 번째는요, 산맥의 연속성. 네 번째는요, 빙하의 이동 흔적이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세세한 내용까지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한 여러 증거를 근거로 대륙 이동설을 주장하였음에도 우리 한계점까지 기억하기로 했었죠? 이 대륙을 이동시킨 힘의 근원이 무엇이냐? 그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당시에는 인정받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모두 옳은 5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베게너의 대륙 이동설이 당시 과학자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까닭! 선생님이랑 마지막에 정리를 했었죠? 바로 뭐였을까요? 이 거대하고 무거운 대륙을 누가 어떻게 이동시켰느냐? 그 이동 힘의 근원을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5번, 대륙을 이동시키는 힘의 근원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 이것이 옳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는 왜 틀린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대륙 이동에 대한 증거는요, 사실 네 가지나 제시를 했고, 나름대로 근거 자료가 명확했습니다. 화석 분포도 그렇고요. 그리고 산맥의 연속성 이런 거 굉장히 과학적인 증거 맞습니다. 그래서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증거는 충분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이동시켰는데라는 힘을 설명하지 못한 것뿐이었죠. 그래서 대륙 이동설의 증거를 한 가지도 아니고 우리 네 가지 제시했기 때문이고요. 학설도 나름대로 제대로 정리해서 1915년에 책까지 출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대륙이 하나로 붙어 있었다고 주장은 하였으나 그것이 인정받지 못한 까닭이 아니라 그 하나로부터 갈라진 힘의 원인을 설명하지 못했다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5번이 옳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0번 문제 볼게요. 그림은 지각과 멘틀의 일부를 표현한 단면도인데요. 자, A, B, C, D 명칭으로 옳은 것 그리고 특징을 선생님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그림 지각의 단면 잘라가지고 크게 확대한 그림인데요. 자주 등장하는 그림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꼼꼼하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일단 지구의 가장 겉부분인 이 지각을 포함해서 이 멘틀의 윗부분까지 나타낸 그림이거든요. 어느 부분이 무엇을 명칭하는지 한번 이름을 써볼게요. 자, 이렇게 해양 바깥으로 나와 있는 대륙을 이루고 있는 이 지각을

대륙지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A는 대륙지각입니다. 두께는 약 35km 정도가 된다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해양 밑에 잠겨 있는 이 B는 바로 해양지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륙지각보다 얇아서 평균 두께가 약 5km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자, 이 대륙지각과 해양지각을 구성하는 주요 암석의 종류도 달랐습니다. 기억하시나요? 한번 또 정리해볼까요? 자, 대화해현에서 대륙지각은 화강암질 암석으로, 그리고 해양지각은 현무암질 암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은 이 A와 B, 지각들의 아래에 있는 이 뒤층은 그렇다면 누구일까요? 바로 지각 아래층 멘틀이 되겠죠. 그래서 이 아래에서부터 저 보이지 않는 곳까지 전부 다 멘틀인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지각들과 이 멘틀 중에서도 상부까지만 딱 잘라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지칭하는 C는 그럼 이것이 무엇일까요? 얘가 바로 판입니다, 판. 두께는 약 100km 정도를 평균적으로 잡고 있고요. 이렇게 지각과 멘틀 상부를 포함한 이 판이 이동하고 있다. 그래서 판의 경계에서 많은 자연재해 같은 것들이 일어난다라고 우리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따라서 네, 올바르게 짝을 지은 것은요. A 대륙지각, B 해양지각, C 판, D 멘틀인 3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주 나오는 그림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까지 연습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그럼 11번 문제 볼게요. 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그림으로 그렸던 이 부분, 표시했던 이게 바로 판이었죠. 자, 그렇다면 이걸 그대로 적용을 시켜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기억. 판은요, 지각에다가 멘틀 중에서도 멘틀의 전부가 아니라 단단한 윗부분, 멘틀 상부까지 그 부분을 우리 따로 떼서 판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래서 판의 정확한 정의 맞습니다. 니은 해양지각을 포함한 판은 대륙지각을 포함한 판보다 두껍다. 자, 다시 그림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자, 지금 대륙지각이 해양지각보다 평균 두께가 더 두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륙지각을 포함한 판과 해양지각을 포함한 판 두께를 비교하면 아무래도 당연히 대륙지각을 포함한 판이 더 두껍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100km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자로 딱 자르듯이 딱 100km까지야가 아니라 대략적으로 평균 100km 정도 되는 그 단단한 암석층 구간을 판이라고 지칭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해양지각을 포함한 판이 대륙지각을 포함한 판보다 얇기 때문에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디귿, 지구의 겉부분은 크고 작은 여러 개의 판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판이라고 하는 구간이 한 개가 돼서 쭉뺑 둘러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달걀 껍데기처럼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깨진 달걀 껍데기처럼 크고 작은 여러 개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었죠. 그런데 이 각각의 판 조각들이 서로 이동하는 방향, 속도 모두 다 달랐기 때문에 그 경계면에서 다양한 자연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했던 겁니다. 이것이 쭉 이어져야 돼요. 자,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디귿인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전 세계 주요 판의 분포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정말로 크고 작은 여러 개의 판들로 지구 표면이 이루어져 있네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판들이 서로 다른 속도와 방향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동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떠한 판과 판은 서로 부딪히기도 할 거고요. 어떠한 판과 판은 서로 멀어지거나 엇나가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경계에서 지진과 화산 활동이 자주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러한 판의 경계에서 일어나는 현상 주로 많이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겠습니다. 한번 보기 볼게요. 일단 땅이 갈라지는 지진. 당연히 자주 발생할 수 있겠죠.

에너지가 집적되고 집적되다가 계속해서 쌓이다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한계점에 도달하는 순간 꽝 하면서 단층이 생기면서 에너지를 발산시킬 수도 있고요. 그쵸? 암석이 깨어지면서 땅이 흔들리는 현상, 지진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화산 활동도 자주 발생할 수 있고요. 디귿, 판들이 서로 부딪히고 갈라지고 어긋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네, 판들마다 서로 다른 속도와 방향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었죠. 따라서 정답은 모두 옳은 5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볼게요. 지진과 화산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진은요, 땅이 흔들리는 현상입니다. 그쵸? 그래서 지진이 발생하면 땅 흔들린다? 아, 이 정도는 우리 친구들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또, 화산 활동의 정확한 정의가 뭐였냐면은 지하 깊은 곳에서 이 마그마가 지각의 약한 틈을 뚫고 바깥으로 나오는 그런 현상을 화산 활동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도 화산 활동의 올바른 정의 맞고요. 디귿! 화산 활동은 인간에게 해로운 영향만을 미칠까요? 네. 해로운 영향 물론 있습니다. 이러한 마그마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사는 이런 주택 단지에도, 주거 단지에도 피해를 입을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화산재가 하늘 멀리 퍼져 나가게 되면은 비행기 항로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이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로운 영향만을 미친다. 아니죠. 이러한 화산재가 쌓인 땅은 영양소가 풍부한 비옥한 땅이 되기 때문에 농작물을 기르기 좋은 땅이 될수 있다라는 내용도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는 이러한 화산 단지를 관광지로 개발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취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해로운 것만은 없다. 디귿은 틀린 설명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14번 볼게요. 지진과 화산 활동의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자, 일단 화산 활동이 일어나게 되면은 뜨거운 마그마가 바깥으로 분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화재라는 현상도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또 화산 주변의 땅속 열을 지열 발전에 이용하기도 한다. 자, 그러니까 화산 주변에는 뜨거운 마그마가 이렇게 올라오려고 하는 지반이다 보니 이 지열, 그러니까 땅의 열이 굉장히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이 지열을 가지고 뭐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시킨다거나 이러한 과정을 발전이라고 하거든요. 전기를 발생시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열 발전으로 사용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화산 활동의 긍정적인 사례가 되게 되는 것이겠죠. 또 화산재가 쌓여서 토양이 비옥해지면 농작물 수확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 또한 화산 활동의 장점이 되는 거예요. 4번. 화산 활동으로 분출되는 화산재는 우리 생활에 이로움만 준다? 이렇게 이로움을 주기도 하지만 화재 발생 같은 경우 이롭다고만 볼수 없겠죠. 또 비행기에 이제 운항이 어려워진다든지 이런 피해도 있기 때문에 이로움만 있다, 피해만 준다, 이러한 표현들은 모두 다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5번. 규모가 큰 지진이 발생하면 도로 건물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치는 등 인명피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진이 발생했을 때 안전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그 대응 매뉴얼을 숙지해 두는 것이 또 중요하겠죠. 따라서 5번도 맞는 설명이므로 정답은 4번입니다. 15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지진대와 화산대를 나타낸 것인데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볼게요. 자,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곳, 그리고 화산이 자주 발생하는 곳, 둘다 이렇게 딱 보니까, 양옆에 딱 놓고 보니, 뭔가 공통점이 보이시죠? 그쵸? 약간 분포하는 지역이 비슷해요. 그런데 어떻게 비슷하냐면, 바로 골고루 분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지역에 몰려있는데, 그 몰려있는 모양이 마치 긴 띠를 이루는 것처럼 몰려있더라, 라는 겁니다. 그쵸? 일치하고 긴 모양의 띠 모양으로 분포하는 거 보이시죠? 자, 그래서 지진대와 화산대는 특정한 지역에 긴띠 모양으로 분포한다? 이것은 맞는 설명입니다. 자, 그리고 지진대와 화산대는 지구상에 골고루 분포한다? 여기저기 있으니까 이것을 골고루라고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골고루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륙이든 해양이든

화산이 분출되고 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따라서 항상 이 지진대와 화산대 이야기할 때는 판의 경계와 늘 세트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판의 경계에 분포한다 맞는 설명이므로 정답은 3번입니다. 16번 문제 볼게요. 이번에도 역시 가는 판의 경계고요. 나는 화산대 지진대를 합쳐놓은 그림입니다. 역시나 보니까 어떤가요? 화산대 지진대가 대부분 다이 판의 경계와 일치하는 경향성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골라보겠습니다. 1번, 화산 활동이 활발한 지역, 화산대고요. 지진이 자주 발생하면 지진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산대, 지진대 거의 비슷한 분포를 보여요. 어디로요? 이 판의 경계로요. 자, 그래서 지진과 화산 활동은 판의 중심부에서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자, 이런 전혀 같은 표시, 표현, 이런 극단적인 표현이 나오면은 우리 한번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자, 판의 중심부, 예를 들어 태평양판의 이 중심부 보시면은 이런 특별한 구역에서 마그마가 약한 틈을 뚫고 올라오면 화산 활동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혀 발생하지는 않고 주로 이곳에서 발생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판의 경계에서. 그래서 5번, 지진대와 화산대는 판이 서로 멀어지거나 부딪히는 경계에 주로 분포하는구나, 가와나가 겹치는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17번입니다. 위 자료를 볼 때, 지진과 화산 활동이 가장 활발한 지역, 우리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판의 경계잖아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지진, 화산대, 이런 식으로 긴띠 모양, 고리 모양으로 분포합니다. 그런데 태평양의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를 따라서 가장 많이 분포하죠. 이렇게 지진대, 화산대 중에서도 가장 활발한 지역은 우리 태평양의 가장자리를 따로 불의고리다 라고 부른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고리 모양으로 가장자리에 분포한다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이 바로 판의 충돌이 가장 활발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진과 화산 활동이 자주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마지막 18번입니다. 그림은 우리나라 주변의 판의 경계, 그리고 화산 활동과 지진의 분포를 나타낸 것인데요. 우리나라가 있고요. 그리고 남동쪽에 일본이 있습니다. 자,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어때요? 이 태평양판, 필리핀판, 유라시아판, 이 판, 세 판이 만나는 판의 경계와 더 가깝습니다. 따라서 판의 경계 부근에 더 가까이 위치한다? 그렇다면, 이 판의 경계에서 화산 활동, 지진 활동이 제일 활발하게 일어나는데 그것에 더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화산 활동 그리고 지진이 자주 발생한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상으로 봤을 때 판의 경계가 가까웠더니 정말 지진과 화산 많이 일어나는구나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어지는 실전서 논술형 문제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그림은 풍화가 일어나는 요인을 나타낸 것인데요. 자, 이렇게 암석이 있었고, 암석 틈 사이로 물이 먼저 스며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기온이 떨어졌어요. 영하가 되면은 물이 얼음으로 상태 변화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얼음이 될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면요? 맞습니다. 부피가 팽창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암석의 틈을 더 넓히게 되겠죠. 따라서 우리 이렇게 모범 답안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기온이 낮은 지역에서 암석 틈으로 스며든 물이 얼어서 부피가 커지게 되면은 암석의 틈을 더 넓히게 되고 이것을 반복하면 결국 암석은 갈라지고 부서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2번 문제 이어서 볼게요. 그림은 현재 여러 대륙에서 발견되는 빙하의 흔적, 그리고 이동 방향까지 함께 나타낸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얀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은 빙하가 퇴적되어 있었던 층이고요. 그 다음에 빙하가 이동한 방향도 빙하가 이렇게 중력에 의해서 누르면서 땅을 긁고 지나가면은 흔적이 남음으로써 이 이동 방향까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살표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자, 그렇다면 1번. 현재 기온이 높은 지역에서도 빙하의 흔적이 발견되는 그 까닭은 무엇일까요? 현재 기온 분포로 따지면 빙하가 있을 수 없어요. 자, 그런데 발견이 됐다라는 것은 과거에는

빙하가 형성될 수 있을 만큼 추운 지역에 그 대륙이 위치했었다라고 볼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베게너도 그렇게 해석을 하였고요. 그래서 모범 답안을 이렇게 작성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과거에 매우 기온이 낮았던 지역에 모여 있었던 대륙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서서히 이동해서 현재는 기온이 높은 지역으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베게너도 과거에 이 대륙들이 모두 남극을 중심으로 붙어서 모여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었죠. 자,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2번. 이와 같은 빙하의 흔적, 그리고 이동 방향이 무엇을 뒷받침할까요? 앞에 내용이죠. 대륙이 남극을 중심으로 모여 있었다가 이동하였다. 즉, 대륙 이동설에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범 답안을 작성해 보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로 모여 있었던 대륙이 분리돼서 지금까지 이동했다라는 이 대륙 이동설을 뒷받침해 준다라고 정확하게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마지막 문제인 논술형 문제 한번 읽어보고 답변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는요, 화산 활동의 이로운 면에 대한 기사고요. 이어지는 나는 화산 활동의 피해에 대한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화산 활동이라고 하는 자연 현상은요, 이로운 면만 있는 것도 아니고, 혹은 피해만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이로운 면과 피해를 모두 다 가지고 있고, 이 양쪽의 면을 우리 친구들은 모두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로운 면부터 한번 볼게요. 헬레나 커피 연구소에 따르면 이 화산재가 굉장히 다양한 미네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그네슘, 칼륨 등 식물 생장에 필요한 미네랄이 풍부해서 화산암이 풍화되어 비옥한 토양을 형성해준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러한 화산토는 배수성, 그러니까 물이 잘 통과를 하고 빠져나가고요. 그리고 통기성, 바람이 잘 붑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피 재배에 매우 적합한 환경을 제공해주기도 합니다. 자, 실제로 전 세계 주요 커피 산지 중에 많은 지역이 활화산 주변에 분포해 있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세계 주요 커피 산지는 활화산 주변에 있다라는 내용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식물이 살아가기에 적합한 비옥한 토양을 만들어주는구나라는 게첫 번째 장점이었던 거고요. 자, 그럼 이어서 피해도 한번 읽어볼게요. 미국 지질조사국과 유럽 화산 감시기구에 따르면 최근 아이슬란드 레이캬네스 반도와 이탈리아의 에트나 화산에서 잇따른 분화가 발생해서 긴급 대피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화산재가 하늘 높이 퍼지게 되면은 항공기 운항이 어려워지는데요. 그래서 이 운항이 일시 중단되는 일까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끝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이 화산이 폭발할 때 나오는 유독가스가 주변으로 확산이 되면서 이거 건강에 유의해야 된다. 건강 경보도 발령이 되었고요. 그리고 공항 운영에도 큰 지장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항공기 운항과 더불어 건강에 직접적인 안 좋은 영향도 미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런 화산 활동의 피해에 대한 내용을 읽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위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화산 활동에 의한 피해 그리고 이로운 점을 각각 설명하래요. 이러한 활동이 인류 생활에 주는 의미를 400자리나로 서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런 긴 서술형 혹은 논술형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사실 이 앞에 있는 지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잘 요약만 할줄 알면 대부분의 절반 이상의 점수는 다 챙겨갈 수 있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해와 이로운 점을 이 앞에 글의 근거에서 설명하래요. 즉, 정리를 해보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문장으로 시작을 할 수가 있겠죠. 이제 논술을 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글을 아우르는 첫 번째 핵심 문장이 필요하므로 화산 활동에는 이로운 면과 피해가 모두 공존한다 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사례를 기사에서 뽑아서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모범 답안을 볼게요. 화산 활동은 인간 생활에 많은 피해도 주지만 이로운 점도 있다. 이게 핵심 문장이죠.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 등장합니다. 화산이 폭발했을 때 우리 위험이 되었던 거, 화산가스 유독하다고 했었죠. 그리고 화산재 때문에 공항 운영에 차질이 있다 했었죠. 이러한 피해를 줄수 있다. 그러나

장점도 나와야겠죠? 화산재는 마그네슘, 칼륨과 같은 미네랄이 풍부하기 때문에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어서 농작물 재배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장단점을 잘 고려해서 뭐 우리가 인류 생활에 이로운 자원을 함께 누려야 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자연 속에서 화산 지역을 활용하거나 조사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지금 현재 활화산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분화 가능성이 있는지 체크를 반드시 해야 되고요. 또 유해가스나 지방붕괴 같은 위험 요소가 있는지 미리 점검을 하고 안전시설 갖추어야 된다라고 답변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단원 공부 모두 마쳤고요. 우리 다음 강의에서부터는 3단원 공부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

0: 가까운 곳에 숨겨진 역사 이야기.
1: 역사적 인물의 반전 이야기.
0: 우리 동네로 역사 여행을 떠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도시로 오는 한국사 김진우입니다.
1: 안녕하세요. 김세연입니다.
0: 선생님, 혹시 배우 김상중, 이서진, 현빈, 이준호. 자, 이 네 사람의 공통점 뭔지 아십니까?
1: 저 알아요. 네. 잘생겼다.
0: 정답. 이지만, 네, 그거 말고도 있습니다. 바로 왕이 된 남자들이라는 건데요. 모두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한 번씩 조선 22대 왕인 정조를 연기했던 분들입니다.
1: 와, 정조를 다룬 작품들이 생각보다 많네요.
0: 그렇죠.
1: 이 정조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아버지 사도세자죠. 정조가 효심의 아이콘이잖아요.
0: 네,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 백성을 사랑한 애민왕, 혁신의 개혁군주 등등 떠오르는 별칭들이 많고요. 또 정조의 수많은 업적 중 가장 대표적인 걸로 조선 최초의 계획도시 추진을 들 수 있는데요. 도시로 보는 한국사, 이번 시간에는 정조의 모든 꿈을 실현한 이상도시 경기도 수원으로 떠나보겠습니다.

0: 와, 수원화성 이렇게 보니 느낌이 완전 다른데요? 이 효심으로 시작된 도시라니 왠지 뭉클해지는 기분이에요.
1: 물론 효심이 가장 큰 출발점이었던 건 맞지만 수원화성을 신도시로 만들게 된 데에는 복합적인 이유가 얽혀 있습니다. 당시의 집권 세력인 노론을 견제하며 왕권을 강화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거죠.
0: 집 하나 짓는 데에도 이것저것 생각할 게 많은데 도시 설계라니요. 스케일이 어마어마한데요?
1: 네, 맞아요. 이 도시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위치 선정부터 도시 설계, 발전 계획, 민생 복지 등등 정조가 얼마나 치밀한 사람이었는지 들으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0: 대체 도시 하나를 둘러싸고 무슨 일들이 일어난 거죠? 정조대왕의 큰 그림, 얼른 듣고 싶어요.
1: 수원화성 건립 배경부터 천천히 정조의 꿈의 도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떠나보시죠. 자기 아버지가 좁은 뒤주 안에 갇혀 8일 만에 돌아가시는 비극을 11살 어린 나이에 겪어야 했다면 그 마음은 평생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조선의 22대 임금 정조의 이야기입니다. 정조의 아버지는 우리가 잘 아는 사도세자였죠. 1762년 할아버지 영조의 명령으로 아버지가 뒤주에 갇혔을 때 어린 정조는 할아버지 앞에 엎드려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피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1776년 정조가 드디어 임금이 되었을 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안타까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정조의 이 효심에서 시작된 도시, 수원과 그 도시를 둘러싼 웅장한 성, 수원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정조는 임금이 된뒤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더 좋은 자리로 옮기고 싶어 했습니다. 처음 사도세자의 묘는 서울 동쪽 배봉산이라는 곳에 있었는데요. 정조가 보기에는 너무 좁고 초라했습니다. 그래서 풍수지리의 밝은 신하들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좋은 명당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찾아낸 곳이 바로 수원의 화산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곳은 이미 수원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었거든요. 1789년 정조는 큰 결심을 합니다. 그곳에 살던 백성 244호를 지금의 팔달산 아래로 옮기게 하고 화산 자리에 아버지의 새 묘를 만든 것이죠. 이 묘가 바로 융릉입니다. 이때 정조는 단순히 백성들을 강제로 쫓아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사비용을 넉넉히 주고 새로운 터전에서 잘살수 있도록 세금도 깎아주고 시장도 열어주었죠. 그러면서 옮겨진 새 도시를 그냥 평범한 고을이 아니라 자신이 꿈꾸던 이상적인 도시로 만들어 보겠다고 결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조가 수원을 새로운 도시로 만들고 싶었던 이유가 단지 아버지의 묘를 모셨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더큰 정치적인 계획이 숨어 있었죠. 당시 조선은 노론이라는 강력한 신화 세력이 정치를 좌지우지하고 있었습니다. 정조는 임금의 힘을 키우고 자기 뜻대로 개혁을 펼치고 싶었죠. 그래서 한양에서 가까우면서도 새로운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도시, 자신을 든든하게 받쳐줄 수 있는 도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수원은 한양에서 남쪽으로 약 40km 떨어져 있어서 임금이 자주 오갈 수 있으면서도 새로운 정치를 펼치기에 딱 알맞는 장소였죠. 화성은 곧 내가 처음 만든 큰 도시이다. 안팎의 일을 모두 새로이 마련하여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나라의 근본을 굳건히 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성을 쌓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옛날에는 성 하나를 쌓는데 오랜 세월이 걸리고 백성들이 억지로 끌려와 아무런 대가 없이 고생만 하다가 목숨을 잃는 일도 많았거든요. 정조는 이런 옛 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백성들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는 혁신적인 방식을 도입했죠. 또한 정조는 당시 31살의 젊은 학자였던 정약용에게 성 쌓는 방법을 연구하라고 명령합니다. 정약용은 중국을 통해 들어온 서양의 기술책인 기기도설 등을 두루 살펴보면서 새로운 기계를 고안해냈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거중기가 되겠습니다. 거중기는 위아래로 4개씩 짝지어진 도르래를 연결해서 아주 적은 힘만으로도 무거운 돌을 번쩍 들어올릴 수 있는 놀라운 기계였습니다.

0: 또 수레를 개량한 유형거도 만들어서 무거운 돌을 쉽게 옮길 수 있게 했죠. 이런 훌륭한 기계들과 정당한 임금을 받으며 일한 백성들의 열정 덕분에 그 거대한 성을 불과 2년 9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만에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정조는 공사가 끝난 뒤 거중기 덕분에 무려 4만 냥이라는 어마어마한 나라 예산을 아낄 수 있었다며 매우 기뻐했죠. 머리를 잘 쓰고 백성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면 백성도 덜 고생하고 나라 살림도 아낄 수 있다는 것을 정조는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1794년 여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지방에 유례없는 극심한 흉년이 닥치자 정조는 결단을 내립니다. 나라에 큰 재난이 닥쳐 백성들이 굶주리는데 성 쌓는 일을 계속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려 6개월간 공사를 전면 중단시킨 것이죠. 임금이 그토록 빨리 짓고 싶어했던 자신의 꿈의 도시였지만 그보다 백성들의 목숨을 더 귀하게 여겼던 정조의 진심이 담긴 결정이었습니다. 수원화성의 성벽 둘레는 약 5.7km, 사용된 돌은 성벽을 쌓는 데 든 것만 해도 18만 7천여 개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정조는 공사가 끝난 뒤에 화성 성역의궤라는 책을 만들게 합니다. 이 책에는 단순히 공사 과정만 적힌 게 아닙니다. 공사에 참여한 기술자 1,800여 명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그들이 일한 날짜와 받은 품삯이 단 일전의 오차도 없이 기록되어 있죠. 이런 꼼꼼한 기록 덕분에 훗날 수원화성이 전쟁으로 파괴되었을 때도 원래의 모습 그대로 완벽하게 복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수원에 가서 화성 성벽을 따라 걸을 기회가 있다면 그 돌 하나하나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는 아버지를 그리워했던 한 임금의 슬픔, 흉년 앞에 공사조차 멈추게 했던 따뜻한 마음, 그리고 백성들의 이름 석자를 소중히 기록했던 조선 후기에 가장 빛나는 시간이 고스란히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1: 신도시 개발을 위한 빌드업이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0: 일단 사도세자 묘 이장부터가 신도시 개발 착수의 명분이 되어준 거죠. 그 후로 왕의 친위군인 장용영을 설치해서 새로운 왕권 강화의 거점으로 만들고 군사, 경제, 행정 전반에 걸친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정말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지 않나요?
1: 그러니까요. 그리고 제도뿐만 아니라 이 기술 개혁도 대단했던 것 같아요. 이 3년도 채 되지 않은 이 짧은 시간 안에 이 화성을 지어냈잖아요.
0: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화성 축조 전 과정을 기록한 화성 성역의궤는 훗날 수원화성 복원의 설계도가 되었고 덕분에 원형에 가깝게 복원된 수원화성이 1997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수 있었습니다.
1: 아니, 정조는 대체 몇 수 앞을 내다본 거예요? MBTI 확신의 J, 계획형 임금이네요. 이니셜도 딱이네요. 그런데 선생님, 네. 화성 성벽 안쪽으로 들어가면 정조의 계획성이 정점에 달한 또 다른 공간이 있다는 거 아세요? 바로 화성 행궁입니다.
0: 네, 행궁은 왕이 피난이나 휴양을 가던 임시 숙소 아닌가요?
1: 맞아요. 화성행궁은 정조가 아버지 묘에 참배하러 갈 때 머물던 임시 거처이기도 하고요. 그때마다 실제 국정을 운영하던 공간이에요. 단순히 쉬다가는 숙소를 넘어 왕권 강화의 전초기지 역할을 한 거죠.
0: 말 그대로 궁궐이었네요. 그럼 규모도 어마어마했겠죠?
1: 그럼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규모의 행궁이 바로 이 화성행궁이거든요. 도대체 어떤 곳인지 지금부터 화성행궁에 대해서 아주 낱낱이 알아볼까요? 조선의 개혁군주 정조가 머물렀던 공간, 수원 화성행궁을 한번 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행궁은 그냥 임시숙소는 아닙니다. 왕이 직접 내려와서 업무를 보고 백성을 만나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도 했던 말 그대로 움직이는 궁궐 같은 공간이에요. 규모도

0: 상당합니다. 무려 600여 칸에 달하는 큰 건물이었고요. 당시에는 정조가 수원을 또 하나의 정치 중심지로 만들겠다라는 의지가 담긴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이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건물들을 하나씩 같이 걸어본다고 생각하고 들어가 볼게요. 먼저 봉수당입니다. 여기는 한마디로 행궁의 중심, 왕의 공식 공간입니다. 원래는 지방 수령이 업무를 보던 건물이었는데요. 정조가 사용하면서 완전히 격이 달라집니다. 특히 1795년, 정조가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회갑년을 이곳에서 열게 되면서 이름도 바뀌어요. 원래 장남헌이었던 이 건물은 정조에 의해 봉수당으로 이름이 바뀌는데, 이는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장수를 받들어 기원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봉수당에서 있었던 가장 유명한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1795년 회갑연 당일, 넓은 마당에 무대가 설치되고 궁중 연희가 펼쳐집니다. 왕, 왕비, 신하, 그리고 백성들까지 엄청난 규모의 잔치였어요. 이건 단순한 가족 잔치가 아니라 효를 국가적 행사로 만든 사건입니다. 다음은 정조가 평소 신하들을 만나고 공부하던 집무실, 유여택입니다. 이곳은 화성행궁에서 가장 흥미로운 일화가 많은 곳이에요. 이 유여택은 단순히 업무를 보는 공간을 넘어서 정조의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기록을 보면 이 정조가 화성으로 행차하던 날 비가 내려서 길이 험해지고 이동이 쉽지 않은 날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정조는 이 유여택에 머무르게 되는데요. 이때 신하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비 때문에 군사들의 옷이 젖은 것은 안타깝지만 이번 행차는 매우 중요한 일이니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이어서 오히려 이 비가 땅을 적셔주었으니 농사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행차보다 백성들의 삶을 먼저 떠올린 것이죠. 그럼 이제 탁 트인 건물 낭남헌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은 벽이 없이 기둥만 있는 개방형 구조예요. 왜 이렇게 지었을까요? 많은 사람이 함께 모이고 소통하는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정조는 여기서 잔치를 열기도 하고 무사들의 활쏘기 시험을 직접 참관하며 상을 내렸습니다. 실록에는요, 본부의 무사들에게 활쏘기를 시험보여 차등 있게 시상했다는 기록이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이 건물의 진짜 가치는 생존력에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화성행궁의 수많은 건물이 파괴되었지만 이 낭남헌은 훼손되지 않았던 건축물 중 하나였거든요. 마지막으로 행궁 옆 화룡전을 지나며 여정을 마무리해 볼까요? 이곳은 정조가 돌아가신 후 그의 어진인 초상화를 모신 곳입니다. 사후에도 자신이 사랑한 수원화성에서 백성들을 지켜보고 싶어 했던 그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나요?
1: 야, 이 정도 규모면 한양의 경복궁이 부럽지 않을 정도네요. 인상적이었던 건 어머니 환갑잔치 일화였는데 그 하나의 이벤트를 통해서도 정조가 효와 정치적 명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잖아요. 그걸 생각하며 다른 건물들을 떠올리면 아, 다른 건물들에도 정조는 다 뜻이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0: 그럼요. 뜻이 있다 맞아요. 화성행궁이라는 공간 자체가 효, 왕권 강화, 정치, 군사, 애민 등등 정조가 말한 모든 것들이 담겨 있는 이상향 그 자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1: 결국 수원화성과 화성행궁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더 나은 조선을 만들고자 했던 정조의 고뇌가 새겨진 역사의 현장인 셈이죠.
0: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건 정조의 이상이 끝까지 완성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1800년 화성축조 4년 만에 정조가 세상을 떠나면서 도시개혁은 더 이어지지 못했거든요. 만약 정조가 조금 더 오래 살았다면?

0: 수원은 어떤 모습으로 변했을까요?
1: 글쎄요. 수원을 포함해 오늘날 대한민국의 모습도 어쩌면 많이 달라져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만약이라는 가정보다 역사가 남긴 발자취를 우리가 기억한다라는 거잖아요.
0: 맞습니다. 비록 정조의 꿈이 완성되진 않았지만 그 안에 남겨진 역사를 통해 오늘도 이렇게 또 하나 깨우칠 수 있는 시간이었네요. 그럼 수원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1: 우리 동네에 숨겨진 생생한 역사 이야기.
0: 도시로 보는 한국사.
1: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0: 안녕.
2: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3: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2: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0: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같은 것에 우리 주변의 사회 이야기를 더 쉽고 재미있게 들려줄게요. 여러분의 지인쌤이에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독도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봤어요. 지난 시간에는 독도는 어디에 위치해 있고 왜 중요하고 어떤 가치를 지니는지 그런 부분에 집중을 했다면 오늘 시간에는 이 독도가 가지는 다양한 역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좀 더 집중해서 수업에 임해줬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준비물 북1, 북2 두 가지 교재 모두 필요합니다. 두 가지 교재 그리고 필기도구 가지고 선생님 수업 들어주면 좋겠어요. 자, 지난 시간에 퀴즈 정답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독도는 우리나라 영토 중 가장 어느 쪽에 있는 섬으로 국토의 영역을 설정하는 기준이 된다 라고 했는데요. 여기 아래에 선생님이 힌트로 지도도 가지고 왔어요. 자, 가장 어느 쪽에 위치해 있나요? 맞아요. 바로 동쪽에 있는 섬이죠. 여기 보면 동해라고 나와 있잖아요. 동해에 우리나라 영토 중 가장 동쪽 끝에 위치한 것이 바로 독도이고요. 그리고 독도는 동해의 중심에 위치해 있다. 이것도 중요한 지리적인 특징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국토의 영역을 설정하는 기준이 된다라는 말이 있죠. 이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법적 권한이 미치는 범위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럼 오늘 독도의 역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러 가볼게요. 네, 교재 22쪽 여러분 교재 잘 펴고 공부할 준비 됐죠? 좋습니다. 자, 독도의 이름부터 같이 살펴볼 거예요. 이 부분 교재 오른쪽에 있죠? 한번 봅시다. 이 독도가 역사적으로 다양한 이름들을 거쳐왔어요. 제일 먼저 우산도라는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그 아래 설명을 보면 독도의 이름은 512년 신라 장군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벌하면서 그때 우산도라고 부르는 것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만나볼 많은 역사적인 자료에서 이 독도를 우산도라고 부르는 것을 잘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우산도로 시작했다. 그 다음이 삼봉도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독도를 멀리서 보면 세 개의 봉우리가 있는 것으로 보였대요. 그래서 세 개의 봉우리가 있는 섬이다라고 삼봉도라고 이름을 부르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이 가지도예요. 이 가지도는 먹는 가지를 닮았나? 우리 친구들 헷갈릴 수 있는데 가지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친구들이 이 강치라는 것을 알아두면 좋아요. 강치. 사실 독도에 많은 해양 생물들이 살고 있지만 과거에는 독도 하면

기다릴 수 있는 가장 유명한 동물이 바로 이두 글자 강치였거든요. 아마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독도의 날을 맞아서 뭐 독도 교육할 때이 강치에 대한 내용을 여러 번 들어봤을 거예요. 강치 생긴 거 굉장히 귀여운 어떤 바다 사자 물개과 같은 그런 종류거든요. 독도에 이 강치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일본이 강치를 무자비하게 사냥하고 또 잡아먹고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강치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 멸종돼 버렸어요. 그렇지만 과거에는 강치가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 섬이었다. 그런데 강치를 이렇게 불렀대요. 가지어. 강치를 옛날에는 가지어라고 부르면서 가지어가 많은 섬이다. 가지도다. 이렇게 부른 적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오면 석도라고 불렸는데, 이 석도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석도. 자, 한자 공부를 한 친구들이면 석을 보고 바로 무엇을 떠올렸을 텐데? 그렇죠. 암석 할때 돌. 돌석자가 되겠죠. 그래서 돌로 이루어진 섬이다라고 해서 석도라고도 불렀어요. 독도,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사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아주 아주 큰 암석, 돌로 되어 있는 섬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도 돌석자를 써서 석도라고 불렀고, 그리고 독도로 넘어왔는데 이 독자가 전라도 사투리로 돌이라고 했지요. 그래서 독도, 돌로 된 섬이다. 독도.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러 가지 이름들을 거쳐왔지만, 오늘날에는 이렇게 독도라고 불리고, 석도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독도라고 바꾸면서 거기다가 한자 어떤 의미도 붙였대요. 그래서 교재에 보면은 한자로 표기한 것입니다라는 부분도 나와 있지만 이 부분보다도 이 위에 있는 우산도, 삼봉도, 가지도, 석도, 독도 이 부분을 좀더 중점으로 우리 친구들이 기억을 해두면 훨씬 그 뒤에 있는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역사 자료들 한번 본격적으로 살펴볼게요. 먼저 우리나라 자료, 여러 가지 우리나라 자료를 보면 왜 독도가 우리 땅인지 너무나도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들 외국에 있는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야, 독도가 왜 너네 땅이야? 이유가 뭔데? 라고 하면 우리 친구들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어요? 이때 생각보다 논리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적어요. 그냥 당연히 우리 땅이니까 우리 땅이지라고 밖에 이야기할 수 없으면 안 되겠죠. 오늘 내용 잘 들으면 우리 친구들 얼마든지 이 외국에 있는 친구들 혹은 일본에 있는 친구들을 만나서 우리 독도가 왜 우리 땅인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그첫 번째 자료가 바로 세종실록 지리지라는 겁니다. 설명 한번 볼게요. 무릉과 우산이 강원도에 속한 섬이며 날씨가 맑은 날에는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인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이 세종실록 지리지는 실록이에요. 실록. 아주 아주 신뢰도가 높은 그런 자료입니다. 실록이라고 하면 아무나 함부로 수정도 할수 없고요. 굉장히 사실적으로 적어 놓은 신뢰도 높은 자료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거기에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두 가지 있습니다. 무릉과 우산이 강원도에 속한 섬이다. 여기서 끊어볼게요. 이 세종실록 지리지에 보면은 우리나라의 영토를 아주 섬세하게 꼼꼼하게 모두 적어 두었거든요. 거기에 이 독도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 시기에는 울릉도를 무릉이라고 불렀고 독도를 우산이라고 불렀는데 이름은 다르지만 어쨌든 이 독도를 명확하게 우리나라 영토라고 잘 기술해 두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날씨가 맑은 날에는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인다. 그만큼 거리가 가까이 붙어 있다. 그런 부분까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날씨가 맑은 날에는이라는 전제 조건이 붙었죠. 사실 울릉도에서 굉장히 가까이에 있는 죽도라는 섬이 있어요. 그 죽도라는 섬은 날씨가 맑지 않아도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심지어 밤에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날씨가 맑은 날에는이라는 전제 조건이 붙음으로써 그게 여기 나타난 이 우산이라는 섬

섬이 죽도가 아니라 저기 멀리 조금 떨어져 있는 독도다라는 것이 이렇게 증거 자료로 잘 남아 있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 친구들. 그만큼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자세하고 섬세하게 이 독도를 역사 자료에 기록을 해 두었는지를 알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종실록 지리지 잘 표시해 두고요. 그 다음은 신증동국 여지 승람에 있는 팔도 총도라는 지도예요. 신증동국 여지 승람은 지리서 이름이고요. 그 안에 실려 있는 지도의 이름이 바로 팔도 총도입니다. 그렇지만 두 가지 모두 이름을 기억해 두세요. 현재 남아있는 우리나라 옛 지도 중 우산도, 즉 독도가 표기된 가장 오래된 지도입니다라고 되어 있지요. 자, 여기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 이게 바로 팔도 총도예요. 우리 친구들 교재에는 없지만 화면을 잘 보세요. 팔도 총도의 이게 이제 우리나라 한반도의 모습이고 여기 동해에 잘 보면 확대해 봤을 때 우산도, 즉 독도가 잘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게 울릉도인데 똘똘한 우리 친구들은 선생님 울릉도랑 독도의 위치가 바뀌어 있어요. 맞아요. 자, 우산도. 여기 독도가 이 시기에는 울릉도보다 서쪽에 그려져 있어서 위치는 조금 잘못되긴 했지만 그 이후에 있는 지도들을 보면 모두 독도가 울릉도 동쪽에 잘 그려져 있습니다. 그치만 이 지도가 중요한 이유는 이 울릉도와 독도를 각각 구분해서 서로 다른 섬으로 독도라는 것을 명확하게 표시한 가장 오래된 지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것도 중요하니까 팔도 총도 꼭 기억해 두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자료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예요. 자, 이제 조선에서 대한제국 시대로 넘어왔습니다. 여기서 칙령이라는 게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칙령은 임금이 내린 명령이에요. 대한제국 시기니까 임금이 아니라 황제겠죠. 고종 황제께서 이렇게 명령한 내용입니다. 이 칙령도 아주아주 중요해요. 왜? 임금이 황제가 직접 작성해서 내린 명령이라는 거거든요. 뭐라고 써 있냐면 대한제국 정부는 울릉 군수가 울릉 전도와 죽도, 석도, 즉 독도를 관할하도록 규정하여 독도가 우리 땅임을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죠. 실제로 자료에 보면 울도군 관할 구역을 울릉, 전도, 죽도, 석도, 독도로 규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울도군이요. 그 시기에 이 울릉도를 울도로 이름을 바꾸고 그 울도를 군으로 승격시킵니다. 그래서 울도군이 됐어요. 울릉도가. 울도군이 이 석도, 독도까지 같이 관할한다, 같이 통치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릉도 당연히 우리 땅이죠. 그런데 그 울릉도가 같이 관리하는 독도라는 거니까 독도도 자연스럽게 당연히 우리 땅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 만천하에 알렸다라는 거죠. 누가? 고종 황제가. 그래서 이 대한제국 칙령 아주 중요한 자료니까 이 부분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두면 좋겠어요. 자, 우리나라 자료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자료들에서 이 독도가 우리 땅임을 나타내고 있어요. 아주 아주 많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만 우리 교재에 잘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삼국접양지도라는 거예요. 삼국접양지도. 삼국은 세 개의 나라인데 일본, 중국, 우리나라입니다. 그리고 접양은 다른 구역의 땅과 서로 맞닿아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세 나라, 일본, 중국, 우리나라가 맞닿아 있는, 이어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낸 지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누가 그렸을까요? 맞아요. 일본의 지리학자가 그렸어요. 일본인이 직접 그린 지도입니다. 자, 그런데 뒤에 있는 내용 중요하겠죠. 독도가 우리나라의 영토와 같은 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 각각의 색깔로 영토를 표시했거든요. 중국, 일본, 우리나라 각각 다른 색깔로 해서 영토를 표시했는데 독도를 우리나라와 같은 색깔로 표시했습니다. 독도를 우리나라로 같이 색깔로 칠해놨다라는 거죠. 거기에 더불어서 옆에다 독도는
조선의 것이다 라고 글로도 남겨놨어요. 색깔도 우리나라 영토랑 같은 색으로, 그리고 글로도 옆에 조선의 것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남겨두었다라는 거죠. 이걸 보고 어떻게 독도가 우리 땅이다라는 것을 부정할 수가 있겠어요? 자, 중요한 자료고요. 두 번째도 볼게요. 태정관 지령이라는 것입니다. 지령이라는 것은 상급 관청이 하급 관청에게 내리는 명령이다라고 알아두면 되고, 이 앞에 있는 태정관이 무엇인지가 중요하겠죠. 태정관은 바로 일본의 행정기관이에요. 행정기관인데 보통 행정기관이 아니었대요. 아주 최고 행정기관, 높은 행정기관이었다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태정관이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의 영토와 관계가 없습니다라고 공식적으로 문서에 나타냈어요. 자, 이 부분 표시해 보세요.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의 영토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렇게요. 우리나라 것이라는 거죠. 그걸 일본의 높은 정부 조직이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 뜻은 일본의 전체 정부가 다, 이 독도와 울릉도는 조선의 것이다라고 인정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정관 지령도 아주아주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46년으로 넘어와요.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라는 것인데요. 이 중간 시기가 어떤 시기였을까요? 그렇죠. 바로 우리가 일제 시기, 일본이 우리나라를 통치하던 시기, 그 시기를 넘어서 우리는 이제 광복을 맞이하죠. 광복을 하면서 연합국이 우리나라에게 독도를 돌려줍니다. 연합국은 일본을 대신해서 통치하던 미국, 그리고 뭐 영국, 소련과 같은 그런 나라들인데, 이 연합국이 독도를 일본의 관할 지역에서 제외한다. 일본이 관할하는 곳이 아니다. 라고 문서에 남겨놨대요. 그리고 지도도 만들었는데, 그 지도의 이름이 연합국 최고사령부 관할 지도인데, 거기서 독도를 어디? 우리나라 영토로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제 시기 이후에 광복을 맞이하면서 독도까지 같이 우리 영토로 되돌려 받은 거죠. 공식적으로 문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어요. 이 자료도 아주 중요한데 그 이유는 우리나라 일본뿐만 아니라 이전 세계에 있는 다른 나라들도 독도를 우리의 것이라고 인정했다라는 부분이 되기 때문이에요. 네,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그 역사 자료들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게두 가지죠. 첫 번째, 그 자료들을 바탕으로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더 이상 부정할 수가 없어요. 사실 선생님이 소개한 이 자료들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치만 그 중에서도 아주 확실한 자료가 되는 것들만 골라온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 두 번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아까 연합국 각서 있었잖아요. 다른 나라에서도 독도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영토다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걸알수 있지요.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우리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들에서도 독도는 우리 땅인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 내용은 이제 이 독도를 지키기 위한 노력에 대한 부분인데, 독도와 함께한 그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나라 영토인 독도를 지키기 위해 옛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사부 장군입니다. 자, 우리 신라시대 때 이사부 장군이 우상국을 정벌해서 독도가 우리의 영토라는 역사적인 근거를 남겼습니다. 그 시기에 맨 처음에 우상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옛날에 울릉도에 우상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우상국이 독도까지 같이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부가 우상국을 정벌해서 우리 신라 영토로 편입을 했어요. 그러면 우상국이 따라오면 당연히 우상국에 딸려있는 작은 섬, 독도까지 같이 우리 신라의 영토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역사적 근거로 남아있는데, 우리나라 삼국사기에 보면 신라 지증왕 때의 이사부장

중국군이 이 우산국을 정벌해서 독도까지 우리나라의 영토로 편입했다라고 잘 남겨두었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안용복님이 나왔어요. 우리 독도를 지킨 굉장히 중요한 수호천사와 같은 분이에요. 같이 글 읽어봅시다. 조선시대의 어부로 일본에 가서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주장하고 일본인의 독도 출입을 금지하는 도해 금지령을 이끌어내고 이를 확인하는 문서를 받아 돌아왔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내용 속에 이 중요한 키워드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안용복님은 조선시대의 노비 출신의 어부셨고요. 최초로 우리나라가 일본에 가서 독도는 우리 땅이다라고 고함을 치셨던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셨던 분이에요. 여기 나와 있죠. 글을 통해서 일본인이 굉장히 당황을 합니다. 논리적으로 들어보니까 진짜 독도가 조선의 것이 맞네라고 인정하면서 일본인들 더 이상 독도로 출입하지 마세요라고 그 독도 출입을 금지하는 도해 금지령을 내렸고 이것을 문서로 기록으로 잘 남겨두었습니다. 자, 그만큼 아주 엄청난 사건이에요, 우리 친구들. 조선시대에 노비 출신이었는데, 이 일본이 독도를 조선의 것이라고 스스로 인정하면서 그것을 글로까지 남기게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용복님을 특별히 별표 치고 기억을 해 두도록 합시다. 사실 오늘 배우는 이 여러 명의 인물들 중에서 이 안용복님이 문제에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심흥택님인데 어떤 분이셨냐면 이제 대한제국 시기로 넘어와서 울릉 군수셨어요. 자, 그 시기에 이 울릉도를 관할하셨던 울릉 군수였는데 오늘 이렇게 울릉 군수로서 울릉도와 독도를 쭉 감시하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관리가 와서 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하면서 독도를 마음대로 조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발견하고 우리나라 정부에게 독도가 지금 일본에게 뺏기고 있습니다라고 보고하셨습니다. 자, 그 보고를 올린 덕분에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밝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친구들이 기억을 해 두세요. 자, 마지막으로는 이 독도를 아주 마음 깊이 사랑하셨던 분이에요. 스스로의 의지로 독도에 가서 생활을 하시고 어업활동을 하면서 독도에서 사셨고 실제로 이 주민등록상에 주소도 독도로 옮기셨던 우리 독도 1호 주민입니다. 최종덕님 이름을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오늘날에도 우리 정부 기관 그리고 이 시민들이 스스로 만든 조직, 민간 단체에서도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온 것이 독도 경비대라는 건데 우리나라 경찰이에요. 그런데 독도를 지키는 경찰이다라고 해서 독도 경비대라는 이름이 붙은 겁니다. 자, 이 경찰은 우리 지역, 우리 마을을 지켜주죠. 독도도 당연히 우리 마을, 우리 지역이니까 경찰이 가서 그곳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군대가 아니라 경찰이 가서 보호하고 있다라는 거. 경찰, 이 부분도 체크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는 반크라는 것인데, 민간 단체예요. 우리 시민들이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조직한 단체입니다. 어떤 일을 하냐면,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는 이 독도와 관련된 잘못된 정보를 찾아서 수정을 요구하는 사이버 외교 사절단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친구들 인터넷을 쭉 살펴보다 보면 이 독도와 잘못된 정보가 나와 있는 부분들이 많이 보여요.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이거 잘못됐으니까 독도는 우리의 땅이라고 정확하게 수정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그런 고마운 단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도 우리 친구들 가볍게 한번 읽어볼게요. 독도는 우리나라 영토이므로 독도에 등대를 설치해서 이 안전적으로 보호를 하고 있고요. 주민 숙소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두고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독도 관련 행사를 참여하고 이 독도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

참고하고 알아두는 것, 이것도 이 독도를 지키는 첫 걸음이다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도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럼 문제 풀어봅시다. 5번에 1번. 다른 나라 자료 중 어느 나라의 지리학자가 그린 지도, 삼국 접양 지도에서는 독도가 조선의 것이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어느 나라 지리학자? 그렇죠. 일본이에요. 일본의 지리학자가 직접 그린 지도입니다. 자, 2번 볼게요. 1877년에 만들어진 땡땡땡 지령은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영토와 관련이 없다는 내용을 일본의 행정기관이 공식적으로 나타낸 문서입니다. 자, 힌트가 바로 일본의 행정기관이라는 거예요. 세 글자로 태정관이라고 하죠. 태정관 지령이라는 것도 알아둡시다. 자, 6번에 1번. 연합국 최고사령부관할 지도에서는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그렇죠. 우리가 광복 이후에 이 독도를 다시 우리 영토로 가져오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되는 지도입니다. 자, 2번은 안용복님은 우상국을 정벌해서 독도가 우리의 영토라는 근거를 남긴 인물입니다. 안용복인가요? 아니죠. 바로 신라 장군 이사부에 대한 설명이지요. 우상국을 정벌했다라고 하면 이사부 장군을 떠올리면 되겠어요. 자, 7번 볼게요. 신증동국 여지 승람의 이 팔도 총도는 현재 남아있는 우리나라의 옛 무엇이다? 그렇죠. 지도가 되겠죠. 이 지도에는 우산도, 즉 독도가 표시된 가장 오래된 지도 기록입니다. 자, 8번은 여기 이 설명을 읽고 알맞게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이 설명에서 키워드를 뽑아내면 됩니다. 기억, 인터넷에서 잘못된 정보를 찾아 수정을 요구한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어디? 그렇죠. 바로 3번에 반크로 연결해주면 돼요. 니은 볼게요. 일본의 관리들로부터 일본은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삼고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이 내용을 정부에 보고했다. 보고해서 다시 한번 이 독도가 조선의 것임을 명확하게 밝혔던 분은 바로, 그렇죠, 울릉군수 심흥택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마지막 디귿 볼게요. 일본에 가서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강하게 주장하고 그것을 문서로까지 받아냈던 그분은요? 그렇죠. 1번에 있는 안용복님에 대한 설명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북원 마무리하고요. 북투로 넘어가 봅시다. 네, 북투 교재 9쪽 여러분 잘 펼쳤죠? 좋아요. 자, 문제 같이 풀어봅시다. 5번 문제.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역사 자료를 통해서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나요? 그렇죠. 정확하게 맞는 문장이지요. 자, 6번. 태정관 지령은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과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밝힌 일본 최고 행정기관의 문서다라는 것이죠. 일본이 아니라 조선의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일본의 최고 행정기관이 직접 나타낸 문서입니다. 7번. 독도는 동해 혹은 황해의 중심에 있어서 주변 지역을 지키는 데큰 역할을 한 군사적 요충지입니다. 자, 어디예요? 그렇죠. 황해가 아니라 동해에 위치해 있습니다. 8번 볼게요. 독도는 따뜻한 바닷물과 차가운 바닷물이 만나는 곳으로 해양생물 자원이 부족할까요? 풍부할까요? 그렇죠. 이렇게 따뜻한 바다, 차가운 바닷물 만나는 곳에는 그만큼 해양생물이 더 풍부하게 살고 있습니다. 풍부합니다. 자, 9번 볼게요. 신라의 장군으로 우상국을 정벌해서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라는 역사적 근거를 남겼습니다. 자, 우상국을 정벌했다는 내용이 있으면 바로 이사부 장군을 적어주면 되겠죠. 이사부, 신라 장군, 이사부. 자, 10번 문제. 일본인이 독도 근처에서 고기를 잡는 일에 강하게 항의하면서 일본으로부터 일본인의 독도 출입을 금지하는 도해 금지령을 이끌어냈던 이 훌륭한 분은 바로 안용복님이 되겠죠. 안용복. 네, 꼭 기억해 두어야 하는 분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퀴즈 나갑니다. 태정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제는 더 넓은 세상을 배우는 6학년 사회. 전혜은 선생님과 함께 꼼꼼하게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친구들, 오늘은 5강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안내했던 것처럼 오늘은 선생님과 북이 교재를 공부할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북이 교재를 통해서 평화 통일을 위한 다양한 노력 부분을 공부했었죠? 오늘 그첫 번째 중단원을 북이 교재에서 마무리할 거예요. 가장 먼저 중단원 핵심을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중요한 내용만 뽑아서 선생님이랑 빠르게 복습해 보고요. 쪽지 시험 문제, 중단원 확인 평가 문제도 우리가 또 풀어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요, 북이 교재고요. 사쪽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분단이 되게 된그 과정을 공부를 했었어요. 자, 우리가 1945년에 8.15 광복을 맞았죠. 자, 그런데 광복 이후에 분단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1948년에 남한만의 정부, 북한만의 정부가 수립이 되고, 1950년 6.25 전쟁도 터졌죠. 그리고 1953년에 정전협정을 맺으면서 분단 상황이 더 굳어지게 된 거예요. 이렇게 남과 북이 분단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분단으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던 게 크게 네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뭐예요? 전쟁이 끝난 게 아니고 휴전이기 때문에 잠시 중단된 것이기 때문에 전쟁의 위협 문제가 있다고 했죠. 남북한의 군사적 대립으로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위협을 느끼고 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나라를 지키기 위해 막대한 국방비로 지출되는 예산이 많아서 경제적 손실이 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분단 상황이 길어지면서 우리는 원래 한 민족이었는데 언어나 문화에 차이가 생기고 있다. 이것도 공부를 했고, 자, 선생님이 핵심을 정리하는 거이기 때문에 다 읽으면서 넘어가지는 못해요. 우리 친구들이 수업 끝나면 복습하면서 한번 여기 있는 문장들도 읽어보세요. 알았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이산가족의 아픔도 있다고 했어요. 이산가족이란 분단, 전쟁 등으로 인해서 서로 연락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는 가족을 이산가족이라고 한다고 했죠? 자, 오랜 기간 동안 가족을 자유롭게 만나지 못하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도 분단으로 인해서 인권 침해 문제나 환경 파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인권 침해 문제, 전쟁의 위험성이 사라진 게 아니잖아요. 전쟁의 위험성이 있는 한 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환경 파괴. 특정한 지역을 군사훈련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이것을 위해 개발을 하다 보면 생태계가 파괴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양한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해요? 평화 통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첫 번째 노력이 분단의 장소를 무엇의 장소로? 평화의 장소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장소 공부했는데요. 판문점, 비무장지대, 임진각 관광지,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공부했습니다. 각각의 장소가 왜 분단의 장소였고 어떻게 평화의 장소로 바뀌려고 노력하는지 우리 친구들이 반드시 알아야 한다라고 했었죠. 자, 판문점 보면 정전협정이 맺어진 곳이에요. 분단의 장소였죠? 하지만 평화의 장소로 만들기 위해 남북 정상 간 만남 등 다양한 교류가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평화를 기원하는 연주도 판문점에서 열리고 있죠. 자, 비무장지대는요, 남북한 간의 군사적 충돌을 막으려고 만든 지역이에요. 비무장지대니까요. 그런데 민간인 통제선 안에 자, 이 민간인 통제선을 민통선이라고 하는데요. 이따 문제에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설명해 줄게요. 일단 비무장지대 주변에요. DMZ 박물관, 평화의 길, 생태공원 등을 조성해서 평화의 장소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 여기 DMZ 박물관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임진각 관광지, 분단의 아픔을 보여주는 흔적이 많이 남아있죠. 멈춰서버린 기차나 망배단. 자, 그런데 평화의 장소로 만들기 위해 주변에 평화의 종이나 평화누리 공원 등이 만들어졌어요. 자, 옆에 보면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마지막 장소는 매향리 평화생태공원입니다. 원래 이곳은요, 과거에 미국 군인들이 사격과 폭격 훈련을 하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격장을 없앴어요. 즉, 분단의 장소였던 이곳을 평화의 장소로 바꾸기 위해 평화생태공원으로 만들었죠. 자, 평화생태공원 우리 친구들 사진으로 많이 봤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평화통일을 위해 정치적 노력, 경제적 노력, 사회 문화적 노력을 공부했단 말이에요. 정치적 노력은요, 평화통일을 위해 지도자나 정부가 한 노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4 남북 공동성명 발표를 공부했었죠. 이것은요,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통일 원칙, 큰 틀을 발표한 거고요. 남북 기본 합의서를 채택한 건 1991년. 남북화해, 평화, 교류와 협력 등의 내용이 담긴 합의서를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평화 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약속을 정했다는 것이고요. 또 남북 정상들이 만나서 회담을 개최했어요. 2000년에 제1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고, 그리고 이후에도 몇 번 더 있었죠? 2000년에 처음으로 남북 정상이 만난 이후 여러 차례 회담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정치적으로 노력을 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경제적 노력 볼게요. 자, 경제적 노력 우리 두 가지 배웠는데요. 금강산 관광 사업 그리고 개성공단 운영 경제적 노력으로 공부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 밖에 경의선, 동해선 철도를 남북으로 연결하여 운영해 남북 교류와 경제적 협력을 늘리려고 했죠. 자, 6.25 전쟁 때 끊어진 이 철도를 복원하고 시범 운행을 한 적도 있습니다. 자, 이것 세 가지 모두 경제적 노력에 들어간다는 거 선생님이 지난 시간부터 계속해서 강조해왔던 내용이에요. 우리가 외울 것이 아니라 이런 게 왜 경제적 노력인지를 이해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알았죠? 자, 그리고 여기 아래 보면은 금강산 관광하는 사람들의 모습 보이고요. 또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의 노동자들의 모습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네요. 자, 마지막으로 사회문화적 노력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분단이 지속되면서 남과 북이 다양한 부분에서 차이가 심해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사회문화적으로도 협력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언어 부분에서 결의말 큰 사전을 공동 편찬했죠. 그리고 개성 만월대. 자, 개성 만월대는 고려의 궁궐입니다. 만월대. 자, 이곳을 남북이 공동으로 발굴하여 조사를 했어요. 다양한 유물도 발견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협력을 한 것이고요. 또 남북예술단, 남과 북의 가수나 예술가들이 함께 공연을 한 적이 있었다고 했죠. 자, 이것도 사회문화적인 노력에 들어가는 거고요.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남북선수단이 공동 입장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도 함께 입장을 하면서요, 전 세계의 평화통일의 의지를 보여준 거잖아요. 이것도 사회문화적인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빠졌죠. 이렇게 다양한 부분에서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할 수 있지만 우리 친구들도 평화통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고 했어요. 자, 그것들 기억나나요? 일단 평화통일의 필요성을 이해해야 하고요. 북한 사회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이 평화통일을 위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이 있거든요. 그런 활동에 참여한다면 우리가 언젠가는 평화통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중단원의 핵심을 복습해 보았습니다. 이어서 중단원 쪽지 시험 10문제 도전해 볼게요. 방금 선생님이랑 정리했던 중단원의 핵심만 기억해도 중단원 쪽지 시험 10문제 아주 손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문제는 아니고요. 간단한 문제니까 선생님이랑 함께 풀어보도록 하자고요. 자, 부기 교재 5쪽이 되겠습니다. 1번입니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세요. 문장 읽어볼게요, 친구들. 우리나라는 6.25 전쟁 이후 정전협정이 맺어지면서 어떤 상황이 더욱 굳어졌나요? 지금 한반도는 북과 남으로 분단되어 있죠. 어떤 상황? 분단 상황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죠. 매우 간단한 문제. 자, 2번 문제 풀어봅니다. 다음 그림에 나타난 분단의 문제점을 쓰세요. 자, 이 그림 선생님 여러 번본것 같아요. 그쵸? 어르신들이 어떤 사진을 보고 그리워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곳은 어르신들의 고향 같죠. 북한에 있는 고향 땅에 갈수 없다니. 아마 북한에 가족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분단과 전쟁으로 인해 이런 아픔을 가진 가족들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이산가족이라고 하죠. 자, 따라서 문제점, 무엇의 아픔? 이산가족의 아픔입니다. 이산가족의 아픔. 자, 이렇게 정답 적어주면 되겠죠? 자, 이어서 3번입니다.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골라 동그라미 표하세요. 자, 그럼 문장을 읽어봐야 되겠죠? 문장 읽겠습니다. 분단이 지속되면서 남한과 북한의 국방비 부담은 꾸준히 어떻게 되고 있나요? 문제점에서 공부했었죠?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국방비라는 것은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 평화를 위해,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 쓰는 돈을 국방비라고 한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뜻을 확인했었어요. 군대 준비나 군대 훈련이나 무기 이런 것들. 자, 그래서 국방비 부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서 경제적 손실이 있다. 분단으로 겪는 문제점 중에 하나였죠. 자, 이어서 4번입니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쓸게요. 자, 비무장지대 DMZ는 남북한 간의 군사적 이것을 막으려고 휴전선 주변에 만든 지역으로 많은 지뢰가 묻혀 있습니다. 자, 빈칸에 들어갈 말 무엇일까요? 비무장지대는 군사적 행동을 하지 않기로 약속한 곳이에요. 무엇을 막기 위해?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그래서 들어갈 낱말은 충돌이 되겠습니다. 자, 이 비무장지대는요, 휴전선이 있으면, 군사 분계선이 있으면, 이 주변에 만든 지역이죠.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북쪽으로 2km 정도, 남쪽으로 2km 정도, 즉, 약 4km 정도의 너비의 지역이 비무장지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지뢰가 묻혀 있는 만큼 분단의 장소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평화의 장소로 바꾸기 위해 주변에, 뭐, 박물관도 만들고요. 또 평화의 길 이런 것도 만들었죠? 자, 그래서 4번 문제까지 풀어보았네요. 5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지역을 쓰세요. 자, 어떤 장소를 설명하는 것인지 우리 한번 설명을 읽어볼게요. 이곳은요, 휴전선과 가까이 있는 곳이에요. 왜? 가까이 있는 곳이래요? 자, 그런데 이곳에는요, 폭격을 맞은 다리 기둥도 있고, 멈춰선 기차, 증기기관차도 있고요. 망배난 등 분단의 아픔을 보여주는 흔적들이 남아 있어요. 자, 어디예요? 하지만 자, 이 분단의 장소를 평화의 장소로 바꾸기 위해 평화의 종, 평화누리공원 등을 만들며 평화의 장소로 새롭게 바뀌었대요. 어디? 임진강을 바라보는 누각, 임진각 관광지가 되겠습니다. 자, 임진각 관광지입니다. 임진강이라고 쓰면 안 되고요. 임진각 관광지 이렇게 정확하게 적어 주어야 돼요. 자, 그럼 이어서 6번 문제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세요. 74남북 공동성명에 담긴 원칙입니다. 74남북 공동성명은요, 통일 원칙을 정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주 우리의 힘으로 통일하자. 그 다음 있었고 민족 대단결 있었는데요. 여기 중요한 낱말 있었죠. 뭐예요?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빈칸에 들어갈 말은 평화입니다.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하자. 우리가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자, 그럼 7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역사적 사건은 무엇인지 쓰세요. 자, 읽어볼게요. 2000년. 남한의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에서 만나 회담을 진행했대요. 자, 지금 남과 북의 정상들이 만나서 회담을 진행한 거죠. 2000년에 열린 것, 제1차 남북 정상회담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은 남북 정상회담이라고 적을게요. 자, 이렇게 7번 문제까지 풀어보았고요. 이어서 8번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쓰세요. 자, 문장 보겠습니다. 남한의 자본과 기술력, 북한의 노동력을 이용해 자, 물품을 생산했대요. 경제 협력을 했대요. 북한 개성 지역에 만든 거래요. 무엇입니까? 북한 개성 지역에 만든 공장이 모여 있는 곳에서 이런 것들을 한 거죠. 그래서 개성 공단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개성 공단입니다. 자, 이어서 9번입니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세요. 자, 9번. 평화 이것을 이루면 대륙과 해양을 연결해 우리나라가 동아시아 교통의 중심지가 될수 있으며 우리 삶의 터전이 넓어질 거예요. 자, 이거 어떤 부분에서 공부했던 겁니까? 평화 통일의 필요성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평화 통일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공부한 부분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 무엇을 이루면이에요? 평화 통일을 이루면이라고 우리가 적어주면 되겠죠. 평화 통일을 이루면 이렇게 될 거예요. 자, 마지막 10번입니다.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남한과 북한 모두 평화 통일의 필요성을 알아야 되겠죠. 자, 그리고 서로를 어떻게 하는 태도가 필요할까요? 그래요.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할 겁니다. 존중이라는 것은요,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친구들, 이렇게 10번까지 간단한 쪽지 시험 문제 해결해 보았고요.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네요. 우리 문제 풀러 떠나볼까요? 중단원 확인 평가 10문제 선생님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단원을 마무리하는 순서네요. 자, 1번부터 10번 문제까지 있는데요. 선생님이랑 재미있게 한번 풀어보자고요. 1번입니다. 우리나라의 분단이 굳어지게 된 사건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8.15 광복 이후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고, 이 사건을 마지막으로 분단 상황이 지속이 되었습니다. 자, 그 사건이 뭡니까? 1번, 정전협정 체결? 맞습니다. 1950년에 6.25 전쟁이 터졌죠. 약 3년간의 전쟁 끝에 1953년 전쟁을 잠시 멈추기로 하는 정전협정을 체결했고, 그때의 분단 상황이 지금까지 오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다른 보기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번. 조선 총독부 설치. 우리 친구들 배웠죠? 조선 총독부는요. 일제강점기에 일제가 한반도를 통치하기 위해 세운 건물을 조선총독부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3번, 일제의 국권 피탈. 이것은 우리나라가 일제의 나라의 주권을 빼앗긴 일을 말하고 있는 거고요. 서울 올림픽 개최. 이것은 1988년에 서울에서 개최한 올림픽이니까 이것과 관련은 없죠. 자,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입니다. 자, 이것은 1919년에요. 일제강점기 때에 중국 상하이에 김구와 이승만 등을 중심으로 해서 광복을 위해서 임시적으로 수립한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이지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이다 라고 할수 있어요. 자, 2번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은 지역이 생겨난 이유를 쓰세요. 나왔네요. 선생님이 아까 이따가 나오니까 문제에서 설명해 줄게요 했던 개념 있었죠? 민간인 통제선. 자, 보겠습니다. 여기부터 민통선입니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여기가 민간인 통제선.

사연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곳은요, 비무장지대에 있는 남방 한계선 남쪽의 민간인 통제선 민통선이에요. 그러니까 비무장지대가 있고 남방 한계선이 있잖아요. 그 남쪽에 민간인 통제선 민통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부터는 민간인이 함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 그 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민통선이 민간인에게는 실질적인 경계선으로 느껴지겠죠. 자, 그런데 민통선, 통제선 안쪽에는 민간인 마을이 있지만 민간인은 군 부대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함부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지역 왜 생겼을까요? 들어갈 수 없는 지역, 허락을 받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 왜 생긴 거예요? 분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긴 거죠? 자, 그러면 서술형인데요. 뭐라고 적으면 됩니까? 남북이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분단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 이런 의미로 적었다면 정답이 되겠어요. 자, 이어서 3번 문제 풀어봅니다. 다음 학생들이 공통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지역이 있대요. 어떤 지역인지 함께 골라보겠습니다. 학생 1, 이 지역은 남북 한 간의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만든 지역으로 많은 양의 지뢰가 묻혀 있어. 자, 이것만 봐도 어딘지 알겠죠? 비무장지대죠? 학생 2, 이 지역을 주제로 박물관을 만들어 평화와 공존의 상징으로 바꾸고 있어. 자, 이 비무장지대는 분단의 장소였는데 이 장소를 평화의 장소로 바꾸기 위해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강원도 고성군에 DMZ 박물관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역은 비무장지대가 되겠죠? 자, 비무장지대 어디 있나요? 2번이네요. 정답은 2번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4번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지역의 이름을 쓰세요. 우리 친구들 사진 많이 봐서 이 사진만 봐도 어딘지 생각나는 친구들 있나요? 그렇다면 그림을 굉장히 유심히 본 건데요. 자, 사진만 보고 모를 수도 있어서 설명도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지요. 이곳은 원래 군인들이 사격과 폭격 훈련을 하던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거죠. 분단의 장소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평화의 장소로 바뀌었대요. 이 훈련하는 곳을 없애고 그 곳에 공원을 만든 겁니다. 자, 이 지역이 어디입니까?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매향리 평화생태공원이죠. 자, 그래서 적을게요. 매향리는 선생님이 마을 이름이다라고 했어요.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자, 이렇게 정답 적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잘 적었죠? 5번 문제입니다. 다음 사진과 같은 모습을 볼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자, 경의선 장단역 증기 기관차인데요. 폭격을 받아서 그대로 멈춰버린 증기 기관차가 지금 이곳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진을 자세히 보면요. 이 사진 속에 정답이 있습니다. 자, 자세히 볼까요? 자, 이것은 자세히 보는 친구들 눈에만 보입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적혀 있어요? 임진각이라고 적혀 있죠? 임진각 관광지에 지금 장단역 증기 기관차가 있습니다. 자, 볼수 있는 곳 찾자면 개성 만월대 아니고요. 독립기념관 아니고 철원 노동산사 아니고요. 임진각 관광지 정답. 부산 임시수도기념관도 아니지요. 정답은 4번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자, 이어서 6번 문제입니다. 밑줄 친 기역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지금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먼저 질문을 했어요. 1991년. 1991년에 어떤 일이 있었지? 오늘 어떤 일이 있었나요? 그랬더니 안경을 쓴 사람이 남북 화해, 평화, 교류와 협력 등의 내용을 담은 문서를 발표했대요. 자, 무엇일까요? 정치적 노력에 해당되겠죠? 어떤 문서예요? 남북 기본 합의서가 되겠습니다. 자, 정전협정 아니고요. 강화도 조약. 이것은 조선

0: 소련이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었죠. 그러면서 불평등한 조약이었습니다. 운요 사건을 계기로 일본과 맺은 조약이었죠. 자, 3번 남북 기본 합의서. 이게 정답이네요. 정답은 몇 번? 3번. 자, 7.4 남북 공동 성명은 1972년이잖아요. 그리고 통일 원칙을 발표한 겁니다. 자, 그리고 6.15 남북 공동 선언. 자, 이것은요. 2000년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었죠.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그때의 정상회담과 관련된 이제 공동선언을 6.15 남북공동선언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것과 관련 있는 건 아니죠. 정답은 3번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자, 이어서 7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사건이 갖는 의의를 제시어를 사용하여 쓰세요. 자, 의의라는 낱말 우리 친구들 앞으로 자주 만나게 될 텐데요. 의의라는 것은 어떤 사건이 갖는 가치나 중요한 의미를 의의라고 합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은요, 2000년에 남한과 북한의 정상이 만나는 장면이에요. 남북 정상회담인데요, 남북 정상회담의 의의, 그것이 갖는 중요한 의미나 가치가 무엇일까요? 자, 그런데 제시어를 줬어요. 분단 이후 정상 최초. 자, 이것의 의의는 아마도 최초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2000년에 제1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분단 이후 남북 간의 정상이 최초로 만났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분단 이후 남북 간 정상이 최초로 만났다. 이렇게 제시어 활용하여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8번이에요.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 쓰세요. 분단이 오랜 세월 이어지면서 남북 간의 언어에 많은 차이가 생겼죠. 이에 남북 간의 국어 학자들이 만나 언어를 통일하기 위해 이것 공동 편찬 사업을 추진했대요. 뭐예요? 결의말. 큰 사전이지요? 자, 이렇게 적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다음 자료는 평화 통일을 위한 노력 중 어떤 분야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의 노동자들, 개성공단만 봐도 우리는 경제적 노력임을 알아야 됩니다. 자, 남한의 자본과 기술력, 북한의 노동력을 활용해서 경제적으로 협력한 대표적인 사례였죠? 자, 따라서 경제적 노력 찾으면 정답은 몇 번? 2번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자, 어느덧 마지막 문제 10번입니다. 다음 중 평화 통일을 위해 우리가 할수 있는 일로 알맞지 않은 것, 아는 것 골라볼게요. 1번, 신무기 개발 및 실험하기? 아니죠. 평화 통일을 위한 일도 아니고요. 북한의 언어와 문화 이해하기. 맞아요.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고. 통일 관련 퀴즈 대회 참가하기? 이것도 우리가 할수 있는 일. 평화 통일 기원 걷기 대회 참여하기도 우리가 할수 있는 일. 북한 어린이들의 학교 생활 이해하기, 이것도 평화 통일을 위해 우리가 할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1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선생님과 북이를 통해 첫 번째 중단원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두 번째 중단원 공부할 건데 다시 북일 교재 가지고 와야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숙제 이 문제 풀어서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오늘의 문제는요, 빰! 남한의 자본과 기술력, 북한의 노동력을 함께 활용하여 경제 협력을 하기 위해 북한의 개성 지역에 만든 공동 산업 지역은 무엇인가요? 정답을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친구들, 오늘 친구들과 사회 공부해서 정말 즐거웠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활짝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나요. 우리 친구들, 안녕!
1: 폭염 피해 예방 요령. 첫째, TV, 라디오, 긴급재난 문자 등을 통해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합니다. 둘째, 가장 더운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셋째, 불가피한 야외 활동 시 햇빛으로부터 신체 노출을 최소화합니다. 넷째, 무더위 쉼터 등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더위를 피합니다. 다섯째, 충분한 수분을 섭취합니다. 여섯째, 안부 전화로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살핍니다.

부엉이 이범준 선생님이에요. 여러분, 오늘따라 선생님 표정이 더 밝아 보이지 않나요? 그렇다고요? 그런데 선생님 보니까 우리 친구들의 표정도 굉장히 밝아 보이네요. 자, 이유가 무엇일까요? 맞아요. 오늘이 바로 우리 5학년 1학기 만점왕 수학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어느덧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54강 마지막 시간이 되었는데요. 자, 우리 끝이라고 행복해야 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집중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자, 오늘 이 마지막 시간은요. 북2를 이용해서 6단원 서술형, 논술형 평가 문제 같이 선생님이랑 해결해 볼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먼저 다 해결해 보셨었죠? 그러면 이러한 것을 선생님은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는지에 초점을 두고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랑 같이 1번 문제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 1번 문제입니다. 둘레가 119cm인 정칠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몇 cm인지 풀이과정 쓰고 정답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 문제에서 구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다? 바로 한 면의 길이다. 자, 한 면의 길이가 몇 cm인지 몰라요. 자, 우리 모르는 건 어떻게 해요? 네모. 그렇죠? 그럼 네모로 이걸 만들어 놓고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봅시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에서 내가 좀 활용해 볼 수 있는 힌트가 좀 있나? 있지요. 어디에 있어요? 바로 이 앞에 있습니다. 둘레가 119cm 1번, 정칠각형 2번입니다. 자, 우리 정칠각형은 정다각형이에요. 그렇죠? 자, 정다각형의 둘레가 나왔습니다. 우리 정다각형의 둘레는 어떻게 구하느냐? 한 변의 길이 곱하기, 그렇죠, 변의 개수로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변의 길이는 우리가 몰라요. 자, 모르니까 어떻게 한다? 네모. 자, 그런데 정칠각형이라고 했으니 변의 개수는 알 수 있네요. 몇 개입니까, 여러분들? 그렇지요. 7개지요. 자, 네모 곱하기 7을 했더니 얼마가 나오더라? 둘레 119cm가 나오더라. 자, 그렇다면 우리 네모 구할 수 있겠네요. 자, 네모 어떻게 구합니까? 그렇죠. 네모는 119에서 7을 나눠준 것과 같지요? 선생님, 왜 119에서 7을 갑자기 나누시나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이거 쉬운 숫자로 두고 한번 생각해봐요. 네모 곱하기 3이 만약에 여러분들 6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네모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2요. 그쵸. 2 맞죠. 근데 2 어떻게 구했어요? 2 곱하기 3이요. 그쵸. 그렇게도 맞는데 네모 2인 거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6에서 3 나누면 2라고 하는 숫자 나오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119에서 7을 나눠주면 네모가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119에서 7 나눠주니까 얼마가 되더라? 그렇죠. 17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더라. 따라서 이 네모 몇 센티미터다? 17cm다 라고 하는 거 우리 친구도 구할 수 있겠죠.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해결한 이 문제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자, 정리해보면,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이렇게 우리 친구도 정리해볼 수 있겠어요. 정칠각형은 길이가 같으면 몇 개 있다? 7개 있다. 그래서 우리 한 변의 길이 네모로 준 다음에 119 나누기 7 해서 17이라고 하는 이 풀이 과정이 나와 있으면 되겠죠. 여기서 선생님이 보는 건 어떤 걸 보느냐. 아, 이 친구가 정다각형의 둘레를 구하는 방법을 알고 있구나. 자,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 1번 문제 내신 거예요. 그래서 정답 17cm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요. 평행사변형 가의 둘레가 마름모 나의 둘레의 2배인데 마름모 나의 한 변의 길이가 몇 cm인지 풀이 과정 쓰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다? 마름모 나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려고 하는 것이다. 자, 한 변의 길이 모르

니까 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네모라고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그렇다면 마름모 나의 둘레의 길이만 안다면 이 네모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마름모의 성질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죠. 마름모는 내변의 길이가 전부 어떻다? 똑같다. 그러니까 이 마름모 둘레의 길이 나누기 4를 해주면 이 네모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럼 마름모 둘레는 어떻게 구하느냐? 또 거꾸로 찾아가 봐야죠. 찾아가 봤더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마름모 나의 둘레의 2배. 자, 뭐가? 가의 둘레가 마름모 나의 둘레의 2배래요. 그럼 보겠습니다. 자, 가의 둘레를 먼저 구해봅시다. 자, 가의 둘레 어떻게 구합니까? 24 더하기 20. 자, 이거 한 거에 곱하기 2 해서 우리 가의 둘레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 구해줘 봅시다. 자, 44 곱하기 2 해줘요. 그럼 얼마? 88cm네요. 아하! 평행삼이면 가의 둘레가 얼마다? 88cm다. 자, 그런데 이거는 나의 둘레 두 배래요. 그럼 나의 둘레는 얼마일까요? 여기서 나누기 2를 해줘야 되겠죠? 나누기 2 해주면 얼마다? 44cm다. 아하, 그렇다면, 마름모의 둘레 길이는 44cm인데, 마름모의 성질은 무엇이다? 내변의 길이가 모두 똑같다. 그러면 44cm를 4개로 똑같이 나눠주면 44 나누기 4가 되겠죠. 그럼 한 면의 길이 얼마 나오는 거예요? 11cm. 자, 이렇게 우리 친구들 정답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이 과정 우리 깔끔하게 정리해볼까요? 자, 정리해보면 이렇게 풀이 과정처럼 정리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이것만은 우리가 풀이 과정에 꼭 넣어서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는 건 평행사변형 가의 둘레를 우리 친구들이 구할 수 있는가? 그쵸? 88cm? 그러면 이 구한 거를 이용해서 나의 둘레 구할 수 있는가? 어떻게 구해요? 88 나누기 2에서 나의 둘레 구했는가?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뭡니까? 세 번째, 마름모의 성질을 알고 있는가? 그래서 44 나누기 4 해서 한 변의 길이 구했는가? 이세 가지의 식이 우리 친구들 풀이 과정 속에 들어있으면 아주 100점짜리 풀이 과정이 되겠죠? 정답 11cm까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번 문제 볼까요? 3번 문제는요, 도형의 둘레 구하는 문제예요. 자, 둘레라고 하는 것은 이 전체 이 모든 둘러싸고 있는 변의 길이를 구해주면 되는데, 자, 문제는 무엇이냐? 이 길이 알아야 되죠, 지금? 이 길이 알아야 되죠? 여기 알아야 되죠? 자, 또 여기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알아야만 우리가 둘레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긴 변, 20cm 가로, 세로 12cm는 나와 있으니까 구할 수 있는데, 그럼 이거는 어떻게 구해야 되지? 좀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지시죠? 자, 복잡해 할거 없어요. 도형은 어떻게 해라? 도형 문제는 누가 더 자유자재로 이걸 바꿀 수 있느냐? 그거가 여러분의 가장 키포인트예요. 자, 이 도형 보세요. 자, 지금 이 부분이랑 이 부분. 자, 헷갈리니까 선생님 지워볼까요? 자, 색칠, 요 부분만 한번 해볼게요. 자, 요 부분. 요 부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거를 길이를 늘리지 않고 그냥 그대로 똑 대가지고 옮길 거예요. 자, 이만큼을 딱 자른다고 생각하세요. 딱 잘라서 그대로 더 이상 늘리지도 않고 그대로 여기다 갖다 붙여보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로 이렇게 붙어지겠죠? 자, 이 부분, 아래에 있는 부분도 싹둑 자른 다음에 길이 늘리지 말고 그대로 위로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요만큼이 되겠죠? 어라?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옮겨놔서 보니까, 자, 이만큼 이제 사라진 거예요. 자, 여긴 없는 거예요, 이제. 왜? 이쪽으로 이동했으니까. 이동해서 보니 여러분, 이게 뭐예요? 직사각형이 되었네. 그렇죠. 자,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하느냐? 내가 알고 있던 도형이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도형으로 모형을 바꿔줘라, 모양을. 자, 이렇게 모양 바꿔줬더니 직사각형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는 결국 무엇이다? 직사각형이 둘레를 구하는 문제가 돼버렸네요. 그쵸? 그럼 직사각형의 둘레는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가로의 길이 더하기 세로의 길이 32 곱하기 얼마? 두 세트 2 해서 64cm.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도형의 둘레 구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이 과정 우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 보면
자, 그이리가 같은 변을 이동해서 무엇을 만드는 게 가장 키포인트예요? 직사각형을 만드는 게 키포인트예요. 자, 직사각형을 만들 수 있느냐? 자, 그래서 직사각형의 둘레 구하는 우리가 식을 이용해서 둘레 64cm인 것 정답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우리 4번 문제 보도록 할까요? 자, 4번 문제는 도형 나의 넓이가 도형 가의 넓이보다 몇 제곱센티미터 더 넓은지 풀이 과정 쓰고 정답 구하는 문제예요. 자, 이런 문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 1제곱센티미터 모눈의 개수가 몇개 들어가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가를 한번 세 보도록 할게요. 1제곱센티미터짜리가 몇개 들어가 있을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하! 9개가 들어가 있군요. 그렇다면 가의 넓이는 얼마다? 9제곱센티미터다. 찾을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나의 넓이 한번 볼까요? 나의 넓이는 1제곱센티미터짜리 모는 몇개 들어가 있는지 세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자, 14개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면 나는 여러분들 넓이가 몇 제곱센티미터인 거예요? 14제곱센티미터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나의 넓이, 가의 넓이보다 몇 제곱센티미터 더 넓은지 알아보려면 우리는 차, 즉, 뺄셈을 이용해야 되죠. 14제곱센티미터에서 9제곱센티미터 빼주면 얼마 나옵니까? 바로 5제곱센티미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나의 넓이가 가의 넓이보다 몇 제곱센티미터 더 넓다? 5제곱센티미터 더 넓다. 자, 이렇게 우리 4번 문제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선생님이랑 이렇게 해결한 거 정리해보면, 자, 선생님이 지금 한 이야기랑 똑같아요. 자, 제일 중요한 거, 이 1제곱센티미터가 몇개 들어가 있는지, 가의 넓이 몇 개, 나의 넓이 몇 개, 구해서 넓이 빼주는 거. 이세 과정이 여러분들 풀이 과정에 들어가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번 문제 정답 5제곱센티미터 확인해 보았고요. 이어서 5번 문제 보면 밑변의 길이가 3,500m이고 높이가 6km인 평행사 변형 모양의 땅의 넓이가 몇 제곱킬로미터인지 풀이 과정 쓰고 정답 구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 보도록 할까요?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결할까? 자, 보니까 미터를 킬로미터로 바꾸면 어떻게 돼 버리냐면 소수가 돼 버려요. 그렇죠. 3.5km가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평행사 변형 넓이,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인 거 알아요? 그래서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하려고 하니까 이게 웬걸? 소수인 상태인데 곱셈을 해야 되네요. 우리 아직 이런 거안 배웠잖아요. 그쵸?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 해결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 3,500m니까 이번엔 이렇게 하면 소수가 돼버리니까 이 킬로미터를 우리가 미터로 한번 바꿔줘 봐요. 자, 미터로 바꾸면 몇 미터? 6,000m. 자, 그렇다면 평행사 변형 모양 넓이 어떻게 구합니까? 밑변의 길이가 3,500이고요. 곱하기 높이 6,000m. 이렇게 해서 우리가 땅의 넓이 구할 수가 있겠죠? 선생님, 너무 복잡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자, 하는 방법 어렵지 않아요. 먼저 0을 대비한 숫자끼리만 곱해주면 되죠. 35 있습니다. 여기 6 있습니다. 자, 그럼 35 곱하기 6 해보실까요? 자, 35 곱하기 6 하면 얼마 나오시나요? 그렇죠? 210 나옵니다. 자, 210 그대로 써주시고, 뒤에 뭐만 붙여줘라? 계산 0만 붙여줘라. 그럼 0몇개 붙여줘야 돼요? 0, 5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주고, 그 다음에 제곱미터. 이렇게 우리 친구들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구하라고 한건 뭐예요? 제곱킬로미터 구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1제곱킬로미터는 100만, 그렇죠? 100만 제곱미터랑 같았어요. 제곱미터에서 제곱킬로미터로 바꿔줄 때 0이 6개가 사라지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 제곱미터인데 우리 제곱킬로미터로 바꿔줘야 되니까 0을 몇개 사라지게 하면 돼요? 6개 사라지게 하면 되겠네요. 6개 사라지게 하니까 얼마가 됩니까? 바로 21 제곱킬로미터가 되는군요. 자, 그래서 우리 5번 문제 정답은 얼마다? 21 제곱킬로미터다. 이렇게 우리 친구들 찾아줄 수 있겠습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자, 정리해보면 평행사 변형의 넓이만 사실 구할 수 있으면 돼요.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인 거 알면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무엇이었다? 이번엔 킬로미터를 미터로 바꿔준 다음에
제곱미터 구해서 이 제곱미터를 제곱킬로미터로 바꿔줬다. 자, 이때 여기서 중요한 것, 제곱미터에서 제곱킬로미터 될때 0이 몇

개 사라졌더라? 그렇지요. 여섯 개 사라졌더라. 그래서 20, 210만, 210만이 아니라 2100만 제곱미터가 21제곱킬로미터가 된 것이죠. 자, 그래서 5번 문제 정답까지도 우리 점검해 보고 6번 문제 해결해 볼 거예요. 자, 6번 문제는요. 직사각형 가와 정사각형 나의 둘레가 같은 거를 이용해서 해결을 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정사각형 나의 넓이가 몇 제곱센티미터인지 풀이 과정을 써야 되는데, 자, 우리 정사각형 넓이 여러분들 어떻게 구하죠? 한 변의 길이를 알면 우리 정사각형의 길이를 알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넓이 구할 거니까 일단 이 길이가 얼마인지 구해야 되겠죠.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 몰라요. 모르면 어떻게 하라고요? 네모. 자, 네모 센티미터예요, 지금. 자, 그런데 여기서 키포인트가 하나 있죠? 어떤 키포인트가 있어요? 직사각형 가와 정사각형 나의 무엇이 같다? 둘레가 같다. 그쵸? 그러면 직사각형의 둘레를 구할 수 있나 봤더니 구할 수 있겠어요. 직사각형 둘레 어떻게 구하죠? 가로와 세로를 더해줍니다. 자, 가로와 세로 더하면 28이 되겠죠. 자, 28cm 곱하기 2 해주면 56cm가 됩니다. 즉, 가와 나의 둘레가 같다고 했으니, 우리 나의 둘레도 그럼 얼마인 거예요? 56cm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한 변의 길이를 알아야 됩니다. 한 변의 길이는 어떻게 할까요? 정사각형은 네 변의 길이가 모두 똑같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변의 길이를 구하려면 56 나누기 얼마를 해줘야 된다? 그렇죠. 4를 해줘야 된다. 자, 4를 해주면 한 변의 길이가 나옵니다. 얼마? 14cm가 나오죠. 아, 그러면 여기 14cm 구했으니까 끝!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틀리죠.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 정사각형 나의 넓이란 말이에요. 그럼 넓이는 어떻게 구한다? 한 변의 길이 나왔으니까 구하는 거 어렵지 않다. 14 곱하기 얼마? 14를 해주면 이것이 바로 나의 넓이가 되겠죠. 자, 계산해주면 여러분들 얼마가 나오느냐? 바로 196이 나오죠. 그래서 이 나의 넓이는 196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것이랍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랑 같이 해결한 이 문제 정리해보면, 자,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예요? 아, 직사각형과 정사각형 둘레 같다고 했으니 이미 힌트 나와 있는 직사각형 숫자 이용해서 둘레 구해줘라. 자, 이 둘레 구하는 거 제대로 나와 있는 거 하나. 자, 그다음 두 번째. 정사각형 둘레를 가지고 한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느냐? 그게 바로 뭐예요? 이56 나누기 4라는 거죠. 자, 그래서 56 나누기 4 해서 한 변의 길이를 구했다면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라 어떻게 해라? 한 변의 길이 하니까 한 변의 길이 곱하기 한 변의 길이. 즉, 14 곱하기 14에서 196제곱센티미터라고 하는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했는가? 이 하나, 둘, 셋. 세 가지의 중요한 내용이 우리 친구들 꼭 풀이 과정에 들어가도록 써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중요한 건 내가 이거를 그대로 받아줬고 내가 베껴 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단계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 기르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런 문제 똑같은 건안 나올 거니까요. 방법은 비슷하게 풀수 있지만 아마 숫자가 다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아, 이런 유형의 문제는 이런 단계로 내가 생각을 해서 풀어야 되는구나. 그거에 집중해서 우리 친구들이 풀이 과정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6번 문제 정답 196제곱센티미터 적어주시고요. 이어서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변의 길이가 8cm, 높이가 5cm인 평행사 변형이 있는데요. 자, 이 평행사 변형의 밑변의 길이와 높이를 각각 몇배 늘렸다? 두 배로 늘렸다. 자, 평행사 변형의 넓이는 몇 제곱센티미터 더 넓어지는지 풀이 과정을 쓰라고 하는군요. 자, 일단 우리가 주어진 걸 이용해서 평행사 변형의 넓이를 구해봅시다. 원래의 평행사 변형의 넓이. 자, 평행사 변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자, 이걸로 여러분들 평행사 변형 넓이 구할 수 있지요. 그러면 8 곱하기 5를 해주면 원래의 넓이 40제곱센티미터가 나옵니다. 자, 그쵸? 자, 그런데 지금 조건이 있어요. 밑변의 길이와 높이를 각각 두배 늘렸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8cm를 두배 늘렸으면 16cm가 되는 거고, 높이 5cm를 두배 늘렸으면 10cm가 되겠죠? 그러면 16cm와 10cm짜리의 평행사 변형의 넓이는 16 곱하기 10이니까 얼마가 됩니까? 160제곱센티미터가

되겠군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평행사 변형의 넓이가 몇 제곱센티미터 더 넓어지는지 쓰는 거예요. 자, 더 넓어졌다. 얼마나 더 넓어졌는가? 우리 이것은 차, 뺄셈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더 커진 160제곱센티미터에서 원래 크기 40제곱센티미터를 빼주면 얼마가 나오죠? 맞아요. 120이 나오죠. 그래서 120제곱센티미터만큼 넓어졌다라고 하는 우리 친구들이 정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랑 그럼 이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어떤 거냐? 단계적으로 생각했을 때 먼저 우리 구할 수 있는 평행사 변형 넓이 구해라. 자, 그렇게 해서 구하면 얼마가 나오더라? 40제곱센티미터가 나오더라. 그 다음에는 밑변의 길이를 두 배, 높이 두 배로 늘린 것의 넓이를 구했죠. 자, 그렇게 넓이 구하니까 16cm, 밑변의 길이 두배 늘려서 16cm인 거 구했고, 높이 10cm인 거 구했어요. 이걸 이용해서 곱하기를 해서 평행사 변형의 넓이 160제곱센티미터인 거 구했죠. 두 번째,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는 건 얼마나 더 넓어졌는지 구하는 거니까 160에서 40을 빼준다. 이 식이 여러분들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세 과정의 논리적 순서대로 우리 친구들이 풀이 과정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7번 문제 정답 무엇이라고요? 그렇죠. 110제곱센티미터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8번 문제 볼까요? 자, 8번 문제는요, 사다리꼴의 넓이가 56제곱센티미터일 때 사다리꼴의 높이 구하는 겁니다. 자, 여기 구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자, 수학 문제는 풀수 있어요. 자, 우리가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 친구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나요? 자, 나한테 주어지는 고통은 여러분들 내가 극복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정도의 시련과 고통을 준다고 해요. 수학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뭐냐? 아예 못풀수 있는 문제를 선생님이 주지 않습니다. 분명히 어딘가는 마치 방탈출 게임처럼 힌트를 다 숨겨놔요. 자, 이 문제는 지금 보면 힌트들이 다 이미 어느 정도 나와 있어요. 아랫변의 길이 나와 있죠? 윗변의 길이 나와 있죠? 또 뭐가 나와 있어요? 넓이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어느 정도 지금 힌트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높이는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자, 높이 모른다. 우리 수학에서 몰라. 몰라요. 이거 구해야 돼요. 그럼 무엇으로 표현해요? 네모. 그러면 사다리꼴의 넓이 어떻게 구했는지 떠올려 봐요. 윗변과 아랫변을 일단 더했어요. 자, 더해 보세요. 얼마죠? 14. 자, 14에 높이가 있었으면 좋으려면 높이를 몰라요. 하지만 괜찮아요. 높이 네모. 나누기 얼마? 2를 한 게, 여러분, 이게 뭐예요? 사다리꼴의 넓이잖아요. 근데 사다리꼴의 넓이 친절하게 나와 있어요. 얼마라고? 56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만큼 덩어리 나누기 2를 한게 56이 돼야 돼요. 그러면 14 곱하기 네모만큼이 얼마가 돼야 되느냐? 112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이 112가 돼야 112 나누기 2에서 56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14 곱하기 얼마를 해서 112가 돼야 될까? 그 네모를 구하려면 112에서 14를 나눠주면 되겠죠? 자, 그렇게 나눠줬더니 여러분들 얼마가 되더라? 그렇죠. 8이 나오더라. 그래서 이 네모 높이 몇 센티미터다? 8cm다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과정 우리 정리해 볼까요? 자, 사다리꼴의 넓이 이거이기 때문에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식을 우리 친구들 쓰고 단 여기서 구하려고 하는 것 네모로 설정을 해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네모가 8이라고 하는 것 찾아주시면 8번 문제도 어렵지 않게 우리 친구들 해결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9번 문제 보겠습니다. 9번 문제는요, 사다리꼴 나의 넓이가 삼각형 가의 넓이의 5배래요. 자, 나의 넓이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의 넓이의 5배라는 것은 가를 구하면 그럼 나는 구할 수 있겠네요. 그럼 가 구할 수 있는지 봅시다. 자, 삼각형이에요. 삼각형을 구하려면 밑변의 길이 알아야 되고 높이 알아야 돼요. 근데 밑변의 길이 보니까 오라, 4cm구나. 높이 그럼 얼마가 봤더니 아오호라, 9cm구나. 그럼 가의 넓이 구할 수 있겠네요. 가의 넓이는 4 곱하기 9 나누기 2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얼마? 18제곱센티미터다. 자, 그런데 우리 사다리꼴은요, 삼각형이 5배래요. 그러면 18제곱센티미터에 5배 곱하기 5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럼 나의 넓이는 얼마다? 90제곱센티미터다. 그쵸? 자, 90제곱센티미터다. 자, 그런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뭐예요? 지금 이
아랫변의 길이를 구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럼 다 나왔으니까 구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자, 윗변 14. 아랫변 몰라요? 네모. 자, 높이는 그럼 뭐예요? 높이는 아랫변과 윗변 사이에 수직으로 만나는 그 거리인 거죠? 거리 얼마? 9. 높이 9. 나누기 2를 했더니 이것이 뭐가 되더라? 90이 되더라. 자, 그러면 우리 요만큼 덩어리로 생각해 볼게요. 무언 나누기 2해야 90이 돼요. 그쵸? 이만큼? 그럼 14 더하기 네모 곱하기 9가 무엇이 돼야 되는 거예요? 180만큼이 돼야 되는 것이군요. 자, 그러면 이만큼 곱하기 9를 했더니 180이 된대요. 자, 그러면 14 더하기 네모는 20이 돼야 되겠네요. 자, 따라서 네모 얼마 나옵니까? 6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는 거죠. 즉, 아랫변의 길이가 몇 센티미터다? 6cm다라고 하는 거 우리 친구들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정리해 볼까요? 자, 정리해 보면 삼각형 가의 넓이를 이용해서 나의 넓이 구합니다. 가의 넓이 18 해서 넓이 5 빼니까 90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꼭 들어가야 되는 내용 무엇이다?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 네모로 설정한 뒤에 식을 세워서 계산해 준다. 자, 그렇게 해서 찾은 네모 얼마? 6. 이렇게 우리 친구들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0번 문제 선생님이랑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해요. 자, 둘레가 92cm인 직사각형의 가운데를 이렇게 이어서 여러분 뭘 만들었대요? 마름모를 그렸대요. 자, 이 마름모의 넓이는 몇 제곱센티미터인지 풀이 과정 쓰고 정답 구하는 건데, 자, 여기서 선생님이 이 문제도 선생님 당연히 풀어봤겠죠? 이렇게 풀어보면서 우리 친구들이 어떤 포인트에서 이걸 좀 어려워할까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무엇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이 문제 사실 별거 아닌데, 만약에 어렵게 느꼈다면 어떤 것 때문에 어렵게 느꼈을까? 이런 쓸데없는 말이 여기 중간에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둘레가 92cm인 직사각형 각변의 가운데를 이어서 마름모로 그렸다? 뭔가 되게 복잡해 보이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 이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직사각형 각변의 가운데 이어서 마름모 그렸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아, 그냥 마름모. 그치. 그럼 마름모를 어떻게 구해야 되지? 한 대각선의 길이 곱하기 다른 대각선의 길이를 생각을 해야 되지. 자, 그것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26cm는 나왔어요. 자, 근데 이만큼이 안 나왔어요. 마름모의 넓이를 구해야 되면 이 대각선의 길이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를 몰라요. 이건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둘레. 둘레가 90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직사각형 둘레 구하면 되잖아요. 자, 여기 모르니까 네모라고 할게요. 26에 네모 더하고 곱하기 2를 했더니 이게 얼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92가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26 더하기 네모만큼이 여러분 얼마가 돼야 되는 걸까요? 바로 46만큼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네모는 얼마? 20이 되겠죠. 아, 그러면 이만큼의 길이가 얼마? 20cm다. 그러면 한 대각선의 길이 26cm 나왔어요. 다른 대각선의 길이 20cm 나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 마름모 구할 수 있겠죠. 26 곱하기 그다음에 20 나누기 2 해주면 우리 구할 수 있겠죠. 계산해주면 얼마입니까? 여기까지 계산해주면요. 520 나누기 2 해줘야 돼요. 계산하면 260 나오죠. 즉 마름모의 넓이가 몇 제곱센티미터다? 260제곱센티미터다라고 하는 걸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정리해보면, 자, 우리 직사각형 둘레에서 둘레 길이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 세로의 길이 구해줍니다. 세로의 길이만 구해주면 마름모 넓이 구할 수 있죠? 한 대각선의 길이, 다른 대각선의 길이 곱해서 나누기 2 해주는 건데, 한 대각선의 길이가 직사각형의 가로와 같고, 다른 대각선이 직사각형의 세로와 같으니까 26 곱하기 20. 해준 다음에 나누기 2 해서 마름모의 넓이 260제곱센티미터 구해주시면 되겠죠. 자, 오늘 우리 친구들한테 드리는 미션은요, 교재 문제 참고해서 여러분만의 문제를 만들고 정답을 쓰는

친구들 반가워요. 개념을 꽉 잡고 문제도 꽉 잡는 만점왕수학 여러분과 함께할 은하쌤이에요. 여러분, 오늘이 바로 우리 만점왕수학 6학년 1학기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시간이 진짜 진짜 빠르죠. 우리 마지막까지 선생님과 열심히 공부해서 함께 만점왕이 되어보자고요. 알겠죠? 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냈던 꽉꽉 퀴즈 잘 풀어보았나요? 꽉꽉 퀴즈의 정답을 공개할게요. 다음 직육면체의 겉넓이는 몇 제곱 센티미터일까요? 자, 여러분, 직육면체의 겉넓이를 구할 때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다음과 같이 한 꼭지점에서 만나는 세 개의 면의 넓이를 구한 다음 이것을 모두 더해서 곱하기 2를 해주는 방법으로 풀 수 있었죠. 자, 7, 4, 28, 그 다음 7, 5, 35, 4, 5, 20 이것들을 모두 더했더니 그래요, 바로 83이 되었는데요. 여기에 2를 곱하여 겉넓이를 구해보면 바로 166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거예요. 정답 잘 맞췄나요? 네, 아주 좋아요. 오늘은요, 이번 단원의 마지막 시간이니까 서술형, 논술형 평가 문제들을 만나보도록 할 거예요. 서술형, 논술형 평가도 선생님과 함께 자신 있게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의 문제 만나볼까요? 서술형, 논술형 평가 1번입니다. 부피가 큰 직육면체부터 순서대로 기호를 쓰고 부피를 비교한 방법을 써보세요. 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이는 세 개의 직육면체들 여러분들이 보고 부피가 큰 직육면체를 찾아볼 거예요. 자, 부피가 어떤 것들이 가장 큰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여기 보이는 가로, 세로, 높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부피를 구해서 비교하는 방법도 괜찮아요. 그런데 좀 다른 방법으로 선생님은 해결을 해볼게요. 자, 가와 나를 보니까 가로가 4cm, 세로가 3cm, 가로가 4cm, 세로가 3cm로 서로 똑같아요. 자, 그런데 무엇만 다르냐? 높이 5cm, 높이 7cm로 높이만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나머지가 똑같을 때 우리가 높이만 다르다? 높이 가지고 비교를 할 수가 있잖아요. 높이가 높으면 부피가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5cm, 7cm니까 가랑 나를 비교했을 때 무엇의 부피가 더 큰가요? 그렇죠. 나의 부피가 더 큰 거죠. 높이가 더 높으니까. 자, 이번에는 딱 봐도 아, 다가 가보다 훨씬 커 보이죠? 그럼 이번에는 가보다 나가 크다고 했으니까 나랑 다를 비교해서 어떤 것이 가장 큰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나랑 다를 보니까 가로 4cm, 세로 3cm, 높이 7cm예요. 다는 가로 6cm, 세로 3cm, 높이 7cm입니다. 보니까 세로와 높이가 3cm, 7cm로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세로랑 높이가 똑같다면 우리는 가로만 비교하면 되잖아요. 가로가 4cm, 가로가 6cm이니까 아, 나보다 다의 가로가 더 길어. 그러니까 부피도 더 커.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어? 그러다 보니까 가랑 나를 비교했을 때 나가 더 크고 나랑 다를 비교했을 때 다가 더 크네? 그러면 가장 큰 직육면체는 다구나. 그 다음은 나구나, 그 다음은 가구나 라고 부피를 다음과 같이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방법을 어떻게 설명할 것 같은가요? 직접 부피를 구한 친구들은 부피가 얼마예요? 얼마예요? 얼마예요? 써도 좋고요. 선생님과 같이 비교를 한 친구들은 가와 나는 가로와 세로가 같으므로 높이를 비교하고 나와 다는 세로와 높이가 같으므로 가로를 비교합니다. 이런 식으로 써주어도 정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풀이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건 한 가지 예시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어요. 2번, 쌓기 나무를 더 많이 담을 수 있는 상자의 기호를 쓰려고 합니다.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자, 가와 나, 상자가 있는데요. 쌓기 나무를 몇 개씩 담을 수 있는지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가에는 가로 3개, 세로에는 5개만큼을 담을 수 있고요. 2층 높이로 담을 수가 있어요. 자, 5 곱하기 2가 10인데 3 곱하기 10을 했을 때 30이므로 아, 30개만큼을 담을 수가 있구나. 나는 가로에 몇 개만큼 들어갈까요? 4개 들어가죠. 세로에는요? 3개예요. 몇 층 높이로? 3층 높이로. 자, 그러면 4, 3, 12이니까 12에다가 3을 곱했을 때 36이죠. 그래서 36개만큼 쌓기 나무를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쌓기 나무를 더 많이 담을 수 있는 상자는 무엇인가요? 그렇죠. 바로 36개를 담을 수 있는 나가 되겠죠. 풀이 과정은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그렇죠. 각각 상자에 담을 수 있는 쌓기 나무의 수를 계산해 주는 거예요. 가에 담을 수 있는 쌓기 나무는 3 곱하기 5 곱하기 2, 즉 30개이고, 나에 담을 수 있는 쌓기 나무는 4 곱하기 3 곱하기 3, 즉 36개입니다. 따라서 우리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쌓기 나무를 더 많이 담을 수 있는 상자는 뭡니다? 나입니다. 그래서 나라고 써주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서술형 평가라고 해서 어려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랑 이렇게 계산했죠? 이 계산한 과정이 그대로 들어가잖아요. 조금 더해지는 건 뭐예요? 그냥 이런 설명이에요. 가에 담을 수 있는 쌓기 나무는 이런 말, 나에 담을 수 있는 쌓기 나무는 이런 말만 추가하면 풀이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3번, 부피가 1세제곱센티미터인 쌓기 나무를 사용하여 두 직육면체를 만들었습니다. 어느 직육면체의 부피가 몇 세제곱센티미터 더 큰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이 경우는 가와 나의 부피를 각각 구한 다음에 비교만 해주면 되겠죠. 일단 우리 여기 있는 이 쌓기 나무 하나의 부피가 1세제곱센티미터이기 때문에 이것의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몇 센티미터인지를 알아볼게요. 먼저 가는 부피가 1세제곱센티미터인 쌓기 나무 가로에 4개가 놓여 있어요. 그러면 가로는 4cm라는 이야기고 세로도 4cm네요. 4개만큼 놓여 있으니까. 그러면 2층으로 쌓았으니까 우리 2cm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럼 부피를 구해보았을 때 4 곱하기 4 곱하기 2겠다. 4, 16이고 16 곱하기 2가 32이니까 부피는 32세제곱센티미터가 되겠네. 자, 나도 볼게요. 나도 부피가 1세제곱센티미터인 쌓기 나무가 가로에 5개만큼 있고 세로에는 2개 있고 3층 높이로 쌓여 있으니까 아, 그것의 부피를 구할 때에는 5 곱하기 2 곱하기 3. 5이 10이고 10 곱하기 3은 30이니까 30세제곱센티미터네 라고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어느 것의 부피가 몇 세제곱센티미터만큼 더 큰가요? 32세제곱센티미터, 30세제곱센티미터. 그렇죠. 가가 2세제곱센티미터만큼 부피가 더 큰 것이죠. 자, 풀이에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가의 쌓기 나무는 몇 개예요? 4 곱하기 4 곱하기 2, 즉 32개가 있으므로 가의 부피는 32세제곱센티미터이고 나의 쌓기 나무는요? 5 곱하기 2 곱하기 3, 즉 30개만큼 있으니까 부피가 30세제곱센티미터입니다. 라고 먼저 우리가 계산한 대로 그대로 써주는 거예요. 여기에 더해진 것들은 여러 가지 그냥 말들이에요. 가의 쌓기 나무는, 나의 쌓기 나무는 이런 말만 더해졌죠. 그 다음 따라서 가의 부피가 나의 부피보다 32 빼기 30, 즉 2세제곱센티미터만큼 더 큽니다. 라고 했죠. 그럼 답에다가는요, 가라고 쓰고 2세제곱센티미터라고 써주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4번, 두 직육면체의 부피의 차는 몇 세제곱센티미터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래요. 자, 부피의 차를 구하라 라고 했어요. 그럼 각각 구한 다음 마지막에 차를 구하는 계산만 해보면 되겠죠. 가를 먼저 볼게요. 부피를 구할 때에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를 통해서 구해요. 6 곱하기 8 곱하기 5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곱셈을 계산할 때 앞에서부터 계산하려고 하는데요. 앞에서부터 계산을 해도 좋고 이후에 계산이 편할 수 있도록 뒤에서부터 계산을 해줘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8, 5, 40이니까 훨씬 곱하기 편하잖아요. 8, 5, 40. 40에다가 6을 곱해요. 그러면 6, 4, 24니까 240이 되는 거예요. 단위는요? 세제곱센티미터죠. 자,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나의 부피도 볼게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그러면 9 곱하기 5 곱하기 4가 돼요. 이때도 역시 5, 4, 20을 먼저 계산하면 편하죠. 5, 4, 20, 9 곱하기 20은 바로 180이죠. 180 세제곱센티미터. 자, 그러면 두 직육면체의 부피의 차를 구할 거예요. 큰 수에서 작은 수 빼죠. 240에서 180을 빼줍니다. 240 빼기 180은 그렇죠. 60이 되는 거예요. 단위는요? 그렇죠. 세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거죠. 풀이에다가는 이렇게 각각 씁니다. 가의 부피는 6 곱하기 8 곱하기 5는 240 세제곱센티미터이고 나의 부피는 9 곱하기 5 곱하기 4는 바로 180 세제곱센티미터입니다. 라고 먼저 우리가 계산한 내용을 쓰시고요. 그 다음 차를 구하는 거예요. 두 직육면체의 부피의 차는 240 빼기 180, 즉
60세제곱센티미터입니다. 라고 써주고요. 답에다가는 60세제곱센티미터라고 써주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5번. 정육면체 가와 직육면체 나의 부피가 같을 때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구하려고 합니다.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자, 가는 정육면체고요. 나는 직육면체예요. 자, 네모가 어디 있나 보니까 나, 직육면체에 바로 세로예요, 세로. 세로가 뭔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이 두 도형의 부피가 같다라고 했을 때 가의 부피를 먼저 구해서 우리가 나의 세로를 구할 수 있는 단서를 얻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가를 계산했을 때 부피 어떻게 구하나요? 그렇죠. 한 모서리의 길이 곱하기 한 모서리의 길이 곱하기 한 모서리의 길이에요. 그러면 12 곱하기 12 곱하기 12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2 곱하기 12를 했을 때 12 곱하기 12는 144가 되고 여기에다가 다시 한번 12를 곱하는 거니까 144 곱하기 12를 해주는 거죠. 144 곱하기 2는 288, 144 곱하기 1은 144. 자, 그래서 더했더니 얼마가 되나요? 그렇죠. 바로 1728이 되는 거예요. 1728. 단위는요? 그렇죠. 바로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는 거죠. 자, 이제 나로 넘어가 볼 거예요. 나의 부피도 역시 1728 세제곱 센티미터거든요. 그러면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를 했을 때 1728인 것이니까 9 곱하기 네모 곱하기 16을 했을 때 1728이 되는 것이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네모가 얼마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1728을 9 곱하기 16으로 나누어 주어야 하는 거예요. 9 곱하기 16을 해줍니다. 또는 16 곱하기 9죠. 6, 9, 54. 그 다음 1, 9는 9. 그러면 144가 되죠. 따라서 네모는 1728을 무엇으로 나누어요? 144로 나눈 거예요. 자, 그런데 나눗셈하기 어렵죠?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144 곱하기 12가 1728이었잖아요. 그러면 1728을 144로 나누면 얼마가 되겠어요? 그렇죠. 12가 되죠. 계산 안 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네모 안에 알맞은 수는 바로 12가 되는 거예요. 어때요? 어렵지 않죠? 자, 풀이에는 이렇게 씁니다. 먼저 가의 부피를 구해주는 거예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2는 1728입니다. 1728 세제곱 센티미터. 자, 가의 부피와 나의 부피가 같으므로 9 곱하기 네모 곱하기 16은 1728입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식을 그대로 활용하죠. 그래서 네모는 1728을 144로 나눈 것과 같은데 이것의 몫이 12이기 때문에 네모 안에 알맞은 수는 얼마? 바로 12가 된다 라고 써주면 되는 거죠. 자, 친구들이 이렇게 계산을 하다가 보면 선생님 수가 너무 커졌어요 하면서 혹시 내가 잘못 계산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만약 수가 너무 커져서 여러분들의 계산 결과에 확신이 없다면 다시 한 번 더 천천히 계산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두 번 정도 계산하는 것은 여러분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한 번 더 계산해 보면 조금 더 자신의 계산에 확신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다음 6번입니다. 가 종이 두 장과 나 종이 네 장을 남김없이 사용하여 직육면체를 만들었습니다. 만든 직육면체의 겉넓이는 몇 제곱센티미터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여기 보이는 가 종이를 두 장 사용하고요. 나 종이는 네 장을 사용해서 직육면체를 만들었대요. 자, 그러면 겉넓이를 구하기 전에 자, 여러분 어떤 것이 밑면이 되고 어떤 것이 옆면일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우리가 서로 마주보면서 합동인 두 개의 면을 밑면이라고 부르니까 우리 가를 밑면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밑면. 그 다음 나는요 나머지 면들이니까 옆면이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 보이는 이 면들의 넓이를 가지고 직육면체의 겉넓이를 구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밑면 두 개 있죠. 그러면 여기 보이는 이 가의 넓이를 구한 다음 2를 곱해주면 되고 자, 그 다음 여기 보이는 옆면은 몇 개 있어요? 네 개 있죠. 그럼 여기 보이는 이 옆면의 넓이를 구한 다음 4를 곱해주면 됩니다. 먼저 가는요. 8 곱하기 8로 그 넓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몇 개 있다고요? 두 개 있다고요. 여기에다가 나는요. 12 곱하기 8로 넓이를 구할 수 있는데 이런 면이 몇 개 있다고요? 그렇죠. 네 개 있다고요. 자, 계산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8, 8에 64, 64에다가 2를 곱했어요. 그러면 128이죠. 여기에
12 곱하기 8을 했어요. 그럼 8이 16, 1, 8은 8, 96인데요. 96 곱하기 4를 했을

때에 6, 4, 24, 9, 4, 36, 바로 384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덧셈만 해주면 됩니다. 128 더하기 384예요. 그러면 2 받아올림 하고 그 다음 5. 그래서 512가 되고요. 단위는 무엇이 되나요? 그렇죠. 건넓이니까 제곱 센티미터가 되는 거죠. 자, 프리에다가도 똑같이 생각을 해서 써주면 되겠어요. 가종이는 직육면체에 무엇이 돼요? 밑면이 되고 나종이는 직육면체의 옆면이 됩니다. 자, 이 경우는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밑면이다, 옆면이다 이런 말을 썼지만 이 경우에 이 풀이에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말은 아닙니다. 꼭 이 말이 없어도 괜찮아요. 직육면체의 겉넓이는 가의 넓이 곱하기 2 더하기 나의 넓이 곱하기 4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은 굉장히 중요하죠. 자, 따라서 직육면체의 겉넓이는 8 곱하기 8 곱하기 2 더하기 12 곱하기 8 곱하기 4. 계산 결과 바로 512가 된다. 따라서 512 제곱 센티미터라고까지 써주면 완성이 되겠습니다. 7번이에요. 전개도를 접었을 때 만들어지는 직육면체의 겉넓이가 340제곱 센티미터일 때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구하려고 합니다.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자,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구한대요. 네모 보니까 오, 직육면체의 넓이 부분, 높이 부분인 것 같아요. 자, 높이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여기 보니 가로 그리고 세로, 밑면의 가로와 세로는 주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직육면체의 겉넓이 구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이 방법을 떠올려야죠. 자, 몇 번째 방법? 그렇죠. 세 번째 방법. 자, 두 개의 밑면이 있고 옆면에 모두 이어서 하나의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여 더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겉넓이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일단 우리 여기 보이는 이 밑면의 넓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밑면의 넓이는요, 바로 8 곱하기 5를 통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8, 5, 40이죠. 그런데 이런 면이 몇 개 있느냐? 바로 두 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340에서 빼주는 거예요. 40 곱하기 2만큼을. 그러면 무엇의 넓이가 나와요? 여기 보이는 옆면을 쭉 이어놓은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어떻게 구하느냐? 340에서 80을 빼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260이 나오더라. 아, 그러면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260이란 얘기네. 그러면 이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밑면의 둘레와 같으니까 8 더하기 5 더하기 8 더하기 5, 즉 26이네. 아, 26이라고? 26 곱하기 네모가 260이라면 네모는 260을 26으로 나누어서 10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 그래서 높이는 10cm가 되는구나. 이렇게 풀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풀이를 쓴다면 직육면체의 두 밑면의 넓이의 합을 먼저 구해야 할 거예요. 8 곱하기 5 곱하기 2. 그래서 바로 40, 40 곱하기 2는 80. 옆면의 넓이의 합은 전체 겉넓이 340에서 80을 뺀 만큼, 즉 260제곱센티미터입니다. 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때 옆면의 넓이 어떻게 구했는지를 떠올려 보는 거예요. 5 더하기 8 더하기 5 더하기 8, 여기에 높이 네모를 곱했을 때 260이 되는 것이니까 26 곱하기 네모는 260. 그래서 네모는 260을 26으로 나누어서 10이구나. 그래서 답은 얼마예요? 그렇죠. 바로 10. 다음과 같이 써주면 완성이 되는 거죠. 여러분도 여러분이 아는 방법으로 일단 풀이를 써보시고 이 아래에 설명하듯이, 친구에게 설명하듯이 또는 선생님께 설명하듯이 말을 풀어서 써주기만 하면 완성이 되는 겁니다. 8번, 직육면체 가와 정육면체 나의 겉넓이가 같을 때 정육면체 나의 한 모서리의 길이는 몇 센티미터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정육면체 나의 한 모서리의 길이를 구하래요. 그럼 우리 모르니까 네모 센티미터다 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자, 직육면체 가와 정육면체 나의 겉넓이가 같대요. 그러면 일단 나의 겉넓이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왜냐면 한 모서리의 길이를 모르잖아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바로 가죠. 자, 가의 겉넓이를 먼저 구한 다음에 그럼 나의 겉넓이? 오, 한 면의 넓이 곱하기 6이 정육면체의 겉넓이니까 아, 6으로 나누어서 한 면의 넓이를 구하면 되겠네? 자, 이런 식으로 풀이를 거꾸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먼저 가를 볼게요. 가의 건널비. 여기 보이는 이 꼭지점을 기준으로 보이는 세 개의 면에 선생님이 1번, 2번, 3번이다라고 번호를 한번 붙여볼게요. 1번 면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나요? 그렇죠. 12 곱하기 6이니까 12 곱하기 6, 6이 12. 그 다음 6일은 6이니까 70이에요. 그 다음 2번 면은요? 12 곱하기 2니까 24죠. 그 다음 3번 면은요? 6, 2, 12. 자, 모두 더해줍니다. 여기에 2를 곱해주는 거죠. 72 더하기 24예요. 그러면 96이죠. 96에다가 102를 12를 더했어요. 그러면 108이 됩니다. 108에다가 2를 곱한 거예요. 그러면 216이 되죠. 아, 그래서 겉넓이는 바로 216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거예요. 단위까지 써볼까요? 제곱센티미터. 자, 이번에는 여기 보이는 이 정육면체의 겉넓이가 여기 보이는 가의 겉넓이와 같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의 한 모서리의 길이가 네모센티미터다라고 생각했을 때한 면의 넓이는 네모 곱하기 네모. 이런 똑같은 면이 6개만큼 있으니까 네모 곱하기 6을 한 것이 216이다. 216.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네모 곱하기 네모는 216을 6으로 나눈 것과 같겠다. 그랬을 때216 나누기 6이 6318 66에 36이니까 아, 36이네. 그러면 우리가 네모 곱하기 네모가 36이다. 66에 36이잖아요. 아, 네모는 바로 얼마? 그렇죠. 바로 6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6 곱하기 6은 36이니까요. 자, 그럼 풀이 어떻게 쓰느냐? 가의 겉넓이는 72 더하기 12 더하기 24. 여기에 2를 곱한 것이다. 그래서 216이다. 가와 나의 겉넓이는 같으므로 나의 한 면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그렇죠. 바로 216 나누기 6으로 구하죠. 216 나누기 6. 그랬더니 36이다. 자, 뭐 곱하기 뭐가 36일까요? 6 곱하기 6이 36이죠. 따라서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의 길이는 6cm입니다. 정답 6cm라고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여러분들도 지금 이렇게 한 모서리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한 면의 넓이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세요. 9번입니다. 가로가 6m, 세로가 9m, 높이가 3m인 직육면체 모양의 창고가 있습니다. 이 창고에 한 모서리의 길이가 30cm인 정육면체 모양의 상자를 빈틈없이 쌓으려고 합니다. 정육면체 모양의 상자를 몇 개까지 쌓을 수 있는지 풀이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라고 합니다. 자, 가로는 6m, 세로는 9m, 세로는 3m예요. 자, 그러면 우리 정육면체, 한 모서리의 길이가 30cm인 정육면체가 몇 개나 들어가는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산하기 쉽도록 이 미터를 센티미터로 바꿔주어야 합니다. 6m는요? 그렇죠. 바로 600cm고요. 9m는요? 900cm예요. 3m는요? 300cm입니다. 자, 그러면 가로, 세로, 높이에 각각 몇 개씩 들어갈지 생각해 볼게요. 자, 먼저 가로입니다. 가로는 600cm인데요. 30cm만큼 우리가 모서리가 있는 거잖아요. 몇 개나 들어갈까? 600 나누기 30을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60 나누기 3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20개만큼 들어가죠. 그 다음, 세로에는 몇 개만큼 들어갈까요? 자, 세로는 900cm예요. 900 나누기 30을 계산해 보죠. 90 나누기 3이니까 결국 30이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 높이. 높이 300cm인데요. 30cm짜리가 몇 개나 들어갈까? 300 나누기 30이니까 이것은 30 나누기 3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10개가 들어가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러면 전체 몇 개까지 쌓을 수 있을까요? 20, 30, 10이니까 20 곱하기 30 곱하기 10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6,000이 되고요. 우리 6,000개를 쌓을 수 있는 거예요. 뿌리에다가도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쓸 거예요. 1m는 100cm이므로 정육면체 모양의 상자를 가로에 600 나누기 30, 즉 20개. 세로에 900 나누기 30, 즉 30개. 높이에 300 나누기 30, 즉 10개를 놓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쌓일 수 있는 상자는 모두 20 곱하기 30 곱하기 10, 즉 6,000개입니다. 정답 6,000개라고 써주면 서술형 평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10번이에요. 그림과 같이 수조에 넣은 벽돌

0: 벽돌이 물에 완전히 잠기게 되면 벽돌의 부피만큼 물의 높이가 높아집니다. 수조에 넣은 벽돌의 부피는 몇 세제곱 센티미터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자, 벽돌의 부피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 벽돌 가로, 세로 높이 안 나타나 있는데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자, 이 문제는요. 이렇게 수조에 물만 들어있었던 상태에서 물이 얼마만큼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그 다음 벽돌을 넣었을 때 물의 높이가 얼마만큼이 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벽돌의 부피를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가로, 세로는 동일하죠. 수조니까 수조가 갑자기 넓어지진 않잖아요. 똑같아요. 크기는 똑같은데 여기 담겨져 있는 물이 원래 15cm만큼 높이만큼 있었다가 높이가 21cm가 됐단 말이죠. 그럼 높이가 얼마만큼 높아진 거예요? 그렇죠. 높이 6cm만큼 높아진 거죠. 자, 가로 20cm, 세로 10cm, 그리고 높이 6cm만큼이 바로 벽돌을 넣으면서 높아진 물의 양이고요. 이게 바로 벽돌의 부피가 되는 거예요. 벽돌의 부피는요. 20 곱하기 10 곱하기 6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20 곱하기 10은 200이죠. 200 곱하기 6은? 그렇죠. 1200이에요. 그래서 이 벽돌의 부피는 1200 단위 무엇인가요? 그렇죠. 바로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거 풀이 어떻게 쓸까요? 그렇죠. 선생님이랑 방금 풀었던 방법 그대로 풀면 됩니다. 자, 벽돌의 부피는 높아진 물의 높이만큼의 부피와 같습니다. 자, 이 말을 써주는 것이 좋아요. 꼭 써야 한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완벽한 서술형 답안의 풀이를 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왜 이런 계산을 하는지를 앞서서 설명해 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벽돌의 부피는 높아진 물의 높이만큼의 부피와 같습니다. 이 말을 써줌으로써 높아진 물의 높이만큼이 제가 구할 건데요. 이게 사실은 벽돌의 부피랑 같아요. 이걸 미리 알려주는 거죠. 선생님도 채점하다 보면 이런 말을 미리 써주는 친구들 있으면 오, 이 친구 제대로 이해했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잘 보세요. 자, 따라서 물이 21 빼기 15, 즉 6cm만큼 높아졌으므로 벽돌의 부피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20 곱하기 100 곱하기 6으로 구할 수 있다. 20 곱하기, 그 다음 10 곱하기 6으로 구하자. 20 곱하기 10이 200이고 200 곱하기 6은 1200이므로 1200 세제곱 센티미터가 된다. 그래서 답은 얼마? 답은 1200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10번 문제까지 선생님과 함께 해결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서술형, 논술형 평가 문제 어려워하는 친구들 많은데요.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간단하게 풀이를 한 다음에 나중에 풀이를 쓰는 방법으로 여러분들 해결하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풀이에 꼭 들어가야 하는 말이 있고요.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말들이 있어요. 꼭 필요한 말들은 잊지 말고 적어주세요. 자,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한 6학년 1학기 만점왕 수학 강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여러분,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면서 수학에 자신감이 생기고 더욱더 재미있게 수학을 즐기게 되었기를 바랄게요. 자, 여러분들 앞으로도 수학 공부 열심히 하고요. 선생님과 함께했던 시간 즐거운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두 안녕!
1: 강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전기 환자를 발견한 당신,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습니다.

사진이다. 외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팽팽!

0: 다와오.
1: 퀴즈로 시작해서 과학왕으로 끝나는 시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의 뻔뻔한 퀴즈로 출발해볼까요? 자, 화면을 잘 보세요. 산에 있는 지층에서 무언가가 발견됐습니다. 어? 이거 조개화석이에요? 이상하죠? 조개는 보통 바다에 사는 생물이잖아요. 그런데 조개화석이 산에서 발견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조개화석이 산에서 발견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1번, 옛날엔 조개가 산에서 살았기 때문에. 2번, 누가 조개 껍데기를 산에 버렸기 때문에. 3번, 조개가 산 꼭대기까지 기어 올라갔기 때문에. 4번, 그 산이 아주 옛날에는 바다였기 때문에. 정답은 바로 4번이죠. 1번이라면 산 조개입니다. 2번이라면 아 이거 쓰레기 아닌가요? 3번이라면 조개가 체육왕? 다리 근육이 엄청 발달했겠네요. 아, 우리 친구들 너무 쉽게 답 골랐다고요? 1번, 2번, 3번 조금, 아니 많이 뻔뻔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왜 그곳이 바다였다고 말할 수 있나요? 라고 묻는다면 말이 쉽게 안 나오죠? 지금 이 상태, 답은 쉽게 골랐지만 이유는 잘 모르는 상태.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화석이 들려주는 그 이야기, 그걸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개념왕 타임이죠? 개념왕으로 레벨업! 네, 친구들! 우리 지난 시간에 화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했었죠? 바로 지층이나 퇴적암 속에 옛날에 살았던 생물의 몸체나 흔적이 남아있는 것을 화석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화석은요, 대체 어떻게 만들어져서 우리에게 발견이 된 것일까요? 여기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보면요. 옛날 사람들은요, 암석이 생물의 모습으로 자라서 화석이 됐다고 생각했대요. 그러니까 상어 이빨 모양의 화석이 딱 있다라고 보면요. 이거 암석이 자라서 이 상어 이빨 모양이 됐나 봐.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이거 아니겠죠. 화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자고요. 자, 먼저 여기 1번 그림을 보세요. 여기 보니까 죽은 생물의 모습이 보입니다. 바로 죽은 생물이 호수나 바다의 바닥으로 운반되는 거예요. 주로 흐르는 물에 의해 운반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2번 그림을 잘 보니까 무엇이 달라졌나요? 맞아요. 바로 이 죽은 생물의 몸체 위로 뭔가 이렇게 쌓였죠. 무엇이 쌓였을까요? 그렇죠. 바로 퇴적물이 쌓입니다. 죽은 생물의 몸체 위에 퇴적물이 쌓이는데요. 이때 이 퇴적물이요, 빠르고 두껍게 쌓여야 합니다. 만약 천천히 쌓여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맞아요. 이 몸체가 썩어서 없어지기도 하고 다른 생물에게 잡아먹히기도 하고 그렇게 된다면 화석이 되지 않겠죠. 퇴적물이요, 빠르게 쌓이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 3번 그림을 보니 무엇이 달라졌죠? 층이 보입니다. 자, 이 층이 보이니까 그렇죠. 지층이 만들어진 것이죠. 오랜 시간 동안 퇴적물이 계속 쌓이고 쌓여서 지층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그 속에 묻힌 이 생물이 화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화석 이제 발견이 되어야겠죠. 어떻게 발견이 될까요? 이 그림 보니까 어때요? 맞아요. 지층이 땅 위로 드러난 뒤 침식 작용으로 깎이게 되겠죠? 그런데 아직은 화석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조금 더 많이 깎이면 이렇게 화석이 드러나게 되겠죠? 따라서 마지막 단계는요, 지층이 더 많이 깎여서 화석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요, 이 화석이 만들어져 발견되는 과정을

우리가 직접 화성 모형을 만들어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 실험 관찰 부분이죠. 23쪽 부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물은요. 찰흙 반대기, 조개 껍데기, 그리고 알지네이트 반죽이 필요한데요. 이 알지네이트 반죽은 분홍색 알지네이트 가루에 물을 섞어요. 그럼 뭔가 끈적끈적해지거든요. 그걸 바로 알지네이트 반죽이라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치과에 가면 이 치아 본을 뜰때 뭔가 꽉 물고 계세요 하고 물고 있다가 딱 떼면은 내 치아 모양 그대로 본이 떠지죠. 그게 바로 알지네이트 반죽이에요. 자, 그리고 찰흙판 조개 화석이 필요합니다. 자, 어떻게 실험하는지 방법 보니까요. 먼저 찰흙 반대기에 조개 껍데기를 올려두고 손으로 눌렀다가 이렇게 떼어냅니다. 그러고 나서요. 조개 껍데기 자국이 모두 덮이도록 알지네이트 반죽을 붓는 거예요. 막 너무 흘러넘치게 부으면 안 되고요. 살짝만 넘치게 부으면, 살짝만 흘러있게 부으면요. 나중에 뗄때 편하답니다. 자, 그런 다음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이 알지네이트 반죽이 굳기를 기다려야겠죠. 다 굳으면 알지네이트를 찰흙 반대기에서 떼어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조개 화석 모형을 관찰하고요. 실제 조개 화석과 비교해서 어떤 공통점이 있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확인해 보면 된답니다. 자, 그럼 이 실험 방법 그대로 우리 실험해 볼 텐데요. 우리 모형 만들면서 우리 앞서 살펴봤던 실제 화석이 만들어져 발견되는 과정과 이렇게 비교하면서 지금 2단계는 실제 화석이 만들어지는 단계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걸 생각하면서 모형을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반대기에 조개 껍데기를 올려두고 조개 껍데기를 꾹 눌렀다가 떼어내 봅니다. 꾹 자국이 잘 나도록 꾹 눌러주세요. 자, 눌렀다 떼니 찰흙 반대기에 조개 자국이 생겼죠? 알지네이트 반죽을 조개 껍데기 자국이 덮이도록 부어줍니다. 충분히 덮이도록 부어주면 돼요. 너무 넘치지 않게 어느 정도만 덮이도록 이렇게 부어줍니다. 자, 이제 알지네이트 반죽이 굳을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볼까요? 자, 알지네이트 반죽이 굳었습니다. 이제 찰흙 반대기에서 알지네이트를 떼어내볼까요? 살살 잘 떼지도록 오 뗐더니 짠! 화석 모형이 완성됐어요. 굳은 알지네이트도 화석, 그리고 찰흙 반대기에 남은 이 흔적도 화석이라고 할수 있죠? 자, 화석 모형을 보니 조개 모양이고 줄무늬가 보입니다. 그럼 실제 화석과 비교하며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도 관찰해 볼까요? 자, 그럼 실험 결과를 정리해 봅시다. 먼저 이 실험에 이용했던 준비물이 실제 화석이 만들어지는 과정 무엇에 해당하는지부터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먼저 이 찰흙 반대기 있잖아요. 이 찰흙 반대기는 실제 화석이 만들어지는 과정 무엇에 해당할까요? 우리 화석은 어디에서 발견된다? 지층 속에서 발견되죠. 아하, 그러니까 찰흙 반대기는요, 실제 지층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조개 껍데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층 속에 남아있는 옛날 생물의 흔적이 바로 화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조개 껍데기는요, 옛날에 살았던 생물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모형으로 만든 거 있었죠? 찰흙 반대기에 찍힌 조개 겉모양. 여기 조개 겉모양 보이죠? 그리고 알지네이트로 만든 조개 형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그렇죠. 지층 속 남아있는 옛날 생물의 흔적. 바로 이것이 화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여기서 많이 틀리는 것이요. 이 모형만 화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 찰흙 반대기에 남아있는 조개 자국도 화석인 거죠. 자, 지층 속에 그 남아있는 생물의 흔적, 이것도 화석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것도 화석이라는 거 놓치면 안 되고요. 또 여기서 하나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조개껍데기를 꾹 누른 다음에 뗐죠. 그리고 알지네이트 반죽으로 이 자국을 이렇게 채웠잖아요. 실제 화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생물의 몸체가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썩겠죠. 그 썩고 그빈 공간이 생길 거예요. 거기에 다른 물질이 채워져서 만들어지는 것이 화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또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요. 뼈 화석이 발견되었다. 이거 뼈 화석이다라고 하면 뼈가 그대로 화석이 되었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겠죠. 뼈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 썩어서 없어집니다. 뼈가 없어진 그 자리에 다른 물질이 채워져서 돌처럼 된 거예요. 그게 바로 뼈 화석입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좋아요. 자, 그럼 이번에는요, 화석 모형, 그리고 실제 화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보자고요. 자, 공통점은요, 일단 이 화석 모형도요, 조개 모양이고요. 실제 화석도 조개 모양, 모양이 같죠. 그리고 또 같은 점은요, 잘 보니까 이렇게 무늬 보이죠? 여기도 이런 무늬가 있습니다. 아하, 조개 모양과 표면에 무늬가 비슷하다. 모양 비슷하고 무늬 비슷하죠? 자, 그렇다면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차이점이라고 하면 우리 친구들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바로 단단한 정도, 그리고 만들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자, 화석 모형은요, 단단할까요? 만져보면 물렁물렁해요. 하지만 실제 화석은 우리 돌처럼 굳어졌잖아요? 따라서 단단합니다. 그리고 화석 모형 만들어지는 데는 시간이요. 한 어느 정도 걸렸어요. 굳어지는 시간 생각하면 10분 정도 걸리죠? 그런데 실제 화석이 만들어진 데 10분이면 끝나나? 아니죠. 실제 화석은요. 만들어지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는 차이점이 있어요. 단단한 정도 다르고 만들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 다르다라는 거 우리 친구들 이거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우리 화석 모형 만드는 과정과 실제 화석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번 연결해 보자고요. 자, 먼저 우리 처음에 이 찰흙 반대기에 조개 껍데기를 올려두었죠. 자, 그건 실제 화석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 어느 단계에 해당할까요? 그렇죠. 바로 여기겠죠. 이 죽은 생물이요, 운반되어 옵니다. 자, 그리고 꾹 눌렀다 뗐잖아요. 이건 또 무엇을 뜻할까요? 눌렀다 뗐다라는 건 죽은 생물이 사라진다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과정 있었죠. 이 조개 껍데기 자국에 알지네이트 반죽을 부었습니다. 자, 이거는 어느 단계와 관련이 있을까요? 맞아요. 바로 퇴적물이 그 죽은 생물 몸체 위로 쌓이는 걸 의미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죽은 생물의 몸체가 사라진 그 공간에 다른 물질이 채워진다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자, 그럼 2단계는요. 이제 굳은 알지네이트를 떼어냈잖아요. 이건 무엇을 뜻할까요? 굳었다라는 것은 맞아요. 바로 화석이 되었다. 자, 그리고 떼어냈다라는 것은 그렇죠. 바로 화석으로 발견이 되었다라는 걸 뜻하는 거죠. 요 마지막은 이렇게 화석이 드디어 발굴이 되었어요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림으로 연결한 거 우리 이제 표로 말로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자, 찰흙 반대기에 조개 껍데기를 올려놓은 것, 이건 죽은 생물이 호수나 바다 밑에 가라앉는다, 운반되어 왔다라는 걸 뜻하는 것이고요. 조개 껍데기 자국에 알지네이트 반죽을 부었다. 라는 것은 죽은 생물의 몸체 위로 퇴적물이 쌓인다. 그리고 이 죽은 생물의 몸체가 사라지면 다른 물질로 채워진다. 자, 그리고 찰흙 반대기 위에 부은 알지네이트 반죽이 굳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한다? 그렇죠. 퇴적물이 굳어져서 지층이 만들어지고 그 속에 있던 죽은 생물의 몸체나 흔적이 바로 화석이 된다라는 걸 뜻한다는 거 우리 친구들 이렇게 정리해서 연결 지어서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서 탐구 문제 잠깐 풀고 가자고요. 자, 위 실험에서 알지네이트 반죽이 굳어져서 만들어진 거 우리 지금 이거 무엇을 만든 거라고요? 화석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무엇에 해당한다? 그렇죠. 화석이라고 아주 쉽게 답을 찾을 수 있겠네요. 자, 지층, 우리 실험 과정에서 지층에 해당하는 건 무엇이었나요? 찰흙 반대기였죠. 자, 그럼 조개 껍데기는 무엇인 거예요?
그렇죠. 옛날 생물을 뜻하는 것이었죠. 자, 그럼 2번 봅시다. 화석 모형과 실체 화석의 공통점으로 옳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래요. 자, 우리 비교해 보았더니 무엇이 똑같았나요? 비슷했나요? 요렇게 조개 모양이 같았죠. 그리고 무늬가 비슷했습니다. 자, 그걸 찾아보니까, 아하, 여기 생물의 모양이 남아있다. 이게 공통점이 되겠죠? 단단한 정도, 그리고 만들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은 같은 공통점이 아니라 차이점이라고 했죠. 실제 화석이 훨씬 더 단단하고 실제 화석이 만들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이 더 오래 걸렸죠? 잘 구분하여 문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22쪽으로 돌아올 텐데요.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옛날에 살았던 모든 생물이 다 화석이 될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화석이 될 가능성은요, 굉장히 희박했어요. 굉장히 적었어요. 복권에 당첨될 가능성만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화석이 만들어지기 쉬운 조건, 이 조건이 잘 맞아야 화석이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조건인지 살펴보면요, 생물의 몸체 위로 퇴적물이 빠르게 쌓여야 합니다. 이건 아까 과정을 설명하면서도 이야기했죠. 천천히 쌓이면 어떻게 된다? 그 생물의 몸체가 썩어서 사라지거나 다른 생물에게 잡아먹힙니다. 그래서 빠르게 쌓여야 하는 거예요. 퇴적물이 천천히 쌓이면 생물의 몸체가 부패되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뿐만 아니라요, 동물의 뼈, 이빨, 껍데기 등과 같이 단단한 부분이 있거나 식물의 입, 줄기 등과 같이 질긴 부분이 있으면 화석으로 만들어지기 쉽습니다. 조개 화석 보세요. 단단한 껍데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화석으로 되기 쉬워요. 그래서 화석이 많이 발견됩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해파리 화석. 오, 잘못 들어봤죠? 화석이 거의 될 수가 없어요. 해파리는 뼈가 없어요. 단단한 부분이 없죠? 뭔가 젤리와 같은 형태이면서 몸의 대부분이 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화석으로 되기 어려워요. 쉽게 썩어버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빠르게 퇴적물이 쌓이면서 이 단단하거나 질긴 부분이 있어야 화석이 되기 쉽기 때문에 화석으로 남아서 우리에게 그 발견되기까지 얼마나 귀하고 이 화석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요. 공룡 발자국 화석은요, 단단한 암석에 만들어져 있죠. 어떻게 이렇게 단단한 암석에 발자국이 찍혔을까요? 그건 바로 공룡이 살던 당시에는 그게 아주 단단한 암석이 아니라 부드러운 진흙으로 되어 있었겠죠. 그 진흙을 공룡이 쿵쿵 걸어가면서 발자국을 남긴 거예요. 그럼 발자국이 어느 정도 굳어지면서 그 위에 퇴적물이 쌓이면서 그 지층 속에 남아서 화석이 된 거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공룡 발자국을 보면서, 아, 옛날에는 지금은 사라진 공룡이 살았구나, 라는 걸알수 있게 되죠. 자, 이렇게 화석은요, 옛날에 이런 생물 살았어,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줄 뿐만 아니라요, 또 우리에게 과거에 대한 여러 가지 기록을 알려줍니다. 아까 그 뻔뻔한 퀴즈로 돌아가서요, 이 조개 화석을 보고, 옛날에는 그곳이 왜 바다였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조개는요, 바다에 사는 생물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분명히 그곳이 바다였던 거예요. 그런데 뭔가 큰 힘을 받아서 이 바다의 바닥이 솟아오르고 바다가 산이 됐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 조개는요,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서 화석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조개 화석이 발견된 곳이, 아하, 지금은 산이지만 옛날에는 바다였구나라고 추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요, 화석이 우리에게 과거를 알려주는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옛날에 이런 생물도 살았다? 이런 생활 모습을 하면서 살았어. 그리고 옛날에 이곳은 바다였어. 육지였어. 따뜻한 곳이었어. 차가운 곳이었어. 이런 과거의 증거, 과거의 기록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화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요, 교재에는 이렇게 정리되어 있어요. 과거에 살았던 생물의 종류, 크기, 생김새, 그리고 생물의 생활 모습을 우리 화석을 통해서 알고 있고요. 알수 있고요.
화석이 발견된 지층이 쌓였던 시기, 또 당시의 환경을 알려줍니다.

주는 것이 화석이다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화석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과거의 이야기 또 하나씩 살펴보아야겠죠?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삼엽충 화석을 보고 무엇을 알수 있을까요? 이 삼엽충이라는 생물은요, 바다에 살았던 생물이잖아요. 아, 그렇다면 삼엽충 화석이 발견된 곳은 그 당시에 어떤 곳이었다? 아하, 바다였겠구나 라고 추리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삼엽충의 생김새, 이렇게 뭔가 마디가 많고 세 갈래로 갈라져 있으면서 다리가 많은 이 삼엽충이라는 생물이 살았네. 그리고 화석이 발견된 곳이 과거에는 바다였구나 라는 거알수 있고요. 또 삼엽충 화석이 발견된 이 지층은요, 삼엽충이 살았던 시기에 쌓였던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추리해 볼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건요, 오늘날의 고사리의 생김새와 굉장히 닮았죠? 그러면, 잠깐만, 오늘날 고사리 어디에 살더라? 아, 맞아. 따뜻하고 이 습한 육지에 살잖아? 아하, 그렇다면, 고사리 화석이 발견된 이곳도 옛날에는 따뜻하고 습한 육지였겠구나라고 추리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또요, 이건 자세히 보니, 오늘날의 산호와 비슷하게 생겼어요. 오늘날 산호는 어디에 살지? 맞아, 따뜻하고 얕은 바다에 살잖아. 아하, 그렇다면 산호화석이 발견된 이곳이 그 당시에 따뜻하고 얕은 바다였겠구나라고 추리를 해보는 거죠. 정말 화석은 우리에게 그 과거를 알려주는 기록, 증거구나라는 게 이제 점점 더 이해가 가죠. 자, 그렇다면 또 이건 공룡 발자국 화석이잖아요. 이것을 보고 또 우리는 어떤 걸 추리할 수 있을까요? 아, 이거 지금 보니까 공룡이 발자국 이렇게 쿵쿵 남기고 걸어서 이동하며 다녔구나라는 생활 모습 추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공룡이 살던 시기에 쌓인 지층이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거예요. 재밌죠? 자, 그래서요, 이 화석은 굉장히 가치롭고 의미가 있다라고 할수 있어요. 사람이 살지 않았던 시기에 살았던 생물의 종류, 크기, 생태, 그러니까 생활 모습에 관한 자료를 가장 확실하게 얻을 수 있고요. 또 삼엽충 화석이나 암모나이트 화석, 그리고 공룡 화석은요, 특정 시기에만 살았다가 멸종한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지구의 특정한 시대를 구분하는 데 화석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은요, 많은 양의 생물체가 죽은 뒤에 쌓여서 만들어진 뭐예요? 화석 연료라고 하죠? 자, 예를 들어 석탄이 연료로도 이용이 되는데요. 과거에 식물이 잘 자라는 환경이었겠군요. 왜냐하면 석탄은 숲에서 나무들이나 뭐 풀이 죽어요. 그게 겹겹이 쌓이면서 그 유해들이 열과 압력을 받아서 검은 돌 같은 석탄이 된 거거든요. 아, 그래서 이 석탄이 있는 곳에 식물이 많이 잘 자라는 환경이었겠구나. 이렇게 추리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재밌죠? 좋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내용, 우리 과학왕, 개념왕, 한마디로 딱 정리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겠죠? 자, 오늘 화석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일단 화석은 어떻게 만들어진다? 우리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생물이여 묻힙니다. 그리고 그 위에 지층이 점점 만들어지면서 단단하게 굳어서 발견이 되는 것이 화석이죠. 그리고 화석은요, 과거를 알려주는 증거, 기록이면서 또 무엇이다라고 할수 있죠? 과거의 환경을 추리해 줄수 있는 힌트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둔다면요, 우리 친구들 화석에 대해서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개념 확인 문제로 개념 정리해 볼게요. 자, 지층이나 퇴적암 속에 옛날에 살았던 생물의 몸체나 흔적이 남아 있는 것 무엇이라고 할까요? 옛날 생물 몸체 흔적 남아 있는 것, 그렇죠. 화석이다. 자, 2번은요, 생물의 몸체 위에 퇴적물이 어떻게 쌓여야 화석이 만들기 쉽다고요? 그렇죠. 마르게 쌓여야 합니다. 자, 3번. 화석을 이용하면 과거에 살았던 생물의 생김새와 생활 모습, 그리고 그 당시에 바다였는지 육지였는지 이런 환경 알수 있다는 것, 그래서 화석이 가치롭다는 것, 이렇게 정리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개념 공부했어요.

0: 이제 문제에 써먹을 수 있는지 문제 왕으로 레벨업 해볼까요? 자, 먼저 빈칸 채우기부터 시작합니다. 화석이 만들어져 발견되는 과정, 일단 죽은 생물이 호수나 바다의 바닥으로 운반이 되겠죠. 자, 그런 다음 죽은 생물의 몸체에 퇴적물이 이렇게 쌓여야 돼요. 화석이 만들어지기 쉬운 조건? 그렇죠. 빠르고 두껍게 쌓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퇴적물이 계속 쌓이면 무엇이 만들어진다? 그렇죠. 지층이 만들어지고요. 그 속에 묻힌 생물이 화석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지층이 땅 위로 드러나 침식 작용으로 깎여야 보이는데요. 지층이 더 많이 깎이면 화석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 이 과정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화석의 가치 우리 공부했어요. 과거에 살았던 생물의 무엇을 알수 있을까요? 생김새. 아, 이렇게 생긴 생물이 살았구나. 그리고 생물의 또 생활 모습을 알수 있습니다. 삼엽충 화석 보면, 삼엽충이라는 동물 이렇게 생겼네. 또 산호화석을 통해서 오늘날 산호의 생김새와 비슷한 이런 생물이 있었구나라는 거알수 있고요. 또 화석이 발견된 지층이 쌓였던, 그렇죠. 시기나 당시에 그곳이 바다였는지 육지였는지 환경을 알 수가 있죠. 삼엽충 화석이 발견된 지층은, 삼엽충이 살았던 시기에 쌓였겠구나. 그리고 산호화석이 발견된 곳은 지금 산호는 깊이가 얕고 따뜻한 바다니까 그 당시에도 이런 환경이었겠구나라는 거 추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문제 볼게요. 다음 화석이 만들어져 발견되는 과정은 순서 없이 나타낸 것입니다. 순서대로 기호를 쓰시오. 제일 먼저 뭔가요? 죽은 생물이 호수나 바다의 바닥으로 운반되어야겠죠. 디귿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그렇죠. 퇴적물이요. 빠르고 두껍게 쌓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리을이고요.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오랜 시간 퇴적물이 계속 쌓이고 쌓이면 지층이 만들어지고요. 그 속에 묻힌 생물이 화석이 되는 거죠. 따라서 미음입니다. 자, 이제 화석이 드러나야 돼요. 그러려면 지층이 땅 위로 드러난 뒤 침식 작용으로 깎입니다. 자, 아직 눈에 보이지 않아요? 더 많이 깎이면 화석이 보이게 되겠죠. 따라서 이 순서로 정리해주면 되겠네요. 자, 다음은 화석이 만들어지기 쉬운 조건입니다. 괄호 안에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죽은 생물의 몸체에 퇴적물이? 그렇죠. 빠르게 쌓이고요. 또 생물의 몸체에서 뼈, 껍데기, 줄기와 같은 단단한 부분이 있으면 화석으로 만들어지기 쉽겠죠. 다음입니다. 과거에 살았던 생물의 생김새와 생활 모습, 당시의 환경을 알수 있게 해주는 거, 과거의 증거, 기록이 되는 거, 바로 화석이라고 쉽게 찾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마지막 8번 문제입니다. 어느 지역에서 다음과 같은 산호화석이 발견됐어요? 과거 이 지역의 환경, 지금 산호 따뜻하고 얕은 바다에 사니까, 아하, 옛날에도 이곳은 깊이가 얕고 따뜻한 바다였겠구나 라고 추리를 할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오늘의 마지막 퀴즈 왕 확인해 볼게요. 우리나라에서 공룡의 뼈, 알, 발자국 화석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실로 알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화석의 가치를 생각하면서 정답을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자, 오늘도 퀴즈에서 과학 왕으로 끝나는 시간 재밌었나요? 다음 시간에도 선생님과 함께 과학 레벨업 해보자고요.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1: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꽂던 피터. 저런, 감전되고 말았어요.
2: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전기기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1번, 플러그를 잡고 뽑는다. 2번,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뽑는다. 정답은 1번.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단단히 잡고 뽑아야 해요.
1: 한 콘센트에 너무 많은 플러그를 꽂으면 과열로 인해 화재가 날수 있어요.
2: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책 언제 쓰시나요? 염기성 용액 언제 쓰시나요? 라고 하면 번쩍 떠오르는 경우도 있고, 언제 쓰더라? 이 용액이라고 하는 건안 쓰는 것 같은데? 하는 기분이 드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 시간에서는요, 이 산성 용액, 그리고 염기성 용액이 어떻게 이용되는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아주 대표적인 산성 용액들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물통에 물때를 없앨 때, 구연산 용액을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물때라는 말에 한번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변기용 세제로 화장실 변기에 물때와 냄새를 없앤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사용되는 산성 용액은 바로 변기용 세제가 되겠죠. 여러분, 여기 공통적으로 무엇이 있어요? 공통적으로 물때라는 말이 있거든요. 선생님과 지난 시간에 탄산칼슘 가루를 산성용액에 넣었을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실험을 했단 말이에요. 탄산칼슘 가루가 산성용액과 만나면 기포가 막 올라오고 탄산칼슘 가루가 녹았습니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이 물때라는 것도 이 탄산칼슘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물에는 탄산칼슘이 녹아 있는데 이 물이 증발하고 우리 눈에 하얗게 물때가 남아 있는 거거든요. 이 물때는 석회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석회질을 없앨 때 산성 용액을 이용하는 것이죠. 우리 탄산칼슘 가루와 달걀 껍데기를 실험을 했었던 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탄산칼슘 가루, 그리고 달걀 껍데기 모두 기포가 발생하면서 녹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달걀 껍데기도 마찬가지로 주성분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 바로 탄산칼슘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물 속에 들어있는 칼슘 성분이 굳어서 생긴 이 물때도 탄산칼슘이므로 탄산칼슘은 산성과 반응하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산성용액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이 원리, 현상 함께 알아둘게요. 이것 말고 또 산성용액을 이용하는 많은 경우가 있단 말이죠. 여기 보니까 생선을 손질한 도마를 닦을 때 식초를 사용한다. 오호, 식초 아주 대표적인 산성 용액이죠. 또 음식의 비린내를 없앨 때 레몬즙을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 그림에 보니까요, 생선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 생선 비린내와 같은 것은요, 바로 염기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초, 레몬즙과 같은 것은 산성이기 때문에 이 산성을 사용하여서 비린내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성질을 약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또 다른 예시를 한번 볼까요? 우리 친구들 샴푸 매일매일 하죠? 샴푸 그리고 린스도 사용할 거거든요. 샴푸를 정말 많이 사용하고 싶을 때가 언제예요? 머리에 기름때가 엄청 쌓였을 때 샴푸를 사용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샴푸를 사용해서 머리를 감고 나면 개운한 느낌이 들죠.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샴푸는요, 약한 염기성을 띠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염기성은 무언가를 닦거나 세척할 때 많이 사용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샴푸가 약한 염기성으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약한 염기성은요, 기름기나 오염물을 잘 제거해주기는 하는데, 한편으로는 이 머리카락 표면이 조금 벌어지도록 만든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머리카락을 감을 때 약산성 린스를 사용하게 되면요, 벌어졌던 머리카락 표면이 다시 한번 가지런해진다고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샴푸가 약한 염기성인데 반해서 머리카락을 감을 때 사용하는 린스는 약한 산성이다라는 거 대조하여서 같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또 다른 예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탄산음료 아주 대표적인 무슨 용액이다? 산성 용액이죠. 여기에 보이는 콜라도 산성 용액이고요.

자주 즐겨 마시게 되는 그 사이다도 산성 용액입니다. 그런데 이런 탄산 음료로 녹슨 제품의 녹을 제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산성 용액에는요, 녹과 만나서 녹의 성질을 약하게 만들거나 녹이 떨어지게 하는 그러한 특징이 있기 때문이래요. 산성 용액이 정말 다양하게 생활 곳곳에서 이용이 되고 있죠? 이번에는 식초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식초로 비눗물 얼룩을 지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비눗물이라고 했을 때 비누, 미끌미끌한 특징이 있는 것, 이 비눗물은요, 염기성 성질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물과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비눗물의 염기성 성질, 그리고 물에 남아있는 칼슘과 같은 것이 여기에 붙어서 비눗물 얼룩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거든요. 이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식초는요, 이 비누나 세제의 염기성 성질, 그리고 세제로 씻고 난뒤 물이 말랐을 때 우리 눈에 보이는 칼슘 성분과 같은 물때 등을 지우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식초는요, 우리 생활의 곳곳에서 또 이용이 되기도 하거든요. 여기에 보면 음식에 신맛을 낼때 식초를 사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음식의 맛을 새콤하게 만들어서 입맛을 돋궈주고요. 또 물건을 깨끗하게 닦을 때도 식초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선생님도요, 어제 무언가를 끓이려고 보았는데 냄비 밑에 뭔가 많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식초를 조금 이렇게 담아서 물에 섞어서 팔팔팔팔 끓이면 냄비가 아주 깨끗해지기도 하거든요. 우리 생활 속에서 정말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세균을 없애고요, 냄새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식초에는요, 벌레가 싫어하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요, 과일을 씻거나 청소할 때도 식초를 사용하는 그런 가정도 정말 많을 겁니다. 산성 용액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우리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요, 산성 용액은 이 물때나 금속의 녹 등을 없애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성 용액은요, 여기 센성 비린내와 같은 무슨 성질? 염, 기, 성을 약화시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청소용 세제, 식초, 레몬즙 등으로 비린내를 제거할 때 이용되기도 합니다. 이번에는요, 우리 친구들 산성 용액 한번 쭉 정리를 하고 염기성 용액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삼성 용액, 식초 있다. 그리고 구연산 용액도 있고요. 식초 또 다시 등장하였습니다. 변기용 세제, 음식의 비린내를 없앨 때 사용하는 레몬즙, 머리카락을 감을 때 사용하는 약산성 린스, 탄산 음료로 녹슨 제품의 녹을 제거하기도 하고요. 또한 식초로 비눗물 얼룩을 지우기도 합니다. 이 밖에도 산성 용액을 사용하는 아주 다양한 그런 생활 속 장면들이 있을 거예요. 이번에는요, 염기성 용액의 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염기성 용액은 유리 세정제를 닦을 때, 세척할 때 유리 세정제를 사용하고요. 유리를 닦을 때 유리 세정제를 사용하고요. 또한 그릇에 기름때, 단백질을 제거할 때 제빵소다 용액을 뿌리기도 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특징이 이렇게 유리에 다 있는 어떤 그 기름기나 단백질들을 없앨 수 있는 걸까요? 아주 간단한 실험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유성묘지 글씨를 유리 세정제로 지워보는 실험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유리판에 유성 매직으로 글자를 씁니다. 유성 매직으로 쓴 글씨는 휴지로 닦으면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성 매직으로 쓴 글씨를 유리 세정제로 닦으면 잘 지워집니다. 유리 세정제는 유성 매직으로 쓴 글씨를 깨끗하게 지울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여러분, 유성 매직은 왜

왜 유리 세정제로 잘 지워지는 걸까요? 이 유성 매직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어요? 주로 기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요, 이 유리 세정제와 같은 것은요, 단백질 그리고 기름 성분을 잘 분해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휴지로 닦으면 잘 지워지지 않는 것도 이 유리 세정제와 같은 염기성 용액을 이용하면 잘 지워지게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기름때, 단백질이라는 표현 보이시죠? 염기성 용액은요, 기름때나 단백질을 제거할 때 아주 잘 사용됩니다. 그래서 제빵, 소다 용액과 같은 염기성 용액은 기름때, 단백질을 제거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예시들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것도 무언가 단백질이나 기름기를 제거하는 것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거든요. 욕실을 청소할 때 표백제를 사용하는데 욕실에 있는 곰팡이와 같은 건 단백질 성분으로 이루어진 것이 많아요. 그러면 단백질을 없앨 때이 염기성 용액인 표백제를 사용한다라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하수구가 막혔을 때도 하수구 세정제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하수구를 막히게 하는 주된 원인을 한번 생각해 봐요. 하수구를 막히게 하는 주된 원인은 머리카락이 있고 또 기름때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 머리카락은 주로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구성 성분은 바로 단백질입니다. 우리 지난번 실험에서도 단백질, 가루, 삶은 달걀, 흰자와 같은 것이 염기성 용액과 반응을 했었잖아요. 이 염기성 용액은 단백질을 녹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수구가 막혔을 때 하수구 세정제를 사용하면서 하수구가 막히는 주된 원인인 머리카락이나 기름때를 세척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기 볼게요. 차량용 이물질 제거제라고 되어 있는데요. 차에 막 이렇게 달라붙는 것 주로 무엇이에요? 새 똥이라던가 벌레와 같은 것들이죠. 그런 것들도 주된 성분이 단백질이거든요. 염기성에는 어떤 성질이 있다? 염기성 용액은 이러한 단백질을 녹일 수 있는 성질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용 이물질 제거제가 염기성 용액이 이용이 된다. 왜냐? 단백질, 기름 성분을 분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또 다른 염기성 용액의 이용 한번 볼 텐데, 오, 이거 아주 자주자주 이용되고 여러분도 꼭 알아두어야 하는 용액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바로 속이 쓰릴 때 먹는 제산제입니다. 제산제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제산제 할때 제는요, 맨 처음에 이 제는 제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이 산은 초산입니다. 나중에 또 다루게 되겠지만 여기에서의 이 초는요, 식초와 같이 시큼시큼한 맛이 나는 산성 용액을 가리키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있는 제는 약재를 나타내는 제자입니다. 그럼 어떤 의미인가? 산을 제한하고 막아주는 약이다라는 뜻이잖아요. 어디에서? 위에서 말이에요. 여러분, 이 제산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위에서 이 소화를 돕기 위해서 계속 나오는 위산이라는 것에 대한 대항이거든요. 사실 위산은 아주 필요해요. 그리고 굉장히 강한 산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소화를 하기 위해서 위에서 산이 나오는데,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사용되면 좋은데, 가끔 이 위산이 너무 많이 나오거나 혹은 닿지 않아야 할 곳까지 닿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이 위산의 성질을 조금 낮추기 위해서 바로 이 제산제를 사용합니다. 초, 이 산성을 제한하는 약재를 이 액체 상태로 먹게 되면요. 위 속의 강한 산성질을 약하게 하여서 속쓰림을 줄여주기도 하고요. 또한 액체 형태의 제산제 같은 경우에는 물의 약 성분이 고르게 섞여서요. 위 점막에 빠르게 퍼질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팁, 병을 이렇게 흔든다라고 하는 것은요. 약이 너무 한쪽으로 가라앉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제산제의 의미가 무엇인지 도대체 어떤 원리로 제산제가 염기성 용액인 건지 꼭 기억해 둘게요. 또 다른 염기성 용액의 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요. 산성화된 화단에

석회 성분이 된 비료액을 뿌린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산성화 들어봤나요? 사실 다음 강의에서는 이 산성화가 굉장히 주인공처럼 다루어지거든요. 여기에서는 아주 간단하게만 다루어 볼게요. 할때이 산자는 방금 선생님이 이야기한 초산자입니다. 초란 무엇이다? 식초와 같이 시큼시큼한 산성 용액을 일컫기도 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의 성은요, 성품 성자이기는 한데, 우리가 성품을 말할 때뿐만이 아니라 성질을 말할 때이 한자를 쓰게 됩니다. 근데 여기 마지막 화자는요, 무엇이냐? 바로 될 화자예요. 이될 화자는 변화해 나가는 어떤 과정의 뉘앙스를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산성으로 되어가는 것을 우리는 산성화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지금 화단이라고 했어요. 흙이나 혹은 땀과 같은 것이요. 그런 것이 산성화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바로 식물이 잘 자라지 않게 됩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질소 비료라는 걸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질소 비료가 흙에 내려갔을 때이 미생물들이 산성 물질을 이렇게 바꾸게 되거든요. 산성 물질로 무언가를 바꾸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토양이 산성화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산성의 성질을 점점 띠게 될때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염기성을 더 가해줘서 산성의 성질을 약하게 만들어줘야 되죠. 이때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바로 석회 성분이 든 비료액입니다. 여기에서의 석회가 바로 염기성의 성질을 띠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염기성 용액을 어디에서 이용하는지 우리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여러분, 여기 치약으로 충치를 만드는 입안의 산성 물질을 없앤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치약? 입안의 산성 물질? 여러분, 사실 우리 단거 많이 먹잖아요. 그런데 우리 입 안에는 무엇이 살고 있나요? 입 안에는 바로 세균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 세균은요, 이단걸 자기도 먹고 산성 물질을 내뿜어내거든요. 그래서 이 세균이 만드는 산성 물질 때문에 입안도 역시 산성화가 될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입안이 산성화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치아의 표면이 점점 떨어져 나가고요. 그래서 충치가 생기기 좋은 환경이 되어버립니다. 아, 입안이 산성이 지나치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여기에서 염기성 물질을 써주는 거죠. 왜냐? 이 산성 물질을 점점 그 성질을 약하게 만들어야 입안이 건강해질 테니까요. 이때 사용하는 염기성 물질이 바로 치약입니다. 이 치아를 상하지 않게 하면서 산성을 줄이기 위하여 우리가 치약을 사용하는 것이죠. 우리 생활에서 산성용액과 염기성용액이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우리 알아보고 있는데요. 염기성용액은 무엇이나 무슨 성분을 분해하거나 단백질, 그리고 기름기의 성분을 분해하거나 산성과 만나서 산성을 약화시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 청소용 세제나 속쓰림을 완화하는 제산제 등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림통에서 한번더 확인해 볼게요. 속이 쓰릴 때는 무엇을 먹는다? 제산제를 먹는다. 욕실을 청소할 때는 표백제를 사용한다. 유리를 닦을 때는 유리 세정제를 사용한다. 하수구가 막혔을 때도 하수구 세정제를 사용한다. 차량용 이물질 제거제로 자동차에 묻은 더러운 물질을 닦는다. 산성화된 화나에 화단에 석회 성분이 든 비료액을 뿌린다. 치약으로 충치를 만드는 입안의 산성 물질을 없앤다. 그릇에 기름때나 단백질을 제거할 때 제빵소다 용액을 뿌린다와 같은 것이 우리 생활에서 염기성 용액을 이용하는 예시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친구들, 우리 생활에서 산성 용액과 염기성 용액은 어떻게 이용될까요? 라는 질문에 스스로도 대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가 백지 상태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산성 용액에는 어떤 것이 있었고 염기성 용액에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떠올려 보자고요. 선생님, 지금부터 한 3초 정도 줘보겠습니다. 선생님, 머릿속에 이것이 떠오릅니다 하는 우리 친구들 스스로도 한번 적어보세요. 어때요, 여러분? 떠오르는 용액들이 맞나요? 선생님도 여러분과 함께 한번 적어보려고 합니다. 산성 용액 중에서 아주아주 아주 대표적인 거 식초가 있었어요. 식초는 신맛이 나서 음식에 풍미를 더 돋우고요. 또한 식초는 산성이기 때문에 그 도마와 같은 것의 비린내를 없애주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알아두면 좋은 더 좋은 원리,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비린내를 맡게 할수 있는 그것이 바로 염기성이라는 뜻입니다. 염기성의 성질을 약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식초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또 산성 용액 중에 하나는 변기용 세제입니다. 산성 용액은 무엇과 반응하죠? 산성 용액은 탄산 칼슘과 반응을 합니다. 이 변기에는요, 물때가 많이 끼어 있고, 물때는 석회질, 탄산 칼슘이죠. 그래서 탄산 칼슘을 없애기 위해서 산성 용액인 변기용 세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또 어떤 것이 있나요? 여러분, 구연산 용액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구연산 용액도요, 마찬가지로 물때를 없애는데 매우 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대표적인 용액 먼저 떠올려 보고요. 우리 한번 염기성으로 넘어가 보자고요. 여러분, 염기성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염기성은요, 단백질이나 기름때와 같은 것을 분해하고 녹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방 세제, 표백제와 같은 세제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그릇을 이렇게 닦게 되는 제빵, 소다, 용액도 마찬가지로 염기성이고요. 여기에서 더해서 우리가 먹는 제품, 약품 중에서 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다? 위산이 이렇게 나올 때 속쓰림을 일으킨다면 위산의 역할을 조금 줄여주기 위해서 이 산성을 제한하는 약을 먹게 되는 거죠.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보자면요. 이 차량을 닦는 그런 세제도 염기성 용액이고, 땅이 너무 산성화가 될때 석회가루를 섞은 용액을 쓸 수도 있다 정도도 조금 더 풍성하게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여기서요. 우리 핵심 개념 문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핵심 개념 문제 풀러 가볼게요. 오늘의 핵심 개념 문제입니다. 다음은 산성 용액과 염기성 용액 중 무엇을 이용하는 예인지 쓰시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생선을 손질한 도마를 식초로 닦기 라고 되어 있어요. 정답을 고르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두개 중에 하나 골라야 돼요. 산성 용액을 쓸 수도 있고, 염기성 용액을 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도대체 왜 생선을 손질한 도마를 이 식초로 닦을 수 있는가? 그 원리를 먼저 아는 것도 중요하겠죠. 생선 냄새를 유발하는 이 비린내는 무슨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바로 염기성이란 말이죠. 이 염기성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 코에 비리다라고 느껴질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염기성의 성질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식초를 사용하는데요. 이때의 식초는 어떤 성질이다? 바로 산성의 성질을 띠고 있다. 그리하여 정답은요, 산성 용액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회와 같은 것을 먹을 때 레몬즙을 뿌리기도 하죠. 레몬즙 역시 대표적인 산성 용액입니다. 회를 먹을 때날수 있는 이 비린내를 잡아주는 역할을 레몬즙이 하기도 한다라는 거 기억하면서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활에서 염기성 용액이 사용되는 경우에 동그라미 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염기성 용액 우리 생활에서 어떻게 사용돼요? 많은 경우 세제로 사용되죠. 표백제가 있기도 하고요. 또한 하수구를 뚫을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선생님이 하수구까지만 적어 놓을게요. 또 석회가루를 섞은 용액이 산성화를 막기도 하고요. 등등등의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 볼게요. 유리 세정제로 얼룩 지우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리 세정제에 묻은 것은 굉장히 많은 부분 손 자국이 많죠? 이손 자국과 같은 것은 기름때거든요. 기름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름기를 없애기 위해서 염기성 용액을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유성 매직을 썼다가 유리 세정제로 잘 지울 수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금 찾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다? 염기성 용액이기 때문에요. 여기에서의 정답은 1번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 잠깐 구연산 용액으로 물통에 물때 없애기 한번 볼게요. 이때 물때는 칼슘 성분이라고 했죠. 이 물에 섞여 있는 이 칼슘 때문에 우리 눈에 물때가 보이는 것이고, 이 물때를 다른 말로 했을 때 석회질이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석회질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 무엇을 사용한다? 구연산 용액을 사용하는데요. 이 탄산 칼슘과 반응을 하는 이 구연산 용액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다? 바로 산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연산 용액은 산성, 유리 세정제는 염기성이라는 거 한번 확인하면서 오늘의 문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이 풀어볼 문제 나갑니다. 생활 속에서 산성 용액이나 염기성 용액을 사용한 경험이 여러분에게도 있나요? 그것이 있다면 수강 후기로 알려주시면 됩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도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실제 생활을 한번 들여다보면서 우리 집에 식초가 있네와 같은 생각 꼭 가지시길 바랄게요. 우리 다음 강의에서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

0: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친구들. 반갑습니다. 사주완성 독해력 2단계를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이서윤 선생님입니다. 우리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요, 이 다양한 글을 읽으면서 독해를 하고 있어요. 정말 재미있죠? 네, 선생님이 5문을 듣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재미있게 하고 있다는 거, 독해력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 그러면서 책도 더 많이 읽고 있다는 거 다 알아요. 오늘은요, 어떤 글의 주제를 준비를 했을까요? 짜잔! 체육과 관련된 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체육 좋아하나요? 네, 운동장에 나가서 이렇게 노는 느낌으로 수업을 받잖아요. 네, 이 체육과 관련된 주제, 첫 번째는요, 안전하게 학교 생활을 해요 라는 글이고요. 두 번째는요, 상처를 치료해요.

나는 글입니다. 어떤 도쿄 여행을 할지 우리 친구들 궁금하죠? 그럼 첫 번째 도쿄 여행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짜잔! 교재 다 준비했죠? 교재 38쪽을 펴보세요. 글을 한번 읽어보기 전에 제목을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전하게 학교 생활을 해요. 네, 우리 친구들 학교 생활 안전하게 하고 있나요? 별 사고 없이, 별탈 없이 건강하게 이 학교를 다니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오늘 글을 읽고 나면 우리 친구들 더 안전하게 학교 생활 할수 있을 겁니다. 이 학교에서 생활하다 보면은 다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주로 교실이나 복도, 운동장에서 다칠 수 있는데, 안전하게 학교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아요. 자, 여기 부분에서는요, 이 글에서 무엇에 대해서 나올 것이다 라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안전하게 학교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줄 것이다. 자, 그 다음 계속 볼게요. 교실이나 복도에서는 뛰지 말아야 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와 있죠? 교실이나 복도에서 뛰지 말아야 해요. 교실이나 복도에서 뛰어다니면 친구들과 부딪히기 쉬워요. 게다가 교실이나 복도의 바닥은 단단해서 미끄러져 넘어지면 크게 다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자, 교실이나 복도에서 하면 안 되는 거 나왔습니다. 뭐요? 교실이랑 그 다음에 복도에서는 뭐 하면 안 된다? 그렇죠. 뛰지 말자. 왜요? 뛰다가 친구랑 부딪히면 위험하다. 그리고 바닥이 단단해서 미끄러질 때 크게 다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었어요. 자, 계속 볼게요. 교실과 복도를 오갈 때에는 오가다가 뭘까요? 오갈 때에는. 일정한 곳을 오고 가며 다닌다. 그러니까 오고 간다라는 걸 오갈 때에는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교실과 복도를 오고 갈 때에는 문을 이용하지요. 문 이용하지요. 문을 여닫을 때에는 자, 여닫을 때에는 이거 뭐예요? 여닫을 때는 문등을 열고 닫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여닫을, 열고 닫고 이걸 줄여서 여닫을 때에는 뒷사람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해요. 자, 우리가 교실에서 복도에서 뛰지 말자. 그 다음에는 문을 이용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나와 있었어요. 문을 열고 닫고 할 때에 이 뒷사람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자. 갑자기 문을 닫으면 어떻게 돼요? 뒷사람이 다칠 수 있어요. 갑자기 문을 확 닫아버리면 뒷사람이 들어가려고 했는데, 문이 닫혀가지고 손이 낄 수도 있고, 부딪힐 수도 있고, 아주 위험할 수 있죠. 그리고 문을 세게 닫지 말아야 해요. 문을 쾅 닫았다가 이 문이 고장날 수도 있고요. 거기 손이 또 끼거나 하면서 다칠 수가 있거든요. 자칫 손이나 발이 문에 끼일 수 있는데, 문을 세게 닫으면 크게 다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문을 세게 닫거나 뒤에 사람이 오는지 잘 살펴보거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운동장에서는, 자, 이번에는 운동장에서 지켜야 할 것이 나와 있네요. 위험한 장난을 치지 말아야 해요. 야구공이나 농구공처럼 운동 경기에 사용하는 공은 매우 단단해요. 우리 친구들 야구공, 농구공 본적 있나요? 다른 공보다도 더 훨씬 단단해요. 그렇죠? 이 야구공, 농구공 이렇게 딱 잘못해서 맞으면은 굉장히 아프거든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공을 친구들에게 함부로 던지면 다치기 쉬워요. 또한 운동장에 있는 여러 놀이기구를 이용할 때에도 장난을 치지 말아야 해요. 장난을 치다가 놀이기구에 부딪힐 수도 있고 높은 곳을 오르내리는 놀이기구에서는 떨어질 수도 있어요. 네, 지금 공, 그리고 놀이기구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나와 있었어요. 자, 운동장에서는요, 공과 관련된 거, 그리고 놀이기구와 관련된 거,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읽으면서 이렇게 옆에다가 메모하면서 다시 한번 꼭꼭 씹어 먹어보는 거, 독해력에 도움 된다고 했다고 했거든요. 그쵸? 공 중에서도 야구공, 농구공 아주 단단하다. 그래서 친구들한테 함부로 던지면 다치기 쉽다. 또 놀이기구 이용할 때 장난치면 안 된다. 왜냐면 부딪힐 수도 있고 높은 곳에 올라갔다가 떨어질 수도 있다. 실제

이 선생님과 함께하는 친구들, 이 놀이기구나 이렇게 공 같은 것들 사용하다가 다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주변에서 이 친구가 다친 거본적 있죠? 혹은 여러분들이 다친 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맞아, 그랬었지 하고 내가 읽었던 혹은 내가 경험했던 그런 경험들을 한번 떠올려 보면은 그것도 글을 읽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심해도 다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조심해도 다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선생님이나 주변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해요. 요청한다. 요청이 뭐예요? 필요한 어떤 일이나 행동을 부탁을 하는 걸 말을 합니다. 도움을 요청한다. 도와주라고 부탁을 한다라는 거예요. 학교에 있는 보건실을 찾아가면 보건 선생님께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치료는요, 병이나 상처 등을 낫게 하는 것을 우리가 치료라고 합니다. 교실에서, 복도에서 어떤 것을 조심해야 되는지, 그리고 운동장에서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이렇게 조심해도 다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가 쭉 나와 있었습니다. 그럼 선생님이랑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뜻에 알맞은 낱말을 찾아 선으로 이으세요. 문등을 열고 닫고 하다. 열고 닫다? 그렇죠. 여닫다. 일정한 곳을 오고 가며 다니다. 오다 가다, 오가다. 오가다, 여닫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오가다라는 말을 넣어서 우리 친구들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학교를 오갈 때에는 항상 자동차를 조심해야 한다. 우리 친구들 조심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여닫다를 넣어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문을 여닫을 때에는 사람이 주변에 없는지 항상 확인하고 닫아야 한다. 이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장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서 넣으세요. 치료와 요청이 있습니다. 계단에서 넘어져 친구에게 도움을 뭐뭐 했다. 의사 선생님께서 다친 곳을 뭐뭐 해주셨다. 자, 도움을 부탁하는 거, 도와달라고 하는 거, 도움을 요청하다입니다. 도움을 요청했다. 의사 선생님께서 다친 곳을 치료해 주셨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자, 어휘 문제 풀었으니까요. 이제 독해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알맞은 말을 글에서 찾아 각각 써 넣으세요. 그랬습니다. 이 글은요, 학교에 무엇이나 복도, 어디에서 다치지 않고 생활하기 위해 조심해야 할 행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설명하고 있어요. 행동에 대해서 무슨 행동? 조심해야 하는 행동. 어디서? 어디서 지문을 한번 찾아보세요. 쭈쭈. 학교에서 생활하다 보면 다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주로 교실이나 복도, 운동장에서 다칠 수 있는데 안전하게 학교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아요 하고 글의 처음 부분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실이나 복도, 운동장에서 다치지 않고 조심해야 할 행동에 대해서 나와 있었습니다. 자, 교실. 운동장 적어주면 되겠네요. 운동장. 자, 다 적었나요? 아주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 글을 통해 알수 없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알수 없는 거예요. 교실에는 수업 시간에 사용하는 물건들이 많다. 2번. 교실 문에 손이나 발이 끼이면 크게 다칠 수 있다. 3번. 농구공은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말랑말랑하게 만든다. 4번, 높이 오르내리는 놀이기구에서 장난치면 떨어질 수 있다. 5번, 다쳤을 경우 보건실에서 보건 선생님의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선생님, 저알것 같아요 하는 친구들. 예, 지문에서 한번 보면은요, 야구공이나 농구공처럼 운동경기에 사용하는 공은 매우 단단해요. 그래서 함부로 던지면 다칠 수 있어요 하는 내용 지문에서 찾아보았나요? 한번 밑줄 쳐 보세요. 그래요. 여기에서 농구공이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져 있는 거 아닙니다. 답은요,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복도에서 교실로 들어오며 문을 닫는 모습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자, 1번하고 2번을 봤어요. 1번 친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문을 닫으면서, 뒤에 혹시 사람 없나? 하고 너무 쎄지 않게 이렇게 잘 닫고 있어요. 자, 2번 친구 볼게요.

2번 친구 어떻게 하고 있어요? 뒤에 사람이 오는지 안 오는지 보지도 않고 팡! 닫고 있어요. 만약에 뒤에서 따라오던 친구가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문이 갑자기 쾅! 닫혀버리니까 텅! 부딪혔을 수도 있고요. 손이 여기 껴가지고, 아! 하고 다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자, 우리가 문을 닫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문에서 나와 있었습니다. 문을 여닫을 때에는 뒷사람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해요. 갑자기 문을 닫으면 뒷사람이 다칠 수 있어요. 그리고 문을 세게 닫지 말아야 해요. 자칫 손이나 발이 문에 끼일 수 있는데 문을 세게 닫으면 크게 다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고 나와 있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찾았나요? 네, 이렇게 지문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오면은 또 독해력의 실력이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알맞게 닫은 모습은 1번이에요, 2번이에요. 그렇죠.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교실이나 복도에서 뛰지 말아야 하는 까닭으로 알맞은 것에 모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책상이나 의자에 부딪히면 다칠 수 있어서. 그래서 뛰면 안 된다. 맞습니까? 네, 맞죠. 교실과 복도에서는 운동장보다 빨리 달릴 수 있어서. 그래서 교실과 복도에서 뛰지 않아야 돼요? 더 빨리 달릴 수 있는 거 교실이나 복도예요? 아니죠. 운동장에서 더 빨리 달릴 수 있어요. 자, 3번. 뛰다가 잘못하여 친구들과 부딪히며 서로 다칠 수 있어서. 교실이나 복도에서 뛰지 말아야 하는 까닭, 여기 있죠. 친구들과 부딪히면 다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번과 3번에 동그라미 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독해 문제 풀 때요. 또 주의해야 할 점. 항상 문제를 잘 읽어야 됩니다. 뛰지 말아야 하는 까닭에 모두 동그라미 표를 하라고 했는데, 뭐 하나만 찾는다거나, 잘못된 거를 찾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문제를 차분하게 읽고 답을 끝까지 잘 찾아내도록 하세요. 자, 그럼 우리가 읽은 글 구조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게 학교 생활하기라는 제목이었어요. 교실이나 복도에서 뛰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여닫을 때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문을 여닫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또 운동장에서 위험한 무엇을 치지 않아야 돼요? 저 위험한 장난을 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쳤을 때, 그렇게 조심했는데도 다쳤다. 그러면 선생님이나 주변 어른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네, 우리 친구들 다 기억나죠?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 어서 두 번째 글로 가서요. 독해 빨리 해보도록 해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 알았습니다. 우리 두 번째 독해 여행 떠나보도록 할게요. 출발! 네, 교재 40쪽입니다. 글의 제목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 둘, 셋! 상처를 치료해요. 네, 아주 잘했습니다. 다치다가 우리 상처가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글을 읽으면서 우리 친구들 알수 있을 겁니다. 친구들과 정신없이 놀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상처가 날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막 놀다가 어느 순간 딱 봤는데, 엄마, 언제 다쳤지? 갑자기 피가 흐르네? 하는 적 있었나요? 놀때 정신없어가지고 다친 줄도 모르고 이렇게 노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상처가 나는 겁니다. 이때 주변에 선생님이나 어른이 있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선생님, 저 여기 피 났어요. 도와주세요. 엄마, 나 여기 피 났어.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직접 할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글을 읽어야 됩니다. 상처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상처 치료에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아요. 자, 선생님이랑 글을 쭉 읽어보니까요. 이 글의 처음 부분에서는 거의 다 뭐가 나오고 있어요? 이 글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거를 설명해 줄 것이다. 어떤 게 나올 것이다 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처가 났을 때 어떻게 상처 치료를 해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겠다 하고 나와 있죠. 친구들이나 어떤 물건에 세게 부딪히면 피부가 찢어지거나 긁혀 피가 날수 있어요. 그럴 때는 우선 상처가 난 부위를 깨끗한 물로 씻은 후, 자, 깨끗한 물로 씻는 게 가장 먼저입니다. 물기를 잘 마시고.

말려요. 그 다음에 말려요. 물로 씻고 말려요. 상처가 난 부위가 깨끗하지 않거나 물기가 있으면 상처가 잘 낫지 않아요. 상처 부위에 물기가 잘 마르면 연고를 발라요. 그 다음에 반창고를 붙여요. 자, 지금 상처가 났으면은 어떻게 하냐, 이게 나와 있습니다. 피가 났어요. 상처가 나서 피가 났어요. 가장 먼저 뭘 한다? 저 깨끗한 물로 씻는다. 물로 씻는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저 말린다. 왜요? 저 물기가 있거나 혹은 이제 상처가 난 부분이 깨끗하지 않으면은 상처가 잘안 났기 때문이다. 말린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한다? 저 연고 바른다. 그 다음에 뭐 한다? 반창고 바른다. 저, 이렇게 크게 네 가지가 나와 있었어요. 자, 그 다음 볼게요. 그런데 코를 다쳐서 코피가 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코피 나는 경우. 우리 친구들 코피 난적 있나요? 코피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코피가 날 때는 고개를 약간 숙여요. 고개를 약간 숙여요. 코피 난다고 혹시 이렇게 하는 친구들 아니고요. 고개를 약간 숙여요. 그리고 콧방울 조금 위쪽을 5에서 10분 정도 손가락으로 눌러주어요. 콧방울이 어디예요? 코끝의 양쪽에 방울처럼 둥글게 내민 부분. 우리가 코를 이렇게 봤을 때 여기 요 부분이 바로 콧방울입니다. 여기 부분이 콧방울이에요. 콧방울의 조금 위쪽을 5에서 10분 정도 이렇게 눌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오던 피가 멈추게 되는데 이렇게 피가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지혈이라고 한다. 지가 그친다, 멈춘다라는 뜻이고요. 혈이요, 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피가 멈춘다, 지혈이에요. 코피가 나면 고개를 숙이고 이 콧방울 위쪽을 5에서 10분 쭉 눌러주면 지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지혈이 되면 콧구멍을 막고 콧등과 양눈 사이에 얼음을 데워주면 좋아요. 자, 이제 피가 좀 멈췄다 싶으면은 콧구멍을 그때 이제 휴지로 좀 이렇게 막아줘요. 그리고 이 콧등과 양눈 사이에 얼음을 데워서 이렇게 있으면은 좋다라는 것입니다. 아, 코피 날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친구들 알겠나요? 자, 그럼 선생님이 간단하게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자, 코피가 날때 고개를 치켜 올린다. OX, 하나, 둘, 셋, X, 고개 숙인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코피가 났을 때 콧방울을 5에서 10분간 눌러주면 코피가 더 쏟아진다. 하나, 둘, 셋, X, 지혈된다고 했죠. 멈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혈이 되면은 콧구멍을 막을 필요가 없다. 하나, 둘, 셋, 저 콧구멍 막아주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 콧등과 눈 사이에 따뜻한 팩을 놔둔다. 하나, 둘, 셋. 어우, 그쵸. 선생님이 말할 뻔했어요. 따뜻한 팩이 아니라 얼음을 데워준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 이해했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뜨거운 물건이 피부에 닿으면 화상을 입게 돼요. 뜨거운 물건 피부에 닿으면 화상 입죠? 이럴 때에는 병원에 가기 전에 약하게 흐르는 수돗물로 5에서 10분 동안 화상 입은 부위를 식혀야 해요. 자, 우리 수돗물로요, 쭉 식혀줘야 돼요. 자, 식혀야 된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 더운 기운을 없앤다. 좀 차갑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수건을 찬물에 적셔서 식혀주어도 좋아요. 수돗물로 식히거나 아니면 찬물을 적신 수건으로 식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어야 화상이 심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화상을 입은 부위에 물집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물집을 터트리지 말고 병원에 가요. 자, 혹시 우리 친구들 화상 입어본 적 있나요? 뜨거운 물체가 피부에 닿아가지고 시간이 지나면은요, 여기 안에 뭔가 볼록 튀어나와서 그 안에 물 같은 게 들어있는 그런 것이 생기는데 그게 바로 물집이에요. 근데 그 물집을요, 터트리지 말고 병원에 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집이 터진 곳으로 나쁜 균이 들어가서 상처가 덧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처가 덧난다. 덧나는 거는 병이나 상처 등을 잘못 다루어 상태가 이전보다 더 나빠지는 것을 우리가 덧난다라고 해요. 그래서 화상을 입으면 어떻게 해라? 좀 식혀준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물집이 생기면은 터트리지 말고 병원에 가라.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어휘 문제부터 볼게요. 다음 문장에 알맞은 낱말을 골라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뜨거운 물을 차갑게 식혔다, 식혔다. 동생에게 얼음물을 가져오라고 시켰다, 시켰다. 자, 우리 이런 내용들이 들어간 문장 있었습니다. 지문에서 한번 찾아봤더니요. 이럴 때는 병원 가기 전에 익숙하게 흐르는 수돗물로 5에서 10분 동안 화상 입은 부위를 식혀야 해요. 라고 되어 있었어요. 이 차갑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식히다죠. 식혔다. 동생에게 얼음물을 가져오라고 시켰다. 이거는 행동을 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동생한테 심부름을 시킨 거죠. 그때는 이 시켰다입니다. 둘다 시키다라고 읽지만 쓰는 건 달라요. 뜻도 달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배달 음식을 시키다 할 때는 식히다일까요? 시키다일까요? 그렇죠. 시키다입니다. 그러면 이 뜨거운 미역국을 시켜서 먹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식히다죠. 그래서 뜨거운 거를 차갑게 하다는요. 히다. 심부름을 하게 하는 거는 시키다. 기억하세요. 자, 그다음 2번 문제로 가볼게요. 다음 그림에서 친구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곳의 이름을 글에서 찾아 쓰세요라고 했습니다. 이 친구가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바로 여기가 어디일까요? 우리 커피가 나면은 여기를 5에서 10분간 눌러주라고 했어요. 지문을 한번 찾아볼게요. 콧방울 조금 위쪽을 5에서 10분 정도 손가락으로 눌러주어요. 콧방울이 되겠습니다. 콧방울, 콧, 방, 울, 콧방울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 글은 무엇에 대해 설명하는 글인가요? 그랬습니다. 자, 상처가 생기는 까닭, 상처를 치료하는 방법. 상처를 입지 않은 방법, 상처를 치료해주는 사람, 상처를 입은 친구들을 위로하는 과정, 뭐였어요? 상처를 치료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게요. 피부가 찢어지거나 긁혔을 때 해야 할 일의 순서대로 기호를 쓰세요.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자, 피부가 찢어지거나 긁혔을 때 제일 먼저 뭐 해야 됩니까? 그렇죠. 깨끗한 물로 씻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는요. 물기를 말리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연고 바르고, 그 다음에 반창고 붙입니다. 자, 만약에 우리 친구들 지문에서 한번 다시 찾아보고 싶다. 그러면은 찾아보면 됩니다. 그럴 때는 우선 상처가 난 부위를 깨끗한 물로 씻은 후 물기를 잘 말려요. 상처가 난 부위가 깨끗하지 않거나 물기가 있으면 상처가 잘 낫지 않아요. 상처 부위에 물기가 잘 마르면 연고를 바른 후 반창고를 붙여요 하고 나와 있었습니다. 지문에서 또 확인하고 문제 풀어보고 하면 독해력이 쑥쑥쑥 올라갑니다.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뜨거운 주전자를 만져 손이 아플 때, 자, 화상 입은 거예요. 해야 할 일로 알맞은 곳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상처에 물이 닿지 않게 한다. 물집이 생기면 터트린 후에 병원에 간다. 찬물을 적신 수건으로 상처 부위를 식혀준다. 자, 우리가 해야 할 일, 알맞은 거 찾는 것입니다. 지문에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 했냐면, 이 수돗물로 5에서 10분 동안 화상을 입은 부위를 식혀주라고 했고요. 또이 수건을 찬물에 적셔가지고 식혀주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화상이 심해지는 것을 이렇게 해서 막고요. 시간이 지나가지고 만약에 물집이 생겼다라고 했을 때는 터트리지 말고 병원에 가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터진 곳으로 나쁜 균이 들어가서 상처가 덧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물에 닿지 않게 한다. 이거는 틀렸죠. 수돗물로 지금 식혀줘야 되는데 물에 닿지 않게 하는 건 아니에요. 물집이 생기면 터뜨리지 말라고 했고요. 찬물에 적신 수건으로 상처 부위를 식혀주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3번에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4번 갈게요. 코피가 날때 콧방울 조금 위쪽을 손가락으로 눌러주는 까닭은 무엇이겠는지 빈칸에 알맞은 말을 글에서 찾아 두 글자로 써 넣으세요. 콧방울 조금 위쪽을 손가락으로 눌러주어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이다. 자, 지문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렇게 피가 멈추게 되는 거를 말을 했죠. 콧방울 이렇게 눌러주면 위쪽을 피가 멈춰요. 그 피가 멈추는 거를 뭐라고 한다?
지혈이라고 한다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는 지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네요. 지혈을 하기 위해서 눌러주는 거예요. 자, 이 글의 구조를 파악하면서 또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상처가 났을 때 치료하는 방법이 나와 있었죠? 무언가 찢어지거나 긁혔을 때 치료하는 방법. 뭐요? 그렇죠. 피부. 피부가 찢어지거나 긁혔을 때 깨끗하게 한번 씻어내고 말린 다음에 연고도 바르고 반창고도 붙였습니다. 그 다음 뭐가 났을 때 치료하는 방법. 저 뭐였어요? 네. 우리 친구들 코피 났을 때, 그쵸? 코피 났을 때 어떻게 하지? 하고 당황하지 말고 이제 우리 친구들이 스스로 할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입었을 때 치료하는 방법. 그래요. 화상. 뜨거운 거 피부에 닿았을 때 화상을 입어요. 화상을 입었을 때. 그래서 우리 친구들 피부가 찢어졌을 때, 코피 났을 때, 화상을 입었을 때 어떻게 하는지 선생님과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안전하게 학교 생활하기에 관련된 글이 나와 있었습니다. 교실이나 복도에서는요, 뛰지 않아야 돼요. 문을 여닫을 때요, 조심해야 돼요. 뒤에 사람이 오는지 보면서 너무 세게 닫지 않아야 돼요. 운동장에서 위험한 장난 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다쳤을 때는요, 선생님이나 주변 어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글은 뭐였어요? 상처가 났을 때 치료하는 방법이에요. 상처가 났거나 다치거나 했을 때 주변 어른들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죠? 그런데 주변 어른들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바로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럴 때는 오늘 배운 내용을 우리 친구들이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피부가 찢어지거나 긁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떠오르시죠? 가장 먼저 되는 게 뭐예요? 상처를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이었어요. 코피가 났을 때 치료하는 방법. 코피가 나면 지혈을 해야 됩니다. 고개를 숙이고 이쪽 콧방울 쪽 눌러줬습니다. 그리고 화상을 입었을 때 치료하는 방법. 어떻게 했어요? 이것도 차가운 물로 식혀줘야 주는 게 가장 먼저였어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이렇게 공부하고 나니까요. 혹시라도 다쳤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친구들 독해력도 올리고 배경 지식도 늘리는 이 차주완성 독해력 2단계 선생님과 열심히 공부하면서 우리 친구들의 실력이 쑥쑥 자라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엔 또 선생님이 더 재미있는 이 주제의 글들을 가지고 올 건데요. 다음 시간에 어떤 글이 나올지 기대가 되죠? 네, 우리 친구들 건강하고 씩씩한 모습으로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안녕!

영국에서 제일 큰 상어를

0: 됐어요. 날이 아주 날이 오네, 날이 오네.
1: 이렇게 지렛대처럼 이렇게 끌어올려지는 낚싯대 긴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 가뭄만큼만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 30cm 가뭄에는 그건 저 30cm만 딱 달려오는 거죠.
2: 완전히 힘대 힘을.
1: 그렇죠, 그렇죠.
2: 그냥. 네,
1: 그냥.
3: 26! 26m 괜찮겠어요?
0: 26! 얘도 지쳤어요.
4: 할 수 있다!
0: 파이팅, 파이팅! 아, 제발! 뭐야, 뭐야, 뭐야! 백인에게 금메달 해야 돼요. 한 명 가푸듬. 나왔어, 나왔어. 오!
1: 실루엣이 딱 보였어요. 그래서 실루엣이 딱 보였는데.

상어가 하는 거야.

0: 딱 빠지고 헐거워지면서 이제 그 빈 나이만 이렇게 올라오는데
1: 빠졌어.
0: 아 얼마나 다리에 힘이 빠지든지 그냥 그 푹 누웠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저도 온 힘을 다한 거고 부실이도 온 힘을 다한 거예요.
1: 아 너무 아쉽다. 위에까지 다 올렸는데 3층까지. 크기가 어느 정도 될것 같아요?
2: 최소 140 이상.
1: 140 이상?
2: 최소. 아... 크게 봤을 때는 155마 사이즈까지.
0: 짐작을 할 수 있는 그 단서가 부러진 노드거든요. 부러진 노드가 들어갔으니까. 그럼 부러진 노드가 제가 재보니까 162cm더라고요. 노드하고 부실이하고 같이 찍혔잖아요. 수중 카메라에. 근데 그 로드 길이랑 부실의 길이랑 딱 비교해 봤을 때 최소한 155는 나온다는 거죠.
1: 아, 그래.
0: 짜릿하다. 놓쳐도 이게 또 경험이고 네. 또 이 경험을 토대로 다음에 더 잘 할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수온이 오르는 중이라 되게 이 조류는 되게 좋은 조류예요. 물색은 별론데 지금 조류가 수온이랑 너무 좋아서 그나마 활성도가 괜찮은 것 같아요.

0: 진짜 무서워.
1: 왔다! 왔어. 크다, 커. 몸뚱아리인가?
2: 대대한 강경.
1: 리리 안 당겨.
2: 울었으네요. 울었으네요. 지금 리레 이상이 생겼어. 안 돌아가요. 고장 났다고 리리. 아, 이거 되게 위험한 일인데. 잠깐, 이거 릴 좀 한번 만들어줘라, 이거. 몸통에 걸렸어. 몸통에 걸린 것 같아.
3: 이렇게 보세요. 깨졌는데?

이거 되게 몸통에 걸렸어.

0: 부실인데 너무 작은데 몸통에 걸려서 이렇게 힘을 좀 많이 썼었어요. 네, 상업 미끼로 쓰게 넣어놓겠습니다.
1: 상업 미끼.

주고 하나는 저기 준영이 주고 하면 되겠다. 아따 내장 맛있게 생겼다.

0: 잘 불겠다.
1: 지금 회 한번 드시겠습니까?
2: 자, 넣습니다.

여기 수심이 이렇게 깊지 않아서 네. 지금 한 40m권이거든요. 한 15m 정도만 내렸어요. 바닥에 좀 안 걸리게. 근데 상어는 전층을 다 다니는 어종이라 네. 수심은 크게 상관없어요.

부실이 잡았는데 상아가 달려와서 부실이 반을 먹고 도망간 적은 있어요. 자, 이때까지 잡았던 물고기 중에서 최고 힘이 있을 것 같은 힘을 처음 느껴봤어요. 그런 힘을

물어라 물어라 물어라. 너희들이 좋아하는 먹잇감이다.

0: 방금 입질 왔는데?
1: 예?
0: 방금 입질 왔어요.
1: 왔어요?
0: 예.
1: 뭐가 쪽 땡겼어?
0: 왔어. 뭐 땡겨, 땡겨. 어우, 씨. 아니, 이게 왜, 나, 다시.

바닥을 걸었어요. 터졌네 또. 아.

0: 찌개네 꺾고 가겠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꺾고는 뭐 늘 맛있지 뭐 그냥. 여기 찐따도 꺾고.
1: 얘 이름 완도인데요.
2: 예.
1: 완도 선창에 버려진 애였어요. 아. 지금 5년 제가 데리고 온 지 한 5년 정도 됐는데 꼬리에 상처도 많이 나고 몸에도 상처도 많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아 이제 누가 좀 버렸나 보다.
2: 그럼 저 친구는?
1: 얘 이름 이제 진도인데요.
2: 네.
1: 이제 얘가 혼자 있고 저희 출장이 많으니까 네. 외로울까봐 얘도 이제 유기견 그 SNS에 유기견 보호하는 데서 데리고 온 애예요.
2: 아, 다 유기견 있구나.
1: 네.
2: 아.
1: 선, 쩍. 아이고, 이쁘다. 이쪽 선. 아이고, 이쁘다. 아, 이런 건 잘하네. 앉아. 아, 뽀뽀 말고 앉아.

0: 제가 그 누워도 만들거든요.
1: 직접요?
0: 네, 직접 만들어서 이 사실 대부지리에 대한 뭐 낚시에 대한 연구라든지 그런 게 사실상 되게 전무해요. 왜냐면은 돈이 안 되는 고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이 어떤 먹이 활동을 하는지, 어떤 액션에 잘 먹는지, 그거를 이제 직접 루어를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보고, 괜찮으면은 이거를 양산하고, 이런 식의 과정을 반복을 하고 있어요. 낚싯대 같은 거 말고 큰 고기 잡으러 다니는 한 10년 동안만 그냥 한 5, 6억은 되는 것 같아요. 시작하지 않았으면은 제 통장에 5억은 있었을 거예요. 최소한.
1: 5억이요?
0: 네, 최소한. 네, 5억은 있었죠.

이게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되게 기록인 게 촬영을 한 날에 입지를 받은 시간이 이제 그대로 이제 데이터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때 상황이 영상으로 생생히 담겨 있는 거예요. 되게 정확한 거잖아요. 그런 것도 영상으로 계속 남아 있으니까 그런 거를 차고 보니까 이제 책을 한 권 이제 내고 싶고 배부실이 낚시에서만큼은 세계에서 제일 데이터가 많고 제일 잘하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 이게 이제 목표입니다.

0: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아이고, 반갑네, 그래요.
1: 어쩐 일이십니까? 이먼 곳까지.
0: 아, 놀러 왔지.
1: 아, 이번에 가서 상어는?
0: 상어는 뭐, 잡을 뻔했지.
1: 물어나 말하지, 뭐. 뭔 상어예요, 상어는. 뭐 전화 가면 몰라도.
0: 그치, 뭐. 너 상어가 손 물었으면 좋겠다.
1: 나 좀 데리고 가요. 아, 나 맨날 여기 이러고 있는데 불쌍하다네.
2: 두 분이 어떤 관계세요?
0: 저희 그 제 여동생의 남편.
2: 아, 그래요?
0: 네. 근데 동생보다 더 많이 만난 것 같아요.
1: 동생보다 가까워요?
2: 그래요? 아니, 여동생 남편을 안 물어봐요?
0: 아, 집에 있겠죠, 뭐. 나는 어려서부터 좀 그렇긴 했는데 이렇게 찌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되게 그냥 좋았던 것 같아. 고기 안 낚아도 저녁에 이제 해가 딱 지고 찌불 밝힌 다음에 이렇게 딱 앉으면 찬바람 싹 보면은 새소리 뭐 산짐승 소리 들리고
1: 세상 좋죠.
0: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3: 안녕.
2: 그죠?
3: 차 바꿨어?
2: 얼마 만에 보셨습니까?
0: 두 달?
3: 두 달? 네 달?
2: 아, 한 큰 정도 됐나 보다.
3: 오늘도 유니폼 입고 왔네.
2: 네? 아, 어떻게 하고 있어?
3: 1년 내내 똑같은 옷을 입는.
2: 그래서 만들어서 입는.
3: 심지어 목이 늘어났어.
2: 아니, 이거 저 오버핏이라 그래.
3: 아니, 혼자 사는 티가 너무 나잖아.
2: 야, 아니, 같이 살거든, 완도랑 젠더랑.
3: 그러니까, 걔네랑 같이 사는 티를 내면 안 된다고.
2: 우리 셋이 살고 있구나.
3: 자기 옷을 안 사요. 자기 물건을 사는 거를 본 적이 없어요.
2: 어, 그래요?
3: 하다못해 뭐 예를 들어서 뭐 커피도 어느 브랜드, 아, 그냥 그런 사치가 그냥 아, 일절 없잖아요. 그냥 먹을 거랑 낚시에 관련된 거.
2: 그럼 옷장 보면 거의 옷이 그냥 뭐 거의 없겠네?
4: 옷장이 없을걸요? 옷장이 없을걸요? 그냥 행거 하나 있을 거예요.
3: 못 버리게.
2: 행거 하나
3: 있어요. 내일도 신랑집 있으니까.
2: 조금씩 더 먹어야겠네.
3: 종합검진 언제 받았어?
2: 근데 우리 집
5: 그냥 한 번도 안 받았어.
3: 그러니까. 관리 좀 하라고 건강관리. 마흔 몇 살인데 종합검진을 한 번도 안 받았다는 건 되게 문제 있는 거야.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 혼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쓰러졌을 때 누가

0: 여보세요?
1: 예, 피디님, 안녕하세요.
0: 예.
1: 타수도에서 여수도 쪽으로 이동하는데, 상어가
0: 네.
1: 엄청 큰게 지금 들어왔다고
0: 네.
1: 제 사장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0: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0: 네네네. 아니, 어저께 예. 우리 최 선장님이 예. 출조를 나갔는데 예. 이 여수도에서 사수도로 이동하는 중간에 상어를 봤대요. 그토록 기다리던 상어가 네. 나타났어요. 왜냐하면 수온이 2, 3일 사이에 2, 3도가 높아졌어요. 사실 이 시기 수온이 이렇게 역전돼서 오를 리가 없거든요. 네.
1: 선장님, 네. 어제 상어 보시다면서요?
2: 예, 예. 그렇게 안 보이던 게 어저께 두 번을 목격했어요. 영상 보는 거 말고도 한 번 더 오는 길에 다시 또 다른 포인트 이동 중에 발견을 했거든요.
1: 아, 그래요?
2: 예, 예. 오늘 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0: 그리고
1: 늘 그렇지만 설렙니다. 또 오늘 어떨지 좀 궁금하고. 거기다 이미지 트레이닝도 많이 하고 있어요.
0: 아, 그래요?
1: 네. 이런 상황에 뭐 여가 이렇게 표적하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제가 여기서 입지를 받으면은 배를 이쪽으로 돌려서 이렇게 좀 꺼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이미지 트레이닝을 이제 선장님이랑 같이 의논을 많이 하고 왔어요. 자, 한 마리 얼굴 좀 보자.

0: 베이트들이 되게 많거든요. 수면 아래. 베이트들이 없으면은 그래도 루어를 좀 쳐다보는데, 베이트들이 많으면은, 베이트들이 많으니까 루어를 잘 쳐다보지 않아요.
1: 만색이다, 만색이다.
0: 오, 만색이, 와! 이야, 장관이다. 들어, 들어, 들어! 우와! 우와!

0: 뒤에 쫓아온다, 쫓아온다. 오, 저 먹혔다, 먹혔다, 먹혔다. 먹혔다, 먹혔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던질 때 비거리가 맞으면 입질을 받습니다.
1: 먹었다! 먹었어! 먹었어! 먹었어! 먹었어! 컸다, 컸다, 컸다! 커! 커!
0: 많죠, 많죠, 많죠. 지금 보이죠, 보이죠?
1: 형님! 내가 위로, 내가 위, 형님 위!
2: 나도 먹었어!
1: 미탑급! 오, 큰데? 나 코코코! 코코코!

0: 거 비슷한 것 같은데?
1: 네, 비슷해요. 내가 좀 말랐어요. 그건 아니지.
2: 성인 남자도 되게 힘든 사이즈의 선생님입니다. 예스! 얘는 미끼를 쓸 겁니다.
3: 지금 이제 이런 게 상당히 좀 애매합니다. 지금 네. 이제 제가 추정하기로는 이건 상어거든요.
0: 어떤 게요?
4: 지금 요 밑에 노랗게 이렇게 쭉 이어진 거 있죠?
0: 네.
4: 요게 지금 어군 형태로 봤을 때 굉장히 두껍고 긴 어군이에요.
0: 네.
4: 그러니까 고기가 큰 고기예요.
0: 네.
4: 그래서 뭐 마땅히 여기에 있을 법한 게 저렇게 찍힐 만한 게 상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대형 부실일 수도 있는데 네. 부실이 어군보다 더 진하고 곱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1: 상암에 어군에 지금 상어
2: 넣어볼까 지금?
4: 어군이 있거든요. 지금. 제가 볼 때 상어예요. 여기.
2: 넣어보자.
4: 넣을만할 것 같아.
2: 응. 오케이, 자.
5: 그렇게 해서 수심층은 응. 관리하세요. 10m, 20m, 30m 이렇게.
2: 네? 오케이. 그게 상어였으면 진짜 좋겠네. 이런 상어들은 바로 반응이 없고요.

0: 없다.
1: 상어 입술이 이렇게 빨리 올지 몰랐어요. 갑자기 밑에서 딱 땡기는 느낌이 나는데 저는 쏘가 모두 이렇게 놓칠 뻔했거든요.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러고 들고 있다가 갑자기 딱 땡기니까 이제 몸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0: 자, 와, 와.
1: 저도 모르게 이제 육성이 이제 여기 튀어나왔는데, 그러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2: 왜 터졌지?
3: 왜냐면 열기 때문에. 열기 때문에 그래. 열기 때문에 여기 열기 때문에 막 차고 나가니까.
2: 지금 여기 보면은 이 녹은 거지. 여기 아니고 이게 내리 거의 이제 뜨거울 정도로 상당히 차고 나왔어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4: 부시리는 한 1톤 차 느낌이다. 그러면 상어가 한 2m가 넘어가는 거는 한 덤프 느낌? 그 정도?
1: 와.
4: 틀리죠. 와. 압박감 자체가 틀리죠.

0: 주름이 하얗게 된 게 소금이에요?
1: 땀이 마르고 또 많이 있어.
0: 네.
1: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0: 않은 시간 아껴야 돼.
1: 안녕히 계세요.

트롤링을 해서 가면서 이제 마린이나 뭐 만세기 정도 되는 애들 한번 낚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근데 마린은 실패할 확률이 많이 높고 만세기는 되게 한 마리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0: 물었어, 물었어. 물었어, 물었어, 물었어. 물었어, 물었어, 물었어. 물었어, 물었어.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오케이, 만세기, 만세기, 만세기! 옆에 거 걸어줘, 옆에 거 걸어줘. 아, 빠졌나?
1: 아니야?
0: 있어, 있어, 만세기, 만세기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자, 옮기지 않게, 옮기지 않게. 어? 만세기! 자, 이쪽으로 돌려, 돌아서. 오케이. 여기 조심하세요. 나 조심해, 조심해. 자. 자, 일단 조심하세요. 만세기가 워낙에 이제 난리를 치는 것들이라 바늘이 튑니다. 아. 튀어서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만세기가 엄청 못생겼는데 또 맛은 또 괜찮아. 흉폭하게 생겼어요, 얘가. 아, 좋다! 이게 되게 보기 좀 어려운 어종이긴 해요, 이렇게. 낚시로 낚기가. 네, 이제 회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 만세기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생긴 게 그래서 조금 유래가 그런 것 같아요. 뭐 냄새가 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절대 안 그래요. 만세기는 일본에서도 되게 고급물이고 뭐 미국에서도 그렇고 아, 지금 살겠네.

0: 아우, 식감 좋다. 이거 조금만 차면은 진짜 맛있겠다.
1: 100점입니까?
0: 고기가 크니까 또 부위마다 맛이 달라. 가슴살, 뭐 아가미살, 뭐 뱃살, 등살, 꼬리살.
2: 다르죠?
0: 카메라에 있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살죠.
2: 괜찮은데?
0: 맛있어.
2: 맛있네.
0: 저는 조금 탱글한 맛이 좀 있어. 그때 먹은 부실이랑 맛이 어떤지 한번.
3: 와, 차원이 달라.
2: 차원이 달라.
0: 탱글, 탱글탱글하죠? 네, 맛있어요.

말려 부장님! 아직 안 나왔어요! 네. 네.

0: 그래서 아까 그 방어대 많고 부실이 많았던 곳 있죠. 네. 그걸로 다시 갈 거예요. 아마 도착하면 거의 해가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네.
1: 경치가 우 너무 멋있다. 외국 온 것 같네. 보라카이 같은 느낌.
2: 상어도 이렇게 어두운 데도 이렇게 돼요?
3: 그럼요. 그 옆에 측선이 있잖아요. 네. 후각도 있고 측선 같은 측선이 감지를 해요, 움직임을. 작은 고기도 움직임을 감지를 해요. 그래서 눈이 안 보여도 이제 먹이 활동을 하죠.

0: 사실 이제 집어등 켜놓고 있으면 살아 있으면 좀 피어오르지 않을까 좀 그런 기대를 좀 했는데 안 보이네요. 좋다.
1: 그래요. 네. 아까 낮에 그때 그걸 못 잡은 게 지금 큰일이네.
2: 어두워지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있었어요. 날이 어두워지고 포인트를 옮겨가면서도 그런 반응이 없다 보니까 어느 순간 아, 또 빠졌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3: 마무리하시죠. 아유, 아쉽네, 되게. 처음에는 저도 많이 욕심을 냈어요. 안 되면 그때까지 하고, 뭐, 진짜 집념에 어떤, 그렇게 했는데, 이제 결국은 순응하게 됩니다. 네,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최선을 다했지만, 아쉽게도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뭐 최선을 다해서, 저는 만족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0: 이제 가을 되면서 수온이 이제 낮아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어가 이제 남쪽으로 제주도 밑에 쪽으로 쭉 빠졌었는데 이제 태풍이 올라오면서 남쪽에 이제 따뜻한 물이랑 바람이 계속 밀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어가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다시.
1: 와, 올라왔어. 상어다.
2: 어디? 오, 아, 우와, 크다.
0: 반가웠고, 이 여정의 끝, 도전의 끝을 비로소 볼 수 있겠다.
3: 야, 상어 너무 크네.
2: 왔다.
0: 왔어. 드래기 빠 이렇게 풀리다 보면은 열이 상당히 납니다. 뭐 뜨거워서 못 잡을 정도로 그렇게 열이 나서 그 열 때문에 녹아서 끊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동료들이 물을 뿌려주기 시작합니다.
1: 됐어?
0: 응. 됐어.

연전 전에 낚았던 상어보다 조금은 더 크다. 한 2m 50에서 3m 사이 정도 되는 상어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으아!

0: 보인다, 보인다! 왜, 보인다!
1: 사과 물 위에 떠올랐을 때. 그때 크기는 2m 한 70, 야, 저거. 80 정도?
0: 정도면 배 그만 빼도 돼! 배 그만 빼!

0: 야, 빨리 뽑나?
1: 얘네 할 때 생각보다 되게 세거든? 됐다. 더 카운트 더 뒤로 빠져. 됐고. 자. 와. 안 돼.
0: 아이, 술을 물었어.
1: 술을 물었어.
2: 안녕.
1: 잡아. 같이 잡아.
0: 아, 잘랐어, 지금.
2: 아니, 터졌어.
1: 다 빠졌어.
0: 아. 후!

0: 여기 또 배가 높아서 남자들 한 서너 명이 해도 사실 올리기 힘듭니다. 이 정도로 미션을 성공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와!
1: 1등 하고 싶어. 돈 우버로드 이 장면에서만큼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하고 싶어.

0: 같이.
1: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부를 때는 이제 깔신이라고 부르죠. 깔신.
2: 좋아. 어떤 배를 타든 나를 이긴 사람은 못 봤어요. 이득을 흥시로운 게

두려움에는 두 가지가 있죠. 알수 없어서 두렵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기에 두렵기도 하죠. 에? 30%가 아니라 3%라고요? 처음에 전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지구의 육상 척추 동물 중에서 야생 동물이 차지하는 비율, 단 3%. 그 많던 야생은 다 어떻게 된 걸까요? 3%의 현실, 그리고 이 3%의 현실이 몰고 올 미래에 대한 겸허한 두려움을 가지고 야생으로 떠나보려 합니다. 한때는 조금 멀리 있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소리 없이 사라져가고 있었죠. 야생은 쉽지 않다. 점점 변해가는 세상에서 외롭게 혹은 뜨겁게

뜨겁게 생을 이어나가고 있는 야생과 눈을 맞추기 위해 떠납니다. 육상 척추동물 중 단 3%뿐인 야생. 그들이 살 수 있는 생태계가 보존된 지역은 이 넓은 지구의 단 3%뿐입니다.

0: 야생으로 처음 떠나는 날.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1: 배를 타야 하는데 오늘 날씨 관계로 안개가 많이 끼어서 지금 한 시간여 정도 지연되고 터미널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야생이다 첫 촬영. 가는 길이 호락호락하지 않네요. 만만치 않은데요.
0: 자연이 내린 신고식이랄까요? 결국 운항 통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 시각 우리 목적지 소청도도 네, 그럴만했습니다. 안개로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1: 아까하고 좀 다르죠? 많은 분들이 배가 이 해무 안개 때문에 취소가 되는 바람에 이 잠 못 자고 새벽부터 나와서 6시 반, 7시 반, 8시 반, 9시 반, 와, 3시간을 이렇게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상태. 여기 인천의 날씨는 좋은데.
0: 아쉽지만 발길을 돌립니다. 눈앞의 인천항은 너무나 평온해서 자꾸만 미련이 남는 하루였습니다. 3주 만에 우리는 다시 출격을 했습니다. 비 소식에 한 번 더 미뤘다 시도한 세 번째 도전이었죠. 인천에서 3시간 반여를 달려 드디어 소청도에 도착합니다. 서해 최북단에 위치한 작은 섬 소청도. 평화로워 보이는 이 외딴 섬에도 절벽 끝에 몰린 생명이 있습니다.

0: 소청도의 남동쪽엔 아름답고 신비한 지형이 있습니다.
1: 와.
0: 하얀색의 거대한 해안 절벽, 분바위입니다.
2: 이 마치 바위에 분을 바른 것처럼 하얗죠. 이 분바위라고 불리우는 이 바위는 약 10억 년 전에 이 생성된 석회암이 변성이 돼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바위층 사이에는 지구 최초의 생명체인 남조류의 흔적이 남아있는 오래된 화석도 있죠. 46살의 사람으로 한번 비유해볼까요? 생명체인 세균이 태어난 것은 지구 나이 10대 초반이었습니다. 공룡이 나타난 것은 45살 무렵입니다. 그럼 인류는요? 바로 몇 시간 전입니다. 이 인류는 지구의 역사에서 마치 신생아와 같은 존재이지만 지금 가장 강력한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이 뭐 환경 파괴, 기후 변화, 뭐 남핵, 밀협, 뭐 인류가 저지른 폭력 앞에 수많은 생명체들이 멸종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0: 많은 전문가들은 지구의 여섯 번째 대멸종이 이미 시작.

0: 봄이면 소청도는 새들의 섬이 됩니다. 이곳이 남반구와 북반구를 오가는 나그네 새들의 기착지이기 때문이죠.
1: 굉장히 그 이쁜 새 소리가 네. 멀찍이서 들리는데 네네. 휘파람새라는 소리.
2: 휘파람새.
1: 이 소리 잠시만요. 아니 조금 예쁘게 우는 소리가 있습니다.
0: 여러분도 귀를 기울여 들어보세요.

0: 밑에 조그만 그 마른 가지에도 좀
1: 앉았습니다. 아, 네네네.
2: 눈으로도 보이네요. 네,
0: 정확한 종을 동정하려면 이제 무슨 저 정도 네. 이 정도 그래야 사람이.
3: 우리나라 야생에서 관찰되는 새 570여 종 중에서 약 60%가 이 섬을 거쳐갑니다.
0: 대부분은 봄과 가을에 그냥 이동할 때 많이 지나갔는데 굉장히 높은 비율로 수중대에서 이제 종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섬은 굉장히 작지만 뭐 거기에 비해서 굉장히 다양한 종들이 지나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3: 절벽 끝에는 이 섬에서 새끼를 낳는 새들이 있습니다. 저는 본격적인 탐사를 준비했습니다. 수직 절벽 끝. 파도가 넘실대는 이곳이 오늘 야생을 만날 무대입니다.
1: 예전에 하네스하고 사실 저 사극할 때 지붕을 넘나든다라고 하고 이 나무를 타고 저쪽 나무로 갑자기 이동하고 점프를 한다. 그래서 하네스를 사실은 좀 많이 찬 배우 중에는 많이 찬 경험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거 얘기하면 집에서는 혼나는데 어떤 이런 걸 좀 모험을 즐기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안 나가겠죠? 하이라 씨 보면 야단 맞습니다.
3: 장담은 했지만 아찔합니다.
1: 쉽지 않네요. 네.
3: 하지만 사나이 가는 길에 후퇴란 없죠.

0: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저희 시선에 들어오는 게 지금 쇠가마우지죠. 네.
1: 이 새가마우지가 좀 번식을 빨리 시작하더라고요.
0: 아, 저 절벽 밑에도 한 쌍의 새가마우지가 하나는 포란 중에 있고 하나는 지금 와서 지켜보고 있네요. 쇠가마우지는 멸종위기 관심 대상종으로 우리나라에선 이곳 소청도와 백령도 일대에서 주로 번식합니다. 몸을 움직이면서 예, 이렇게 계속 예, 일어나다 앉고 하면서 알을 돌려주는군요.
1: 예, 이게 뭐 규칙적으로 그렇게 알을 가장 중요한 게 알을 이렇게 돌려주는 거거든요. 적당한 시간마다 이렇게 고루고루. 그게 이제 그 어미새들은 이제 뭐랄까 이제 포란함 중에 계속 고루고루 딱 뭐랄까 이제 그런 열들이 이제 전달될 수 있도록 아... 이렇게 그 규칙적으로 알들을 굴려주거든요.
0: 알을 품는 기간은 약 한 달. 암수가 번갈아 둥지를 지키며 체온을 나누어 줍니다.

0: 일부 입체된데 땅수가 아주 공평하게 그렇게 이제 호랑과 그리고 이제 뭐 나중에 새끼가 태어나갔을 때 먹이를 나르는 것들을 아주 공평하게 이제 나누어 사는 걸로 분단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1: 착한 부부네요.
0: 예, 뭐 새들 중에는 뭐, 예, 뭐, 또 사람과의 그런 관계와 딱 이렇게 맞추진 없지만 일부 일처제를 유지하면서 짝을 계속 유지하는 뭐 새들도 많이 있습니다.
2: 절벽 위의 둥지는 천적의 공격으로부터 새끼를 지키려는 쇠가마우지 부부의 전략입니다. 일대엔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새가 있습니다.
0: 좀 날라오는 이 새는 이제 가마우지라는 새입니다. 이제 약간 다르게 생겼어요. 약간 더 크고,
1: 아, 쇠가마우지하고 가마우지하고 또.
0: 예, 다른 종류입니다. 뭐 생태라든지 이런 건좀 비슷한 게 있어요. 가마우지와 그 쇠가마우지는. 근데 가마우지는 그 쇠가마우지보다는 이제 조금 더 번식 범위가 조금 더 넓고요.
2: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물 위로 빼꼼 고개를 내민 이것.
0: 새는 아닌데 물범이 한 마리 나왔어요.
3: 아, 물범이에요?
0: 저기 물범이 한 마리 나왔어요.
1: 어?
3: 올라왔네요.
1: 네, 올라왔네요.
3: 두 마리를 앉았어요.
1: 오.
0: 백령도 쪽에 물범이 많은 곳이 있는데 뭐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잠깐 들렸나 봅니다. 보이시죠?
1: 네네네네. 아, 지금 잠수했네요.
3: 아, 잠시만요.
1: 들어갔네요.
2: 이게 웬일입니까? 천연 기념물이자 멸종 위기종인 점박이 물범. 백령도와 서산 가로림만에 일부 서식하는 귀한 생명이 소청도에 찾아왔습니다.
0: 소청도에서는 물범 처음 봅니다. 저기 백령도 쪽에서는 봤는데.
1: 아, 그렇습니까? 어쨌든 감독님하고 센터장님하고 저희를 반기는 것
0: 예.
1: 같다.
0: 쳐다보는 것도 약간 저희 쪽으로 쳐다보는 것 같아요.
2: 반갑다, 물범.
1: 이 백령도 쪽에 물범 서식지는 있습니까?
0: 네, 백령도 쪽에는 그 물범바위라고 해서 물범들이 이제 그 휴식을 취하면서 올라와서.

0: 설치하고 아. 이렇게 좀 많이 모여서 식사하는 곳이 있는데 아. 뭐 초청도에는 뭐 아마 그쪽에 있는 애들이 잠깐 온 것 같습니다.
1: 와,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소청도에 계신 분조차 물몸이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처음 보셨대요. 그러니까는 저한테는 얼마나 큰 행운이에요. 어쩌면 여기 와서 촬영하는 것이 우리를 우리의 앞길 축복이다. 우리를 반기는구나.
2: 번식을 일찍 시작한 쇠가마우지 둥지엔 새끼가 태어났습니다.

0: 암수가 이렇게 이제 그 바닷가에 가서 먹이를 먹게 되면 이게 뭐 결국 이제 꿀떡 삼키는 거거든요. 삼키는 거를 가져와서 이제 이렇게 이제 새끼들에게 다시 이제 뱉어서 먹이거나 아니면 새끼들이 뭐 구멍까지 빼주면 새끼들을 빼서 먹는 거죠.
1: 한창 자라는 시기, 새끼들의 먹성은 그야말로 무섭습니다. 어미들은 엉덩이 붙일 새 없이 사냥을 해야 하죠. 작고 검은 오리란 뜻의 쇠가마우지. 수중에선 네 발가락 사이 물갈퀴를 펼치고 날개를 몸에 밀착시켜 재빨리 헤엄칩니다. 잠수 능력도 뛰어납니다. 수심 30m까지 들어가 날카로운 부리로 먹이를 낚아올려 바다의 강태공이라고 불리우죠.

0: 보리 종류라든지 이런 새들은 깃털의 방수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1: 그렇죠.
0: 근데 이제 이런 새들 방수력이 너무 좋으면 또 물속에 잠수하기 때문에 너무 또 힘이 들어요. 아. 예를 들면 이렇게 공기 주머니를 차고 이제 물속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깃털이 이 가마우제 깃털은 방수력이 이제 그 상대적으로 더 낮기 때문에 물속에 들어갈 때 좀 편하게 들어가고 대신 방수력이 있기 때문에 깃털이 금방 찼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물에서 이제 사냥을 하고 나서는 밖에 나와서 이렇게 깃털을 말리면서 그 뭐랄까 체온도 다시 이제 회복시키고 그렇게 쉬면서 그런 장면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2: 새끼를 키우는 약 3개월 동안 어미는 바다와 둥지를 오가며 사냥과 몸 말리기를 반복합니다. 유전자를 잇고 종족을 번성시키기 위한 어미의 고단한 분투. 하지만 쇠가마우지도 지구 온난화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0: 번식 범위가 이 소청도 백령도 이쪽이 가장 남쪽에 있는 겁니다. 위보다 더 아래쪽으로는 번식하는 데가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소청도나 이제 백령도에서 더 이상 번식을 안 하게 된다면 네. 우리나라에서는 쟤네들이 번식지는 이제
1: 없어지는 거예요.
0: 없어지는 거고 이제 또 그러니까 어쨌든 뭐 이게 그 그런 특히 이제 그 번식 범위라든지 분포 범위, 월동 범위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기후의 영향을 조금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
2: 변화하는 지구는 자연의 감각을 교란시키고 서식지를 좁혀 생존의 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서해 최북단의 이 외딴 섬조차 예외가 아닙니다.

0: 다음 날 우리는 해안 절벽에 더 가까이 다가가 보기로 했습니다. 저 알고 보면 동력수상기구 면허증이 있는 남자입니다. 바다를 거침없이 달려 쇠가마우지 둥지가 있는 절벽에 도착했습니다.
1: 네, 저쪽에는 우리가 말하는 일반 저 아파트 공동주택처럼 층층이 다 지금 쇠가마우지가 이렇게 다 둥지를 틀고 있네요.
0: 방향을 달리해서 보니 해안 절벽엔 훨씬 많은 쇠가마우지 둥지가 있습니다. 무려 5층짜리 아파트도 있습니다.
1: 쇠가마우지가 조금 고층 쪽에 완전 이 직벽에 이렇게 둥지를 다 틀었다 그러면 그 아래쪽으로 이제
2: 가마우지랑 그리고 이제 갱이갈매기가
1: 밑에, 그죠?
2: 좀 한정된 공간이긴 하지만 또 어쨌든 이용할 수 있는 데는 유택하게 지금 다 최대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네, 네.
2: 야,
1: 참 경이롭다. 어떻게 저렇게 저곳에 다 둥지를 틀고.
0: 집단 번식을 하는 쇠가마우지. 서로 경쟁을 하기도 하지만 집단으로 천적을 경계하는 효과도 있죠. 그런데 오늘 뭔가 심상치 않습니다. 갑자기 소란해진 일대. 괭이갈매기 무리가 일제히 날아올라 쇠가마우지를 공격합니다. 번식철에 특히 예민한 괭이 갈매기. 제작진도 경계합니다.
1: 아, 저기 앉아 있는 것들이
2: 네, 다 떴습니다.
1: 다 떴네요. 아. 더 이상 우리를 접근을 못하게 하네요.
0: 자연이 원한다면 미련 없이 물러섭니다. 소청도엔 이곳에 찾아오는 철새들을 연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3: 이게 들깨입니다.
1: 우리가 아, 저희가 먹는 들깨요? 네.
3: 어쨌든 그런 식물성 지방들이 많고요. 네. 새들한테는 특히 이제 그런 곡식을 먹는 종류들 새들이 이게는 굉장히 좀 뭐랄까 영양가가 높은 음식이에요.
1: 이게 그 정도의 고소한.
4: 고소한데요? 고소한데요?
1: 네. 부러우시면 같이 좀 드시죠.
3: 제대로 위해서 양보하겠습니다.
1: 야, 역시. 예.
0: 철새를 연구하는데 들깨도 쓰인다는 사실 아셨나요? 연구자들은 미스트 넷이라고 불리우는 채집망 근처에 새들이 좋아하는 들깨를 뿌려두는데요. 고소한 냄새를 찾아온 새들은 안개처럼 뿌옇고 부드러운 이 채집망을 인식하지 못한 채 걸려들게 됩니다.

0: 많이 잡혔대?
1: 많이 나왔어. 한 마리. 노랑 눈썹 솔새라고 솔새 종류라고 합니다.
0: 솔새 네. 종류?
1: 네네.
0: 이상 정말 작네요.
1: 네. 이건 작은 몸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지나서 더 멀리까지 가니까.

0: 상당히 경이로운. 예.
1: 중국에서 어쨌든 이쪽으로 보통 돌아오는 거거든요. 예. 어쨌든 뭐 수백 킬로, 백 킬로 이상의 그런 바다를 건넜다고 봐야 되는 거죠. 수백 킬로.
2: 대단하다.
3: 새들이 다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다룹니다.
2: 아, 많이 엉켰는데요.
1: 아마 금방 또 풀립니다. 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가 들어 있는 보드백은 땅에 절대로 내려놓으면 안 되고요.
2: 그래서 이제 팔에 겁니까?
1: 예. 조금 다음에 팔에 겁니다.
2: 아.
3: 채집망을 통해 포획하는 새는 하루 평균 약 5, 60마리. 연구 목적으로 잠시 포획했다 자연으로 돌려보냅니다.
0: 가만히 가만.
3: 돌발 상황도 생깁니다.
1: 갑자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2: 아, 그래.
1: 너무 살살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2: 네.
3: 이번엔 부리가 변형된 새가 잡혔습니다.
1: 이런 애들은 좀 건강 상태나 이런 것들이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어요.
2: 아무래도.
3: 포획한 새들은 연구실로 옮겨와 서둘러 실측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구용 가락지를 부착하죠.
1: 우리나라의 고유번호가 이제 기입돼 있는 가락지입니다. 이게 이제 그 코리아 KBBS라고 해서 코리아 밴딩 스캠이라는 거 약자고요. 제가 번호로 불러드릴게요.
2: 네네.
1: 021
2: 021
3: 이 1년 번호로 새에 관한 정보를 등록해 세계 각국의 연구자들과 공유합니다.
2: 아, 그러면 이 새가 노랑 눈썹 메새가 이 가락지가 있는 게 혹시 다른 나라로 갔다라고 하면 이 번호를 다 가락지 번호를 보고 아 이게 한국에서 이렇게 기록이 돼서 왔구나 이런 걸 다 다른 분들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1: 네, 그렇습니다. 국가마다 이런 저희들 그 연구 그런 현장 연구센터에 그런 네트워크들이 다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2: 네.
4: 857-62857.
3: 이 작은 가락지가 철새들의 이동 경로와 생태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4: 연령이
1: 어떻게 되나요? 뭐 저희들이 이제 기록했던 것도 다 끝났기 때문에.
2: 네. 그러면 이제는 자기 갈 길을 가는 거죠?
1: 네, 이제 또, 이제 또 자기 본인의.
2: 아, 저렇게 그냥 가만히, 오!
3: 힘차게 날아가는 걸 보니 뿌듯하고 대견하더라고요.
2: 촉새.
1: 예, 촉새. 그 까불까불할 게 촉새라는 새 있지 않습니까?
2: 아, 그 새입니까?
1: 예, 뭐 그렇게 까불진 않는데 아무튼 이 새가 촉새입니다.
2: 아.
3: 지적이며 재빠르게 움직여 다소 가벼운 사람을 촉새에 비유하는데요.
2: 촉새, 이름에 어울리지 않게 너무 예쁜데.
3: 그런 비유가 미안할 만큼 작고 예쁜 새였습니다.
2: 숨 쉬고 있는 게 애기 같다. 어쩜 이렇게 이런 조그만 생명들도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뭐 어떻게 잡을지 잘 모르잖아요. 안을지를. 근데 이 새 또한 이 손 안에 있는데 어떻게 하면 다치지 않게 이렇게 가볍게 내 품 안에 있어야지 이렇게 포근할까 이런 마음으로 잡게 되네요. 예. 오, 잘 가라.
3: 철새 연구센터에서는 가락지와 함께 위성 추적 장치를 부착해 철새들의 이동 경로를 연구해 왔습니다. 그 결과 백령도에서 태어난 노랑부리 백로가 중국을 거쳐 필리핀에서 1년 반을 보낸 후 다시 백령도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데이터로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성조가 되어 돌아온 노랑부리 백로는 고향 백령도에서 짝을 찾아 산란에 성공했습니다. 번식에 적합한 환경

0: 환경을 찾아 목숨을 건 수천 킬로미터의 비행을 감수하는 철새. 하지만 기착지가 되는 이곳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1: 보시면은 이런 흔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2: 너.
1: 뭐 제가 고양이 배설물로 이제 추정이 돼요.
2: 아,
1: 그래서
2: 예.
1: 이걸 고양이 배설물과 이 시큰을 봐서나마 이게 저 새는 이제 고양이에게 잡아먹힌 게 아닌가라는
2: 아,
1: 게 뭐,
2: 배설물 옆에 또 털들이 다 있네요.
1: 네, 그래서
0: 섬 곳곳에 있는 들고양이. 과연 이들이 새들을 공격한 걸까요?
1: 초청도에 이렇게 도착해서 봄과 가을에 통과하면서 도착해서 도착한 새들이 많이 지쳐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 고양이들의 그 손쉬운 그런 사냥거리가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0: 새들은 소청도와 같은 섬을 기착지로 삼아 먹이를 먹고 휴식을 취하다 떠납니다. 이때 지친 새들을 노리는 녀석이 있습니다. 바로 고양입니다. 한번 사냥에 실패한 고양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유연성과 순발력, 그리고 강한 뒷다리가 만들어내는 추진력으로 자신의 몸 길이의 다섯 배까지 뛰어올라 새를 공격합니다. 육식을 하는 고양이는 사냥 본능이 강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새 멸종 원인 1위는 고양이의 공격. 미국에서만 한 해 10억 마리 이상의 새가 고양이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0: 새가 죽는 두 번째 원인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서해 한 섬에 위치한 해안 사구지대.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인공 구조물을 설치해 놨습니다. 일명 힐링 로드. 방풍림 가운데 데크를 만들고 유리로 벽을 세워 만든 산책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은 새들에겐 죽음의 길이 되고 있습니다.
1: 이게 새 깃털이다. 아니 근데 새들이 왜 이렇게 난간에 부딪히지? 응? 바깥에서 날아오다가 부딪힌 거네. 새가. 와, 죽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 바로 부딪혀가지고 떨어진 것 같아.
0: 위치상 유리벽에 부딪혀 즉사한 것으로 보이는 사체.
1: 어떡하지?

0: 숨이 끊어진 지 얼마 되지 않은 듯 아직 부드럽습니다.
1: 정말. 여기 또 죽어 있네. 얘도 좀 됐네, 올해. 꼬랑지랑 너무 이쁜데. 어떻게 하면 좋아. 아, 여기 또 죽어 있네.
0: 이들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게 됐을까?

새가 죽는 원인 2위는 유리창 충돌입니다. 맹금류를 제외한 새의 비행 속도는 평균 시속 약 40에서 70km. 소형 조류의 두개골은 마치 종이장처럼 얇아 계란을 깰 수 있을 정도의 충격만으로도 깨집니다. 대부분의 새들은 눈이 측면에 있습니다. 좌우의 천적을 경계하는 데는 유리하지만 3차원을 인식하는 시야는 좁죠. 이런 이유로 수많은 새들이 유리창과 방음벽 같은 인간이 만든 벽에 부딪혀 죽어갑니다.

0: 지난 4월 국내 한 조류보호단체 회원들이 방음벽을 돌며 새들의 사체를 수거해 추모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1: 이게 그 한 2, 3주 전기 간격에서 한 6개 지역 한 20개 정도의 방음벽에서 아주 짧은 기간에만 수거한 겁니다. 그래서 약 200여 개치 되는데요. 저쪽에 있는 애들은 많은 종들이 그 맷비둘기 종이고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물가치, 뭐 여기 새매, 뭐 참매, 뭐 소쪽새, 뭐 부엉이류 뭐 해서 뭐 종을 어떻게 구분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종들이 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은 이렇게 굉장히 멸종위기종이고 천연기념물이어서 우리가 보호해야 될 종도 무작위로 어떤 패턴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종류의 조류들이 다 조류 충돌에 의해서 사망하고 있습니다.
0: 이렇게 죽어가는 새가 우리나라에서만 한 해 약 800만 마리에 이릅니다.

야생은 문명의 벽에 부딪혀 죽어가고 있습니다. 작고 연약해 눈에 띄지조차 못하는 무고한 죽음입니다.

0: 소청도의 해변엔 사람에 의해 죽어간 또 하나의 야생이 방치돼 있습니다.
1: 어?
0: 언제 어떻게 죽어 떠밀려온 건지 알 수 없는 상괭이의 사체입니다.
1: 와, 이 아이는 정말 새끼.
0: 그 곁에는 새끼로 보이는 작은 상괭이의 사체도 있습니다.

이빨이랑 뭐 이런 거 그대로 있네. 응? 이게 분명히 어미랑 새끼랑 같이 다니다가 그물에 걸렸네. 응? 이 그물도 이렇게 다 이렇게 그냥 다 있네. 토종돌고래 상괭이는 우리나라의 서해와 남해가 세계 최대 서식지인 멸종위기 생물입니다. 사람의 웃는 얼굴을 닮아 웃는 돌고래라고도 불리우죠. 상괭이의 천적은 사람입니다. 서해 일대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안강망 어업. 입구의 폭이 좁고 긴 자루 모양의 대형 그물에 물고기를 가두어 잡습니다. 조류에 밀려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어 일명 함정 어업이라고 불리우죠. 주로 갈치나 꽃게 등을 잡기 위해 사용하는 이 그물엔 보호종인 상괭이도 걸려듭니다. 폐호흡을 하는 상괭이는 그물에 갇히면 숨을 쉬지 못해 이내 죽습니다. 살아있을 땐 은빛이지만 죽으면 흑빛으로 변하는 상괭이. 보호종이라 유통될 수도 없기에 바다에 버려지기 일쑤입니다. 우리 바다 전역에서 죽어가는 상괭이가 한해 1,000마리 이상. 그중 약 80%는 혼획으로 희생됩니다. 힘이 약해 그물을 빠져나오지 못하는 어린 상괭이의 희생이 더 큽니다.

힘들었어요. 이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냄새도 좀 심하게 나고 뭐 더군다나 그 옆에 있었던 새끼까지의 모습을 봤을 때는 정말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지구의 야생 동물은 매해 수만 종이 사라져 현재 육상 척수 동물의 약 3%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될 우리의 여정은 그 3%의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0: 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 수다를 보셨어요?
1: 네. 수다를 뵀을 모릅니다.
0: 어?
1: 누군가 가만히 봤더니 그게 수다이더라고요.
0: 사실 제가 좋아하시면 그만큼 개체수고 웃음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서 더 이제 치료되면 이제 갈 곳이 없었어요.

0: 내가 다니는 중학교는?
1: 역삼중학교.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안 왔다.
0: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1: 우세창 선생님.
0: 좋아하는 과목은?
1: 수학.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여자친구를 만들어라.
2: 네, 안녕하세요. EBS에서 몇 년 차예요? 13년간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정승재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은 뭐예요?
1: 중학교 때 고민이? 그때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게 인간관계가 이게 만만치 않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좀 나요. 지금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수능 시험을 망치는 게 인생의 아주 큰 오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그게 나중에는 정말 중요한 밑거름이 되거든요. 그 경험이 나중에 생각해보면 와, 그 일을 겪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어라는 생각 되게 많이 들거든요. 하루하루를 여러분 생각하는 가치관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점점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가까이 가는 걸 테니까 충실하게 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0: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1: 꿈 세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1타 강사가 가장 현실적인 꿈이었고요. 방송국 PD, 그리고 제일 하고 싶었던 거는 능력은 안 되지만 노래를 하고 싶어요.
0: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갖게 된 계기도 궁금해요.
1: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행동을 봤을 때 저보다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직업이 있고 저거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저렇게 못하겠다라는 직업이 있잖아요.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그 여러 가지 직업군들 중에서 월등하게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그거는 딱 그 수학선생님.
0: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1: 힘들었던 거는 인터넷 강의 그때 막 시작될 때예요. 2000년대 초반에 PD50이라고 있었잖아요. 그거 PD 월급 다 털어가지고 그것도 할부로 사가지고 요분들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일단 나도 곧바로 녹화를 해서 나의 단점을 봐야 되겠다 뭐 이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적으로 월급날 되면 카드 회사에서 다 가져갔어.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정말 대학교 2학년 때 남녀가 모여서 술 한잔을 할 때 진실 게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보통 진실게임의 질문이 이 안에 뭐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뭐 이런 거잖아요. 저한테 질문 뭐였냐면 너 당장 내일 소개팅이 있고 과외가 있으면 뭐 할래? 이런 게 진실게임이었어요. 그 정도로 저는 과외하는 걸 너무 좋아했었고 그때부터 프린트물을 만들기 시작해서 10년간 교재를 만든 거죠. 뭔가는 그런데 그건 아니었어요. 뭔가 이거를 반드시 성공해야 되니까 나는 당장 놀고 안 놀고 열심히 이렇게 교재를 만들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 교재 만드는 시간이 정말 그 잠도 안 오고 정신이 똘망똘망해지는 너무 즐거웠었던 기억이 나요.
0: 네. 내가 본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 것 같은가요?
1: 저는 너무 억울한 게 인터넷에 들어온 지는 한 14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시절이 사회생활 시작부터 이제 마무리할 시기까지 됐다라는 게 그게 너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딱 10년 후에는 EBS 강좌는 제가 워낙 좋아해서 그거 한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 하고 두 번째 인생에 맞는 뭔가를 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어요.
0: 그 미래에 살아갈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나요?
1: 10년 뒤면 25이네요. 10년 뒤에 어떤 직업을 선택할 나이는 아닌 것 같아요. 고등학교 3학년 될 때까지 그 하기 싫은 공부도 있고 하기 좋아하는 공부도 있을 텐데 이거를 사회에서 써먹어 안 써먹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더라도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그런 부모를 타고나고 가장 원하는 직업을 선택한다고 해도 일은 안 풀리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그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를 6년 동안 스스로에게 한번

테스트를 해봤으면 좋겠어. 그 중에서 가장 쉬운 게 뭐냐면 성실함이고, 그 성실함을 테스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여러분 공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은 너무 하기 싫지만 나와 보니까 다 쓰였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공부를 시험 대비라고 생각하지 말고 인생에 너무나 좋은 자양분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 진짜 맞거든 그건. 네. 아름답게 빛날 20대 인생을 위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긍정적으로 건강하게 분명히 잘할 수 있을 테니까 잘하고 있어요. 파이팅!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증명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이제는 기후변화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완화와 적응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셔야 하는 이유는 기후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전략과 용기가 절실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재난방송 주간방송사인 KBS에서 기상 전문기자로 일하고 있는 신방실입니다. 호모 아딕투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라틴어로 사람을 뜻하는 호모와 중독을 뜻하는 아딕투스의 합성어로 디지털에 중독된 신인류를 뜻하는 말입니다. 혹시 필요하지도 미처 원하지도 않았던 것들에 시간과 돈을 쓰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디지털에 중독된 겁니다. 넷플릭스, 유튜브, 인스타그램 같은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들, 그리고 제품을 생산하는 다양한 제조업 기업들까지도 중독에 취약한 인간의 본성을 교묘하게 자극하고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구매 버튼을 누르게 합니다. 중독이 곧 돈이 되는 중독 경제의 시대에 접어든 지금 인간이 서로를 중독시키는 방향으로 새로운 경제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 틱톡 영상을 시작으로 세계적으로 인기몰이를 한 텀블러가 있습니다. 불이 난 차는 뼈대만 남았지만 차 안에 있던 텀블러는 외관도 멀쩡하고 심지어 얼음마저 녹지 않아 이 텀블러의 내구성과 보행력이 뛰어나다는 것이 입증되면서 판매량이 폭발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미국의 유명 팝스타 올리비아 로드리고는 품절 대란인 텀블러를 소개하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전 이게 필요했어요. 제 삶을 바꿀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랬어요. 미국 MZ들 사이에선 이 텀블러가 새로운 품절 대란 아이템으로 떠올랐습니다. 연이은 품절 대란에 게다가 정가의 몇 배가 넘는 가격에 판매될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고요. 텀블러 오픈런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이 제품을 싹쓸이하는 절도범까지 등장했죠. 이러한 유행이 미국만의 또는 이 텀블러만의 얘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 소비 사회가 시작되면서부터 유행은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유행은 예전보다 주기가 더 짧아졌고 SNS 때문에 확산 속도도 훨씬 빨라졌습니다. 누군가 이거 너무 좋아요 하면 다른 사람들도 너도 나도 하면서 무작정 따라 사는 추종 소비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해의 소비 트렌드를 정리한 책에서는 이런 현상을 보고 나도 그래라는 뜻의 영어 속어 디토를 따서 디토 소비라고 이름 붙이기도 했습니다. 디토 소비는 필요를 인식하는 단계부터 추종이 이뤄집니다. 어떤 사용적인 측면의 필요를 느껴 제품을 찾는 것이 아닌 애초에 추종으로 인해 제품을 필요로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세계 경제는 소비자들의 추종 소비를 자극하기 위한 각종 유행 제품을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요즘 전자제품 시장의 추세를 보면 신제품을 산지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모델이 출시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1980년대 초 금성 TV 광고에서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라는 멘트가 있었습니다. 어떤 제품을 구매하느냐에 따라 전자기기의 사용 수명이 달라진다는 뜻이었죠. 이처럼 과거에는 전자제품을 한번 사면 오랫동안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판매자와 소비자의 공통된 인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선 기술이 발달한 것에 비해 제품 수명은 점점 더 짧아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소비자들이 기존 제품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도록 디자인을 소폭 변경하거나 간단한 기능을 추가해 구매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유명 연예인을 활용한 대규모 광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비 흐름에 따라 버려지는 전자제품의 양이 방대해지며 그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유엔 국제 전기통신연합이 최근 발표한 네 번째 세계 전자 폐기물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전 세계 전자 폐기물 발생량이 6,200만 톤이라고 합니다. 이는 2010년보다 82% 늘어난 것으로 40톤 트럭 155만 대를 채울 분량입니다. 전자 폐기물을 담은 트럭을 지구 적도상에 일렬로 세우면 지구를 한 바퀴 돌고도 남을 정도인데요. 문제는 전자 폐기물은 연평균 260만 톤씩 늘어 2030년엔 지금보다 30% 이상 더 늘어난 8,200만 톤이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는 겁니다. 다른 산업이라고 상황이 다를까요? 이번엔 음악 시장으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음악 시장에서 가장 큰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앨범 판매입니다. 팬들은 다른 종류의 앨범과 앨범마다 다르게 들어있는 가수의 포토카드를 소장하기 위해 또는 쇼케이스 같은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과잉 소비를 하게 됩니다. 아이돌이 컴백하면 팬들이 직접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쇼케이스가 열리는데 이 쇼케이스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앨범 구매자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됩니다. 따라서 참여를 원한다면 앨범을 대량으로 구매해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로 과거에는 소장 목적의 앨범을 한 장씩 구매하던 팬들이 여러 장을 구매하게 되면서 버려지는 앨범 쓰레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K-POP 앨범이 매년 6천에서 7천만 장이 판매되는데요. 그중 매년 100톤 이상이 쓰레기로 버려진다고 합니다. 폐기물 문제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그치지 않고 저개발 국가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 폐기된 쓰레기는 수출을 통해 저개발 국가로 이전되며 이들 국가에선 열악한 폐기 처리 과정으로 인해 중금속과 유독

화학물질이 심각한 환경 오염을 초래합니다. 결국 해당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도 해로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경제는 소비 중독을 유도해 이익을 내는 시스템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파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속가능한 생산 시스템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는 지금 이 중독 경제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대표적으로 프랑스가 이런 행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최근 프랑스 의회는 세계 최초로 패스트 패션 브랜드 규제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일명 패스트 패션 제한법입니다. 패스트 패션은 최신 패션 트렌드를 신속하게 반영해 저렴한 가격에 대량으로 생산하고 판매하는 의류 산업의 한 형태를 말합니다. 통상 의류 기업들은 사계절에 걸쳐 1년에 4번 신규 컬렉션을 선보이는 반면 패스트 패션 브랜드들은 디자인에서 생산, 유통, 판매까지 과정을 신속하게 진행해 한 계절에도 여러 번씩 소비자에게 빠르게 새로운 스타일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문제는 이런 생산 시스템이 엄청난 양의 의류 폐기물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폐기물은 개발 도상국으로 수출돼 쓰레기 옷 산을 만들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패스트 패션이 충동 구매를 유발하고 지속적인 구매 필요성을 만들어냄으로써 소비자의 구매 습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며 패스트 패션이 환경과 사회, 나아가 경제 모두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의회는 이런 패스트 패션을 억제하고자 패스트 패션 브랜드에 환경 부담금을 부과하고 상업 광고를 금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프랑스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현재 법안은 상원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원까지 최종 통과하면 프랑스는 세계 최초로 패스트 패션에 제동을 건 국가가 됩니다. 상원 통과 시 법안은 당장 2025년부터 시행됩니다. 그간 프랑스는 패션의 환경 영향을 줄이기 위해 순환 디자인 도입 등 제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프랑스 의회의 지적입니다. 따라서 이번 법안의 핵심은 패션의 과잉 생산을 저지하고 지속 가능한 생산량으로 돌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일부는 이런 조치를 두고 극단적이다 또는 경제성장을 저해할 것이다 라는 우려를 보내고 있지만 저는 필요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과잉 생산 모델은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후변화와 환경 파괴는 단지 미래 세대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세대 역시 그 영향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더 큰 재앙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100년 만에 다시 파리에서 열린 2024 하계올림픽을 관통한 두 가지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친환경과 비용 절감, 이런 기조에 따라 특히 주경기장을 따로 짓지 않고 보트 개회식을 진행하면서 탄소 배출량과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심지어 올림픽의 상징과도 같은 성화 역시 실제 불꽃이 아닌 수증기와 LED를 활용해 구현했습니다. 또 선수촌엔 에어컨이 설치되지 않았고 경기장과 선수촌을 오가는 셔틀버스도 최소화됐습니다. 이런 시도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하지만 파리시는 자신들의 결정을 번복하지 않았고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결정을 고수했습니다. 파리시장인 아니달고가 환경 문제에 굉장히 단호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처럼 세계 경제가 중독에서 벗어나 선순환의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는 파리올림픽 같은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우리의 단호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패스트 패션 브랜드의 세일 기간에 당장 달려가지 않으면 뭔가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껴져요. 집집이 넘쳐나는 텀블러는 또 어떤가요? 오래된 옷과 텀블러가 힙하게 보이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추가 구매는 접어두자고요. 오늘의 한 줄 리뷰는 적게 소비하는 내가 아름답다로 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증명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이제는 기후변화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완화와 적응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셔야 하는 이유는 기후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전략과 용기가 절실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2008년부터 기상과 관련된 현장을 직접 취재 보도하고 있는 KBS 기상 전문 기자 신방실입니다. 유엔은 현재 이대로라면 머지않아 지구의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2도 상승할 것이며 지구의 많은 지역이 살기 어려운 곳이 돼버릴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IPCC 6차 보고서와 5차 유엔 환경총회는 중요한 지점에서 공통된 목소리를 냈는데요. 바로 기후변화에 대응할 기술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겁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기술을 기후테크라고 하는데요. 기후테크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지구공학적 접근, 기후변화 완화, 그리고 적응 기술입니다. 첫 번째 기술인 지구공학적 접근은 직접 기상에 개입하는 건데요. 혹시 화산 폭발로 지구 대기의 온도가 낮아졌다는 사실 아시나요? 화산이 폭발하면 공기 중으로 엄청난 양의 입자들과 가스가 방출됩니다. 대형 화산이 폭발하면 이산화황이 성층권에 올라가 황산구름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이 구름은 태양광선을 차단해 우주로 돌려보내기 때문에 대기와 땅이 냉각됩니다. 가장 최근 대규모 화산 폭발인 1991년 6월 14일 폭발한 필리핀의 피나투보 화산의 경우는 2천만 톤의 이산화황이 분출돼 성층권에 도달한 뒤 전 지구를 순환했고 1에서 3년 동안 지구의 평균 기온을 0.2에서 0.5도 냉각시켰습니다. 실제로 이 원리를 이용하려고 생각하는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냉각 효과를 일으키는 화산재와 유사한 화학물질을 하늘에 뿌려서 지구의 기온을 조절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물론 아직은 나비 효과나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더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본격적인 실험을 하지는 못하고 있지만요. 흥미롭게 관전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술은 기후변화 완화 기술입니다. 지금 인류는 지구의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로 방어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를 위해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대표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거나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기술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일부 환경론자의 반응은 회의적입니다. 탄소 포집 기술은 배출된 CO2를 줄이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할 수는 있지만 그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또한 탄소 포집 및 저장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든다는 점이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 적응 기술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기후변화 시대에 맞춰 적응할 수 있는 생존 기술 같은 겁니다. 적응 기술이 왜 필요할까요? 예를 들어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를 많이 보급했다고 그 효과가 당장 나타날까요? 기술이 개발되고 우리 실생활에 적용되고 지구의 기후변화를 완화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어마어마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비하자. 그래서 적응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중점적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기술은 마지막에 소개해드린 이 적응 기술인데요. 기후변화 적응 기술은 정말 다양합니다. 고차원적인 기술뿐 아니라 피해의 특수성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기술도 많아 선진국과 후진국 가리지 않고 적용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최근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적응 기술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핵으로 등장한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히트펌프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지난해 일론 머스크가 시장 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해 화제가 된 기술인데요. 사실 히트펌프는 신기술은 아니고요. 1850년대 때부터 있었던 고전적인 기술입니다. 여름에는 실내의 더운 공기를 땅속으로 방출해 실내를 냉각하고, 겨울에는 땅속의 따뜻한 열을 흡수해 실내로 끌어오면서 실내를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간단한 원리입니다. 히트펌프는 기존의 전기를 열로 바꾸는 발열 방식과 달리 열을 모아 이동시키는 열 전달에만 전기를 사용합니다. 화석 연료를 연소하지 않기 때문에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약 5억 톤까지 줄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현재 유럽에서 운행 중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양과 맞먹습니다. 그래서 최근 탄소 중립을 위한 새로운 방식으로 기술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화석 연료를 태워 열을 만드는 것보다 3배에서 5배 더 효율적이며, 극도로 춥고 더운 날씨에도 잘 작동해 세계 어느 지역에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기술은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 위기에 대응하는 기술입니다. 현대인의 일상에서 빠질 수 없는 음료가 있죠. 바로 커피입니다. 그런데 커피가 기후변화 때문에 멸종될 수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커피는 재배 환경에 예민해 전 세계에서도 브라질, 콜롬비아, 에티오피아와 베트남 등 커피 벨트로 불리는 지역에서만 생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최근 온난화로 지구 평균 기온이 상승하고 불규칙한 강우량과 가뭄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국제 열대 농업센터는 세계적으로 커피 재배에 적합한 지역이 2050년에는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죠. 또 호주 기후학회는 2080년에는 사실상 커피 나무가 멸종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이에 적응하기 위해 1인당 커피 소비량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핀란드에선 실험실에서 커피를 재배하는 방법을 개발 중입니다. 커피나무 잎에서 세포 표본을 채취해 배양 과정을 거쳐 만드는 건데요. 이곳의 연구원들은 실험실에서 커피콩을 만들고 이 콩을 갈아 직접 커피를 내려 마십니다. 세포를 배양해 커피를 만들면 오염이 없고 자연 재배 과정에서 쓰는 살충제도 필요가 없습니다. 게다가 사용되는 비료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만큼 환경 친화적이라는 얘기죠. 이뿐 아니라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커피는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아 품질도 더 일관성이 있고요. 더 나아가 커피 운송 시 발생하는 탄소 발자국도 유통 비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배양육처럼 실제 커피와 맛이 다르진 않을까 궁금해지는데요. 연구원들의 말에 따르면 아직까지는 맛이 진짜 커피와 100% 같진 않고 여러 커피를 섞은 맛이지만, 로스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과일 맛이나 단맛, 신맛, 그리고 쓴맛 등 다양한 맛을 낼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런 기술이 커피뿐만 아니라 다른 농작물에도 적용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2030년에서 2050년 사이에 기후변화로 인한 영양실조로 25만 명의 인구가 사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들을 더 개발하고 상용화할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기술은 기후변화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인 폐기물 문제를 해결할 기술입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거나 온라인에서 물건을 사기만 해도 현관에 각종 비닐과 포장 쓰레기가 쌓이는 경험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재활용률 9%에 불과하고요. 12%는 소각 처리되며 엄청난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나머지는 바다에 버려지거나 땅속에 매립되면서 총 70억 톤이 넘는 플라스틱 폐기물이 지구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포장된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러 나선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해조류로 플라스틱 포장재 대체재를 만들어낸 스타트업 나플라입니다.
플라스틱이 아니다라는 뜻을 가진 나플라는 배달 용기부터 숟가락, 일회용 파우치 등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고 있는 제품은 5호입니다. 해조류에서 추출한 섬유질 성분과 식물성 재료를 활용해 방수와 식용이 가능한 투명한 젤을 개발한 건데요. 이 젤은 음료와 함께 통째로 먹을 수도 있고요. 먹지 않고 버려도 몇주 안에 생분해가 완료됩니다. 해당 젤은 현재 물과 음료수부터 케첩, 기름, 그리고 세탁세제 파우치 등 고체와 액체를 모두 담을 수 있어 식음료와 화장품, 패션 산업에서 쓰이는 포장재까지 대체 가능할 정도로 범용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나플라는 런던 마라톤에서 플라스틱 물병 대신 식용물 캡슐을 선보이기도 했는데요. 이때 영국 왕실로부터 환경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2년 얼스샷 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 지속 가능한 포장법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플라스틱과 전쟁이 일종의 시간 싸움이기에 너무 늦지 않게 적용되고 확산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우리에게 제2의 지구는 없습니다. 80억 인류에게 지구는 하나뿐입니다. 인류가 맞닥뜨린 가장 위협적인 미래를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곳으로 바꿀 수 있도록 80억 인구가 한 마음으로 조별 과제를 한다는 마음으로 나아가야겠습니다. 오늘의 한줄 리뷰는 기후 위기, 적응하면 살아남는다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을 향해 꿈을 위해 도전하는 친구들을 응원합니다. 도전대장 박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주 특별한 피아노 연주회 초대받아 이곳에 왔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의 피아노 연주부터 감상해 보시죠.

0: 와, 진짜 폭풍 같은 피아노 연주 정말 잘 들었습니다. 마치 이곳이요, 진짜 폭풍이 휘몰아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오늘 이 피아노 연주를 해준 우리 친구,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신방중학교 3학년 임재인입니다.
2: 제인 엄마 이옥지입니다.
0: 그런데 어머님, 제인군의 시작은 어쩌면 폭풍이었을지도 모른다고 했었는데, 그 말이 무슨 뜻인가요?
2: 결혼한 지 12년 만에 제인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제인이를 놓고 주변에서 축하도 많이 했었고 기대도 많이 했었는데 5살 때 자폐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우리 인생에 폭풍우가 몰아친 것 같았어요. 우리에게 큰 절망으로 왔고, 또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잘 몰랐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큰 시련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긴 세월이 그래도 어느 정도 지나고 지금은 밝은 햇살이 좀 비춰오는 것 같아요. 네.
0: 제이나, 그러면 처음에 피아노를 시작했던 때가 기억이 나?
1: 처음에는 손이 마음대로 안 움직여가지고 화나고 짜증낼 때도 있었지만 어느 정도 익숙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은 피아노가 익숙하게 치는 것 같아요.
0: 사실 지금 손가락이 힘이 많이 약하긴 한데, 우리 폭풍 같은 실력을 가진 제인이한테 제가 좀

0: 피아노를 좀 배워보고 싶은데 혹시 오늘 제가 좀 피아노를 배워볼 수 있을까요?
1: 네.
0: 선생님?
1: 네.
0: 그러면 지금 피아노 한번 배워볼까요?
1: 네.
0: 제인 선생님?
1: 네.
0: 형한테 좀 가르쳐줄 수 있어?
1: 반짝반짝 작은 별 가르쳐드릴 거예요.
0: 아, 진짜?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1: 천천히 한번 따라해보세요.

0: 근데 지금 제이나 봤을 때 어때? 형 손가락에 좀 힘이 없어 보이지 않았어?
1: 그랬어요.
0: 그치?
1: 네.
0: 근데 나도 나중에 손가락 힘 좋아지면 제인처럼 피아노 잘 치고 싶다. 형도 할 수 있겠지?
1: 네.
0: 진짜?
1: 네.
0: 제인 선생님께서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할 수 있다고의 공식 질문입니다. 우리 제인 군이 가장 좋아하는 최애 물건은 무엇인가요?
1: 바로 이겁니다.
0: 오, 이거 기차네요?
1: 기차는 어디든 나를 데려다 줬어요. 기차를 타고 세상을 여행하는 게 정말 행복했어요.
0: 이 전철 타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1: 기차와 전철을 타면 제 목적지까지도 갈 수 있고 세상을 바라볼 수도 있으니까요. 신창역, 온양온천역, 배방역, 탕정역, 아산역, 쌍용역, 봉명역, 천안역, 부정역, 직산역, 송환역, 평택역, 평택지제역, 서정리역, 총탄역, 진이역, 오산역, 오산대역, 새마역, 병점역, 새뉴역, 수원역, 화서역, 성균관대역, 의왕역, 당정역, 군포역, 금정역, 영항역, 안양역, 관광역, 석수역, 금천구청역, 독산역, 가산 디지털 단지역, 영등포역, 신길역, 대방역, 노량진역, 용산역, 남양역, 서울역.
2: 제인이가 기차를 또 더 좋아하게 된 것은 제인이가 다섯 살에 이제 언어 치료를 시작을 했어요.
0: 네.
2: 언어 치료를 받다 보니까 그걸만으로는 제인이한테 치유가 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루 정도는 좀 제인이하고 저에게 특별한 시간을 좀 힐링이 되는 시간을 네. 갖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인이가 전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토요일 날은 무조건 전철 여행을 하는 거를 프로그램을 제가 짰어요.
0: 그리고 그 전철 여행을 통해서 좀 언어적으로도 좀 도움이 되었나요?
2: 예, 많이 도움이 됐어요. 제인이가 언어 치료를 끝나고 오면 그 전철역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를 30분 이상을 보는 거예요. 제인이가 그러니까 말은 표현은 잘 못하지만은 세상의 이런 자극에 대해서 뭔가 느끼고 받아들이고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인이도 뭔가를 배울 수 있는 아이다 그런 어떤 희망을 갖고 그런 또 가르침에 대해서 더 제인이한테 적극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0: 그런데 우리 제인이가 이 피아노 말고도 또 노래에도 재능이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2: 제인이가 말도 느렸지만 이렇게 자기를 표현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인이가 노래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꿈은 있었지만 제인이가 노래를 안 하니까
0: 네.
2: 제인이가 노래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블레드 합창단에 들어가서 제인이가

노래를 하게 되고 소리를 밖으로 내면서 아, 제인이가 예쁜 소리를 가졌고 또 노래를 잘할 수 있는 재능을 가진 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0: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제인군의 두 번째 최애 물건 알아볼까요? 한번 공개해 주시죠.
1: 바로 이겁니다.
0: 오, 이거 누가 봐도 딱 봐도 다이어리네요? 다이어리 아니에요?
1: 네, 맞습니다.
0: 이게 왜 가장 좋아하는 물건이죠?
2: 아, 이거는 제이니의 일상을 기록해 놓은 일기장인데요. 여기에 제이니의 소중한 추억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0: 언제부터 이렇게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1: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0: 그러면 왜 이렇게 일기를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쓰게 된 거예요?
2: 제니가 일기를 쓰면서 많이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가 있었던 일을 그냥 기록만 했는데 일기는 사실은 그날의 나의 감정을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잘안 됐는데 계속 쓰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거기 가서 무엇을 느꼈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하고 제니가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많이 능숙해졌어요.
0: 이건 진짜 궁금한데요. 제이나,
1: 네?
0: 일기를 쓰기 전보다 일기를 쓰고 난 후에, 너가 더 감정을 표현하는데 쉬워진 것 같아?
1: 네.
0: 진짜? 이게 뭔가 언어 능력에도 좀 도움이 된것 같죠?
1: 일기에는 친구들과 함께했던 추억, 피아노 치고 노래했던 추억들을 가득 채워 넣을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추억들을 간직할 거예요.
0: 이 다이어리는 제인이뿐만 아니라 좀 어머님한테도 굉장히 의미 있고 어떻게 보면 어머니한테도 최애 물건이 아닐까 싶네요.
2: 그리고 제가 우리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게 제니하고 처음으로 필리핀 여행을 다녀왔어요. 추석 연휴 때 필리핀 여행 갔다 왔거든요. 거기서 또 이렇게 일기를 같이 썼어요. 같이 쓰고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서
0: 그거 살짝 볼수 있을까요? 너무 예쁘게 나왔는데. 이것도 똑같이 제인이가 지금 쓴 거죠?
2: 제인이랑 같이 쓰고 밑에는 이제 그날 제인이가 어떻게 그날 하루를 보냈는지 제가 기록해 놓았어요.
0: 여기는 좀 특별히 이렇게 사진들이 있네요.
2: 네, 사진을 보면서 그때 이제 제인이가 곧날, 그해때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기록해 놨어요.
0: 이거 제인이 말 타고 있는 거다. 기억나?
1: 네.
0: 진짜 이렇게 사진이랑 글씨랑 같이 남겨져 있으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제인이한테 추억 회상도 되고 너무 좋은 기억이 될것 같아요. 진짜 뭔가 정말 사연도 많고 정말 추억과 애틋함이 많은 그런 다이어리 이렇게 공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제인군의 앞으로의 꿈은 무엇인가요?
1: 피아노와 노래를 해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0: 너무 멋있습니다. 진짜. 앞으로 정말 사람들한테 진짜 꿈과 희망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옆에서 진짜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1: 파이팅!
0: 친구들, 아무런 걱정하지 마세요. 친구들은 무엇이든 할수 있고, 무엇이든 될수 있어요. 그게 무엇이든 도전해 보세요. 도전대장, 박위와 함께, 할수 있다고!
1: 있다고!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플러스2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2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황주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장기 문제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팡팡!

안녕하십니까. EBS에서 민법 강의하는 이승현입니다. 이번 강의는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반드시 출제가 되는 파트로 10개를 나누어서 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1강의인데요. 우리 시험은 민법 총칙 10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물권법 14문제, 계약법 10문제, 민사특별법 6문제에서 총 4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민법 총칙에서만 1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이 전체 민법 총칙 중에서 매년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되는 파트를 쪼개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 파트가 이 반사회적 사행인데요. 민법 총칙이 전체 민법으로 보면 우리 민법은 1조부터 1118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민법 총칙이 1조부터 184조까지가 민법 총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1조부터 102조까지는 출제가 되지 않고요. 103조부터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부터가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103조가 뭐냐 그랬더니 자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풀어보면 원칙은 계약자의 원칙에 따라서 계약을 하고 안 하고는 개인의 자유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계약의 내용이 국가가 지켜야 될 질서란 게 있는데 그 질서를 깨트리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걸 우리가 반사회질서행위라고 하는데요. 자, 풀어보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 그랬네요. 그래서 이 선량한 풍속이라는 게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 개념학적으로 보면 이게 선량한 풍속이라는 건 그때그때마다 사회가 변할 때마다 이게 선량한 풍속이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나를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제사 지낼 때요. 지금은 제사를 지내면 이제 뭐 제사상에 뭐 피자도 올라가고 뭐 치킨도 올라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우리 할아버님 세대로 생각을 해보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 선량한 풍속이라고 하는 건 그때그때마다 시대마다 변하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선량한 풍속을 여기다 집어넣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사회질서의 위반이죠. 이걸 반사회질서라고 그래요.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 내용 자체가 국가가 지켜야 될 질서를 깨트리는 행위를 했다. 그러면 그러한 법률행위는 계약이죠. 그러한 계약은 전부 다 무효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계약을 했는데 계약의 내용 자체가 사회적 타당성을 띠어야 된다. 즉 이 말의 의미는 반사회질서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질서

질서를 위반, 사회 질서를 깨트리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법에서 하지 마. 그러면 우리는 절대 안 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운전하는데 제한 속도가 10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일이 있어도 100으로만 달리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법에서는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했다는 거예요. 했다? 그러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했기 때문에 무효. 무효라는 말은 취득할 수 없다를 우리가 무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하는 건 자유인데 너희들이 한이그 계약의 내용이 반사회질적인 거야. 그러면 아무리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취득할 수 없다. 이걸 무효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일반적인 무효가 되면 이 무효란 말이 왜 취득할 수 없는 거냐면 두 사람이 처음부터 만난 적이 없던 상태로 되돌리는 걸 우리가 무효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 때도 무효다, 유효다 이런 개념이 나오는데 효력이 있다, 효과가 있다. 이걸 두 글자로 유효라고 하는 거고요. 효과가 없다, 효력이 없다. 이걸 무효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효력이 없다, 효과 없다고 그랬으니 취득할 수 있다 없다가 되는 거예요. 유효가 되면 계약을 했고 그 계약이 유효가 된다는 말은 취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반대니 계약을 했는데 이게 무효가 된다는 말은 무슨 득할 수 없어요? 취득할 수 없다. 그리고 두 사람이 처음부터 아예 만난 적이 없던 상태로 되돌리는 걸 우리가 무효라고 그래요. 그래서 두 사람이 처음부터 만난 적이 없는 상태로 되돌려 하니 받은 것들이 있다면 다 반환, 되돌려 주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반사회질서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사회질서 행위를 해도 무효인데 어머나 반환을 하지 않는데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민법 공부를 하실 때는 항상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민법은 법이라고 하는 게 무조건 그 사람을 보호를 해주는 게 아니라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람만 보호합니다. 그러니까 반사회질서 행위를 했습니다. 무효야. 그런데 일반 무효를 적용을 해서 다 반환을 해주게 되면 반사회질서 행위를 한 사람을 이걸 보호하는 꼴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반사회질서 행위를 했다. 그러면 무효이더라도 되돌려주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하나씩 살펴보면 일단 무효라고 그랬으니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이행하기 전이야. 그러면 이행할 필요가 없다. 이런 소리니까요. 도박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도박은 우리 이제 반사회적 행위로 배울 때 사행성 행위라고 하는데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도박 채무를 졌어요. 근데 아직 안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행위 자체가 무효이니 이행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줄 필요가 없다 그랬는데 이행을 해버렸대요.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박을 하고 줬다. 그래서 이걸 불법 원인 급여라 그러는데 어려운 말이 아니라 불법을 이유로, 불법을 저지르면서 줬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면 법이 불법을 저지른 사람을 도와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도박을 했는데 도박 채무가 있는데 안 해줬다면 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줘버렸대요. 줘버렸다. 그러면 되돌려 받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행위가 이 행위가 반사회적 행위다. 그 순간에 이거 무효야. 그러면 되돌려 받을 수 없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4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20문제는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요. 우리는 객관식 시험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끝부분 나옵니다. 주관식 시험과 객관식 시험의 차이가 있는데 주관식 시험은 과정이 중요한데요. 객관식 시험은 이게 결론만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끝부분 키워드 잡고 끝부분이 있다 없다 유효 무효 이것만 구별을 해주시면 됩니다. 결론이 앞으로 반사회질서 행위를 했다. 그러면 불법을 저지르며 준 거고요. 그러면 결론이 되돌려 받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이제 절대적 무효가 되는데 절대적 무효란 말을 바꿔드리면 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다 무효라는 말은 취득할 수 없는 거예요. 취득할 수 없다. 그러면 결국은 반사회질서 행위를 하게 되면 절대적 무효가 된다는 말은 그 누구도 취득할 수 없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의의 제3자가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는 말은 우리 일상에 쓰는 언어가 아닙니다. 우리 일상에 쓰는 언어는 선이라고 하는 말은 좋은 의도 뭐 이런 거고요. 악이라고 하는 말은 나쁘다. 그러니까 내가 선의로 한 거잖아. 왠지 악의가 느껴지는데 나쁜 의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민법에서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모른다는 거고요. 악이라는 건 안답니다. 그래서 모른다, 선, 안닭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앞에 지금 선이라는 말이 붙었으니 나 그거 반사적 행위한 걸 저는 몰랐걸랑요. 저는 좀 보호해주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반사회적 행위를 하게 되면 국가 질서가 깨지는 것이니 그 누구도 취득할 수 없도록 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전득자도 보호가 안 되시는 거예요. 전득자, 앞전, 얻을 득자 이렇습니다. 한자로는. 그러니까 반사회적 행위를 했고 한 번 더 받아갔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추인도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전환도 안 됩니다. 이 두 녀석은요, 어떤 뜻이냐면 추인을 한다는 말은 이게 무효인데요. 무효를 이걸 유효로 이게 바꿔주는 작업을 추인, 전환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반사회적 행위를 했는데 이게 유효가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되는 거죠? 국가가 사회질서를 깨트는 행위 같은 거 하면 안 된다 너희들. 그런데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전환도 안 되고 추인도 안 되고 그 누구도 취득할 수 없고 그리고 줘버렸다면 되돌려 받을 수 없다. 이런 행위를 우리가 반사회질서 행위를 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이거 하나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요. 이제 매년 출제가 되는데 구체적으로 이쪽 파트는 판례로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행위가 반사회적 행위인지 어떤 행위가 반사회적 행위가 아닌지 이제 구체적으로 판례로 출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자 판례 공부하기 전에 일단 반사회적 행위를 했다. 그러면 불법을 저지르면서 준 거고요. 되돌려 받을 수 없다는 소리고요.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라면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고 자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판례를 보실게요. 자 여기는 공부하실 때 다르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건 반사회적 행위다. 이건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냥 유효 무효로 공부를 하게 되면 이게 나중에 복잡해지니 그냥 심플하게 그냥 단순하게 말이죠. 103조야 반사회적 행위이다 아니다. 이다 아니다만 이렇게 구별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제2의 매수인이 적극가담 요청 적극계획 이랬거든요. 이 말. 자, 그래서 이 적극적이라는 말, 적극 가담, 개입했다는 거예요. 이게 민법 총칙부터 민사특별법까지 해서 총 6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판례 공부를 할 때는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요. 땅땅 이러셔야 됩니다. 땅땅. 그러니까 어떻게 푸는 거냐면 적극 가담이라는 말이 보였다. 그러면 그만 읽으시고 끝문장은 103조로 무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설명을 조금만 해드리면 이런 건데 이걸 정의롭지 못한 행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공정하게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 경쟁을 하지 않으려고 자 적극적으로 가담해서 그 상가 매입을 막아버렸다든지 이런 내용인데 시험 문제를 풀 때는 그런 구체적인 사례가 우리는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땅땅 땅땅 어떻게 해요? 적극 가담 요청 보이면 무효.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런 말 되겠습니다. 무효가 된다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3번. 자, 변호사 아닌 자가 공인 중에서 아닌 자가 그래서 뭐뭐 아닌 자가 돈을 받기로 했다요. 이런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건 사법질서가 깨진다는 건데 변호사 아닌 자가 소장을 작성을 하고 자, 뭐 돈을 받기로 했다든지 공인 중에서 아닌 자가 사무실을 개설하고 뭐 거래를 하고 뭐 수술을 받기로 했다든지 이렇게 되면 여기는 부동산 거래 질서가 깨진다는 거고요. 여기는 사법 질서가 깨진다 이런 소리거든요. 이건 설명이고요. 우리는 이제 문제를 풀어야 하니 시험 문제를 풀 때는 자, 뭐뭐 아닌 자가 뭐뭐 아닌 자가 이 말이 보이면 그만 읽으시고 그냥 103조로 무효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에 사회통념상 허용된 한대를 초과하여 이 단어들 현저히 심하게 평생 동안 하나 예만 들어드리면 이런 건데요. 어떤 A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 B 출판사랑 책 공급 계약을 했어요. 근데 그 계약의 내용을 살펴봤더니 그 계약의 내용이 뭐냐면 A 작가가 평생 동안 집필한 모든 책은 B 출판사에서만 이걸 자 출간해야 된다. 이런 계약의 내용인 거예요.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례가 출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봤을 때는 현저히 현저하게 이런 말, 심하게 혹은 평생 동안 이런 말들이 보이면 전부 다 그냥
103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103조 판례가 나오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그걸 어떻게 전부 다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봤을 때, 이거 좀 심한 것 같은데? 그러면 다 103조가 되시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5번에. 자,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해주는 대가로 이랬단 말이에요. 여기가 무슨 말이냐면 허위 진술입니다. 허위 진술. 역시 마찬가지. 허위 진술을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기로 했대. 역시 마찬가지 사법질서가 깨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건데, 우리 공부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땅땅, 땅땅. 그러니까 허위 진술을 보이면 103조로 무효가 된다. 이런 소리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게 6번이 좀 어려운데요. 이게 증권회사 직원이 증권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보장해주는 약정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 이거 보면 이게 강행규정 위반이고요. 내용 자체를 살펴보면 뭐 요즘 보니까 뭐 주가도 많이 오르고 막 그런 내용 같던데, 이게 주식 투자라고 하는 건 자기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이 투자를 했는데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내가 보장해 줄게. 이렇게 하는 순간에 구증권거래법, 즉 강행법 위반으로 무효가 된다. 내용이 무지 복잡합니다. 그런데 판례 문제는 그렇게 푸는 게 아니라 땅땅땅땅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 가셔서는 증권회사란 말이 보이면 103조도 무효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연습해 볼까요? 증권회사 그러면 무효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7번 행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궁지에 빠뜨린 다음, 이게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판례 문제가 나온다는 건그 키워드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 여기서는 허위 진술이 키워드고요. 6번은 증권회사가 키워드고요. 7번에서는 궁지에 빠뜨린 다음, 이게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궁지에 빠뜨린 다음에 자, 또 돈을 받기로 했대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지무지 계속 나올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시험 볼 때는 10월달일 건데 최신 판례까지 반영돼서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 뭐지라고 했을 때이 문제는 이러시면 안될것 같은데 그럼 다 103조가 된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인데요. 공무원 직무에 관해서 청탁하고 보수를 지급받기로 한 약정 그랬는데, 여기 내용을 살펴보면 이게 지자체인데요. 그 골프장 인허가를 할수 있는 사람인가 봐요, 이분이. 그런데 거기다가 골프장을 해주면 안 되는데 금품을 받고 허가를 내준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판례를 보면 공무원 직무에 관해서 청탁하고 보수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진짜 보수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안에 살펴보면 공무원이 뇌물을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체를 기억하지 마시고, 자, 103조 문제를 풀때 공무원이 보였다 이거예요. 공무원 그러면 뭐다? 103조로 무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넘기기 전에, 자, 키워드 봐주세요. 허위진술, 증권회사, 궁지에 빠뜨린 다음, 공무원, 이런 식입니다. 자, 그리고 형사소송에서 변호사의 성공보수 약정 그랬는데, 이것도 사회 문제가 된 사건 중에 이게 하나거든요. 형사소송.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잠시 후에 103조가 아닌 것에서 민사소송하고 제가 구별을 해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형사소송에서 변호사의 성공보수 약정 그랬는데, 이분이 이게 도리도리 사건인가 그래요. 판례 내용을 살펴보면. 그래서 그 다단계 사건이었고요. 피해 금액만 2조 원인가 그렇습니다. 금액이.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이 전관 변호사를 써가지고 이게 감옥에 안 가면 이게 문제가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형사 사건에서는 자, 변호사의 성공보수 약정은 103조에서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안 줘도 받을 수가 없다, 이런 소리가 되시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문제를 풀어야 되니, 자, 우리는 기억할 때 형사소송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형사소송 그러면 103조로 자, 이건 무효가 된다. 자, 그렇다면 이제 103조가 아닌 것들, 103조 아닌 것들. 1번 반세적 법률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 이랬습니다.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 하기 위해서 임치는 이제 보관인 건데요. 뭐 판례니까 그냥 판례대로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게 고 전두환 씨 판례가 되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한나라의 대통령이 기업들로부터 제가 뇌물을 받아가지고 비자금을 만들어서 어디다가 보관했다는 거예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만약에 103조로 가버리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죠?
반사회적 행위와 같은 말이 불법원이 금입니다. 그러면 반환 청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국가 입장에서는 다 이거 돈을 추징하겠다는 건데 이 행위 자체가 불법 원인급에 해당하면 되돌려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추징이 안 되니 이 행위가 좋다는 게 아니라 추징을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103조고 하지 않았다. 그러면 자 다른 거 다 각설하고요. 우리는 기억할 때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자금을 소급증 은닉 103조 2단이다 아니다. 키워드만 잡아가지고요. 2번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했는데 가장 많이 출제가 된 게 A입니다. 여기서 말한 강제 집행이라 하는 말은 경매를 의미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좀 해보면 되는데 내가 집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은행이 우리 집을 경매로 넘길 것 같아요. 그럼 솔직하게 경매 당하고 싶어요? 아니면 빼돌리고 싶어요? 솔직히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빼돌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세금 문제고 기타 등등. 그러니까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을 설정을 했거나 매매를 하는 행위는 누구나가 다 하고 싶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 가지고는 사회질서가 깨지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요. 키워드만 하는 겁니다. 땅땅, 땅땅 이런 형태로요. 그래서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 이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러면 103조 2단이다 아니다 이렇게 잡아내시면 되겠고요. 3번 법정상권을 건물의 소유권과 분리하여 양도하는 행위 그랬는데 나중에 용익물권 가서 배우실 텐데 지상권이라고 하는 게 타인 토지 위에 뭔가를 소유할 목적일 때 하는 게 지상권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상권이라는 권리는 타인의 토지 사용권이고요. 그 타인 토지 위에 내 물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분리해서 양도한다고 해서 사회질서가 깨질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 법정상권을 자 분리양도. 분리양도 103조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지역권과 저세권은 자 이건 분리가 안 되는데 얘는 분리가 된대요. 이거 물권법 가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4번 매매계약 체결 후 그 목적물이 범죄 행위로 취득한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에 목적물의 이전을 요구한 행위 그랬는데 결국은 포인트는 뭐냐면 후입니다. 포인트는 그러면 이 행위가 과연 반사회적 행위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는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요. 전체가 다 성립시입니다. 성립시, 체결시, 행위시, 즉 계약서를 쓸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계약서를 작성할 때 그 상황 가지고 판단하는 거지 후사정을 전혀 고려치 않습니다. 만약에요. 후사정까지 고려해서 이걸 103조를 따진다. 그러면 우리는 거래라는 걸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도박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도박은 사행성 행위로서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박을 했다? 그러면 불법원인 급여가 되고 파는 청구 안 된다고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자 앞에 계신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선생님 저 한 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뭐 하실 건데요? 자 기니 쓸 때가 있습니다. 급하게 보여요? 그래서 내가 천만 원을 빌려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분이 저한테 천만 원을 빌려가가지고 도박 작업으로 썼다니까요. 그러면 저는 뭐 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냐면 도박 자금을 제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불법원인 급여 아닙니까? 그러면 반환 청구가 안 된다. 그러면 돈을 빌려갈 때 이 사람이 이걸 가지고 가서 도박을 할지 뭘 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돈을 빌려갈 때는 소비 대차였거든요. 그러니까 행위할 당시에 정상적인 거래였다면 후에 어떤지 벌인지는 우리 민법에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행위시를 기준으로 한다. 그냥 키워드는 후가 되겠습니다. 후 이거 잡아내면 되겠고요. 자 5번도 자주 출제가 되는데 전통사찰의 주지직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키워드는 전통사찰인가요? 일반사찰이 있고 전통사찰이 있습니다. 일반사찰은 그냥 매매 대상인 거예요. 일반 거래 대상이고 전통사찰의 경우는 자 국가로부터 보조금도 받고요. 후대까지 이게 물려줘야 될 이게 사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전통 사찰의 주지직을 뒷거래를 했다 이거예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이것도 마찬가지 뒤에서 또 나올 텐데요. 우리 사법부는 종교 문제에 웬만하면 개입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뭐 사회 문제가 되거나 큰 이슈가 되지 않는 한 절대 개입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유는 왜 그러냐면 만약에요. 이걸 103조로 판결을 해버렸다. 그 법원은 업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전국에 있는 불자들이 와가지고 남이 아부 타압을 뭐 종교

타라고 하면 얼마나 이게 시끄럽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두 눈 찔끔 감고 그냥 백사람도 안 했다라고 기억을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왜 백삼조가 아니냐? 이건 주관식 시험인 거고요. 우리는 객관식 시험을 문제를 푸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적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결론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럼 결론이 뭐예요? 무슨 사찰? 전통 사찰이 보이면 백삼조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 부정행이라는 배우자에게 이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 백삼조를 지금 배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백삼조는 반사회절서행위야. 사회절서가 깨지는 거야. 불법원인 급여야. 불법이야.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부정행위라는 배우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부부관계가 유지하는 동안에 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약정 이렇게 돼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 키워드는 부정행위가 되겠습니다. 이게 부정행위가. 그러면 그냥 문제 풀이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아내가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거예요. 이 말 자체가. 그러면 복잡하게 설명할 게 아니라 아내가 남편이 바람을 피웠습니다. 사회질서가 깨집니까? 가정이 깨집니까? 가정이 깨지는 거지 사회질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103조로 하지 않았다 이 판례가 되겠습니다. 키워드가 뭐가 된다는 소리죠? 부정행위입니다. 이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7번은요. 해외 파기된 근로자가 자 키워드가 일정 기간이 되겠습니다. 일정 기간, 일정 기간. 우리 좀 전에 평생 동안하고 자 일정 기간을 구분하시는 건데 그 실제 판례를 보면 그 회사에서 말이죠. 직원을 채용하는데 여직원을 채용하는데 그 채용 계약서에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우리 회사 입사하면 너는 평생 동안 너는 그 이직 못 한다. 이렇게 심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건 103조라는 거예요. 반사회적 행위. 그런데 일정 기간 어떨까요? 일정 동안 근무한다는 약정. 그러니까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을 해서 해외로 기술 연수를 보내고요. 돌아오면 뭐 3년 정도는 일정 기간, 5년 정도는 이 정도는 내가 근무를 해줘야 된다.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풀 때는 이게 자 항상 구분점이 자 평생 동안이냐? 평생 동안 아니면 일정 기간이냐 이걸 좀 구분을 해달라 이런 소리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자 포인트는 일정 기간입니다. 일정 기간 자 평생 동안이 아니라 이렇게 잡아내시면 되겠고요. 8번은 양도소득세 세금이거든요. 자 세금 자 그리고 공과금 이렇습니다. 세금과 공과금 실제 판례를 보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갑하고라고 둘이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양도세가 있는데요. 양도세. 양도세란 양도 차익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자, 매도인이 내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계약을 하면서 이 양도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한 번 더 나올 텐데 실제 내용을 살펴보면 양도세 5억을 예상을 해요. 이렇게. 그런데 실제적으로 양도세가 8억이 부과되는 이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과연 이게 이 행위가 자 103조 반사회적 행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지금 판단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반사회적 행위라는 게 국가 질서가 깨진다. 이게 지금 반사회적 행위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금 문제인데 솔직히 여러분들 세금 내고 싶어요? 안 내고 싶어요? 누구나가 다 세금을 내기 싫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금, 공과금 이게 첫 번째 세금과 관련된 것들은 이걸 103조를 하지 않는다는 소리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양도세를 매도인에게 전부 다 받건 아니면 매수인에게 받건 국가 입장에서는 손해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103조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시험 문제를 어떻게 출제를 하든지 간에 결국은 세금 문제 아니겠습니까? 세금 문제.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양도세 혹은 뭐 공과금 이런 것들 이런 말들이 보이면 전부 다 103조가 아니다라고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민사소송이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좀 전에 살펴봤던 게 형사소송하고 민사소송의 차이점이었거든요. 그래서 키워드는 이게 형사소송이냐 민사소송이냐 그 차이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형사소송에서는 큰 죄를 지은 자가 정공한 변호사를 써가지고 감옥에 가지 않고 이러면 사회질서가 깨진다고 보는 게 판례 입장인데 민사소송은 어떤 거냐면요. 그 이게 참 좀 그래요. 왜 그러냐면 공인중개사 그 부분은 103조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이게 중개를 하게 되면 중개수수를 받아요.

법정수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가 법정수술 초과해서 이걸 받기로 했대. 그러면 103조입니다. 부동산 거래질서가 깨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민사소송에서 변호사의 성공보수 약정을 했는데 여기서 이 변호사들 말이죠. 변호사들 이 수임료 같은 경우도 대부분 기준으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걸 초과해서 받기로 했다든지 플러스 그리고 민사소송은 이 변호사들이 제그 후배도 변호사인데 물어보면요. 딱이 읽어보면 내가 승소하겠다, 패소하겠다가 금방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100%한10% 정도 성공 보수를 요구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판사님들도 나가시면 변호사를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민사소송에서 그냥 수임료만 가지고는 이 변호사들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성공 보수 약정이 붙더라. 그러니까 이 정도는 자, 사이드스가 깨지지 않는다고 보고 103조로 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103조이다, 103조가 아니다 공부를 했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과학과 박하입니다. 이번 시간 저희는요, 중졸 검정고시 과학을 위해서 첫 번째 물리와 화학에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키워드로 중심으로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지 이번 시간을 통해서 감을 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큰 틀을 한번 잡아보도록 할까요? 자, 이번 시간 저희는 물리와 화학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때 물리에서는요, 힘부터 시작해서 전기, 열, 그리고 에너지의 핵심들을 이해하고 계산하는 연습들까지 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는요, 저 화학 파트에서는요, 상태 변화부터 시작해서 기체의 부피 변화, 이온과 함께 화학 반응식을 중심으로 해서 화학에 대한 전반적인 핵심들을 쭉 살펴보려고 해요. 자,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하니까 전체적인 내용들 살펴보시면서 나에게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체크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물리 영역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핵심은요, 바로 힘의 파트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자, 중학교 검정고시 시험에서 시험지를 딱 받아보시면 1번 문제로 거의 항상 출제가 되는 것이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총 이렇게 네 가지 힘들이 먼저 출제가 되게 되는데요. 이네 가지 힘들은요, 보시는 것처럼 정의 및 특징부터 시작해서 이용 및 현상까지 복합적으로 출제가 되게 됩니다. 회차별로 해서 중력이 나올 때도 있고요, 탄성력이 나올 때도 있고요, 마찰력과 부력에 대한 것들이 각각 그림과 함께 정의 그리고 예시로 나오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한 정의와 함께 현상들을 짝꿍지을 수 있으셔야 될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중력이라는 것은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을 이야기하고 중력의 방향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력의 방향은 지구 중력에 대해서는 지구 중심 방향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러면서 중력에 관련된 상황들의 예시를 살피시면 되겠습니다. 탄성력도 보도록 합니다. 탄성력은 변형이 일어난 물체가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려는 힘 해서요, 이와 같은 용수철의 모습들이 종종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잡아당기면 나는 되돌아갈 거야. 이렇게 탄성력이 작용하므로 작용한 힘의 방향과 반대 방향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러면서 용수철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대표적이면서 머리끈과 양궁과 같은 예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마찰력의 경우는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입니다. 따라서 이 같은 그림 속에서 이렇게 잡아당겼을 때 마찰력의 방향은 이렇게 움직이려는 방향과 반대 방향이라는 이런 방향적인 것들과 함께 이런 마찰력을 크게 하는 것과 작게 하는 것들에 대한 사례들도 각각 보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부력에 대한 이야기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부력이라는 것은 기체나 액체가 그 속의 물체를 위로 밀어 올리는 힘을 우리는 부력이라고 하고요. 아래로 내려와라고 잡아당기는 것이 중력이기 때문에 중력의 방향과 부력의 방향은 반대이다라는 말도 표현을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부력을 이용한 것으로 튜브나 열기구나 잠수함처럼 떠오르거나 가라앉는 걸 조절하는 것에 관여된 힘이다라는 걸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힘에 대한 정의와 함께 이용하는 사례를 기억하시면서 다음 이야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는 빛과 파동 파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빛과 파동 파트에서는요, 자, 회차별로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바뀌어서 나오게 되는데요. 빛에 관련된 것은 빛의 합성부터 시작해서 빛의 직진, 빛의 굴절에 대한 것이 번갈아가며 출제가 됩니다. 또한 파동에 관련된 것들도 몇몇 가지 출제가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에 대한 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빛에서는요, 빛의 합성에 대한 이야기를 살필 수 있으셔야 되고요. 빛의 합성은요, 정의부터 시작해서 합성색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빛의 합성의 정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의 빛이 합쳐지면서 다른 색의 빛으로 보이는 이 현상을 우리는 빛의 합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같은 그림들을 제시하고 어떤 색일까를 물어보기도 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이렇게 세 가지를 빛의 삼원색이라고 한다라는 것과 함께요. 이 빛의 삼원색을 모두 합한 것이 바로 흰색, 백색광이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각각 두 가지 색들의 빛의 합성색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빨강과 초록은 노랑, 초록과 파랑은 청록, 빨강과 파랑은 자홍이라는 것을 아시고, 이 같은 자료가 그냥 대놓고 나왔을 때도 그것들에 대한 것들을 캐치해서 정답을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빛의 합성에 관련된 이야기죠. 이어서 빛의 반사에 관련된 것은 거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빛의 반사라는 건 직진하던 빛이 물체에 부딪혀서 물질의 경계에서 되돌아 나가는 현상을 빛의 반사라고 하죠. 항상 검정고시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정의를 명확히 아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빛이 반사가 될 때는 항상 입사각과 반사각의 크기가 같다는 사실, 더불어서 이런 볼록 거울과 오목 거울에서 볼록 거울은 빛이 나란하게 들어갔을 때 퍼진 형태로 반사가 되고, 오목 거울의 경우는 한 점으로 모인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각각의 거울들이 어떤 식으로 이용되는지 가끔씩 출제가 되기 때문에 각각 거울의 이용들까지 생각하시면서 빛의 굴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빛의 굴절에 대한 이야기도 보도록 하죠. 빛의 굴절은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자, 곧게 나가던 빛이 물질이 바뀌게 되면, 진행하는 물질이 바뀌게 되면, 물질의 경계면에서 진행방향이 꺾이는 현상을 우리는 굴절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굴절을 이용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렌즈입니다. 따라서 렌즈 두 가지를 살필 수 있으셔야 되는데요.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의 모습과 함께요, 나란하게 들어간 빛의 경로까지 짝꿍지을 줄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나란하게 들어간 빛은요, 빛의 굴절이 항상 두꺼운 쪽으로 굴절되게 되고, 볼록 렌즈는 가운데가 두껍기 때문에 가운데로 굴절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논리로 오목 렌즈의 경우는 가운데보다는 바깥쪽이 더 두껍기 때문에 나란하게 들어간 빛은 바깥쪽으로 굴절되는 것을 이처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그 거울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생활 속에 이용하는지까지 짝꿍 지으셔야 되겠는데요. 볼록 렌즈의 경우는 원시교정, 오목 렌즈의 경우는 근시교정에 이용된다고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파동에 대한 이야기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동의 경우는요, 이 같은 그림을 통해서 각각의 위치의 명칭을 좀 체크할 수 있으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파동의 가장 높은 부분, 여기를 우리는 마루라고 부르게 됩니다. 매질의 가장 높은 곳을 이야기하는 거죠. 높은 곳이 있다면 낮은 곳도 있을 거예요. 가장 낮은 부분을 골이라고 이야기하게 되고요. 마루부터 마루까지의 수평 거리 혹은 골부터 골까지의 수평 거리를 우리는 파장이라고 한다는 이 같은 용어를 명확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한 진폭이라는 것은 마루부터 골까지가 아니라 진동의 중심부터 마루까지 혹은 진동의 중심부터 골까지, 이것을 진폭이라고 한다고 하면서 파장과 진폭에 대한 용어들을 구분하시고, 이 그림 속에서는 표현되지 않지만 주기와 진동수에 대한 명칭까지 한번 볼게요. 주기라는 건한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하고, 진동수라는 것은 1초 동안 몇번 진동했는지를 의미한다.

I 곱하기 R의 형태로 기억하셔도 되겠고요. 혹은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이다. 이 같은 형태로 기억하셔도 되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기억을 하시던지 계산은 하실 수 있으셔야 되는데요. 하나만 계산 연습을 해보도록 하죠. 계산은 이렇게 그래프로 나오기도 하고요. 문장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어떤 것이든 그냥 이 같은 공식에 대입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그래프를 주고선 저항을 구하세요라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아무데나 마음에 드는 지점을 하나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항을 구하는 거니까 요기를 구하는 거겠죠. 자, V는 I 곱하기 R,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일 때 우리는 저항을 구하는 거니까 저항은 이라고 공식을 바꾸셔도 되지만 그냥 이 형태에 집어넣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전압은 얼마라고 나왔냐면요. 10V라고 나와 있고요. 전류는 얼마라고 나왔냐면 1A라고 나왔기 때문에 1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10이 될까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저항은 얼마냐? 15입니다. 이렇게 계산하실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적인 것들을 분명히 검정고시에서 물어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계산 연습은 하시면서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이라는 공식도 한번 체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자기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도선은 자석은 아니에요. 하지만 전류가 오르는 도선 주변에는 자기장이 형성되게 되죠. 즉,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형성되는 것들을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 자기장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원래 도선은 자석이 아니다. 그런데 그 도선에 전기가 흐르게 되면 도선 주변에 자기장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즉, 전류 때문에 자기장이 형성된다는 거죠. 그럼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 자기장의 방향도 바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과학에서 묻고 있습니다. 전류의 방향이 반대가 되게 되면 자기장의 방향도 반대가 되게 되고 그것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나침반의 형태로 확인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 같은 그림 속에서 전류가 이렇게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올라가서 빙글빙글 돌면서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것이죠. 그때 전류의 방향을 찾는 것은 오른손을 이용해서 이렇게 감아나가는 방식으로 찾을 수 있겠고 이렇게 감아나가는 방식에서 엄지손가락이 향하는 것이 N극이기 때문에 이쪽이 N극, 이쪽이 S극인 형태의 마치 막대자석과 같은 모습이 되게 됩니다. 그것까지가 어렵다고 한다면 일단 아, 이렇게 전류가 흘러서 주변 자기장에 주변 이 주변에 자기장이 생기고 나침반의 형태가 이렇게 생겼구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문제는 이건 거예요. 전류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죠. 전류의 방향이 바뀌게 되면 당연히 자기장의 방향도 바뀌게 되면서 여기가 N, 여기가 S였던 것이 이번에 이쪽이 S, 이쪽이 N이 되게 될 겁니다. 따라서 과학에서는 이렇게 묻게 되는 거죠. 처음에 이 같은 모습이었는데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었을 때 아, 나침반의 NS의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전류에 의한 것이 바뀌었기 때문에 나침반의 NS도 이렇게 바뀔 것이다. 이와 같이 매칭하실 수 있으시면 됩니다. 전류 방향 바뀌면 자기장의 방향이 바뀐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이렇게 전기와 자기에 대한 것들에 대한 방향성과 함께 계산적인 것을 내가 할수 있는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열에 대한 이야기를 보도록 할게요. 자, 열에 대한 이야기에서는요, 이 같은 열평형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는데요. 일단 열이 무엇인지 정의부터 아셔야 되겠지요. 열이라는 것은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온도가 낮은 물체로 이동하는 에너지로서 방향성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항상 온도가 높은 쪽에서 온도가 낮은 쪽으로 간다. 그때 열이 이동할 때 이동하는 방식을 우리는 전도, 대류, 복사 이렇게 세 가지의 용어로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이세 가지의 용어에 대한 것들은 여러 가지 사례로도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쪽을 가열을 했더니 이 한쪽을 가열했더니 주변까지 이렇게 점점 계속 뜨거워졌다. 이 같은 말이 나오게 된다면 아, 전도에 의한 것이구나. 뭐 태양빛을 아래에 있었더니만 그늘진 곳은 시원하고 태양빛을 닿는 곳은 좀 뜨거웠다. 이러면 아, 복사에 대한 얘기구나. 물 아래를 가열했더니 물 전체가 따뜻해졌다. 그럼 아, 대류구나. 이와 같이 사례와 함께 열의 이동 방법을 매칭하는 것도 종종 출제가 되니까 살펴보시면서 이런 열이 이동함에 따라서 열평형 상태에 도달하는 그래프도 보셔야 되겠습니다. 열평형이란 건 이렇게 정의 내리죠.
온도가 다른 물체가 접촉했다면 온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열이 이동하겠죠. 그러면서 온도가 높은 쪽에서 온도가 낮은 쪽으로 열이 이동하면서 결과적으로 둘의 온도가 같아지는 상태에 도달하게 되니 이것을 우리는 열평형 상태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림상에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부분이 바로 열평형 상태가 되는 것이고 온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렇게 열이 이동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이전까지는 온도의 차이가 있었지만 이 이후에는 열평형 상태에서는 온도가 똑같을 것이고 그때의 온도를 열평형 온도라고 하며 온도가 똑같다는 것은 입자들의 움직임의 활발한 정도가 똑같아요 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는 것까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요. 역학적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너지는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가 가장 대표적으로 언급이 되게 되죠. 그리고 그 둘을 합한 것을 우리는 역학적 에너지라고 합니다. 일단요. 각각에 대한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정의를 내려볼까요? 자,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간단하게 높이가 갖는 에너지라고 생각해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질량이 같을 때 기준면으로부터 높이가 높을수록 당연히 높이가 갖는 에너지니까 위치 에너지는 클 수밖에 없겠죠. 또한 운동 에너지라는 것은요, 빠르기가 갖는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질량이 같다면 빠르기가 빠를수록 운동 에너지는 클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 이제 그들의 합인 역학적 에너지 살필 수 있는 것이죠. 역학적 에너지라는 것은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입니다. 그때 이 같은 역학적 에너지가 늘상 같을 때가 있으니 조건은 이래요. 공기의 저항, 마찰이 만약에 없다면 이라는 조건이 나와 있다면 여러분들은 역학적 에너지의 총량은 항상 일정하다라는 걸 기억하실 수 있겠고요. 이것을 역학적 에너지 보존법칙이라고도 하죠. 그 같은 것을 이 같은 그림으로도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A, B, O, C, D 이렇게 다섯 지점을 얘기했을 때 어디가 역학적 에너지가 가장 큽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공기 저항, 마찰이 똑같다는 조건 속에서는 어느 지점이나 역학적 에너지의 크기는 똑같다는 거죠. 하지만 다른 에너지로 의미를 달리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치 에너지가 어디가 큽니까? 라고 한다면 높이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높이가 가장 높은 5점, 그럼 어디가 가장 빠릅니까? 라고 하면 시작점인 여기 혹은 가장 아래점인 여기, 가장 출발하기 시작점인 거죠. 자, 출발하면 던질 때나 혹은 땅에 닿기 이전 바로 이 지점이 가장 운동에너지가 최대일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운동에너지가 감소하는 것은 올라가면서 점점 느려질 것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상황인 여기 A에서 B로 가거나 B에서 O로 갈 때가 운동에너지가 감소하는 지점인 것이고 위치에너지가 감소하는 것은 내려가는 지점, 높이가 낮아지는 지점이겠죠. 따라서 자, O에서 C로 가거나 C에서 D로 가는 지점이 위치에너지가 감소하는 지점일 것이다. 이렇게 각각의 지점에 대해서 각각의 에너지들에 대한 변화를 얘기할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물리에서 자주 출제가 되는 중요한 개념들이었거든요. 자, 이제 화학에 대한 개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학에서요, 첫 번째 이야기는요, 물질의 상태 변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같은 그림은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게 됩니다. 각각의 부분에다가 이렇게 빈칸을 뚫고서 여기에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라고 물어보기도 하고요. 이 같은 단어를 주고 여기에는 어떤 물질의 상태가 들어갈까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위치에 맞는 용어들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더불어서 이 같은 생활 속의 사례를 주면서 얼음이 녹아 물이 되는 것이 이 중에서 어떤 것에 해당합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생활 속 사례와 함께 상태 변화의 용어들을 여러분들은 연결 지을 수 있는지 스스로 판단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하나씩 읽어볼까요? 자, 고체가 액체로 되는 것을 융해라고 이야기하고요. 어떤 것이 얼음이 녹는다든가 이런 녹아나가는 상황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촛농이 녹았다가 굳을 수도 있겠죠. 초가 녹았다가 굳는 것. 촛농이 굳어서 흐르지 않게 되는 것을 반대 상황, 응고라고 이야기하고요. 젖은 빨래가 마르는 것, 증발 상황은 기화 상황이고요. 자, 어떤 차가운 커피면에 물방울이 맺히는 것은 액화 상황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승화는 고체, 기체, 기체, 고체 모두 다 동일하게 승화라는 표현을 쓰긴 하지만 정확히 방향성은 다르죠. 따라서
드라이 아이스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는 것은 고체가 기체가 되는 승화, 그리고 기체가 고체가 되는 승화로는 성해나 서리와 같은 예시가 나온다고 해서 이 같은 예시와 함께 상태 변화 용어를 체크하는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기체 부피 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요. 이 같은 이야기는 보일 법칙과 샤를 법칙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것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같은 실린더의 모습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무엇을 같게 하고 무엇을 다르게 했는지, 그러면서 무엇이 변했는지를 여러분들은 살펴보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기체 압력과 기체 부피와의 관계에서 압력과 부피와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는 온도는 일정하게 둔 상태로 비교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서 이렇게 입자들의 움직임을 보았을 때 화살표의 길이가 변하지 않는 걸 살필 수 있습니다. 화살표의 길이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입자 운동의 빠르기가 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입자 운동의 빠르기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온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걸 뜻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 변하지 않는 것에 입자 운동 빠르기가 변하지 않는다. 같은 말, 온도가 일정하다는 이야기를 하는구나 라고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실린더 그림 속에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입자의 종류나 개수나 크기입니다. 따라서 그림만 보셔도 아시긴 할 텐데 이것은 변하지 않는 것들이라는 걸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변하는 것도 있겠죠. 무엇이 변하느냐? 외부에 놓여있는 이런 추위 개수가 달라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빈칸이 뚫려졌을 때 아, 압력이 증가했구나라고 여러분들은 찾아내시면 좋겠고요. 압력이 증가하자 이렇게 부피가 감소한 것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보죠. 외부 수류는 압력이 증가하자 기체의 부피가 감소하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공간이 좁아지면 일정 개수가 넓은 데서 움직이다가 좁은 데서 움직이다 보니까 충돌을 많이 할 수밖에 없겠죠. 충돌을 많이 하면서 이 내부의 압력도 증가하더라. 압력 증가, 부피 감소,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 관계라는 보일 법칙에 대한 그래프를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봅니다. 이번에는 온도와 기체의 부피 관계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온도에 따른 기체 부피 변화를 이야기할 때는 외부 압력을 일정하게 합니다. 자, 외부 압력이 일정한 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요. 이렇게 외부에 놓여있는 추위 개수가 변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압력 변화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부터 체크해 볼까요? 자, 입자의 종류, 개수, 크기가 변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 가열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괄호 쳐졌어도 아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부피가 증가하는 걸 통해서 아, 온도가 높아졌구나 라고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게 되면서 입자들이 당연히 충돌한 횟수가 천천히 움직일 때보다는 빠르게 움직이니까 많이 충돌하겠죠? 충돌 횟수가 증가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부피가 증가하더라. 이 같은 상황은요, 찌그러진 타공에다가 뜨거운 물을 붓자 타공이 뽕 부풀어 오르는 그 같은 상황으로 예시를 매칭할 수가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기체 부피 변화에 대한 생각들까지 해보시면서 기체 압력과 부피 변화에 대한 것들은 사례와 함께요, 그래프 그리고 이 같은 실린더 모습으로 반드시 체크할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녹는 점, 끓는 점, 어는 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오래게 어떤 물체에다가 열을 가하거나 혹은 열을 빼앗는 냉각을 하게 되면 상태 변화가 일어나면서 온도 변화를 체크할 수 있게 되겠죠. 그때 이 같은 그래프를 보실 수 있으셔야 되는데요. 이런 그래프를 보시면 항상 구간을 나누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같은 구간 속에서 어떤 물질의 상태가 있는지 살피셔야 되는데요. 온도의 변화가 있는 구간 속에서는 항상 물질의 상태는 한 가지의 물질의 상태라는 사실, 그리고 온도가 이렇게 일정한 구간 속에서는 두 가지의 물질의 상태가 공존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자, 고체를 가열했을 때 이렇게 일정한 구간에서는 융해라는 녹는 상태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그때 일정한 온도의 이름을 녹는 점이라고 합니다. 고체가 녹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가 녹는 점이구나.
반대로 냉각을 하게 되면 액체가 상태 변화하면서 고체로 될 때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가 있으니 그 온도를 어느 점이라고 하고 어느 점에서는 고체와 액체가 같이 존재하는구나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이 같은 그래프를 살필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물질의 경우는 녹는 점과 어느 점이 같다는 것도 그림에서 살피시면 되겠네요. 그려보도록 할까요? 자, 액체를 가열해 보도록 합니다. 자, 보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의 물질의 상태일 때는 온도가 변하게 되고 온도가 이렇게 일정한 구간에서는요 두 개의 물질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열을 했기 때문에 액체가 기체로 상태 변화하면서 일정한 온도를 살필 수 있고 그 온도를 끓는 점이라고 한다는 이 그래프 또한 생각할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밀도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밀도는요, 자, 물질의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을 이야기하는데요. 다시 한번 말하자면 단위 부피당 질량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똑같은 부피 대비 질량을 비교한 것, 이것이 바로 밀도에 대한 개념인 것이죠. 이 밀도는요, 계산적인 것들을 요구하기도 하고요, 밀도의 상대적인 크기를 비교하는 것들도 출제가 되게 됩니다. 자, 일단 밀도 공식부터 볼까요? 물질의 질량을 부피로 나눠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부피분의 질량의 형태로 밀도를 계산할 수가 있겠고, 단위는 당연히 위쪽에 질량의 단위, 아래쪽에는 부피의 단위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자, 밀도의 크기를 비교한 형태의 문제들이 출제가 될수 있는데요. 자, 밀도의 크기는요, 똑같은 부피 대비 질량을 비교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질량이 작은 것이 가볍기 때문에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밀도가 작은 물질은 밀도가 큰 물질에 위로 떠오르게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이 같은 그림을 통해서 상대적인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가장 아래에 있는 것이 D이기 때문에, 아, D가 밀도가 제일 크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가장 위에 있는 것이 A이기 때문에 A의 밀도가 제일 작구나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같은 논리로 상대적 비교를 해보면 D의 밀도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C, B, E, A 순서로 밀도가 가장 큰 것과 밀도가 가장 작은 걸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이 같은 밀도,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했던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과 같은 것을 우리는 물질의 특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같은 물질의 특성을 활용해서 혼합물들을 분리할 때도 이 같은 밀도는 이용되게 됩니다. 분별 깔때기라는 이미지를 떠올려 보시면서 밀도라는 용어를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 할 이야기는요, 화학 반응의 규칙성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자, 화학 반응의 규칙성에서는요,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적용되는 여러 가지 법칙들을 다루게 있는데요. 질량 보존 법칙부터 시작해서 일정 성분비 법칙, 기체 반응 법칙들을요, 여러 가지 수식과 함께요,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해석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게 됩니다. 자, 일단요, 화학 반응식을 보셨을 때요, 화학 반응식 어떤 화학식 앞에 써 있는 숫자를 우리는 계수라고 하고요. 그들의 계수비는요, 자, 기체의 분자 수비, 그리고 기체의 부피 비와도 같은데, 이에 대한 얘기는 조금 이따 두고요. 일단 법칙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질량 보존 법칙으로서, 질량 보존 법칙이라는 것은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 전과 후의 질량이 변하지 않고 일정한 것을 우리는 질량 보존 법칙이라고 하죠. 실제로 계산적인 것들을 한번 적용시켜 볼까요? 자, 어떤 화학 반응식이 일어날 때요, 화살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자, 이 왼쪽에 있는 것을 우리는요, 반응 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이쪽에 있는 것을 우리는 반응 후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근데 전과 후의 질량이 변하지 않고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 2를 더했을 때 5g이었다면 나중에도 5g일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기억은 5g일 것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질량 보존 법칙입니다. 그러면서 일정 성분비 법칙을 얘기할 수 있는데, 일정 성분비 법칙은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 사이에는 일정한 질량 비가 성립한다는 법칙으로서, 이 또한 마찬가지로 산화구리라는 걸 만들 때 구리하고 산소의 질량비는 4대 1이와 같은 일정한 질량비가 고정되어 있음을 얘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기체 반응 법칙에 대한 얘기도 할수 있는데요. 기체 반응 법칙이라는 것은 어떤 기체들이 반응할 때 항상 일정한 부피비로 반응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앞에서 이야기했던 계수비가 바로 부피비를 의미하기 때문에 앞에 써 있는 3, 생략되어 있는 거 1, 그리고 2, 이것이 바로 3대 2대 1이 계수비라고 얘기할 수 있으며, 그 앞에 써 있는 것이 바로 기체들의 부피비이고, 이 같은 일정한 부피비로 반응한다는 것이 바로 기체 반응 법칙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계수비는 부피비와 같고, 더불어서 분자수의 비와도 같기 때문에 이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들도 체크해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화학 반응식에서는요, 이 같은 것을 통해서 내가 계수비를 이해할 수 있는지, 질량 보존 법칙과 일정 성분

규칙을 이해할 수 있는지 물어보니까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해서 여러분들 검정고시에서 나오는 물리와 화학에 대한 개념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한 번씩 꼭 한번 체크해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0: C. A train is leaving a platform. D. Some people are entering a train.
1: Number 8.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8 in your textbook. A.
2: A woman is painting a wall.
0: B.
2: A woman is putting on an apron.
0: C.
2: A man is grasping a ladder.
0: D.
2: A man is handing a tape to a woman.
1: Number 9.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9 in your textbook. A.
3: A map has been attached to a standing sign.
1: B.
3: A man has set his backpack down on the floor.
1: C.
3: A woman is grabbing a suitcase.
1: D.
3: Some passengers are exiting a train.
1: Number 10.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10 in your textbook. A.
2: All of the people are seated on a bench.
1: B.
2: One of the people is holding a laptop.
1: C.
2: Two of the people are leaning against each other.
1: D.
2: One of the people is standing up.
4: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재미가 있죠? 파트 1은 첫 번째 푸는 유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문제도 틀리시면 조금 약간 안 됩니다. 물론, 틀려도 돼요. 되는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2시간 시험의 첫 번째 파트인데 여기서 틀려버리면 멘탈적으로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안 틀리는 방향으로 집중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절대로 방심하시면 안 돼요. 파트 1은 솔직히 조금 간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 정도로 비중이 적은 부분은 아닙니다.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2: Some light fixtures are being hung from the ceiling.
4: Oh, being hung from the ceiling. 자, being이라는 것은 동작의 진행이 강조가 됐었던 거죠. 그래서 걸리고 있는 중이다. 조명 설치물들이 지금 걸리고 있는 중이다. 사람의 동작이 진행될 때 정답이 되는 건데요. 자, 물론 행동사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be hanging. 뭐 이런 식으로 be hanging. 이런 식으로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be hung이라든지 수동태로서 아니면 현재 완료 수동태로서 has been hung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하지만 are being hung이라는 것은 걸리고 있는 중이다 라는 동작 묘사이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 없었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요.
2: Some packages are being unloaded by a forklift.
4: 자, being unloaded. 역시 마찬가지 load는 짐을 싣다고요? unload은 짐을 내리다라는 것인데 짐을 싣고 내리는 것이 막 구분되진 않습니다. 막 이렇게 짐을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지게차에다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사람이 하고 있으면 이게 싣는 건지 내린 건지 모르거든요. 둘 다 가능하다는 건데 실질적으로 being이라는 것은 동작의 진행이 강조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힘들다라는 거죠. 그죠? 짐을 싣고 내리는 그런 동작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막 안 보이는 걸 찾지 마세요, 여러분들. 막 사진이 복잡할수록 구석구석에 안 보이는 것들 찾지 마세요. 이렇게 숨은 그림 찾기처럼 문제를 제시하진 않습니다. 그거는 문제풀이가 아니고 약간 장난치는 거잖아요. 시험은 장난이 아니거든요. 누가 봐도 한눈에 딱 보이는 거. 네, 그런 것만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2: The warehouse is full of boxes.
4: Warehouse. 이 창고가 지금 full of boxes. 박스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은 네, 누가 봐도 정답으로 바로 볼 수 있겠죠. 세 가지 내겠습니다. 그리고요.
2: Some cartons are being piled on top of each other.
4: Some cartons are being piled. 역시 pile, 쌓다고요. being이라는 게 지금 진행의 강조이기 때문에 carton, 상자들이 지금 쌓여지고 있습니다. On top of each other라는 것은 서로 위에, 이게 차곡차곡, 그죠? 무언가 있을 때 그것의 on top 위에, 그리고 그것의 on top 위에 이런 식으로써 on top of each other, 서로 위에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아니겠습니다. 동작이 진행 중일 때 정답이 되는 것이에요. On top of each other 혹은 on top of one another. 우리 IC 공부하실 때 서로란 대명사가 이렇게 하나 더 있었었죠. 이렇게 두 가지가 모두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진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0: They are watering potted plants in the garden.
4: 자, water, 물을 주다라는 동작이죠. 그래서 지금 물을 주고 있다라는 것인데 실제로 물을 주는 동작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 다음에
0: They are talking to each other.
4: Talking to each other, 서로와 대화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지금 서로 입을 앙 다물고 있죠. 약간 싸운 듯한 이미지입니다. 대화를 하는 장면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 다음에 Steven.
0: Plants are growing in pots.
4: Plants are growing in pots. Plant. 식물들

0: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식물은 생명체거든요. 생명체이기 때문에 진행을 써가지고 이렇게 잘하고 있다라고 쓸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잘하고 있잖아요. 우리 눈에 안 보이겠지만 조금씩 조금씩. 자, 살아있는 생물들, 이런 식으로 진행을 써가지고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능한 표현이고요.
1: Some bushes are being trimmed.
0: Some bushes are being trimmed. 역시 being trimmed라는 것은 이렇게 다듬어지고 있다는 것인데, 관목들이 이렇게 잘려지고 있다라든지, 뭐 다듬어지고 있다라든지, 그런 식의 동작도 지금 진행 중이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사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중하세요.
2: The table is being set up for a meal.
0: is being set up for a meal. 식사를 위해서 준비되고 있는 중이다라는 게 정답이 되려면 실제로 식사를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그런 동작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요.
2: Some people are gathered in the outdoor area.
0: gather 모여 있습니다. outdoor area. 야외 공간에 지금 실제로 모여 있는 그런 장면이 맞죠.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2: Some people are standing side by side.
0: standing 듣자마자 소화하시면 되겠죠. 뭐 뒤에 side by side라는 게 무엇인지 몰랐더라도 이게 서로서로 옆이기 때문에 뭐 나란이라는 것인데 뭐 이걸 몰랐다 하더라도 standing 사진상에서 문장 내에서 오답이 되는 게 하나라도 뭐 주어든 동사든 아니면 다른 수식어든 하나도 있으면 그것은 속어신 되겠습니다. 지금은 서 있다 듣자마자 속어신 되겠죠. 서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2: The benches are being repaired.
0: benches 역시 벤치들 역시 벤치만 듣고도 속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벤치는 없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being repaired 수리되고 있는 중이다라는 동작의 진행까지 여러모로 오답입니다. 여러모로 고르시면 안 되는 오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사진 확인해 볼까요?
1: One of the women is wearing an apron.
0: 여자들 중한 명이 wearing an apron 앞치마를 입고 있다는 것인데 wear 동사는 입고 있는 상태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렇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상태를 다 받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앞치마를 착용한 상태에 맞겠습니다. 그죠? 여성분께서요. 그렇습니다. 여자들 중한 명이기 때문에 여자 둘 중에 한 명이 앞치마 착용 상태 정확하게 묘사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요.
1: One of the women is reaching to get a piece of bread.
0: 자, reaching은 손을 뻗치다는 동작인데요. To get a piece of bread. 빵한 조각을 이렇게 가지기 위해 가지고요. 자, 빵 쪽으로 손을 뻗치고 있을 텐데, 지금 빵 쪽으로 손을 뻗치는 동작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1: A man is leaning against a counter.
0: leaning against라는 것은 어디에 기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기대는 동작은 아니에요. 자, leaning against 어디 어디에 기대어 있습니다. 혹은 leaning 여러분들 예전에 공부하신 표현인데요. leaning 뭐 over이라든지 아니면 leaning forward라든지 이런 식의 표현이 들어가면 몸을 앞으로 숙이다, 어디 어디 위로 숙이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몸을 앞으로 숙이는 동작을 말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leaning over, leaning forward, leaning over a counter 뭐 이런 지금은 약간 leaning over이라고 표현하기도 좀 약간 애매하죠. 혹은 몸을 숙이다라고 할때 bending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bending over Bending forward 이런 식으로 쓰는 것도 가능해요. 자, 그리고
1: A man is pointing at a cash register.
0: pointing at 손가락을 가리키다라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그런 동작은 아닌 것으로 보여졌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5번 사진 가보실까요?
2: One of the women is wearing glasses.
0: 자, wear 동사 착용 모든 착용 상태의 끝판 대장이죠. 그래서 안경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자들 중한명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2: One of the women is making a phone call.
0: Making a phone call, 전화를 하고 있는 중이다. 동작일 텐데 전화 중인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2: The women are talking to each other.
0: 여자들이 서로와 대화를 나누다는 것인데 지금 여성분 둘이서 누가 봐도 대화를 나누고 있는 동작이 있을 때만 정답이 될 텐데 지금은 이렇게 이두 분이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이두 분도 지금 대화 중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힘들겠는데 네, 하물며 지금 이분께서 대화를 한다는 것은 정말 맞지 않겠고요.
2: The women are shaking hands.
0: 네, 여성분들이 지금 shaking hands, 악수를 하는 동작일 텐데 그런 동작도 아니죠. 남자, 여자가 한 분끼리 이렇게 악수를 건네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6번 사진 가보시겠습니다.
2: A man is putting some items into the cart.
0: 카트에 물건이 쌓여 있다. 여러분들, 만약 카트에 물건이 있다. 이런 상태 묘사했다면 정답이 되겠지만 지금은 남자가 putting some items, 물건들을 놓고 있습니다. 어디로? 카트로. 이거는 남자가 물건을 카트로 담고 있는 동작이 순간적으로 찰칵하고 포착이 될 때만 정답이 가능합니다만은 그냥 물건들이 놓여 있는 상태를 의미를 하진 않죠. 네, 그리고요.
2: A woman is examining produce.
0: Examining produce, examine. 파트 1에서 그냥 보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프로듀스라는 게 동사로서 뭐 생산하다도

0: 가능하겠지만 농산물이라는 불가사 명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파트 1에서는 농산물 같은 것들도 이렇게 종종 나오죠. 네, 우리 먹거리들, 그죠? 자, 그래서 produce라 농산물도 어휘적으로 기억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1: A woman is in line at the checkout counter.
0: 여성분이 지금 in line, 줄에 서 있습니다. checkout counter, 계산대에서 줄에 서 있다는 것인데, 지금은 그런 장면 아닙니다. 그냥 이제 뭐 마트 등에서, 그죠? 뭐 계산대, 그리고 줄에 서 있는 거, 이런 게 연상이 되니까 나온 것인데, 사진상에 보이지 않는 것은 무조건 소각시면 되겠고요.
1: Some boxes are stacked on top of each other.
0: 자, on top of each other. 기억나시죠? 방금 전에 썼는데 기억이 안 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서로 서로 위에 차곡차곡 박스들이 쌓였다는 것인데 지금 그런 상태도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다음에 7번 사진 가보시겠습니다.
2: Some people are standing at a train station.
0: Some people, 일부 사람들이 지금 train station, 기차역에 서 있습니다라는 것인데 네, 그대로 정답으로 묘사가 됐었죠. 정답 체크하시고요.
2: A direction sign is being posted.
0: Direction sign, 여러분들, direction sign이 지금 설치되고 있습니다라는 것인데 being이라는 것은 동작의 진행, direction sign 어떠한 표지판 같은 것들을 설치하고 있는 동작, 건설 동작이 묘사됐을 때 정답이 가능합니다만은 지금은 그런 게 없죠.
2: A train is leaving a platform.
0: 기차, 여러분 역시 기차역에서 기차가 연상될 뿐 하지만 지금 기차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없어요. 없는 게 묘사될 수 없어요.
2: Some people are entering a train.
0: entering a train, 기차에 타고 있다는 동작일 텐데 역시 기차 없습니다. 그래서 기차 듣자마자 기차역이니까 기차도 어딘가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겠죠. 사진상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다음에 8번 사진 가보시겠습니다. 네.
1: A woman is painting a wall.
0: painting a wall, 벽을 페인트 칠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네, 벽이 지금 깔끔하게 페인트 칠이 되어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런 동작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요.
1: A woman is putting on an apron.
0: 자, 프링온,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프링온이 아니라 무슨 동사를 쓰면 정답이 되겠다? wearing an apron, 그죠? wearing an apron, 앞치마를 착용하고 있는 상태는 wearing 동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1: A man is grasping a ladder.
0: 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두 번째, 쥐고 있다는 동작을 우리 grasping 외에도 네 가지 동사 기억나십니까? hold, 그 다음에 쥐세개뭐 있었죠? 네, grab, 네, 그 다음에 grip, 네, 그 다음에 지금 보이시는 grasp. Hold, grip, grasp.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다리를 잡고 있습니다. 정답으로 묘사될 수 있는 문장입니다.
1: A man is handing a tape to a woman.
0: 테이프를 여자에게 건네주고 있습니다라는 것인데 지금 서로 무언가를 건네주고 받는 동작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2: A map has been attached to a standing sign.
0: 자, 지금 map has been attached. 지금 지도가 부착되어 있다라는 상태죠. 이거는 지금 is being이 아니에요. has been pp라는 것은 상태 묘사가 맞는데, 근데 지금 지도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지도는 사진상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정답이 될수 없겠고요. 네, 그리고요.
2: A man has set his backpack down on the floor.
0: 남자가 지금 백팩을 바닥에다가 두었다라는 것인데 지금은 백팩을 메고 있죠. 정답이 될수 없겠습니다. 그리고요.
2: A woman is grabbing a
0: 네,
2: suitcase.
0: grabbing a suitcase. hold, grab, grip, grasp.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suitcase, 여행 가방을 쥐고 있는 손동작 정확하게 묘사가 됐습니다. 그리고요.
2: Some passengers are exiting a train.
0: exiting a train, 기차를 나가고 있다는 것인데 역시 그런 동작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죠. 자, 10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All of the people are seated on a bench.
0: 자, seated, all of the people are seated. 여기까지는 가능하겠죠. are seated 혹은 are sitting, 자동사로서 이렇게 쓰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하지만 on a bench가 아니죠. 벤치가 아니라 그냥 계단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요.
1: One of the people is holding a laptop.
0: holding up laptop. 지금 랩탑을 쥐고 있습니다. 그죠? 사람들 중한 명이 랩탑을 쥐고 있는 상태가 묘사가 됐습니다. 정답이 되겠고요.
1: Two of the people are leaning against each other.
0: each other. 서로 서로에게 지금 기대고 있다는 것인데 지금 서로에게 기대고 있는 사람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1: One of the people is standing up.
0: 서 있는 사람도 없는 것으로 보여지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까지 10번까지 다들 정리하셨습니까? 그러면 이어서 11번 문제부터 계속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10문제 풀어볼 텐데 집중해서 오답을 잘 써가지고 정답만 남겨주십시오. 가겠습니다. Go.
3: Number 11.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11 in your textbook. A.
1: There is a boat floating on water.
3: B.
1: A bench is located by a lake.
3: C.
1: A tree is being trimmed.
3: D.
1: Leaves are falling.

0: 실질적으로 사람이 상식적으로 문제를 낼거 아니겠습니까? 출제자들도요, 논란의 여지를 방지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시험을 이렇게 출제했을 때, 거기에서 만약에 S에서도 복수정답이 있다라든지, 그러면 얼마나 그들도 당황스럽고, 또 약간, 많이 실패한 거잖아, 출제. 좋은 문제를 만들고 실패한 거잖아. 그런 경우를 피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IC에서도 문맥적인 파트 6 등에서 학생들 힘들어 하시는 거, 문맥적인 힌트가 있는 게 그대로 정답이 되는 거고, 앞뒤 문장에 그대로 공통적인 소재라든지, IC 파트 1도 그냥 누가 와도 정답인 거를 출제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너무 사진에서 막 면밀하게 막 구석구석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거 때문에 약간 긴장을 많이 하신 분들 계시던데, 그렇게는 출제하지 않습니다.
1: A tree is being trimmed.
0: 자, being trimmed. 뭐, trim이란 동사가 뭔지 모르. 일단 being이라는 게 들어갔잖아. 그리고 사진상에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의 동작은 없으니까 being이라는 것은 동작의 진행으로 소거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런 식으로써 오답을 소거하셔야 되겠고요.
1: Leaves are falling from a tree.
0: 네, 나뭇잎들이 지금 나무에서 떨어지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인데 역시 그런 동작도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그다음에 12번. 네.
2: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12 in your textbook.
0: 자, 보세요. 이제 사람이 없는 사진을 조금 보실 텐데.
2: Some merchandise is being placed in a storage closet.
0: 네, 조금 길었지만, being이라는 동작의 진행 듣고 일단 소화하시면 좋겠네요. 연습입니다.
2: Some books are stacked on some shelves.
0: 책들이 지금 쌓여 있습니다. shelf, 선반에. books, stacked, shelves. 어떤 것도 오답이 될 만한 게 없죠.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뭐 책들이 쌓여 있는 그런 상태들 많이 보여지고요. 그리고요.
2: Reading materials are being rearranged.
0: 역시 being이라는 동작의 진행 소거하시고요. 스피디하게 여러분들 안 되는 것들을 빠르게 소거하시면 되는 겁니다.
2: Some chairs are piled on the floor.
0: Some chairs are piled. 의자가 하나 보이긴 하지만 some chairs라는 건 최소한 두개 이상의 의자가 있을 때 그게 쌓여 있는 상태가 될 텐데 그런 동작도 아닌 것으로 보였습니다. 자, 13번 배사진인데요.
1: Two rows of boats are facing each other.
0: 자, two rows of boats. 보트의 두 줄. row라는 게 줄이거든요. 그래서 row라는 것은 한 줄이지만 two rows는 두 줄이겠죠. 그래서 두 줄의 보트들이 서로를 마주 보고 있습니다라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한 줄, 네, 두 줄의 보트가 실제로 서로를 마주 보고 있는 그런 정답 되겠습니다. 자, B번 building 중요한 표현들 정리해 볼까요?
1: Some buildings overlook the water.
0: Overlook은 내려다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건물들이 이렇게 물을 내려다보다라는 것은 물가 옆에 큰 건물이 있을 때 정답이 될 텐데 지금은 보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요.
1: Some ships are being rowed toward the shore.
0: row라는 게 노죠. 동사일 때 노를 젓다가 되겠고. 그래서 배들이 지금 노를 젓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노를 젓고 있을 때, 그럴 때 정답이 될 텐데, 역시 없습니다. 그리고요.
1: People.
0: people, 듣자마자 속으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이 없는 사진에서 사람에 관련된 표현들은 정답이 절대 될수 없는 것은 뭐 절대 불변이겠죠.
2: Some artworks are being displayed.
0: 자, are being displayed. 지금 예술 작품들이 진열되어 있는 중이다. 진열된 동사는 예외적으로 being이 들어가더라도 진열되어 있는 중이다라는 상태 묘사 가능한데요. 지금은 예술 작품들이 진열되어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Some artworks. 최소한 두개 이상의 예술 작품들이 진열, 전시되어 있는 그런 뭐 미술관 등이라면 정답이 가능하겠네요. 그리고요.
2: A bicycle has been propped against a wall.
0: 네, propped against, 어디에 기대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벽에 자전거가 기대어 있을 때 propped against라는 표현을 쓸수 있습니다. propped against, propped against. 모르시는 분들은 여러 번 반복해 써서 여러분들의 입에 붙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 A road is being swept.
0: being swept. 지금 거리를 쓸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정답이 되겠고요.
2: A broomstick has.
0: broomstick, 뭐 빗자루 같은 것들 사진상에 없는 게 들리면 나머지 들을 것도 없어요. 괜히 듣고 헷갈릴 필요도 없이 그냥 소거하시면 되겠습니다. 없는 게 정답이 될수 없을 테니까요. 그다음에 15번 보시겠습니다.
1: People are driving on a highway.
0: 자, people are driving on a highway. 사람들이 운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실제로 보이진 않거든요, 여러분들. 네, 그러면 정답으로 쓸수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이 보여야 돼요. 자동차가 주어가 되는, 네, 그런 문장이라면 말이 다르겠지만.
1: A ferry boat is floating on a water.
0: 역시 ferry boat. 보자, 듣자마자 그대로 소개하시면 되겠고요.
1: A bridge spans a body of water.
0: 네, bridge spans a body of water. Bridge, 다리가 이렇게 spans 쭉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쭉 연장되어 있습니다. 물가에 다리가 쭉 있는 상태는 이렇게 묘사될 수 있습니다. lifespan, 수명이라는 단어 아십니까? lifespan, 수명이 쭉 길게 연장, 늘어뜨린 것을 인간의 수명의 길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다리가 쭉 늘어져 있는 상태, 스티븐을 묘사될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요.
1: Waves are crashing against the dock.
0: Waves라는 것은 파도인데, 네, 파도는 전혀 보이지 않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16번부터는 빠르게 정답만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이번에 some lights are hanging, 걸려 있는 상태, 자동사 쓸수 있겠고요. 자, 17번은 지금 facing a table, 일부 이제

0: 자들이 테이블 쪽을 보고 있는 상태가 정확하게 묘사가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18번, trail is lined with the railings. trail, 길이 지금 railing, 이렇게 난간 같은 것들 말하는 거죠. 이런 것들로 쭉 줄지어 있다는 것인데, be lined with, 무엇과 함께 줄지어 있습니다. 정답이 되겠고요. 자, 19번은 some bicycles have been left unattended. unattended라는 게 사람이 없이 방치된 건데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묘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20번은 sofa가 지금 unoccupied, 사람이 점유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서 정답이 됐었습니다. 네, 자, 오늘 파트 1 정리해 보셨는데요. 다음 시간은 다 같이 파트 2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정리하시고 다음 시간에 같은 에너지를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1: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십니까. EBS에서 민법 강의하는 이승현입니다. 이번 강의는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반드시 출제가 되는 파트로 10개를 나누어서 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강인데요. 우리 시험은 민법 총칙 10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물권법 14문제, 계약법 10문제, 민사특별법 6문제에서 총 4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민법 총칙에서만 10문제가 출제됩니다. 이 전체 민법 총칙 중에서 매년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되는 파트를 자, 쪼개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 파트가 이 반사회재생인데요. 민법 총칙이 전체 민법으로 보면 우리 민법은 1조부터 1118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민법 총칙이 1조부터 184조까지가 민법 총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1조부터 102조까지는 출제가 되지 않고요. 103조부터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부터가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103조가 뭐냐 그랬더니 자 반사회재성 법률행위라고 그래요. 그 풀어보면 원칙은 계약자의 원칙에 따라서 계약을 하고 안 하고는 개인의 자유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계약의 내용이 국가가 지켜야 될 질서란 게 있는데 그 질서를 깨트리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걸 우리가 반사회질서행위라고 하는데요. 자, 풀어보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 그랬네요. 그래서 이 선량한 풍속이라는 게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 개념학적으로 보면, 이게 선량한 풍속이라는 건 그때그때마다, 사회가 변할 때마다, 이게 선량한 풍속이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나를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제사 지낼 때요. 지금은 제사를 지내면, 이제 뭐, 제사상에 뭐, 피자도 올라가고, 뭐, 치킨도 올라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우리 할아버님 세대로 생각을 해보면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 선량한 풍속이라고 하는 건 그때그때마다 시대마다 변하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선량한 풍속을 여기다 집어넣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사회질서의 위반이죠. 이걸 반사회질서라고 그래요.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 내용 자체가 국가가 지켜야 될 질서를 깨트리는 행위를 했다. 그러면 그러한 법률행위는 계약이죠. 그러한 계약은 전부 다 무효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계약을 했는데 계약의 내용 자체가 사회적 타당성을 띠어야 된다. 즉, 이 말의 의미는 반사회질서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질서를 위반, 사회질서를 깨트리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자, 법에서 하지 마. 그러면 우리는 절대 안 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운전하는데 제한속도가 10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일이 있어도 100으로만 달리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법에서는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했다는 거예요. 했당? 그러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했기 때문에, 자, 무효. 무효라는 말은 취득할 수 없다를 우리가 무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하는 건 자유인데 너희들이 한이그 계약의 내용이 반사회적인 거야. 그러면 아무리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취득할 수 없다. 이걸 무효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일반적인 무효가 되면 이 무효란 말이 왜 취득할 수 없는 거냐면 두 사람이 처음부터 만난 적이 없던 상태로 되돌리는 걸 우리가 무효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 때도 무효다, 유효다 이런 개념이 나오는데 효력이 있다, 효과가 있다. 이걸 두 글자로 유효라고 하는 거고요. 효과가 없다, 효력이 없다. 이걸 무효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효력이 없다, 효과가 없다고 그랬으니 자, 취득할 수 있다, 없다가 되는 거예요. 유효가 되면 자, 계약을 했고 그 계약이 유효가 된다는 말은 취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반대니 계약을 했는데 이게 무효가 된다는 말은 무슨 뜻할 수 없어요? 취득할 수 없다. 그리고 두 사람이 처음부터 아예 만난 적이 없던 상태로 되돌리는 걸 우리가 무효라고 그래요. 그래서 두 사람이 처음부터 만난 적이 없는 상태로 되돌려야 하니 받은 것들이 있다면 다 반환, 되돌려 주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반사회절세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반사회절세 행위를 해도 무효인데 어머나 반환을 하지 않는데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민법 공부를 하실 때는 항상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민법은 법이라고 하는 게 무조건 그 사람을 보호를 해주는 게 아니라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람만 보호합니다. 그러니까 반사회절세 행위를 했습니다. 무효야. 그런데 일반 무효를 적용을 해서 다 반환을 해주게 되면 반사회적 행위를 한 사람을 이걸 보호하는 꼴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 이 반사회적 행위를 했다. 그러면 무효이더라도 되돌려주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하나씩 살펴보면 일단 무효라고 그랬으니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이행하기 전이야. 그러면 이행할 필요가 없다. 이런 소리니까요. 도박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도박은 우리 이제 반사회적 행위로 배울 때 사행성 행위라고 하는데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도박 채무를 졌어요. 근데 아직 안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행위 자체가 무효이니 이행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줄 필요가 없다 그랬는데 이행을 해버렸대요.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박을 하고 줬다. 그래서 이걸 불법 원인 급여라 그러는데 어려운 말이 아니라 불법을 이유로, 불법을 저지르면서 줬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면 법이 불법을 저지른 사람을 도와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도박을 했는데 도박 채무가 있는데 안 해줬다면 자, 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줘버렸대요. 줘버렸다. 그러면 되돌려 받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행위가 이 행위가 반사회적 행위다. 그 순간에 이거 무효야. 그러면 되돌려 받을 수 없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4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20문제는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요. 우리는 객관식 시험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끝부분 나옵니다. 주관식 시험과 객관식 시험의 차이가 있는데 주관식 시험은 과정이 중요한데요. 객관식 시험은 이게 결론만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끝부분 키워드 잡고 자 끝부분이 있다 없다 유효 무효 이것만 구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결론이 앞으로 반사회적 행위를 했다. 그러면 불법을 저지르며 준 거고요. 그러면 결론이 되돌려 받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이제 절대적 무효가 되는데 절대적 무효란 말을 제가 바꿔드리면 다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다. 무효라는 말은 취득할 수 없는 거예요. 취득할 수 없다. 그러면 결국은 반사회적 행위를 하게 되면 절대적 무효가 된다는 말은 그 누구도 취득할 수 없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의의 제3자가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는 말은 우리 일상에서 쓰는 언어가 아닙니다. 우리 일상에서 쓰는 언어는 선이라고 하는 말은 좋은 의도 뭐 이런 거고요. 악이라고 하는 말은 나쁘다. 그러니까 아 내가 선의로 한 거잖아. 왠지 악의가 느껴지는데 나쁜 의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민법에서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모른다는 거고요. 악이라는 건 안답니다. 그래서 모른다 선 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앞에 지금 선이라는 말이 붙었으니 나 그거 반사회적 행위한 걸 저는 몰랐걸랑요. 저는 좀 보호해주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거예요. 그러면 자, 전환도 안 되고 취인도 안 되고 그 누구도 취득할 수 없고 그리고 줘버렸다면 되돌려 받을 수 없다. 이런 행위를 우리가 반사회절행위를 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이거 하나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요. 이제 매년 출제가 되는데 구체적으로 이쪽 파트는 판례로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행위가 반사회절행위인지 어떤 행위가 반사회절행위가 아닌지 이제 구체적으로 판례로 출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자 판례 공부하기 전에 일단 반사회절행위를 했다. 그러면 불법을 저지르면서 준 거고요. 되돌려 받을 수 없다는 소리고요. 반사회절행위가 아니라면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고 자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판례를 보실게요. 자 여기는 공부하실 때 다르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건 반사회절행위다. 이건 반사회절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냥 유효무효로 공부를 하게 되면 이게 나중에 복잡해지니 그냥 심플하게 그냥 단순하게 말이죠. 103조야 반사회절행위이다 아니다. 이다 아니다만 이렇게 구별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제2매수인이 적극가담 요청 적극계획 이랬거든요. 이 말. 자, 그래서 이 적극적이라는 말, 적극가담 개입했다는 거예요. 이게 민법총칙부터 민사특별법까지 해서 총 6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판례 공부를 할 때는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요. 땅땅 이러셔야 됩니다. 땅땅. 그러니까 어떻게 푸는 거냐면 적극가담이라는 말이 보였다. 그러면 그만 읽으시고 끝문장은 103조로 무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설명을 조금만 해드리면 이런 건데 이걸 정의롭지 못한 행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공정하게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 경쟁을 하지 않으려고 자 적극적으로 가담해서 그 상가 매입을 막아버렸다든지 이런 내용인데 시험 문제를 풀 때는 그런 구체적인 사례가 우리는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땅땅 땅땅 어떻게요? 적극가담 요청 보이면 무효.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무효가 된다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3번. 자, 변호사 아닌 자가 공인 중에서 아닌 자가 그래서 뭐뭐 아닌 자가 돈을 받기로 했다요. 이런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건 사법질서가 깨진다는 건데 변호사 아닌 자가 소장을 작성을 하고 자, 뭐 돈을 받기로 했다든지 공인 중에서 아닌 자가 사무실을 개설하고 뭐 거래를 하고 뭐 수술을 받기로 했다든지 이렇게 되면 여기는 부동산 거래 질서가 깨진다는 거고요. 여기는 사법 질서가 깨진다 이런 소리거든요. 이건 설명이고요. 우리는 이제 문제를 풀어야 하니 시험 문제를 풀 때는 자, 뭐뭐 아닌 자가 뭐뭐 아닌 자가 이 말이 보이면 그만 읽으시고 그냥 103조로 무효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에 사회통념상 허용된 한대를 초과하여 이 단어들 현저히 심하게 평생 동안 하나 예만 들어드리면 이런 건데요. 어떤 A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 B 출판사랑 책 공급 계약을 했어요. 근데 그 계약의 내용을 살펴봤더니 그 계약의 내용이 뭐냐면 A 작가가 평생 동안 집필한 모든 책은 B 출판사에서만 이걸 자 출간해야 된다. 이런 계약의 내용인 거예요.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례가 출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봤을 때는 현저히, 현저하게 이런 말, 심하게 혹은 평생 동안 이런 말들이 보이면 전부 다 그냥 103조다 이렇게 상관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103조 판례가 나오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그걸 어떻게 전부 다 우리가 공부를 할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봤을 때, 이거 좀 심한 것 같은데? 그러면 다 103조가 되시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5번에, 자,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해주는 대가로 이랬단 말이에요. 여기가 무슨 말이냐면, 허위진술입니다. 허위진술. 역시 마찬가지. 허위진술을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기로 했대. 역시 마찬가지 사법질서가 깨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건데, 우리 공부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땅땅, 땅땅. 그러니까, 허위진술 보이면 103조로 무효가 된다. 이런 소리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게 6번이 좀 어려운데요. 이게 증권회사 직원이 증권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보장해주는 약정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 이거 보면 이게 강행규정 위반이고요. 내용 자체를 살펴보면 뭐 요즘 보니까 뭐 주가도 많이 오르고 막 그런 내용 같던데 이게
주식 투자라고 하는 건 자기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이 투자를 했는데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내가 보장해 줄게. 이렇게 하는 순간에 구증권거래법, 즉 강행법 위반으로 무효가 된다. 내용이 무지 복잡합니다. 그런데 판례 문제는 그렇게 푸는 게 아니라 땅땅땅땅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 가셔서는 증권회사란 말이 보이면 103조도 무효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연습해 볼까요? 증권회사 그러면 무효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7번 행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궁지에 빠뜨린 다음 이게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판례 문제가 나온다는 건 그 키워드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 여기서는 허위진술이 키워드고요. 6번은 증권회사가 키워드고요. 7번에서는 궁지에 빠뜨린 다음 이게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궁지에 빠뜨린 다음에 자 또 돈을 받기로 했대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지무지 계속 나올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시험 볼 때는 10월 달일 건데 최신 판례까지 반영돼서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 뭐지? 라고 했을 때 이 문제는 이러시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다 103조가 된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인데요. 공무원 직무에 관해서 청탁하고 보수를 지급받기로 한 약정 그랬는데 여기 내용을 살펴보면 이게 지자체인데요. 그 골프장 인허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봐요. 이분이. 그런데 거기다가 골프장을 해주면 안 되는데 금품을 받고 허가를 내준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판례를 보면 공무원 직무에 관해서 청탁하고 보수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진짜 보수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안에 살펴보면 공무원이 뇌물을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체를 기억하지 마시고 자 103조 문제를 풀 때 공무원이 보였다 이거예요. 공무원 그러면 뭐다? 103조로 무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넘기기 전에 자 키워드 봐주세요. 허위진술, 증권회사, 궁지에 빠뜨린 다음 공무원 이런 식입니다. 자 그리고 형사소송에서 변호사의 성공보수 약정 그랬는데 이것도 사회 문제가 된 사건 중에 이게 하나거든요. 형사소송.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잠시 후에 103조가 아닌 것에 대해서 민사소송하고 제가 구별을 해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형사소송에서 변호사의 성공보수 약정 그랬는데 이분이 이게 도리도리 사건인가 그래요. 판례 내용을 살펴보면. 그래서 그 다단계 사건이었고요. 피해 금액만 2조 원인가 그렇습니다. 금액이.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이 정관 변호사를 써가지고 이게 감옥에 안 가면 이게 문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형사 사건에서는 자 변호사의 성공보수 약정은 103조에서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안 줘도 받을 수가 없다 이런 소리가 되시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문제를 풀어야 되니 자 우리는 기억할 때 형사소송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형사소송 그러면 103조로 자 이건 무효가 된다. 자 그렇다면 이제 103조가 아닌 것들, 103조 아닌 것들. 1번 반세적 법률에 의하여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 이랬습니다.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 하기 위해서 임치는 이제 보관인 건데요. 뭐 판례니까 그냥 판례대로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게 고 전두환 씨 판례가 되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한나라의 대통령이 기업들로부터 뇌물을 받아가지고 비자금을 만들어서 어디다가 보관했다는 거예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만약에 103조로 가버리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죠? 반사회적 행위와 같은 말이 불법은 금입니다. 그러면 반환 청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국가 입장에서는 전부 다 이거 돈을 추징하겠다는 건데 이 행위 자체가 불법 원인금에 해당하면 되돌려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추징이 안 되니 이 행위가 좋다는 게 아니라 추징을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103조고 하지 않았다. 그러면 자 다른 거 다 각설하고요. 우리는 기억할 때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자금을 소극적 은닉 103조 2단이다 아니다. 키워드만 잡아가지고요. 2번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했는데 가장 많이 출제가 된 게 A입니다. 여기서 말한 강제 집행이라고 하는 말은 경매를 의미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좀 해보면 되는데 내가 집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은행이 우리 집을 경매로 넘길 것 같아요. 그럼 솔직하게 경매 당하고 싶어요? 아니면 빼돌리고 싶어요? 솔직히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빼돌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세금 문제고 기타 등등. 그러니까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을 설정했거나 매매를

한 행위는 누구나가 다 하고 싶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 가지고는 사회질서가 깨지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요. 키워드만 하는 겁니다. 땅땅, 땅땅 이런 형태로요. 그래서 강제집행할 말 목적 이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러면 103조 2단이다 아니다 이렇게 잡아내시면 되겠고요. 3번 법정상권을 건물의 소유권과 분리하여 양도하는 행위 그랬는데 나중에 용인물권 가서 배우실 텐데 지상권이라고 하는 게 타인 토지 위에 뭔가를 소유할 목적일 때 하는 게 지상권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상권이라는 권리는 타인의 토지 사용권이고요. 그 타인 토지 위에 내 물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분리해서 양도한다고 해서 사회질서가 깨질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 법정상권을 자 분리양도, 분리양도 103조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지역권과 저세권은 자 이건 분리가 안 되는데 얘는 분리가 된대요. 이거 물권법 가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4번 매매계약 체결 후 그 목적물이 범죄 행위로 취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목적물의 이전을 요구한 행위 그랬는데 결국은 포인트는 뭐냐면 후입니다. 포인트는 그러면 이 행위가 과연 반사회적 행위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는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요. 전체가 다 성립시입니다. 성립시, 체결시, 행위시, 즉 계약서를 쓸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계약서를 작성할 때 그 상황 가지고 판단하는 거지 후 사정을 전혀 고려치 않습니다. 만약에요. 후 사정까지 고려해서 이걸 103조를 따진다. 그러면 우리는 거래라는 걸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도박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도박은 사행성 행위로서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박을 했다? 그러면 불법원인 급여가 되고 파는 청구 안 된다고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자 앞에 계신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선생님 저 한 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뭐 하실 건데요? 자 기니 쓸 때가 있습니다. 급하게 보여요? 그래서 내가 천만 원을 빌려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분이 저한테 천만 원을 빌려가가지고 도박 자금으로 썼다니까요. 그러면 저는 뭐 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냐면 도박 자금을 제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불법원인 급여 아닙니까? 그러면 반환 청구가 안 된다. 그러면 돈을 빌려갈 때 이 사람이 이걸 가지고 가서 도박을 할지 뭘 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돈을 빌려갈 때는 소비 대차였거든요. 그러니까 행위할 당시에 정상적인 거래였다면 후에 어떤지 벌인지는 우리 민법에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행위시를 기준으로 한다. 그냥 키워드는 후가 되겠습니다. 후 이거 잡아내면 되겠고요. 자 5번도 자주 출제가 되는데 전통사찰의 주지직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키워드는 전통사찰인가요? 일반사찰이 있고 전통사찰이 있습니다. 일반사찰은 그냥 매매 대상인 거예요. 일반 거래 대상이고 전통사찰의 경우는 자 국가로부터 보조금도 받고요. 후대까지 이게 물려줘야 될 이게 사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전통사찰의 주지직을 뒷거래를 했다 이거예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이것도 마찬가지 뒤에서 또 나올 텐데요. 우리 사법부는 종교 문제에 웬만하면 개입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뭐 사회 문제가 되거나 큰 이슈가 되지 않는 한 절대 개입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유는 왜 그러냐면 만약에요. 이걸 103조로 판결을 해버렸다. 그 법원은 업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전국에 있는 불자들이 와가지고 남의 아비타합을 뭐 종교 탄압하면 얼마나 이게 시끄럽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두 눈 찔끔 감고 그냥 103조를 안 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왜 103조가 아니냐? 이건 주관식 시험인 거고요. 우리는 객관식 시험을 문제를 푸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적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결론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럼 결론이 뭐예요? 무슨 사찰? 전통 사찰이 보이면 103조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 부정행위라는 배우자에게 이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 103조를 지금 배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103조는 반사회질서 행위야? 사회질서가 깨지는 거야? 불법원인 급여야? 불법이야?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부정행위라는 배우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부부관계가 유지하는 동안에 차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약정 이렇게 돼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 키워드는 부정행위가 되겠습니다. 이게 부정행위가. 그러면 그냥 문제 풀이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아내가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거예요. 이 말 자체가

그러면 복잡하게 설명할 게 아니라 아내가 남편이 바람을 폈습니다. 사회질서가 깨집니까? 가정이 깨집니까? 가정이 깨지는 거지 사회질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103조로 하지 않았다 이 판례가 되겠습니다. 키워드가 뭐가 된다는 소리죠? 부정행위입니다. 이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7번은요. 해외 파견된 근로자가 저 키워드가 일정 기간이 되겠습니다. 일정 기간, 일정 기간. 우리 좀 전에 평생 동안하고 자 일정 기간을 구분하시는 건데 그 실제 판례를 보면 그 회사에서 말이죠. 직원을 채용하는데 여직원을 채용하는데 그 채용 계약서에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우리 회사 입사하면 너는 평생 동안 너는 그 이직 못한다. 이렇게 의심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건 103조라는 거예요. 반사회적 행위. 그런데 일정 기간 어떨까요? 일정 동안 근무한다는 약정. 그러니까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을 해서 해외로 기술 연수를 보내고요. 돌아오면 뭐 3년 정도는 일정 기간, 5년 정도는 이 정도는 내가 근무를 해줘야 된다.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풀 때는 이게 자 항상 구분점이 자 평생 동안이냐? 평생 동안 아니면 일정 기간이냐 이걸 좀 구분을 해달라 이런 소리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자 포인트는 일정 기간입니다. 일정 기간 자 평생 동안이 아니라 이렇게 잡아내시면 되겠고요. 8번은 양도소득세 세금이거든요. 자 세금 자 그리고 공과금 이렇습니다. 세금과 공과금 실제 판례를 보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갑하고 을하고 둘이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양도세가 있는데요. 양도세. 양도세란 양도 차익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자, 매도인이 내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계약을 하면서 이 양도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한번 더 나올 텐데 실제 내용을 살펴보면 양도세 5억을 예상을 해요. 이렇게. 그런데 실제적으로 양도세가 8억이 부과되는 이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과연 이게 이 행위가 자 103조 반사회적 행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지금 판단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반사회적 행위라는 게 국가 질서가 깨진다. 이게 지금 반사회적 행위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금 문제인데 솔직히 여러분들 세금 내고 싶어요? 안 내고 싶어요? 누구나가 다 세금을 내기 싫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금, 공과금 이게 첫 번째. 세금과 관련된 것들은 이걸 103조 하지 않는다는 소리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양도세를 매도인에게 전부 다 받건 아니면 매수인에게 받건 국가 입장에서는 손해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103조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시험 문제를 어떻게 출제를 하든지 간에 결국은 세금 문제 아니겠습니까? 세금 문제. 그래서 문제를 풀때 양도세 혹은 뭐 공과금 이런 것들 이런 말들이 보이면 전부 다 103조가 아니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민사 소송이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좀 전에 살펴봤던 게 형사 소송하고 민사 소송의 차이점이었거든요. 그래서 키워드는 이게 형사 소송이냐, 민사 소송이냐 그 차이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형사 소송에서는 큰 죄를 지은 자가 정관 변호사를 써가지고 감옥에 가지 않고 이러면 사회질서가 깨진다고 보는 게 판례 입장인데 민사 소송은 어떤 거냐면요. 그 이게 참좀 그래요. 왜 그러냐면 공인중개사 그 부분은 103조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이게 중개를 하게 되면 중개 수수료를 받아요. 이걸 법정 수수료라고 합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가 법정 수수료를 초과해서 이걸 받기로 했대. 그러면 103조입니다. 부동산 거래 질서가 깨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민사소송에서 변호사의 성공보수 약정을 했는데, 여기서 이 변호사들 말이죠. 변호사들. 이 수임료 같은 경우도 대부분 기초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걸 초과해서 받기로 했다든지, 플러스, 그리고 민사소송은 이 변호사들이 제그 후배도 변호사인데, 물어보면요. 딱이 읽어보면 내가 승소하겠다, 패소하겠다가 금방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100%한10% 정도 성공 보수를 요구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판사님들도 나가시면 변호사를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민사소송에서 그냥 수임료만 가지고는 이 변호사들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성공 보수 약정이 붙더라. 그러니까 이 정도는 자, 사회질서 깨지지 않는다고 보고 103조로 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103조이다. 103조가 아니다. 공부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루를 깨우는 20분 한장 수학의 윤민서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부터 한장 수학을 열심히 해볼 건데요. 우리 첫 시간인 만큼 첫 단추를 잘 깨워서 끝까지 지치지 않고 힘내볼 거예요. 자, 1강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그리고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조건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뭔가 이상하죠? 뭐가 이상하냐면 이미 우리는 이등변 삼각형이 뭔지 알아요. 이미 초등학교 때 배웠잖아요. 근데 이번 학기 내용이 다 그래요. 우리가 이미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공부를 할 건데 뭐 그때처럼 쉬운 것만 하냐 그런 건 아니고요. 이 학기 도형이 어려운 이유는 이게 성질들이 왜 성립하는지 그거를 막 이제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증명까지 해봐야 돼요.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제가 많이 도와볼게요. 자, 그럼 1강 바로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인데요. 이등변 삼각형이 무엇이냐? 이걸 막 모르면 안 돼요. 이등변 삼각형은 두 변의 뭐가? 길이가 같은 삼각형입니다. 그럼 각각의 용어를 정의하고 가볼게요. 첫 번째, 이 길이가 같은 두 변이 이루는 이 각 A를 우리는 꼭지각이라고 할 겁니다. 꼭지각. 그 다음에 꼭지각이 마주보고 있는 이 변이 있어요. 꼭지각의 대변이고요. 그 변을 우리는 밑변이라고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밑변의 양끝각, 각 B와 각 C를 의미하죠? 이 밑변의 양끝각을 우리는 밑각이라고 할 건데 그럼 뭔가 질문이 생길 거예요. 밑변의 양끝각, 좌우를 왜 구분하지 않을까? 바로 질문 속에 답이 있어요. 구분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거기서 중요한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이 하나 나오게 되는데 바로 무엇이냐면 이등변 삼각형에서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등변 삼각형 주어져 있으면 각 B랑 각 C의 크기는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왜 이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이게 왜 그런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설명을 간단하게 해보자면 각 A에서 꼭지각의 이등분선을 그려줘요. 그 다음에 BC와의 교점을 D라고 한다면 우리의 목표는 왼쪽 삼각형, 오른쪽 삼각형이 합동이에요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왜 합동이냐? 보니까 AP랑 AC의 길이가 같고요. 이등분선이니까 요 각의 크기 같고 마지막에 AD라는 요 선분 하나를 공통으로 갖고 있죠. 두 삼각형을 보니까 두 변 길이 같고 그 끼인 각의 크기가 같은 합동, 무슨 합동? SAS 합동이 됩니다. 따라서 대응각의 크기인 각 B와 각 C의 크기가 같아지는 거고 이 과정에서 두 번째 성질이 바로 도출이 돼요. 뭐냐? 꼭지각의 이등분선은 밑변을 수직 이등분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BD와 CD의 길이가 같고요. 이 각 하나가 90도가 된다. 왜? 둘이 대응각인데 합치면 몇 도가 되니까? 180도가 되니까. 우리는 이등변 삼각형일 성질 두 가지를 꼭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만 한다라는 거죠. 자, 문제 한번 활용해 볼게요. 그러면 2번 삼각형 ABC인데요. 뭐가? 각 A가 꼭지각이래요. 그러면은 이 이등변 삼각형에서 X의 값을 찾아라. 우리 2번 단원은 뭐가 제일 중요하냐? 사실 직관이 제일 중요합니다. 보자마자 여기가 꼭지각이라면 우리는 AC와 AP의 길이가 같겠네. 따라서 X의 값은 몇이다?